0: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화통신 등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오후 강요 회의를 소집해 현재 전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며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드론 공격을 규탄하며 아랍에미리트와의 연대를 나타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드론 공격이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원전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의 안보 환경 변화와 전쟁 양상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이번 연습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대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죠? 아이고, 오늘 낮에는 또 얼마나 뜨거우려나. 네, 예상하시듯이 오늘 한낮에는 30도에서 34도 안팎으로 아이고 매우 더울 거라고 합니다.
1: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0: 아, 그래요, 진짜.
1: 5월인데 벌써 34도라니요. 이거 계절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지역에 따라서 33도 안팎으로 더웠습니다. 봄은 이제 벌써 끝난 걸까요?
0: 그런 걸까요? 하여튼 먼 산에는 아카시 꽃과 오동나무 꽃이 아직 피어있고 이팝나무 가로수 많잖아요. 하얀 꽃을 너울너울 달고 있고 버드나무 종류의 씨앗이라고 하던가요? 왜 길가나 등산로 가다 보면 이렇게 하얀 솜 같은 게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1: 네네.
0: 또는 쌓여있기도 하고 가는 봄 조금 더 붙들고 싶어집니다. 자, 오늘은 5월 18일.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한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0: 기념식이 오전 11시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거행된다고 합니다.
1: 1980년 광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집권에 항거했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시작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인데요.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두루 연관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에스모전자의 성과급 갈등, 이 노사가 오늘 다시 대화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 바쁘고 분주할 것 같은데 중심 잘 잡으시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 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 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 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 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4: 자,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스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저축은행 중앙회,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에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5: 차차차.
4: 네.
5: 두 팔을 머리 위로 쫙 뻗으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자, 발바닥부터 손가락 끝까지 몸이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하시고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팔다리에 힘을 빼고 가볍게 탈탈 털어주세요. 근심, 걱정, 고민, 불안 다 떨어져 나가라. 탈탈탈. 목은 천천히 크게 돌리고요. 어깨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원 그리듯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4: 자, 뭉친 곳 없이 구석구석 스트레칭 해주시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여성시대표 행운 선물! 자, 지금부터 숫자 0부터 9 사이에 마음에 드는 숫자 2개 느낌 가는 대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요. 방송 마치기 직전에 추첨해서 단 한 분께 100만 원 상당의 꾸러미 선물을 드립니다.
5: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살짝 공개해드리자면 청성사과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잡곡의 젓갈 세트, 여기다 비타민의 유산균까지 챙겨드리고 여성시대 타월 세트에 냄비까지, 게다가 구두 교환권까지 알차게 넣었습니다.
4: 정말 알찹니다.
5: 탐나시죠? 탐나시죠?
4: 네, 몸에 좋은 먹거리, 거기에 잘 걸어다닐 수 있게 구두 교환권에 냄비까지, 유산균 속 건강까지. 자, 행운 숫자 두 자리 맞히시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드리는 전화까지 받으시면 이 모든 선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5: 전화 드렸을 때 보내신 그 행운 숫자, 숫자를 3초 안에 정확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4: 네. 자,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1, 2부에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는 여성시 대표 시원한 컵빙수 교환권 휴대전화로 바로 쏴드립니다.
5: 아, 컵빙수가 당기는 벌써 바로 그런 시즌이 됐군요.
4: 날씨가 됐어요.
5: 빙수. 네, 그렇군요.
4: 오늘도 뭐 최고 3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5: 그치, 그치.
4: 자, 그 와중에 우리 7892님의 말씀도 저는 좀 일리가 있어요. 제 기준의 여름은 찬물로 샤워가 가능해야 하니까 아직 여름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5: 7892님 청춘이십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찬물로 못 답니다.
4: 그래요?
5: 약간 매지근한 물.
4: 근데 확실히 어제 저도 씻으면서 느꼈지만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있어서
5: 네.
4: 아직은 찬물 샤워 엄두도 못 내죠.
5: 그렇죠. 그렇죠.
4: 그 기준이라면 아직 여름은 좀 남았네요.
5: 김희숙님, 오늘은 성년의 날이기도 해요. 장미, 향수, 키스. 성년이 된 모든 분들 축하드려요. 아, 그립다. 그 시절.
4: 아하, 드디어 이제 성년의 날을 맞이한 진정한 성인이 되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책임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5: 그러게, 장미 받고 향수 맡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책임과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성인.
4: 그 전에는 뭐 칠렐레 팔렐레 해도 뭐 부모님들이 다 뭐
5: 그래.
4: 이렇게 해줬지.
5: 다 감싸주시고 야단 한번 집에 와서 맞으면 되지.
4: 이제는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5: 왜냐? 예.
4: 그만큼. 예.
5: 기쁜 날도 아니야, 솔직히.
4: 무게감도 느끼시길. 아이, 너무 저 초치는 얘기만 했네.
5: 아이, 그러게.
4: 부러워서 그래요.
5: 네, 맞아. 질투야.
4: 얼마나 좋아. 오늘 꼭 이 세 가지 선물. 네, 다는 못 받더라도.
5: 장미, 향수, 키스. 오, 그렇구나. 참.
4: 그래도 그냥 오늘이 뜻깊은 날이니까.
5: 그렇지.
4: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5: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경상남도의 당당이님. 저는 동네에서 작은 공부방을 25년 하다가 나이가 들고 보니 늙은 나보다 젊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배울 것이 더 많을 것 같아 공부방을 닫았습니다. 우리 공부방은 전 과목을 다 가르쳐주는 이상한 공부방이었어요. 아빠가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아이, 아빠가 사업에 실패한 아이,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아이들이 많아서 흔히 생각하시는 전문적인 과외 교습소와는 성격이 달랐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의 엄마라 생각하고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 아이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며 나쁜 친구들 만나 이상한 길로 빠질까 봐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밤도 같이 세우면서 영어 단어 외우게 시켰고 헌 책방 골목에 가서 책을 싸게 사서 무진장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영어 안 쓰기 게임, 앉아서 하는 풍선 배구, 공기놀이 같은 놀이도 같이 했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달고나도 만들어 먹으며 제 나름대로 아이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성향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예전에는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님이 많으셨는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님들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겠지만 아이가 가출을 해도 찾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아도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는 공부방을 접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 녀석까지 대학을 보내고 공부방을 닫으면서도 한 녀석이 걱정되어 잊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가출했을 때도 아빠한테 맞고 저한테 도망왔을 때도 함께였는데 결국 제 품을 떠나게 된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사흘을 알아누웠었어요.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4: 이모, 저 누구예요?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내일 출근이라 지금 연락드려요. 학교는 자퇴하고 미용실에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어요.
5: 역시 멋지게 살고 있구나. 너는 모든 야무지게 잘하니까 잘 될 거야. 항상 응원한다. 파이팅!
4: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스승의 날 축하드려용.
5: 고마워. 잊지 않고 소식 줘서 항상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4: 네.
5: 너무 반가운 소식에 걱정이 싹 씻겨나가더군요. 아이는 미용실에서 일하며 매일 여성시대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0: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아이들은 저를 이모라고 불렀어요. 정답고 귀엽죠? 나 이모야. 너랑 우리 11년 인연이잖아. 이모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이렇게 연락줘서 너무 고맙고 이모도 건강하게 너도 멋있게 인생 한번 살아보자. 사랑한다 우리 공주.
1: 와, 참. 공부방 선생님이셨고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과외 교습 뭐 이런 공부방이 아니었네요.
0: 진짜 네,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을 마음으로 돌봐주는. 애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곳이었네요.
1: 맞아요.
0: 네, 아우 네. 참 공부방 너무 고마웠다 진짜.
1: 그러니까요. 예. 네. 집에 있어봐야 이게 뭐 학습 분위기도 잘 안 잡히고 혹은 뭐 이럴 수 있는데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야말로 돌봐주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아이들.
0: 그렇죠. 네. 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여튼 지금 그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 네. 그분 공주. 네. 혹시 여성시대 들으시겠죠? 네.
1: 그러게.
0: 매일 듣는다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선생님, 이모 선생님 말씀 맞다나 앞으로도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정은지의 노래 하림님이 함께 하셨네요. 너란 봄 들으시죠?

0: 네.
1: 네,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공부방에 대한 또 추억들이 있으시네요.
0: 있으시네.
1: 네. 2676님이 우리 아들도 공부방에서 저녁밥 먹고 그래서인지 군대 가서도요. 그 달팽이 크림 사서 꼭 인사 가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1: 그때 그 선생님 공부반 선생님이
0: 네,
1: 있지 않고
0: 네. 진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도 있듯이 마주치는 어른들의 모든 그 일상의 모습이 아이들에겐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전다은님이 우리 둘째도 공부방 쌤이랑 9년째 함께 하는데 저한테는 말 안 해도 쌤한테는 사소한 이야기 많이 털어놓더라고요. 쌤이 필요하다 싶으면 제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참 안심돼요. 그러니까
1: 또 하나의 부모님이시네.
0: 그렇죠.
1: 또 한 분의 우리 부모님들. 네. 아유,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계십니다.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사연은요.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우리 당당이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86년생 주부입니다. 어느덧 결혼 7년 차가 됐네요. 저의 하루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여성시대를 들으며 집안일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집안일을 마치면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요. 집에서 왕복 30분 거리라 늘 걸어 다닌답니다. 며칠 전에 퇴근길에도 평소처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가던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 세 분의 대화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2: 사촌 형이 코인에 8천만 원 투자해서 2억 벌었대.
3: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 벌었더라.
1: 대화 속 사람들은 돈을 번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노동으로 버는 돈의 가치가 점점 작게 여겨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물론 급변하는 AI 시대인 만큼 돈을 버는 방식도 다양해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이나 투자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그 대화를 듣는 순간만큼은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여시는 자영업자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분들,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주시는 버스 기사님들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저는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삶의 무게를 당당히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당당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이팅!
0: 아, 그렇죠. 진짜.
1: 요즘에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0: 네,
1: 왜냐면
0: 그렇죠.
1: 한 성인들이 한 셋, 넷만 모여도 아니 뭐 한둘만 모여도
0: 다 그 얘기예요.
1: 다 주식 얘기예요. 요즘에 그 정도로 지금 코스피가 많이 치솟는다. 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얼마가 불어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0: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면 죄 들리는 게 그 소리예요. 가는 데마다 주식 얘기예요.
1: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주식 전문가 모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 재테크를 알려주는 뭐 경제관념 알려주기 위해 이른 나이부터 뭐 주식계좌를 열어줘라. 물론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노동의 가치도 항상 알려줘야 된다.
0: 네.
1: 일해서 뭐해? 내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혹은 뭐 그냥 주식창만 보면서 이렇게 돈 벌면 되는 걸.
0: 아, 그러면 삶이 너무 나태하고 처지잖아요.
1: 네.
0: 땀 흘려 버는 돈만이 내 돈이다.
1: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0: 네, 그래요.
1: 매번 오르는 주식이 어디 있겠어요. 네.
0: 그렇죠.
1: 그것만 네. 믿고 계속 그러다가는 또 그만큼의 또 상실감, 또 좌절도 맛볼 테니까 노동의 가치를 아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네. 0355님 새벽 6시 반에 출근해서 두 군데 업체 납품 끝내고 세 번째 업체 가고 있네요. 9시 조금 넘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빵빵 켜고 다니는 중입니다. 일중 씨,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쏴주숑. 월요일이라도 힘드네요.
1: 아, 그러세요? 가만있어. 오늘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0: 빙수, 빙수.
1: 컵빙수인데, 컵빙수. 컵빙수. 에, 당연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컵빙수로다가. 네. 예. 아유, 에어컨 그 좀 빵빵하게 켜고 좀 더위 좀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유, 6시 반부터 출근해서 일하시니 뭐.
1: 일터에서 이렇게 일터에서, 듣고 계신 분들 네. 많을 텐데
0: 아 이게 일터에서 들으면 은근히 힘이 되니까
1: 맞아요
0: 힘을 보태주니까요.

0: 지금 이제 오전은 9시 26분인데 점점 이제 기온은 좀씩 올라가겠죠.
1: 예. 그렇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듣고 계시면서 그런 분들 힘 빠지는 얘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우리가 바라는 바는 그거예요. 좀 더 이렇게 쭉쭉쭉 기운을 내도록 해주시면 좋죠.
0: 네. 그리고 7906님. 단감 꽃봉오리 소금 작업을 10일째 계속하다 보니까 아내가 나무 위만 쳐다보고 일을 하다가 목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1: 그러시겠다.
0: 예년과 달리 날씨도 너무 더워요. 행운 퀴즈 당첨돼서 선물 받아갖고 잠시라도 아내의 그 목 고개 아픔을 낫게 해주고 싶네요. 행운 번호 88입니다. 당첨되면 빨리 전화 받아야 되는데 사다리 타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아직 시간 좀 있어요. 저희 11시 전쯤에 하니까
1: 그러니까
0: 아직 좀 여유 있어.
1: 휴대폰을 어느 주머니나 이런 데다 이렇게 좀 놓고 계세요.
0: 네. 예, 행운 번호 88 기억해 두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뽑힐진 저희도 몰라요.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시간과 나이를 되돌려 볼까요? 당당이님들은 청소년 때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으셨습니까? 화장을 하고 싶다. 또는 어른들처럼 술, 담배를 경험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짧은 치마를 입고 싶다. 미팅하고 싶다. 청소년 관람 불가인 야한 영화 19금 이 영화를 보고 싶다. 돈 벌고 싶다. 집에서 독립하고 싶다. 등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하셨을 텐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대 하며 깔깔 웃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금지하는 것이 많은 시절일수록 성인이 되고 성년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당당이님은 언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까? 앞에 질문에는 웃으며 재미있게 대답하신 분들도 이 질문에는 갑자기 좀 쓸쓸해지죠?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때는 대개는 책임질 대상이 생긴 때이기 쉽습니다. 부모님한테 충분히 기대도 되는 환경이라면 또 누군가를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된다면 어른이 되는 시간은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이 성년의 날이에요. 성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일깨우고 국가와 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하는 날이라는 그 정의가 보이는데, 저희 때는 만 20살을 성년으로 봤는데 법이 바뀌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는 만 19살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년이니 가족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이런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요즘은 이전 세대와 달리 미래의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크나큰 숙제가 있다고요? 아이, 그래요. 그 점도 큰 부담이겠습니다. 두렵지만 걱정도 되지만 그대 스스로 결단하며 만들어가는 세상이 멋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분들, 이 쉽지 않은 세계에 오신 것을 조금 안쓰러워하면서 환영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느꼈을 때의
1: 네. 예, 순간들을 어떤 때 느꼈는지
0: 아,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신경래님이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노란 봉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글이 저를 위로해 주는 듯 했죠. 첫 월급 받은 그 봉투를 몇 년간 보관됐었어요. 야, 그거
1: 그렇죠. 네. 그건 못 버리죠.
0: 그냥
1: 봉투.
0: 못 버리죠. 네. 나의 네. 첫 월급. 심지어 그렇죠. 거기에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군요.
1: 김인호님, 분식집 가면 라면이요 하던 제가 잔치국수요 하고 말했을 때 어른이 되었구나 했어요.
0: 이건 그냥 취향 아니에요.
1: 아니야. 잔치국수는 라면하고 다르죠.
0: 아, 네. 달라요?
1: 이거 어른이 된 거야 이때.
0: 어른도 라면 먹는데. 박현숙님이 그런가면 저는요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두 개 이상 사 먹을 수 있을 때 어른이 됐구나 싶었어요. 이야 그렇지. 예전에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해야 되는데
1: 돈 주머니 사정은 뻔하니까 네. 뭘 먹어야 좀 가성비 네. 계산할 텐데
0: 네. 지금 야 그래도 이거 두 개 정도는 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어. 예전에는 뭐 용돈 받아 썼지만
1: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0: 네.
1: 와 8174님 결혼하고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술을 자장으로 마시던 날 어른이 됐구나 느꼈어요. 그 전엔 못 마시겠더라고요. 야. 아버지 앞에서.
0: 그렇죠. 결혼 전에는 특히나 아버지 앞에서는 조금. 예.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도 이제 한 가정을 이뤘다.
1: 아 그렇죠. 자작으로 딱 술을 따를 때. 네.
0: 그럴 때 느끼셨군요. 나 어른이다. 박재민님은 어른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운전면허 땄을 때예요.
1: 아.
0: 지금은 온몸 싸매고 용접 일하는 중입니다. 엄청 더워요.
1: 아, 그러네.
0: 땀 범벅. 어머니가 싸주신 매실청 음료 동료들과 나눠 마시면서요.
1: 와,
0: 좋습니다.
1: 좋죠. 이렇게 뭔가 마셔야 돼요. 계속 땀을 너무 많이 흘릴 때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사실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때는 소금. 소금 딱 털어놓고 네. 물 벌컥 마시고 그랬었죠.
0: 네. 맞아요. 수분 섭취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 네.
0: 아니 언제 어른이 됐다고 좀 느끼셨어요?
1: 저는 처음으로 기타 메고 노래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때.
0: 아.
1: 그때 이제 나는 어쨌든.
0: 야, 내 힘으로 내가 첫 나의 노래를 불러주며 월급을 딱 받았을 때.
1: 그렇지만 나는 월급이 내 돈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집이 뭐 워낙에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화폐를 가정의 화폐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돈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
0: 이야.
1: 돈을 뭐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슬프죠.
0: 그러네. 이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을
1: 그렇죠.
0: 너무 이른 나이부터 좀 느끼셨으니까.
1: 만 19도 되기 전에 사실은
0: 참 저는 이런 말씀 그러면 조금 민망하긴
1: 한데 괜찮아요. 예. 각자 자기 위치에 자기 그래? 분복이 있으니까
0: 예전에 선배가 야 오늘 저녁에는 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야 벌써 입에 침이 고이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아우 그 쓴 소주를 뭘 떠올린다고 입에 침이 고여. 근데 요새는 제가 입에 침이 슥 고여요.
1: 소주 얘기를 하면?
0: 삼겹살.
1: 아 삼겹살 얘기를 하면?
0: 삼겹살에 이제 그
1: 소주.
0: 짝꿍으로 네. 이 얘기를 하면 입에 침이 아 그래?
1: 아, 그렇구나.
0: 이럴 때 아 내가 진짜 어른이 됐나?
1: 자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을까? 오상성님은 발라드보다 트롯이 좋아질 때.
0: 예싸.
1: 그렇지.
0: 옛날 우리 아빠 차에는 그렇게 트롯 메들리가 울려 퍼졌지. 권영숙님은 저는 엄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아 이게 어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1: 거꾸로.
0: 우리 네. 부모님을 이렇게 그치 챙길 수 있는 나이. 이경희님. 아들 낳고 누워있는데 이제 내가 이 애를 책임져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어른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아 반대로도
1: 한 생명을
0: 그쵸.
1: 챙기고 책임져야
0: 나의
1: 한다는
0: 자식을 또
1: 거.
0: 챙겨야 된다는 네. 생각에 내가 어른이다.
1: 아 그렇지.
0: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우리 아이를 챙겨야 되는 내가 어른이다. 예. 삼겹살에 소주 얘기나 했으니
1: 괜찮아요 아무려나
0: 아직 어른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니 솔직한 게 좋지 뭐.
0: 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의 황인원님이신데요. 아이가 분갈을 하고 방 정리를 하다가 서랍 속에서 나온 나의 마지막 담배. 그걸 보니 20여 년 전에 그날이 생각났다. 2005년 5월 5일 어린이날.
1: 와.
0: 나는 이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사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을 이루어낸 날이기에 더욱 그렇다.

와, 김종서의 세상 밖으로 네. 듣고 왔습니다. 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기분인데요, 이 노래 그렇죠. 들으니까.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됐다고 느끼

0: 1995년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바닷가로 나들이를 갔다. 인천공항이 생기고 처음으로 간 영종도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맛있는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개도 잡으며 즐겁게 놀다가 문득 담배 생각이 났다. 갯벌 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엉거주춤 담배를 꺼내 물었는데 그 담배 맛이 어찌나 구수하던지 꿀맛이었다. 옆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맛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1: 아빠 또 담배야?
0: 담배 피우지 마. 담배 연기 싫어.
1: 아빠 담배 끊으면 아빠가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응?
0: 아이들의 간곡한 부탁에 나는 되물었다. 진짜? 그럼 아빠 발도 주물러주고 뽀뽀도 매일매일 해주고 다 해주는 거다. 약속! 몇 년 전에 한번 끊었다가 실패했지만 늘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이참에 잘 됐다 싶어 아이들과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한 개비만 남기고 담배와 라이터를 미련 없이 바로 버렸다. 남은 한 개비에는 투명 테이프를 돌돌 말아서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입에 물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렇게 하여 20여 년을 피워온 담배를 기어이 끊어내고야 만 것이다. 그날 이후로 종종 아이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본다. 얘들아, 아빠 발가락이 아프네. 안마해야지. 안마 안 하면 아빠 다시 담배 핀다. 그러면 아이들은 안마라기보다는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만져주는데 아유, 그 촉감이 어찌나 좋았던지.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머리가 컸다고 도리어 나에게 귀여운 협박을 한다.
1: 피울 테면 피우세요. 아빠 건강 좋으라고 끊은 거지 뭐.
0: 정말 치사하다. 그래, 지금까지 참아온 날들이 억울해서라도 안 피운다. 막상 담배를 끊고 나니 아이들이 약속을 아주 잘 지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덕분에 결국 금연에 성공했다. 하루에 두 갑씩 피우다가 힘겹게 끊고 나니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첫째는 주머니가 깨끗해서 좋다. 늘 담배 부스러기가 나오던 주머니가 깔끔해졌고 둘째는 찌든 담배 냄새가 사라졌다.
2: 아, 그렇지.
0: 예전에는 담배꽁초를 여자들 립스틱만한 휴대용 재떨이에 담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비우곤 했다. 그래서 내 몸에서는 항상 담배에 찌든 영감 냄새가 난다고들 했다. 요즘 거리에 꽁초를 마구 버리는 흡연자들을 보면 그 시절 내가 쓰던 휴대용 재떨이가 생각나곤 한다. 셋째는 앞주머니 없는 티셔츠를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젊은 취향에 맞게 주머니 없는 티셔츠를 폼나게 입고 싶어도 담배와 라이터 때문에 늘 주머니가 있는 옷만 사야 했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한쪽 가슴이 늘 볼록하게 튀어나와 모양새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이건 은근히 제일 좋았던 건데 어딜 가도 마음껏 자랑질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친구나 친지를 만나도 그 힘든 담배를 어떻게 끊었느냐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칭찬이 자자했다. 금연 비결을 물어올 때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전장에서 돌아온 개선장군처럼 으쓱해져서 나만의 비법을 전수해주곤 했다. 다만 나의 금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친구들도 있는데 아내에게 비교와 함께 시달린 친구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힘들게 담배를 끊은 지 언 21년이 되었다. 지금은 조그만 소매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카센터가 있다. 그곳에 오는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운다. 여름철이라 문을 열어두면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여럿이 모여 담배를 태우며 꽁초도 함부로 버리고 침도 아무데나 뱉는 경우가 꽤 많다. 가끔 보다 못해 다른 곳에 가서 피워달라 말을 하면은 죄송하다며 자리를 피하면서도 손에서 담배를 놓지 못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더더욱 담배 끊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흡연 공간이 줄어서 흡연자들이 눈치 보며 피우는 세상이다. 평범한 나의 인생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것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어 몇 자 적어보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갔다. 내가 담배를 끊은 지 21주년이 되는 날도 지나갔다. 지금은 다 커버린 아이들이지만 조만간 함께 그날을 회상하며 거하게 자축하는 자리를 가지고 싶다. 그리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도 꼭 권해드리고

0: 보고 싶다.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꼭 금연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 와, 정말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실 정도죠.
0: 그럼요, 그럼요.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네.
1: 아이, 그 몸에서 나는 냄새는 이건 뭐 아무리 샤워를 하고 그래도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0: 맞아요.
1: 진짜 이저 할아버지 냄새 같은 냄새. 옛날에 곰방대 피우시던 그 할아버지 냄새 같은.
0: 이 그 꼬릿꼬릿한 그 냄새.
1: 네, 있어요.
0: 네, 확실히 있습니다. 정말 아예 시작을 말든가 정말 이렇게 중간에 끊는 게 정말 어렵다고는 하는데 요새는 그래도 확실히 젊은 세대나 이렇게 혹은 제 또래들도 담배 피는 경우가 잘 없어요. 확실히.
1: 그래요? 아침에 네. 출근길에 이 MBC 옆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가만 있어봐, 여기가 버스 정류장인가 하고 그 보면
0: 도로변에 나와서
1: 탁 담배를 피고 있어요.
0: 그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죠. 네.
1: 6058님, 어르신들이 횡단보도에서 담배꽁초를 하나하나 줍고 계시네요. 누군 생각 없이 버리고 누군 무더위에 줍고 있습니다.
0: 아유.
1: 그러니까.
0: 네. 이게 참 꽁초 그 정리라도 잘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1: 뒷마무리가 좀 좋아야 되는데.
0: 4761님도요. 이분은 담배 피우던 시절에도 예의가 좀 있으셨네. 요즘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분들 많습니다. 사연 주신 분처럼 꽁초 챙기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1: 8158님은 저는 인생에 제일 잘한 세 가지는 담배 끊은 것, 아내와 결혼한 것, 아이 셋 낳은 것. 어디 가서도 자랑하실 만하네.
0: 그렇습니다. 이야.
1: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이 셋을 낳고 그리고 나는 담배를 끊었다.
0: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담배를 끊은
1: 끊었다.
0: 거죠. 네. 이거는 8353님. 이 사연 우리 남편 다시 듣기로 들려줘야겠어요. 우리 애들 태어날 때부터 담배 냄새 나는 아빠와 거리두기 한 지 25년 됩니다.
1: 어머, 이 쓸쓸함.
0: 그래요. 야, 정말 오래되셨네. 이거 좀
1: 못 끊고 25년이네.
0: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다 됐어요. 아이들 태어난 때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1: 근데 뭐든지 안 늦었어요.
0: 아니, 그럼요.
1: 지금 끊어도 늦진 않은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혹시 나중에 또 손주를 안을 때라도.
1: 그럼 손주가 안 오죠.
0: 그러니까.
1: 네.
0: 이제는 그때 생각을 위해서라도
1: 네.
0: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산소 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1: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경상남도의 당당이분 공부방 선생님, 이분께는 이분과 그리고 제주도의 당당이 이 두 분께는 홈스토랑 꾸러미가 가고요. 황인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가 다 갑니다.
1: 자, 월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100만 원 상당의 행운 선물 있는 날이죠. 계속해서 행운 번호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따 방송 마치기 직전에 저희가 잘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위해 컵빙수도 최대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6169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가게 가서 콩국수 하는 거 갈아놓고 또 집에 가서 씻고 다시 출근 중입니다.
2: 아유, 새벽 야, 4시 반.
1: 아유.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는구나.
2: 그렇지만 콩은 이제 지난밤에 불려놓으셨겠죠, 아마도.
1: 네.
2: 밤새 불려야 돼요.
1: 벌써 콩국수의 계절이죠.
2: 오늘 주말에, 날씨에 정말 잘 어울리지 않겠어요?
1: 이미 주말에 한 그릇 벌써 시작했죠.
2: 야,
1: 올해 콩국수.
2: 아, 그렇구나. 오이채 쫑쫑쫑쫑 쓸어서.
1: 네, 네, 네. 아, 국물이 얼마나 진하고 맛있는데.
2: 아유, 그렇죠.
1: 콩국물.
2: 5449님, 충주 양앙성면 골프장 조성 공사 중인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켰네요. 15톤 덤프 30대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는데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1: 야.
2: 15톤 덤프 30대?
1: 이야, 우와. 대규모 작업이네. 저희가
2: 그러네요.
1: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5449님 그리고 1636님 오늘 58세 저희 남편이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합니다. 낯가림이 심한데 또 새롭게 적응하며 다녀야 한다고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원한 컵빙수 먹고 긴장 풀고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보 파이팅!
2: 그렇지. 낯가림 심한 거 전 너무 이해해요. 3006님 국밥집인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재계약 안 하고 그냥 7월 말까지만 하고 장사 접게 될 것 같아요. 유유 행운 번호 06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러셨네.
1: 아, 그러시군. 저희가 또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컵빙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 번호도 보내셨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뉴스 후에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0: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하루 만에 8,000피를 달성했다 6%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장 초반 급락하며 7,1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한때 5%대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은 0.64% 내린 1,122.57로 출발했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0.4원 오른 1,501.2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약 50분간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1980년 당시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정식 개관을 기념해 국립 5.18 민주묘지가 아닌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거행됩니다. 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오후 2시부터는 옛 전남도청이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공동설명 자료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이 제안한 종전안과 관련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왔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거부, 60% 농축우라늄 400kg 미국으로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자산 해제 거부,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협상 연동 등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이 답변은 문제를 풀기는커녕 미국이 전쟁으로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협상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로 이란 군용기를 타격하는

0: 인공지능 AI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5초 분량의 영상에는 미국 국기를 단 군함이 이란 국기를 달고 날아오는 군용기에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 파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3도입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0: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환경에 이로운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싶지만 관련 기술이 부족한 건데요. 이때 선진국들이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국내 한 지자체가 몽골 정부의 친환경 전환 사업을 도우려 합니다. 디젤버스 대신 전기버스를 쓰도록 지원하고 석탄 대신 태양열로 난방을 할 수 있게 돕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이 줄어서 길게는 우리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친환경 기술을 공유하는 기후 외교,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4: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5: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6: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4: 당당이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6: 그래요? 자, 우리 전국의 당당이님들 듣고 계시죠? 오늘 음성편지는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당당이님들. 저와 남편은 어제 주말 농장에 가서 아주 맛있게 먹을 건강식 모종을 심었네요. 모종은 토마토 4개, 오이 4개, 가지 4개, 고추는 아사히 고추 4개, 손주가 엄청 맛있게 좋아하는 가지고추 4개, 꽈리고추 4개, 수박 2개, 참외 2개를 심었네요. 상추는 지난 주말에 따와가지고 윗집 아랫집 보고 잘 나눠 먹었습니다. 저희가 심은 모종이 올해도 엄청 잘 자라서 아는 분과 윗집 아랫집에게 잘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편은 초보 농부입니다. 그래서요, 수박이 언제 익은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요, 지난해에는요 수박을 너무너무 안 익은 걸 따고 어느 때는 너무너무 익어서 먹지를 못할 것을 따왔습니다. 여성시대 당당님들, 어디를 보아야 수박이 아주 맛있게 잘 익을 때 딸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0: 네, 이 병원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강산의 노래였죠.
1: 네. 네,
0: 할아버지와 수박.
1: 할아버지와 수박
0: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박종옥님이 하나하나 모종 개수를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귀여우시네요. 래퍼인 줄 그러셨어.
0: 그 말씀도...
1: 수박 두 개, 참외 두 개, 꽈리고추 네 개, 가지고추 네 개, 오이 네 개, 아삭이고추 네 개, 토마토 네 개, 가지 네 개. 야,
0: 말씀을 정말 예쁘게 하시는 분이죠.
1: 그렇죠.
0: 강조하는 네. 것도 그렇고 아주 맛있게 너무너무 익어서.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음성 편지 남겨주신 이병헌님이 도움을 청하신 거예요.
1: 네.
0: 수박 언제 따야 되느냐.
1: 그러게.
0: 네.
1: 자, 수박 농사 짓는 분이시나 경험 있으신 분들. 이 미하님이 수박 밑부분에 동그라미가 생기는데 그게 누렇게 됐을 때.
0: 오.
1: 그리고 물음표를 하셨어.
0: 1898님도 비슷한 말씀 주셨어요. 수박 궁둥이가 노란색으로 변하면 익어가는 중입니다. 손가락으로 톡톡톡 쳐보면 그 청량하고 맑은 소리가 나요.
1: 그러면 공명이 있어요.
0: 네, 잘 익은 수박입니다.
1: 아, 이게 울림이 있어요.
0: 네.
1: 그냥 울림이 이렇게 빵 빵 하는 그게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통통 쳐보는
1: 거죠. 네.

0: 이사님, 수박은 전문가들이 봐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심은 날짜 이후 90일 정도 지나 따드시면 아주 잘 익은 수박을 드실 수 있답니다. 저도 지금 수박 하우스에서 수박 순 따주고 있어요.
1: 그러시군요. 역시나 수박을 준비 중이신데 공통적인 의견은 어쨌든 그 밑부분의 노란색 그 원
0: 그렇죠.
1: 같은 게
0: 네. 좀 노랗게 변하면
1: 네.
0: 그렇죠.
1: 그런 거 좀 잘 네. 익을 때다.
0: 심은 날짜 이후 90일 지났을 때.
1: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0: 그렇죠.
1: 예,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수박의 야. 계절이 벌써 왔습니다.
1: 하긴 뭐 요새는 겨울에도 수박을.
0: 네, 아이 그럼요. 계절이 합니다만. 없어요 이젠 그죠?
1: 그래도 아직까진 여름에 먹는 수박이 꿀맛이죠.
0: 자 음성 남겨주신 이병은님 맛있는 쌀에 푸짐한 간편식 묶어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1: 자 벌써 5월 중순에 날씨도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선풍기를 꺼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아직 저희 집은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자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서 우리 당당이님들 준비하고 있는 일 여성시대 열린 서서함에서 나눠주세요. 여름에 칵테일 해먹으려고 예쁜 얼음 틀 장만하신 분 혹은 동네 가까운 수영장 강습 드디어 신청하신 분 그 밖에도 여름 휴가 계획 중인 분까지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편하게 얘기 나눠주세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당당이님들의 문자와 미니 참여가 빛나는 시간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가 이어집니다.
1: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데이펙, 청혼아이스, 유니베라, 안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폐, 동국제약 회라민큐와 함께합니다.
2: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런 고민 나만 하는 걸까요?
2: 한 사람의 고민에 백 사람의 생각을 더합니다.
1: 여성시대
2: 백인에게 묻습니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아우 지칠 수밖에 없죠.
2: 각자 도생 그것도 좋지만 살벌한 정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무서운 맹수 한 마리가 아니라 든든한 내 편이 있는 동물.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이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근심, 걱정, 고민을 내 일처럼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시간.
2: 오늘도 당당이님을 믿고 본인의 애환을 백인에게 묻습니다. 게시판에 털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제가 먼저 도착한 사연부터 소개합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김대리가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3: 저 차장님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일찍 좀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 어디 아파? 조퇴하려고?
3: 아니요. 그게 아니라 칼퇴 좀 하려고요.
2: 아 그래? 아니 난 또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해. 그러자 옆에 있던 김 과장도 슬그머니 말을 얻는다.
4: 저기 차장님 저도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요. 7시 전에는 좀 안 될까요?
2: 그래 뭐 원래 퇴근 시간이 6시인데 뭐 어때?

0: 들어가.
1: 그래도 저기 팀장님에게 말씀을 좀.
0: 아 됐어, 괜찮아.
1: 아유 그래도 좀.
0: 그래 알았어, 팀장님께는 내가 말할게.
1: 아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0: 자리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고맙단 소리를 들을 일인가 싶어 참 헛웃음이 나온다. 아니 뭐 반차나 조퇴도 아니고 원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간다는 걸 뭘 그렇게 허락까지 받고 미안해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퇴근이란 말에 한 글자 덧붙은 칼퇴라는 말도 그렇다. 이 칼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뭐 그냥 퇴근도 아니고 무슨 특별하고 별스러운 퇴근이 되어버렸다. 분명 처음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이 8시 퇴근이다 보니 우리 회사는 밤 10시는 넘어야 야근이구나 하는 분위기다. 아 이거 참. 역시나 팀장은?
1: 뭐야? 벌써 간다고? 완전 칼퇴네. 참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무튼
0: 이렇게 아유. 한마디 얻는 팀장에게 당당하게 맞서지는 못할 망정. 아니 그 저 몸이 안 좋대서요. 그리고 또 집에 일이 있다길래 제가 그냥 먼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변명하듯 말할 수밖에 없는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당연한 퇴근 시간을 무슨 대단한 선심 쓰듯 오늘은 일찍 마무리하고 얼른 들어가들. 이렇게 내어주는 내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조금씩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위아래에서 끼어있는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나부터 당연히 제 시간에 제대로 퇴근을 해야겠다. 집에 가서 와이프가 해주는 된장국에 따뜻한 밥 좀 편하게 먹어봐야지. 그러려면 우선 내일 있을 거래처 회의가 잘 풀려야 할 텐데. 아 이거 회의가 길게 늘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팀장 기분도 좋아야 하는데. 아 벌써부터 고민이네. 다른 회사도 윗사람 눈치 보느라 퇴근 시간 제대로 못 지키나요? 저처럼. 위아래 좌우 눈치 보느라 끼어있는 분들 또 계신 건가요? 저만 유난히 소심해서 이러는 걸까요? 백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1: 야, 아 위로는 팀장 눈치에 밑으로는 또 후배들 챙겨야 되고
0: 또 좌로 우로도 또 있고
1: 예, 네. 왠지 사연 주신 분이 제 또래의 분이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0: 그렇죠?
1: 듭니다. 네. 이런 경우가 딱 많을 나이가 지금 40대 중후반.
0: 맞아 맞아.
1: 예, 뭐 50대까지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네.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윗사람, 그러니까 선배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기에 후배들 입장도 아유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또 이해도 되는.
0: 네. 네.
1: 그냥 막연히 그냥 위에 선배님들처럼 아유 요새 젊은 친구들 말이야.
0: 에이.
1: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싶은데 아이, 그러기에는
0: 그것도 또 그 입장들도 네. 후배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
1: 이해가 되니까.
0: 지난주에 왜 그런 뉴스 있었어요. 40대 남자가 술 소비량 1위다. 바로 이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리저리 눈치 보고 가운데 끼어 있고 힘들고.
1: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나의 힘든 마음을 그냥 술 한 잔으로 위로하겠다 해서 음주량이 가장 많을 수도 있고요. 네. 저도 예전에 좀 잠깐 직장 생활이었습니다만은 예, 위에 부장님이 저한테 일 시킨 걸 당연히 저는 밑에 후배한테 시켰죠. 예, 그러고는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일 중하고 잘 됐니? 그래서 제가 저 후배한테 확인해 보. 갑자기 말투가 변합니다. 김일중 씨, 내가 그 친구한테 시켰어? 내 일중 씨한테 시켰지. 왜 일을 내리고 그래?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지.
0: 뭐, 당연하지.
1: 예.
0: 와, 그래서
1: 정신 번쩍 들더라. 그래서 막 후배한테
0: 부려부려 이건 낀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낀 세대의 어떤 불우한 처지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렇죠? 맡겨진 일을 왜 내려서 후배한테 시켜.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1: 예.
0: 안 되지.
1: 이건 그냥 제 불찰이었네요.
0: 예,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1: 자,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예, 저는 잘못한 거, 제가 잘못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낀 세대라 눈치 보이는 경우 많으시죠? 제가 눈치를 잘못 봤네요.
0: 아, 이게 좀 어렵죠, 사실.
1: 자, 우리 백인의 당당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가 만약 사연을 보낸 당당이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샌드위처럼 끼어있는 상황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이게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1: 우리 남편들이 요즘 가장 또 눈치 보는

0: 게 그 위로는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바로 아내의 눈치와 또 아이들 사이에서
1: 또는 위로 부모님
0: 부모님과 또 혹은 네. 뭐 내 아내의 눈치 아이들의 네. 눈치
2: 그렇지
0: 이런 거 중간에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 알려주세요. 문자는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이것도 끼어있네요. 빵과 빵 사이에 패티와 채소가 맛있게 끼어있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건 맛있는데. 자, EXID가 부릅니다. 위아래 위아래

0: 네.
1: 위아래 끼어서.
2: 네. 뭐 여러 가지로 정말
0: 신나는 노래였는데.
1: 신나지만
0: 네. 눈치 뭐. 보이는 노래기도 하네요.
2: 그러네요.
0: 자,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허리 위아래 연결고리를 맡고 있는 낀 세대 당당이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1: 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보니까
0: 네. 네.
1: 새싹 문자 7512님 저는 50대 초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 20년 넘게 칼출근 칼퇴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0: 오, 좋아요.
1: 해야 할 일 스스로 판단해서 흠결 없이 다 했다고 판단되면 칼퇴하세요.
0: 이렇게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셨지만
1: 그렇죠.
0: 실은 아직까지는 직장 내 팀장님이 혹은 내 위에 선배님이 아직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1: 그 눈치를 보게 되죠.
0: 퇴근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1: 네. 근데
0: 물론 이제 단서는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싶으면 예, 판단해서 탈퇴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참 아직까지 눈치 오늘... 보는 거 보니까 저도 아직은
1: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0: 4707님. 퇴근 시간 눈치 주는 상사 때문에 일부러 다 마칠 수 있는 일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풀어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탈퇴하는 분위기 같이 만들어 가요.

0: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1: 그러니까 괜히 시간을 때우려고.
0: 그럼 뭐 때문에. 네. 아유.
1: 금방 끝낼 수 있는 걸 계속 그냥
0: 처지면서 비효율적이면서.
1: 이건 진짜 비효율적이네요. 어이구, 이거 뭐야? 광고도 칼퇴처럼 들어오네. 알겠습니다.
0: 당연하죠.
1: 자, 그럼 광고는 확실하게 지켜야지. 야근이 없어 광고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백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낀 세대의 고충, 퇴근 시간 위아래 눈치 보게 된다는 사연으로 시작했는데요. 할 일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칼퇴하자. 이 의견이 확실히 많습니다.
1: 이게 처음이 힘들지 하다 보면 그게 또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일이기도 해요.
0: 아, 그럼요.
1: 네. 예. 그 시간 질질 늘려가지고 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0: 퇴근 시간 이후에 그 일의 효율이 생기겠냐고요.
1: 그럼요. 재미없죠.
0: 6205님이요. 우리 딸 사무실은 직원들도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할 일 다 하면 퇴근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퇴근도 한답니다. 직원들 다 너무 좋아한대요.
1: 네.
0: 그렇지. 내가 할 일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끝내면 눈치 보지 않고.
1: 15분 일찍이든 뭐 언제든 갈 수 있는 거죠.
0: 퇴근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 좋습니다. 자, 또 직장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분들도 뭐 각종 고지서나 혹은 임대료 사이에서 또 진상 손님과 인건비 사이에서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나도 여기저기 이렇게 꽉 끼어서 살고 있다. 낀 세대, 샌드위치 신세다 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또는 미니로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1: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수다 떨면서 서러웠던 거 답답했던 거 다 털어버리자고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햄버거가 갑니다.
0: 네, 김화정님. 부장님, 신입사원이 실수하면 중간 관리자인 저보고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핀잔 주고 사사건건 저를 나무랍니다. 신입사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하면 퇴사를 잘합니다. 억울하게 제가 신입

0: 킬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아, 정말 억울해요.
1: 그래.
0: 아, 또 이런 문제가 있군요.
1: 그렇군요.
0: 그렇죠. 부장님은 이제 바로 밑에 부하 직원에게 저 신입사원 좀 직원 교육 좀 잘 시켜요. 그래서 그 말대로 좀 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킬라 치면은 다음 날 그만둬.
1: 아유, 그래.

0: 잘 하게끔 뭐 하는 건데 사실.
1: 이게
0: 뭐 나한테
1: 보면...
0: 억하심정이 있어서 뭐 나한테 그러겠어요. 다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인데 결국엔.
1: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건데.
0: 이경희님, 저는 입맛 다른 두 아들 사이에 끼어서 반찬을 꼭 두 가지 만들어요.
1: 야, 이것도 엄청 스트레스다.
0: 아, 이거 스트레스다.
1: 이거 스트레스야.
0: 맞아. 등갈비를 해주면 한 놈이 김치찜 해달래요.
1: 어허.
0: 한 놈은 오므라이스, 한 놈은 김치볶음밥. 에구, 제발 주는 대로 좀 먹어주면 좋겠네요. 아직 성장기 애들이라 일단은 맞춰주고는 있는데 힘들어요.
1: 이건 우리 집하고 사정이 좀 비슷하네요, 진짜.
0: 아, 그래요?
1: 예예. 예. 한 놈은 뭐 이제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자 그러면 한 놈은 싫다 그러고 자기는 딴 거 먹고 싶다고. 이게 메뉴가 갈리면은 이게 참 신경
0: 쓰여. 참 곤란하죠. 네. 배달시킬 때. 그렇지.
1: 통일도 안 되고 말이지. 아유.
0: 그러니까 한 아이가 김치찜 해달라 그러고 또 김치볶음밥 해달라는 거 보면 한 아이는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따로따로 또 갈리나? 여기서 오므라이스와 김치볶음밥이 전혀 다른 쪽이 아닌가? 하여튼 맞춰줘야지. 엄마가 어떡하겠어.
1: 예.
0: 네.
1: 아, 중간에서 아주 난처하시겠어요.
0: 네.
1: 758 아니면 저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주 일체 뭐 이렇게.
0: 아,
1: 아니면
0: 그...
1: 단일 메뉴. 오늘은 메뉴 통일.
0: 그래,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면.
1: 그런데 또 성장기 애들이라 아유 땡기는 거 줘야지라는 생각에.
0: 먹고 싶다는 거 해줘야지 부모 마음이. 그렇지 뭐. 아유.
1: 7558님. 저는 오빠 둘의 딸 막내입니다.
0: 오.
1: 오빠들 사이가 안 좋아서 중간에서 제가 좀 곤란하네요. 큰 오빠 편을 들어야 할지 작은 오빠 편을 들어야 할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형제 간에 안 보게 될까 봐 걱정이네요. 지금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남남이 될까 봐요. 아니 그 정도로 큰 오빠 작은 오빠가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이게 또 셋인 경우에
0: 네.
1: 홀수인 경우에 꼭 누구 한 명이 이게 어디로 편을 드느냐에 따라
0: 아, 그렇지, 그렇지.
1: 나뉘는구나.
0: 그렇지 그렇지.
1: 아 이것도 문제네.
0: 그러네. 네. 새싹 문자입니다. 네. 821님 8221님 50대 후반 한식집 점장인데 대표님과 직원들 사이에서 곤란할 때가 많아요.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입장을 대변하려면 대표님이 또 서운해하시고 메뉴 하나라도 더 만들라 하고 더 친절하고 더 만나게 하라 하는 대표님의 지적을 전달하면 직원들이 불만이고 이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게 힘드네요.
1: 야 진짜 힘드시겠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맨 윗선은 그냥 아랫선들을 챙기기만 하면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맨 막내급 신입들은 아니 그냥 뭐 또 본인이 해야 할 일 하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고. 근데 이게 중간 세대는 그 신입도 겪어봤고 또 위에 선배들도 그렇지, 그렇지. 사정을 아니까.
0: 예.
1: 이게 위아래 사정을 아니까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것 같아. 예. 근데 어느 한쪽으로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라.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0: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1: 그죠.
0: 사실 대표님이라고 해도 가끔 와갖고 맛보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뭘 하나 더 만들어라. 두 가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오다만 내리면 사실 현장에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1: 예.
0: 그게 뭐 그렇게.
1: 이거를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본인의 감정 섞지 않고 잘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어요. 네.
0: 해결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전달하고 조율하는 거. 네.
1: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좀 깔끔하게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혹은 뭐 눈치 보는 일이 좀 없어야
0: 없죠.
1: 되는데
0: 사실 소통 잘 되게끔 선을 이어주면 되는데.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주방 식구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1: 대표님이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1: 이렇게
0: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네. 네.
1: 그래서 뭐 소원술이나 뭐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0: 아니면 메모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든지.
1: 네. 이런 상황이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
0: 네.
1: 예.
0: 1716님 고유가 지원금도 샌드위치네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세대가 40대 같아요.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제외. 이마저도 샌드위치라서 서러워요.
1: 그러니까 가장 돈 많이 드는 세대가 40대.
0: 아이 그럼.
1: 라는 말도
0: 사실
1: 맞는
0: 그렇잖아요.
1: 것 같습니다.
0: 네. 애들 크죠. 학원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시죠.
1: 예.
0: 뜻밖의 병원비.

0: 소비들 지출이 또 늘죠.
1: 저는 어디서 그 얘기도 봤어요. 우리 4, 50대가 마처 세대라고도 그러더라고요. 마처?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식에게 부양받지 않는 처음인 세대.
0: 아, 맞죠. 마지막 예. 세대, 처음인 세대.
1: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 부모를 부양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잘 없고, 근데 우리는 중간 세대라 부모님 모셔야 되고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참.
0: 나는 제일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대마다 지네가 다 낀 세대래. 지네 다 끼어있대. 4, 50대 다 끼어있다고 하소연하죠. 60대, 70대도 자기네 끼어있다 그래요.
1: 우리 윗세대들이 끼어있다고?
0: 부모님을 반드시 모셔야 되잖아.
1: 그렇구나.
0: 게다가 이제 손주 봐줘야 되잖아. 몸이 고달프고 돈도 들어가고 네. 이런 거예요. 하여튼 우폰 다 우퍼. 다 우리 다 끼어있어.
1: 각자의 상황이 다 끼어있네요.
0: 네.
1: 예. 자, DJ DOC의 노래입니다. 머피의 법칙.

0: 와우. DJ DOC 머피 옵지. 이거 분명 원곡은 아닐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박자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리믹스 버전인데 오히려 더 신나네요.
1: 아, 그렇구나. 네. 네.

0: 랄랄랄랄랄랄라 요 정도가 정박인데. 아 제가 좀 뭘 좀 안다고 또.
1: 아니 세대별로 심장 박동의 따른 리듬이 달라요.
0: 네네.
1: 우리 때는 굉장히 빨랐다는 거 요새 들으면 너무 느려. 그렇더라니까.
0: 근데 확실히 요거는 좀 빨라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0229님. 저는 자영업 1년 차입니다. 농장에서는 재료값이 오르고요. 오른 만큼 손님에게 팔면 비싸다고 뭐라고 하고 그 사이에 끼어 사는 저도 남아야 먹고 살죠.
1: 오, 그렇죠.
0: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나
1: 그래.
0: 농수산물 가격이 올랐는데 그렇다고 또 바로 또 식대를 올리자니 손님에게 또 한 소리를 듣고.
1: 그러게. 참. 5145님 누나가 호피 무늬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어머니께서 너 사냥 가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누나에게 맞았습니다.
0: 불똥이 왜 글로 튀어?
1: 누나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저는 피해자였어요.
0: 아, 우리 남동생.
1: 너무 웃긴다. 웃지. 엄마가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셔. 넌 사냥 가냐?
0: 어. 근데 누나 쓰고 뭐야? 왜 웃어? 아, 저희는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1: 저희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0: 자, 3727님. 위아래 언니와 동생 사이에 껴서 생일 파티를 몰아서 당하는 게 서럽습니다. 오,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언니랑 동생이 싸우면 가운데 껴서 난감하기도 해요. 이래서 둘째가 성격이 제일 좋다니까요. 그래 이것도 그래요? 둘째가 성격이 제일 좋아요? 아까는 셋째가 그렇게 눈치 본다던데.
1: 아, 그러게. 집집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0: 그러게.
1: 예.
0: 어떻습니까? 우리 누님들. 누님이 장녀시고.
1: 네.
0: 밑으로 이제 두 명의 또 여동생이 있으신데.
1: 그렇죠.
0: 그럼 저희가 그 잘하는 우리 배우 양희경 님이 성격 제일 좋아요? 둘째시니까?
1: 아니죠. 오히려 좀 까탈스러워요. 막내가 제일 좋아요. 막내.
0: 어, 그래요?
1: 네. 나는 좀 찍어 누르는 타입이고. 찍어 누르는 타입이고.
0: 3727님 그렇대요. 둘째가 꼭 다 좋은 건
1: 좋은 건 아니라고. 아유 참.
0: 자,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1: 그렇죠.
0: 예. 8910님 남편은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떨그럭거리고 아들은 야밤에 게임하느라 늦게 자서 시끄럽다고 난리. 아우 아침마다 가시방석입니다.
1: 아유 진짜.
0: 이게 또 가족들끼리 일어나는 시간 다르고
1: 기상 시간 다르고 식성 다르고
0: 아, 아유. 생활 패턴 다르면 아주 뭐 눈치
1: 엄마가 일이
0: 있는.
1: 너무 많죠.
0: 그렇죠.
1: 왜냐면 일이 어떤 데서는 왜 그죠 있잖아요. 식당에도 쉬는 시간이 있듯이
0: 네,
1: 브레이크
0: 네.
1: 타임이 딱 있어서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차 한잔 마시고 혼자 이렇게 좋아하던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 타임이 없죠.
0: 가족이 일일이 한 명 한 명 시간 다 맞춰주면 못 쉬어. 그러니까 그걸 아래 정해두셔야 돼. 예, 그 맞춰서 먹어야지.
1: 선포를 하세요.
0: 그럼요.
1: 7038님 보육교사입니다. 아이와 부모 사이에서 또 원장님과 부모님 사이에서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수지 씨가 정말
0: 그,
1: 잘 그려냈잖아요.
0: 네. 그 상황을 너무 표현을 잘했죠.
1: 아주 그냥 뭐야 그냥 눈 밑에 꺼멓게가 턱까지 내려와 다크서클이. 아유.
0: 그러니까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1: 퇴근 못해.
0: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우리 그 보육교사님들 선생님들의 고충이 많이
1: 네,
0: 알려지고
1: 맞아요.
0: 있죠. 네. 그 1%의 그 민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던데. 아유 참. 0995님 저는 공과금과 임대료 사이에 끼어 사는 자영업자인데요. 저희 가게 알바생은 항상 퇴근 시간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 해서 제가 등 떠밀어 보냅니다. 시간 외에 수당을 대워 챙겨주기도 하니까 그냥 한 시간 더 늘려서 일하는 걸로 조정하자고 해도 그건 또 싫다네요.
1: 와 그렇구나.
0: 고맙습니다. 이건 또 알바생이
1: 왜 갈 생각을 안 해 그래.
0: 그러네. 좀 희한한 상황이네요.
1: 시간 외 수당을 더 챙겨주기도 하지만 일이 없는데도 더 있다면 이거는 좀 그러니까 한 시간 더 늘려서 조정하는 걸로 얘기를 끝내자 해도 또 그건 싫다 이거야.
0: 그건 또 아니야. 또.
1: 일 안 하면서 이러고 있기는 싫다 이거지.
0: 그러네.
1: 자 사장님의 이런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 안 하니까 알바생이 자발적으로 더 한 시간 일거리가 있을 때 더 갈 생각 안 하고 있겠다 하는 건데 이건 복받은 거죠. 말 안 하고 그 다음 날로 당장 안 나오는 알바생들도 간혹 있다는데.
0: 그렇죠. 그렇게 잠수 타서 안 나오는 것보다는
1: 네, 네. 이렇게 그냥 가게에 더 있으면서
0: 그러니까 알바생 입장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6시까지인데

0: 내가 뭐 한 7시, 8시까지 하면 그래도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예. 근데 아예 그럼 7시, 8시로 그 늘리자니.
1: 늘리자고 하니 또
0: 매일
1: 그건
0: 또
1: 싫대.
0: 그렇게까지 일하는 건 또.
1: 그러니까.
0: 약간 그런 심정이라 우리 사장님이 더 오히려 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24님, 횟집하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딸이랑 같이 일하는데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하라고 눈치 주고 딸은 바른 소리만 하고 아우 중간에 껴서 힘들어요. 돈이 들더라도 직원을 써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족끼리 이러면은
1: 그래요.
0: 이것도 참 애매하시겠네요.
1: 쉽지 않아. 집에서도 함께 생활하죠. 일터에서도 함께 생활하죠.
0: 거기다 가족이니까 뭐라고 좀 시원하게 말도 못하겠고.
1: 그렇지. 참는 부분이 많죠.
0: 네.
1: 네.
0: 야, 어떻게 좀 낀 세대 이런 그 고충들을 저희가 좀 함께 나눠봤는데.
1: 근데 뭐 해결책이 있다 없다보다도 이런 고충을 털어놓음으로써 아 그래 다 이렇게 끼어서 사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40, 50대의 그
0: 조금 저희가 네. 네, 공감대
1: 여러 가지 고충들을
0: 해드렸습니다. 나만 눈치 보는 거 아니구나. 아, 저희도 지금 빨리 저희 광고 들어야 돼가지고요. 예, 눈치 보여요. 자,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들의 명단은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광고 후엔 행운번호 추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6: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2: 유동 골뱅이.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7: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지식

0: 과 교양을 충전하는 시간 라디오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자, 저희 바로 행운번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은 늘 하던 것과 좀 바꿔서 제가 1회 자리를 먼저 뽑겠습니다.
1: 자, 1회 자리 먼저 희훈 누님께서 뽑아주시고요. 네,
2: 뽑았습니다. 자, 8.
1: 8.
2: 8이 나왔습니다.
1: 바로 뽑았습니다. 7입니다.
2: 78번 되겠네요.
1: 그렇죠? 78번. 과연 78번을 주시면 아, 아까 88 주신 분 갑자기 그러게, 기억나네.
2: 그러게 88 생각나네. 저도.
1: 오, 진짜. 네, 행운번호 78. 오늘 많이 더운데 파이팅 하세요라고 문자 주신 분.
2: 자,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3: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여성시대입니다.
3: 네. 아, 네. 안녕하세요.
2: 행운번호 몇 번 보내셨을까요?
3: 78번이에요.
1: 78번.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당첨되셨습니다. 라디오 듣고 계셨나 봐요.
3: 네.
2: 예. 라디오 잠시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저희랑만 통화해요. 이게 목소리가 겹쳐가지고요.
3: 그렇습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어디에 누구실까요?
3: 네, 인천에 있는 윤일입니다.
2: 윤일 씨?
3: 윤일이요.
1: 윤일님. 아,
2: 네. 78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아, 제가 78년생입니다.
1: 78년. 저보다 딱 한 살 형님이시네, 윤일 형님.
2: 아, 그러시구나.
1: 야,
2: 어떻게
1: 오늘...
2: 본인이 낀 세대라고 여기십니까?
3: 아, 잘 모르겠습니다.
2: 아, 잘 정말... 몰라요 아직은.
3: 예. 네. 네.
1: 아, 눈치가 좀 없는 형님. 아니야, 이런 게 행복한 거야. 아, 오늘 사연이 낀 세대 사연이었어 가지고. 예.
3: 네.
1: 뭐 하시다가 저희 라디오 함께 이렇게 좀 들으시는 거예요?
3: 아, 지금 업무 중에 잠깐 이동 중이었습니다.
1: 아, 이동 중이야, 이동 중이 그러시구나.
3: 네.
1: 어떻게 업무 중에 저 근데 눈치 안 보는 낀 세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데요?
2: 그렇지.
3: 아.
1: 아하하, 예. 그 웃음에 많은 의미가. 다른 옆에 분이 혹시 계신가? 부장님 옆에 타고 계시는구나.
3: 아닙니다.
1: 아, 그건 아니에요?
2: 이 기쁨을 네. 누구와 나누시겠어요?
3: 아, 딸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2: 오, 오늘 아주 푸짐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이것저것 아주 종합 선물이 푸짐하게 갑니다.
3: 아우, 감사합니다.
2: 네. 네.
1: 혹시 여성시대 네. 또 이렇게 전화 연결도 됐는데 우리 따님에게 혹은 그렇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3: 우리 딸이 지금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1: 예.
3: 자취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데 아빠가 도움을 많이 못 줘가지고 미안한 마음뿐인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1: 아, 자,
2: 행운
1: 딸이네요,
2: 선물이
1: 그래도.
2: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행운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행운 선물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어지고요.
2: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1: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초록이 무성해지는 계절인데요. 여기에 색채를 더하려는 듯 알록달록 연등이 달렸습니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그 덕분에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도 화색이 돕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연등은 흔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흔들려서 더 아름답죠. 세상사에 흔들리며 사는 일이 때론 고달프지만 멀리서 보면 사람 사는 모습도 연등처럼 예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고운 빛이 모두에게 닿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1: MBC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임금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회의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입장 전 어쨌든 사후조정까지 왔다. 이번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착한 사측 교섭위원들은 아무런 말 없이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2차 조정회의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해 조정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 노동조합과 사측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회의를 앞두고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노바는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임금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노사협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DX 부문 조합원들이 교섭권을 가진 DS 부문 중심 초기업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추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이른바 A값 이상을 벌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인데 개정안은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감액 시작선을 519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6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후보자가 단일화를 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도 해당 후보의 이름은 용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목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등 발언으로

0: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10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정의기억연대가 수요 시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집회 방해가 이뤄졌다며 김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지 4년 만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시즌 8번째 멀티 히트를 작성했습니다. 김혜성은 LA 에인젤스와의 원정 경기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2회 1타점 적시타에 이어 4회 내야 안타를 쳤고 9회 볼넷을 골라내 3번 출루하며 3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문화센터의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통증을 겪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고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깨가 뻐근해지기도 하고 몸살이나 근육통 때문에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질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약이 바로 진통제죠. 하지만 워낙 익숙한 약이다 보니까 내 증상에 어떤 약이 맞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제대로 모르고 복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문화센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약, 진통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라디오문화센터 첫 곡은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1: 저축은행.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2: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8: 유유 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그 어디보다도 교양이 충만한 곳 오승훈의 라디오 문화센터.

0: 라디오 문화센터,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요즘 참 일교차가 크죠. 이럴 때는 또 두통이나 몸살, 근육통 이런 것들 많아지고 그 때문에 진통제 찾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약을 먹으려고 보면 타이레놀 그리고 이부프로펜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다른지, 빈속에 먹어도 괜찮은지, 감기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문화센터 가족분들도 진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약사님 모셔볼게요. 복잡한 약학 정보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저는 약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뭐든 막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진통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먹는 게 진통제가 아닐까 싶은데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1: 크게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해열 진통제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0: 아, 맞아요.
1: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면 하나 더 있는 게, 네, 역사상 제일 오랫동안 사용이 된 진통제가 있죠. 바로 이제 아편 계열 진통제.
0: 아, 네. 아편 계열 진통제도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1: 처방전이 있어야지 됩니다.
0: 아, 처방전을, 네, 받으면 병원에서.
1: 그렇죠. 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원래 아편이라는 거를, 예, 이제 그거를 추출해서 약으로 썼던 거잖아요. 네. 양귀비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걸 약으로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화학 물질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예, 아, 이렇게 하면 진통제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계열의 여러 가지 약물을 만들어낸 거고요.
0: 예.
1: 기본적으로 얘만 조금 이쪽만 다르게 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도 아편을 통해서, 아, 얘가 진통 효과가 있는 거구나 해서 그거를 성분을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1: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0: 아예 다른
1: 그래서,
0: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제 아편 계열만 따로 논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네.
1: 기본적으로 아편 계열 진통제가 작동을 하는 방식은, 이제 우리 몸에서, 네, 엔돌핀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0: 예.
1: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도 원래부터 통증을 좀 이렇게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가서 작용을 하는, 고물질이 작용을 하는 부위에 얘들이 가서 대신 달라붙는 거죠.
0: 네. 네,
1: 그러면 이제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겁니다.
0: 우리가 엔돌핀이라고 하면 막 기분 좋고 즐겁고 뭔가 몰입할 때 막 이럴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픈 거를 잊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 자체가 사실은 아픈 거 잊게 만드는 물질인데
0: 잊어버리게.
1: 몰핀보다 더 늦게 발견이 됐어요.
0: 예.
1: 그러니까 몰핀, 아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진통 효과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남용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인류가 예전부터 알았는데,
0: 예,
1: 그거하고 비슷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나가지고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몰핀 같다. 그래가지고 엔도라는 게 몸 안을 얘기를 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엔도 모르핀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엔돌핀이 된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재밌어요. 우리가 해열 진통제 하면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 타이레놀 계열의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부루펜 계열의 이부프로펜, 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드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약이 차이가 있다면서요?
1: 네, 차이가 제법 큽니다.
0: 네.
1: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조금 전에 제가 무슨 뭐 아편 계열, 뭐 모르핀 계열 진통제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얘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뭐 진통제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 뭐 중독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그런 타이레놀 계열의, 네, 아세타미노펜,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그러니까 그 에드빌이나 또는 부르펜 계열의 이부프로펜, 얘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편 계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진통제들이니까,
0: 네,
1: 일단 이 두 가지 계열의 약들의 차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타이땡땡 할 때 나오는, 네,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0: 예,
1: 해열 진통제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열도 가라앉혀주면서 진통까지는 효과가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는 거기에, 네, 소염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소염, 염증도, 예, 가라앉혀줘요.
0: 그런데 해열과 진통과 소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거잖아요. 어떤 효과라는 게.
1: 네. 그런데
0: 그래. 같은 곳에 작용을 해서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세 가지 효과를 나도록 각각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0: 있는 건가요, 이 약들이?
1: 일단 기본적으로 해열하고 진통까지는 전부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뇌 쪽하고 관련이 돼요.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소염 쪽은 그건 아니고 몸 여기저기에서 염증이 일어나니까
0: 네. 네.
1: 조금 이제 그 작용하는 부위는 다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약 타이땡땡하고 그다음에 부루땡하고 요 두 네. 가지가 제일 크게 작용상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어요.
0: 네. 네. 중추신경 쪽에만 작용하는가
1: 네.
0: 아니면은 각각 염증에 그냥 가서 또 작용을 하는가.
1: 그 그렇죠. 부분은. 딱 네. 그겁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무슨 펜이라고 해요? 아세타미노 펜, 부루펜 뭐. 네.
1: 옛날에 약 이름에다가 그런 식으로 펜을 많이 붙이긴 했습니다.
0: 그럼 왜
1: 펜이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린.
0: 린, 어린 맞아요.
1: 아스피린처럼.
0: 네. 네. 오, 네. 그렇군요. 그거는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써와가지고 우리가 약을 부르는 익숙한 이름이라 그런 거군요.
1: 그런데 이제 이 계열은 다 그렇게 끝나긴 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0: 소염 진통제
1: 사실은
0: 네.
1: 이부프로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케토프로펜도 있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이게 사실 약 이름하고 약이 작용하는 기전이 좀 관련이 돼 있는데
0: 네.
1: 얘들이 사실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네. 생기는 걸 생겨나는 네. 걸 억제해주는 약이에요.
0: 아 염증을 네. 생기는 물질을 생기게 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1: 네네.
0: 아 그래서 염증을 더 일으키지 않게끔.
1: 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약의 이제 그 타이땡땡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데
0: 네.
1: 아세타미노펜으로 대표가 되는 이제 뭐 타이땡땡 같은 그 약의 주성분은요. 뇌에 있는 그런 이제 통증 원인이 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만 좀 억제를 해가지고
0: 예.
1: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타이땡땡은
0: 네.
1: 어떤 거냐면 뇌에서 통증에 좀 둔감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부프로펜 성분의 약들 이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이부프로펜 성분의 무슨 뭐 에디땡, 부루땡 뭐 이런 약들은
0: 네.
1: 뇌에서 그런 식으로 통증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에 더해서.
0: 네.
1: 염증의 원인 물질이 또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0: 예.
1: 근데 그 염증의 원인 물질이 몸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염증 느낄 때 예를 들면 관절이나 이런 데 염증이 있다 그러면
0: 네.
1: 제일 쉽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통증도 있지만 대보면 뜨끈뜨끈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염증 원인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런데
0: 네.
1: 그걸 이런 소염 진통제를 드시게 되면 줄여주니까 그 부위의 뜨거운 느낌도 가라앉고 통증도 줄어드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열제 먹일 때 아이한테 약 먹일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두 개를 교차 복용하라고 하고 4시간 간격으로 먹이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부루펜 이거를 막 같이 먹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먹는 거는. 일단은 얼마큼을 줘야 되느냐 하는데도 약간의 문제는 있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0: 예.
1: 혹시라도 부작용이나 독성 위험이 더 증가할까 봐 피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0: 예.
1: 어른들이 먹는 약에는 두 개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부터 많이 쓰는 뭐 약 이름 중에 무슨 개보땡, 예. 그다음에 펜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거는 약 자체 소염 진통제하고 해열 진통제가 사실은 같이 들어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은 대신에 각각을 조금씩 넣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교차 복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하면은 열이 좀 더 잘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요.
0: 예.
1: 다만 이제 그렇게 줄 때 부모가 안 그래도 애가 열이 나면은 우왕좌왕하고 부모들이 막 기억이 안 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약을 좀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될 경우도 있어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교차 복용을 권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0: 헷갈릴까 봐.
1: 네. 괜히 헷갈리니까.
0: 한 가지 약이 그 시간 간격보다 짧게 많이 들어가면은 그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1: 그렇죠.
0: 그리고
1: 실제로 부모들이 애가 아프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0: 네. 맞아요. 맞습니다.
1: 기억을 못해요.
0: 4시간 전에 뭐 먹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자 술을 마신 다음 날 우리가 두통 때문에 진통제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숙취 상태에서 진통제 먹는 거는 괜찮은 걸까요?
1: 아 이게 이제 진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0: 네. 네.
1: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둘 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도 위험할 수 있고
0: 예.
1: 해열 진통제도 위험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한 번 먹는 정도로는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술 마신 다음 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0: 네.
1: 근데 일은 해.

0: 돼서 뭐가 됐든지 간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든 아니면 이부프로펜 성분이든 하나를 먹어야 되겠다.
1: 네.
0: 라고 해서 이제 하나를 먹는 거 뭐 한두 알까지는 한 번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그런 그 진통제 같은 경우에
1: 네.
0: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이 계속해서 이 약을 드시게 되면 간의 간독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1: 간에
0: 네.
1: 예.
0: 이게 이제 뭐랑 관련이 되냐면요. 이 타이땡땡으로 대표가 되는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에서 이제 글루타치온 요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 예.
0: 글루타치온이 있어야지 이제 거기에 붙여가지고 내보내요.
1: 아.
0: 그런데 술 마시게 되면
1: 네.
0: 이제 그쪽 길로 내보내야 되는 걸 그쪽으로 안 내보내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 더 독성이 생기는 경로로 이게 그런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루타치온이 아예 그냥 고갈돼 버릴 수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러면 이제 간독성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 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둘 다
0: 네.
1: 진통제와 술 모두 그러니까 간에 부담이 생기는 거군요.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소염 진통제는 이제 뭐 아까 뭐 이부프로펜도 있지만 나프록센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1: 네.
0: 술 마신 다음에 드시면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장관에 이제 출혈 이런
1: 네.
0: 부작용이
1: 네,
0: 점막 손상 이런 부작용이 더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술 마신 다음 날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할 때는 뭘 먹어야지 좋을까요?
0: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드시는 건 괜찮거든요.
1: 한 번까지는 괜찮고.
0: 근데 이분들이 또 이제 한 번 드시고 나서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습관이 될 수 있어가지고
1: 네네.
0: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은 술을 드시고 나서 머리 아플 때는
1: 네.
0: 그냥 뭐 가볍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좀 참아야죠.
1: 네. 네, 오히려 간에 부담 안 되는 다른 걸로.
0: 네.
1: 알겠습니다. 감기약이나 몸살약에도 진통제 성분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모르고 막 이 약 저 약 감기약 먹을 때 이게 섞어가지고 먹었는데 그 안에 막 진통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아 이거는 실제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일단은 술 얘기 아까 하던 걸 마저 말씀을 드리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날 감기약이나 몸살약을 자꾸 드시는 습관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땡땡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0: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감기약, 몸살약, 근육통약에도 다 똑같이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1: 예.
0: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복용을 하게 될까 봐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제조사 차원에서 이걸 하루에 4,000mg까지는 괜찮다던 거를
1: 네.
0: 이제는 3,000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0mg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약국에 500mg짜리로 8알이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6알까지만 먹으라는 거죠 하루에.
1: 그렇죠. 이 과다 복용, 이 과다 복용을 하면은 당장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0: 그 아까 이제 술 마셨을 때 이거 같이 드시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이 경우에도 글루타치온이 고갈이 되면서 간독성 문제가
1: 간독성
0: 생깁니다.
1: 문제. 네. 네. 알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 자주 복용하는 경우 많은데 생리통에는 어떤 계열의 진통제가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1: 네.
0: 이게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생리통에도 아까 그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땡땡 계열의 약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네.
0: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1: 네.
0: 이때는 소염진통제 계열을 쓰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1: 그건 왜 그럴까요?
0: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생리통에는 네. 원인이 되는 물질, 아까 왜 염증을 일으킨다는 그 물질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이걸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1: 네.
0: 타이땡 땡 계열의 아세트아미노펜 여기에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1: 생리통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게 염증을 만드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군요.
0: 그렇죠.
1: 어.
0: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런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 줄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쓰는 게 중요한데
1: 네.
0: 이걸 잘 몰라가지고 진통제 먹었는데 왜 아프지?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네 맞아요. 근데
0: 이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생리통 기운이 있을 때
1: 네.
0: 그때 얼른 소염진통제를 한두 알 드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 통증의 원인 물질이 생기는 거를 줄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이제 뭐 줄여야 되니까?
0: 아니요. 프로스타글란딘.
1: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약, 맞아요.
0: 물질 이름이 어렵긴 한데.
1: 너무 힘들어요. 네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거를 줄여야지 이제 염증
0: 네.
1: 생성을 줄이고 그래서 덜 아프게 만드는 거니까 미리 먹어두는 게 훨씬 낫다.
0: 초기에 그렇죠. 네. 미리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때는.
1: 알겠습니다. 오늘 진통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계속 질문 드리고 있는데 괜찮으시죠?
0: 너무 좋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예, 라디오 문화센터 거래 아스피린 듣고 왔습니다. 약사님, 그 아스피린도 진통제죠?
1: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소염 진통제 중에
0: 소염 진통제. 네. 부르펜 계열 쪽인가요?
1: 그 부르펜 계열 쪽에 거의 시조세 약간 네, 그런 겁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럼 아스피린이 뭐 부작용이 적고 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쪽인가요?
1: 사실 이제 아스피린은 초창기에 많이 썼었던 약인데 네. 사실 이제 아스피린하고 이제 아까 뭐 타일레놀하고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년 넘는 약들이거든요. 오, 예. 둘이 또 오랜 경쟁 관계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아스피린은 이거 자체가 다른 약들보다 좀 이렇게 위장관 쪽에 그러니까 이제 좀 먹었을 때 배 아프고 네, 약간 속 쓰리고 예. 이런 부작용이 좀 더한 편이어가지고 요즘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아플 때 쓰는 약으로는 다른 약들한테 좀 많이 밀려났죠.
0: 네. 아스피린은 그 출혈 났을 때 응고를 좀 막아주는
1: 네. 응고를 지연시키죠.
0: 네, 피를 응고되는 네. 거를 좀 지연시키고 네, 네. 안 되게 하는 그런 효과 네.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쓴다고 들었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혈관이 막힐까 봐 혈전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그냥 의사하고 상의 안 하고 드시는 분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가지고 네. 아스피린 매일 같이 드시라고 하면 이제 꾸준히 드셔야 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0: 요즘에는 네. 소염 진통제 쪽에서는 살짝 밀려 있는 아스피린 노래 들은 김에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진통제는 너무 자주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량을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적당량 드셨는데도 문제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해열 진통제는 그게 좀 덜한데 소염 진통제, 네. 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것들을 빈속에도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빈속에 드셔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장 점막이 자꾸 자극이 되니까 예. 위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건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0: 빈속에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네.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래 듣는 동안 약사님이 실연에도 진통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1: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연구로 소개가 되는데요. 네. 이제 뭐냐면 실연이라는 게
0: 사랑하다가 이제
1: 네 그게 헤어져서 사실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거를 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으로 거절을 받았을 때 고통에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0: 아, 예.
1: 네. 물론 이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실연도 있겠지만은 뭐 친구들이 나를 갑자기 좀 왕따 시킨다든지 그때도 고통이 느껴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거의 신체적인 고통하고 네. 사회적인 거절 또는 실연의 고통이 뇌에서는 거의 비슷한 고통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제 실제로 참가자들한테 이 아세트아미노펜, 그러니까 타이땡땡 성분을 준 거죠. 네. 그렇게 했더니 이 약을 준 쪽이 가짜약, 위약을 준 쪽이 비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고통을 느끼는 보고가 좀 줄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나이 들어서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하겠지만 뭐 한참 이제 젊은 청년 시절에는 누구한테 이제 실연당하고 나면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몸이 아프잖아요.
0: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1: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사실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 너무 아플 때 일단 한번 이런 진통제 한두 알 먹어보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몸에 아픔이 느껴지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번 테스트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마음의 아픔도 진통제로 조금은 달랠 수 있는 네.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계속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데 빨리 소개를 해.

0: 드려볼게요. 전시연님께서요. 고등학생 아이가 생리통이 심해서 타이레놀, 탁센레이디, 탁센 등등 진통제를 생리기간마다 하루에 3번 이상 이틀을 꼬박 복용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아니 매달 이렇게 고생을 하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1: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자녀분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여기서 하나를 지우자면 타이레놀 말씀하셨는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거는 빼고 나머지 말씀하신 약들은 전부 다 거기에 이부프로펜 네. 또는 나프록센이 들어간 그런 소염 진통제인데요. 이런 거는 그 생리통이 있는 동안에는 이틀 정도 복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1: 그리고 약을 사용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네. 좀 생리통이 너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0: 심해지기 전에.
1: 기미가 보이면 그때 이제 복용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아, 여기 가볍게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면
0: 네.
1: 이런 소염 진통제 계열은 먹고 나서 혹시라도 두드러기나 과민 반응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피해야지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 중에서 나프록센 성분의 약 이제 보시면 거기 써 있거든요. 나프록센이라고.
0: 네.
1: 근데 요거는 처음에 드실 때 생리통 초기에 드실 때 한 알이 아니라 두 알로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아요.
0: 아, 오히려.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알 먹는 거를 이제 로딩 도세라고 그러는데 예. 처음부터 그렇게 두 알을 먹어주면 그러면 빠르게 혈중 농도를 효과 나타나는 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약을 조금씩 먹어도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부프로펜 성분하고 나프록센 성분 아까 이제 탁땡이었죠. 이제 네. 그 성분 비교를 하면 이거는 하루에 두 번만 먹어도 돼요.
0: 나프록센
1: 네, 나프록센 네. 계열. 이부프로펜 네. 계열은 하루 세 번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0: 예.
1: 저 나프록센 계열은 두 번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염 진통제들은 전부 식후에 드셔야지 됩니다.
0: 알겠습니다. 타이레놀 계열의 그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제라서 생리통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1: 큰 도움이 안 돼요.
0: 예, 나프록센이나 이부프로펜 계열로 드시되 예, 나프록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좀 두 알 정도로 많이 드시는 게 더 낫다. 알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마침 진통제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분들 사연이 도착했어요. 김정현 님이요. 저는 진통제 성분 들어간 약을 먹으면 목과 가슴 위쪽에 붉은 반점이 생겨요. 가려움증도 발생하고요. 3일 정도 지나면 차차 없어지기는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증상 말고 더 큰 부작용이 있을까 봐 매번 걱정하면서 먹습니다. 큰 병원 가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습니다.
1: 이거는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일단 관련된 검사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0: 네.
1: 매번 걱정하면서 드시는 거는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0: 네.
1: 사실 이제 이거는 진짜 알레르기 반응인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과민 반응인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좀 구별이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언제 이게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그냥 두드러기 하나가 나는 정도였다가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 않고 얼굴 전체가 붓는다든지
0: 호흡기가 부어가지고 곤란해지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호흡기가 네. 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그 원인이 되는 약, 어느 진통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었을 때 그런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0: 네.
1: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건 소염 진통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0: 네.
1: 드물지만 어떤 분들은 타이땡땡,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드셨을 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일단 찾으셔야지 되고요.
0: 네.
1: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사흘 정도 지나서 차차 없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약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과민 반응이라고 하면
0: 네.
1: 병원에 가가지고 처방을 받으면 이제 셀레콕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계열의 약 중에 이런 그 약 먹고 났을 때 과민 반응이 좀 덜한 약이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그걸 처방 받아가지고 드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김정현님 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제가 이런 증상들이 나와서 뭐 붉은 반점,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인 게 좀 의심되니. 그런 것들이 없는 약으로 좀 처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1: 그렇죠.
0: 네.
1: 만약에 진짜 알레르기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좀 이야기 복잡해지고요.
0: 네.
1: 진짜 알레르기가 아니고 과민 반응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정확히는 가성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약 자체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과민 반응 원인이 되는 물질이 생기는 건데
0: 네.
1: 그거는 이제 처방약 중에 아까 셀레콕십이라고 하는 성분.
0: 네.
1: 요거는 이제 좀

0: 비교적 새로 나온 뭐 지금은 이제 한 20, 30년 돼가지고 아주 새로 나온 약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계열의 약을 쓰면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까 진통제가 간에 작용을 한다고 해서 부담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장과도 관련됐느냐라는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8721님께서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진통제 먹어야 하는가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0: 네, 요거는 이제 요즘에 너튜브에 신장 기능 안 좋은 분들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더안 좋아집니다라는 식의 그런 동영상이 많이 돌더라고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저도 그거를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목을 많이 봤는데
1: 네.
0: 실제로 소염 진통제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한테 문제가 좀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된다는 게 아예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예.
0: 이걸 양을 좀 조절해서 드셔야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병원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1: 네.
0: 이미 저하가 된 분들은
1: 네.
0: 진통제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약을 드시든지 간에 신장 기능 안 좋은데 괜찮은지
1: 네.
0: 아니면 양을 많이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먹으면 안 되는 약인지 하는 걸 확인을 하시는 게
1: 네.
0: 좋습니다.
1: 그러면 처방전 받을 때는 물론 의사분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처방을 그렇게 받으면 되고, 그냥 약국에서 간단한 진통제 살 때에도 제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받는 게 훨씬 좋겠네요.
0: 네. 대체로 이 경우에는 그냥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땡땡 성분은 비교적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로 가시고 아까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이름 어려운 물질 있잖아요. 프로스타글란딘. 그게
1: 네.
0: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신장 쪽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신장으로 피가 공급이 덜 돼요.
1: 아.
0: 그러면 이제 신장 쪽의 기능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1: 예. 아,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은 참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안
0: 네.
1: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네요.
0: 그러니까 좋은 역할도 하는 거죠,
1: 좋은
0: 그때는.
1: 역할도.
0: 네. 그러니까
1: 아.
0: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위장 점막에서는 위장 점막 보호해주는 역할을
1: 아,
0: 하고요.
1: 그렇군요.
0: 신장에서는 또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 네.
0: 얘들까지 억제가 되니까 부작용이 돼버리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7673님이요. 임신부가 몸살 나면 시중 약국에서 타이레놀 먹어도 되나요? 그 밖에 주의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0: 사실 이제 임신을 했을 때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약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뭐그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나오는데,
1: 네.
0: 자 그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는 임신 중에 드셔도 괜찮긴 한데요.
1: 네.
0: 다만 이때도 안전하게 하려면 아까 이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성인이면 하루에 한 4,000mg,
1: 네.
0: 500mg짜리로 8알까지 가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임신 중에는 그거의 절반.
1: 절반.
0: 그러니까 2,000mg 또는 이제 500mg짜리 약이라면 하루 4알 정도까지만 이제 복용을 권장을 합니다.
1: 네. 0032님은요. 저는 가끔 근육통 있을 때 타이레놀 먹곤 하는데 이럴 때도 괜찮은 거예요? 타이레놀이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0: 네. 오늘 청취자 질문이 다 정말 맞는 걸 하고 계신 그런 좋은 질문이 많은데요.
1: 예.
0: 기본적으로 근육통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근육 이완제를 먹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타이레놀 또는 이제 그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만으로 가벼운 근육통은 충분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가벼운 근육통은 그냥 통증이지 염증은 별로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는 해열 진통제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제가 궁금한 게또 있는데요. 이 근육통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가 통증 같은 경우에는 파스 그 부위에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면서요.
0: 네.
1: 그래가지고 진통제와 함께 먹는 게 괜찮은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파스 붙이고 진통제도 먹고.
0: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착을 하는 파스는 거기에 이제 소염 진통제 들어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화끈화끈한 파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분이 거의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뭐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 같이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건 없고요. 다만 이제 파스 중에 보시면은 냄새 잘안 나고 자극감 없는 파스에는 소염 진통제가 들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파스 붙이면서 굳이 또 소염 진통제까지 드시는 것보다
1: 네.
0: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시는 게더 낫죠.
1: 알겠습니다. 7927님이요. 70대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촌이라서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데요. 가끔 밤에 위경련으로 고생을 합니다. 상비약으로 둘수 있는 진통제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아, 위경련 밤에 일어나면

0: 참 못 주무시고 힘드시겠는데 이럴 때 먹을 수 있는 진통제가 뭐가 있을까요?
1: 아, 일단은 이 경우에는 진통제보다는 진경제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0: 진경제.
1: 네, 그러니까 좀 경련으로 고생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경직된 상태를 풀어주는
0: 네. 네,
1: 그런 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 있어요.
0: 네.
1: 그 들어있는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저런 계열은 예전에는 뭐 스코폴라민이라는 그런 계열의 약을 썼었는데 그런 건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더 안전한 진경제가 들어있는 성분의 약하고 아. 거기에 더해가지고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를 드시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제 매일같이 그런다든지 아니면 가끔 밤에 위경련 고생하던 게 너무 빈도가 잦아진다. 이런 경우는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0: 상비약을 여쭤보셨으니까 진경제 성분의 약을 주세요. 제가 위경련이 밤에 자주 일어나니까 이렇게 약국에 얘기를 하면 될까요?
1: 네.
0: 네.
1: 그래서 브롬화 스코폴라민이라고 일반적인 스코폴라민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놓은 약이 있습니다.
0: 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약만 먹으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숨쉬기도 힘들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1632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1: 이거는 사실 얼른 그 정형외과 처음 갔는데 가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거는 과민 반응이거든요.
0: 뭐.
1: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일 수도 있지만
0: 네.
1: 과민 반응일 수도 있는데 가셔가지고 약을 좀 다른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 방치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건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미 숨쉬기도 힘들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0: 1632님 꼭 가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장기간 복용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통제도 혹시 내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1: 일반적으로는 내성 자체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0: 네.
1: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강력한 진통제, 아편계열의 진통제 이런 건 내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방 없이 사용을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네.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은 내성은 안 생기지만 일단 소염 진통제는 빈속에 드시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빈속이 아니고 식후에 드셔도 네. 너무 오랫동안 드시면 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 점막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진통제나 해열 진통제든 소염 진통제든지 간에 오랫동안 복용하셔야 될 때는
0: 예.
1: 그때는 병의원 또는 약국 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약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1: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고빈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5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문화센터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진통제도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한 약사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간단한 약이라도 복용법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와 잘 맞는지까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단하더라도요. 오늘 끝곡은 코요테의 시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0: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이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노조의 총파업 계획의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은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해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노조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실상 파업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자력발전소가 이란 측 공격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카라 원전은 현대건설을 짓고 한국전력이 운영에 참여해 피격 당시 한전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5: 유유 제약.
6: 철새의 왕 철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8: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있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제품 변질 방지 등을 위해 인력 투입 규모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인 기자입니다.
2: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둔 오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업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으므로 일시적인 가동 중단도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습니다.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조합원 5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수 업무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의 기존 총파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한 듯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시에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예고된 파업을 사흘 앞두고 정부 주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부도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측의 원만한 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오늘 재협상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사는 오전 10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오전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5: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후 조정까지 왔고 이번에 2차 사후 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3: 최승우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4: 사측에서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새로 교체된 여명규 DS 피플 팀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고 기존 교섭위원이었던 김영노 부사장도 배석했습니다. 오늘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 사측과 비공식 만남을 한 노조는 회사의 태도가 변한 것 같다. 사측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납득할 수 있는지 물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도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협상 쟁점인 성과급 지급기준 제도화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제도화해 매년 투명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제도화할 경우 성과급이 고정비용처럼 돼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가 연이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데다 악화된 여론도 부담이어서 절충안을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 코스피가 한때 5% 넘게 급락했고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인데 현재는 낙폭을 만회해 7,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6: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49포인트, 0.67% 내린 7,443.29로 출발해 오전 한때 7,142까지 밀려났습니다. 장 초반엔 코스피 선물이 5% 넘게 급락해 프로그램 자동 매도를 5분간 일시적으로 멈추는 사이드카도 연이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만회하고 11시 30분 현재 1.72% 오른 7,620선.

0: 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7천억 원 넘게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개인이 그만큼 사들이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협상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4% 넘게 올라 상승세로 돌아서 28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8만 원대로 하락 출발했지만 188만 원대로 3% 상승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증시 하락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채권금리 상승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30년물도 5%를 넘는 등 주요국 채권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1: 지난주 금요일부터 채권시장이 조금 패닉 상태로 가면서 그 과정에서 환율이 좀 많이 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돈 빼고 보자 이렇게 되면서
2: 김재승 현대차증권연구위원입니다.
0: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도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 마이크론이 6% 넘게 하락하며 반도체 업종 낙폭이 컸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올라 서부 텍사스유 선물은 2% 넘게 오른 103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8% 오른 1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0.4원 오른 1501.2원으로 출발해 11시 30분 현재 1505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2: 우리 기술로 건설된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돌격소총 조작 방법을 교육하는 등 미국과의 지상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3: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긴급 대응했다고 아부다비 공보청이 밝혔습니다. 다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능 수치도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드론 석대가 동원됐으며 두 대는 격추했지만 나머지 한 대가 발전기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드론 공격의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러 공격에 대응할 전적인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원전 공격에 대해 이란 측은 원전 공격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카라 원전은 한국전력이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여서 우리 측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들은 우리 측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아니어서 인명피해는 없다면서 직원 일부는 원격 근무로 전환했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안보 분야 핵심 참모들과 이란 문제를 의논했고 이번 주 초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의 수정된 제안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란이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통화를 하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작년 양국이 맺은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해가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통화는 어젯밤 10시부터 약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고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전반과 경제 무역 합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작년 양국이 합의한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언급하며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작년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국의 권한 확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내용을 담아 팩트시트를 작성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0: 다음 달 중순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육과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지자체나 은행 영업점,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는 나쁨, 전남과 경북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광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사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80년 5월 광주의 대동세상이 2024년 겨울의 밤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와 직계 가족이 없이도 국가가 챙기는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 마련 등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3대 약속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의 통합 노력을 상생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격려하며 5월 광주가 꿈꿨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박인배, 양창근, 김명숙 열사의 개별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옛 전남도청이 시민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도청 본관과 옛 도경 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항쟁 당시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복원 공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일반 관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모은 자료를 활용한 특별전도 오늘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전남에서는 181개 선거구에 57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서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574명 가운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34명, 무소속 130명, 조국혁신당 62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22명을 뽑는 시장군수 선거에는 63명이, 광역의원 선거에는 88명이, 기초의원에는 364명 등이 등록했습니다. 또 이번 등록 결과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등 광역의원 29명의 무투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 장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오늘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를 시험 가동하고 투표용지 발급 절차를 실제처럼 점검하며 장비 보안 상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영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전남 지역 산불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산불 통계에 따르면 올해 봄 산불 조심 기간 전국에서는 모두 35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전남은 2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봄 산불 예방을 위해서 화목보일러 2,800여 가구와 태양광 시설 290여 곳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지역 내 저온, 냉동창고 113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에 나선 결과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의 34.5% 수준인 39곳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확인됐고 과태료 2건, 기관통보 15건 등 81건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파울로 코엘료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좋은 베스트셀러 작가지만 처음 책을 냈을 땐 많이 힘들었다죠. 첫 주 내내 딱 한 사람 책을 사갔다.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두 번째 책이 팔렸는데 처음 책을 사간 그 사람이었다. 우리도 월요일 한 주 시작된 몸이 덜 풀리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뭔가 좀 빡빡하죠. 처음엔 원래 그렇다. 요렇게 느긋하게 맘먹고 가시죠. 그럼 슬슬 속도가 붙을 겁니다.

0: 박군의 땡 잡았다로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봅니다. 방금 소개한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스타 작가가 6달 동안 책을 달랑 2권 팔았던 때가 이미 40살이었답니다. 바로 금방은 안 풀려도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 빛을 봤단 건데 우리도 월요일에는 조금 삐걱거려도 실망하지 말고 네, 슬슬 느긋하게 한번 속도를 붙여보시죠.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케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 주말에 뭐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근황 체크하면서 편하게 수다를 좀 떨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3772님께서 345번 버스 타고 위례 집에 가는데 손트라 방송이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집에서만 듣다가 새롭네요. 아우, 이런 우연이 또 있는 게 여기 또 위례시에서 보낸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7816님. 여기는 위례입니다. 직원들과 식사 후 문화체험으로 위례 호수공원 산책하고 있는데요. 다들 기분이 업되어 발걸음이 가볍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나이도 어린데 큰 수술 받고 치료 다 받고 출근해서 함께 걷고 있는 얼굴처럼 마음도 이쁜 우리 김인선 선생님 아자아자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아, 이렇게 다양하게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오늘 보내드립니다. 우리 7822님께서 오랜만에 외근 나와서 점심시간에 인근 유채꽃 밭에 왔어요.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양쪽 옆으로 잎합꽃이며 아카시아 꽃도 만발했네요. 아카시아 꽃내음도 마음껏 마시고 모처럼 한낮에 힐링했어요. 유채꽃 길을 걸을 땐 열일하는 꿀벌 소리가 윙윙대는데 얼른 회사 복귀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제 돌아갑니다. 아이고, 이제 회사 돌아가시면 거의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셔야 되겠네요. 갑자기 잎합나무 하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막 걷다가 와, 저 나무, 저 꽃 왜 이렇게 예쁘지? 저게 뭐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잎합나무였다고요. 이게 정말 뭔가 복실복실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활짝 필 때는 이게 막 솜 같기도 하고 막 어우 되게 예쁘게 피더라고요. 자,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밖에서 뭐 밝게 다니시는 분들, 뭐 안에서 아늑하게 지금 편안하게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누구나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거기다가 신청곡까지 얹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8957님께서 바람이 엄청 부네요. 꽃이 바람 따라 춤을 추네요. 저는 서천강 따라 도서관에 가는 길입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의 루틴이니까 그래도 가야죠. 꽃처녀 신청합니다. 서천강.

서천강이 전국에 여러 곳이 있던데 어디 서천강일까요? 아, 뭐 어디가 됐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그래도 도서관 가면 또 본인만의 또 힐링 시간을 보내시려나 아니면 공부하셔야 되나? 우리 김다연의 꽃처녀 오늘은 최지혜 버전으로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김다연의 꽃처녀, 오늘은 최지혜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그저 우리 손트라 청취자분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떤 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6509님께서 작은 며느리가 오늘 오전 9시에 손주를 낳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예슬아 너무 고생했어. 현빈아 축하한다. 사랑한대. 이러면서 아우 이제 막 태어난 손주 얼마나 반갑고 예쁠까요. 이렇게 딱 가족에서 손주 아기가 생기면 전 온 가족이 모든 게 그 아이 위주로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재미난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9780님께서 어제는 아들 딸 내외가 와서 점심을 먹었답니다. 6개월 된 손녀딸 성장을 보면서 기특했어요. 안겨있지 않고 버팅기기를 하면서 자기 표현하고 되짚고 물건 잡으러 가는 우리 전유은 건강하게 잘 크자. 애기 안고 있을 때 포근하게 이렇게 내 손 잡고 이렇게 안겨있으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막 버팅이 막 밀어내려고 하고 막 어디 가려고 하면 괜히 좀 약간 좀 서운하다? 좀 그래요. 서운한 건 있지만 뭔가 본인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생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역시 5월에는 좀 가족 얘기가 많은데요. 0850님께서 트로트를 너무나 좋아하는 제부 박한유 경감이 오늘 마지막이 될 파출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27살의 순경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남은 근무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길 가족들이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이야 정말 27살 때 아주 젊은 순경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 그때는 생각하셨을까요?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존경하고 뭔가 이게 계급으로 보기에는 계급만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지난 또 긴 시간 이제 마지막 파출소로 이렇게 발령이 났다고 하지만 끝까지 좋은 일들만 건강하게 잘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좋아하시는데 손트라랑 늘 함께

주시고요. 우리 0341님께서 정년퇴직하고 택시운전 시작한 지 두 달 됐습니다. 조금 힘드네요. 잠깐 쉬면서 항상 이 시간대에 손트라에 청합니다. 이게 택시운전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매일 그냥.

택시 기사 베테랑 분들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한 번씩 잠깐 쉬어가면서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드셔야지 몸이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힘내세요. 제가 커피 챙겨드릴게요. 우리 2446님께서 김포에서 텃밭 가꾸는데요. 마늘, 양파, 부추, 상추 있고요. 남편이 물을 들고 가다가 종아리 근육 터져서 병원 왔어요. 어? 정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아 이게 아마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도중에 이제 삐끗했던지 아니면 잘못 디뎌서 좀 근육이 놀라서 그런 거 아닌가. 아우 얼른 잘 치료받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9408님께서 지금 친정 식구들 다 모여서 엄마 모시고 점심 먹는데 막내딸인 저만 빠졌어요. 휴가를 못 냈네요. 슬퍼요. 소고기 먹는다는데 먹고 싶다. 아파트 신청해요. 마음이라도 신나야겠어요. 아 힘들죠. 아 그래도 노래로 좀 그리고 또 커피로 위로받길 바랄게요. 우리 윤수일의 아파트 오늘은 영탁과 류지광이 부릅니다.

0: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손트라에서 한잔해.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청취자 근황 토크 시간이죠. 월요일 2부 계속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받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지금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 7057님께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말 잘 쉬고 오늘 다시 어르신 댁 돌고 사무실 들어와 점심 먹고 있어요. 왔어? 하고 반겨주시던 어르신 한마디에 피곤이 조금 풀리네요. 아, 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별것도 아닌 이런 안부의 한마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3693님께서는 여기는 대구입니다.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손트라 매일 틀어놓고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같이 일하는 언니와 기운나게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손트라도 화이팅!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그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보니까 긍정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 같아요. 좋은 음악들로 그래도 일하시면서 콧노래 나오게끔 제가 더 책임감 있게 오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제가 그리고 그 언니랑 같이 드시게 커피 보내드릴게요. 우리 4921님께서 계룡시에서 떡집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주문떡하고 소매떡하고 이제야 엉덩이 붙이고 시청합니다. 주현미의 안 오네 신청합니다. 제가 개사를 좀 했습니다. 안 오네, 손님이 아직 안 오네, 안 오네, 그렇게 기다려도 안 오네. 장사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손님은 아직 안 오네. 얼마나 기다려야 손님 오려나. 손님은 소식도 없네. 자영업자 사장님들, 손님은 꼭 오니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오늘도 정말 잘 화이팅하면서 오히려 오늘 하루도 버텨낸 본인에게 좀 토닥토닥 박수를 좀 주면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노래 물론 보내드리지만 안 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손님들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현미의 안 오네 띄워드릴게요.

주현미의 안 오네 듣고 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모든 자영업자분들 물론 이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잠깐 멈출 때도 있고 나중에 또 손님들 몰려오는 그런 시간도 많이 올 거라고 제가 응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들 좀 나눠볼게요. 우리 3980님 아버지, 어머니, 누나, 매형, 조카까지 다 같이 모여서 온양에서 오리고기 먹었어요. 조카가 올해 6살인데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온양 온천역 앞에서 축제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드리는 용돈 봉투를 제일 좋아하셨던 건 비밀. 우리가 근데 여행 갈 때 좀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릴 때는 내가 봤을 땐 이런 어린이들이 진정한 여행 고수예요. 왜냐면 그냥 그 모든 순간을 100% 다 즐기거든요. 그냥 즐기기만 하는데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막 여기 숙소가 어떻고 아 왜 문은 왜 이래 야 여기 에어컨이 왜 안 나와 뭐가 안 나 어린애들은 그런 거 신경 없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놀아요. 그냥 왔으니까 여행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때로는 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그냥 즐기는 그 100% 다 만족하는 그런 시간들 많이 보냈으면 좋겠네요. 커피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우리 7954님께서 입하가 지나서인지 회사 사무실 공조장치에서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어컨 시즌이 벌써 시작인가 봅니다. 서늘하게 느껴져

외투를 입고 다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안 덥냐고 물어보네요. 에어컨 바람 싫어요. 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봄나라 가지 말아요.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네, 입하가 5월 5일이었죠. 아, 24절기 중에서 7번째인데요. 근데 제가 주말에 올해 여름이 진짜 막 역대급으로 더울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부디 좀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함께 듣고 올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이제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우리 0841님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공기 전체에서 느껴지는 꽃향기에 관악산 주변을 둘러보니 아카시아, 라일락 꽃이 가득 피어있네요. 평소에는 잘 몰랐다가 코끝에 머무는 향기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네요. 향기로운 출근길에 취해 기분 좋은 하루 보낼 것 같아요. 신유 신승태 아사르비아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거 알고 있죠? 네, 지금 신유 신승태 아사르비아 흐르고 있는데 우리 이 곡 듣고 뉴스까지 듣고 1시 5분에 안즈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

0: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한시 뉴스입니다.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는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노조 측이 안전보호시설과 작업시설 손상을 막는 보안작업 등에 대해 쟁의 행위 중에도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 운영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해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당시 강경 진압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라며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불참하기로 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망을 이어받아 인권국가 실현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혜경 여사와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아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고 박인배, 양창근, 김명숙 열사의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소년공과 학생 신분이었으며 10대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에 의석수와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했다며 무능하고 품격 없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 사법 쿠데타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0: 경기 분당경찰서는 선거 운동 중이던 예비 후보에게 물병을 던진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오전 8시쯤 경기 성남시 미금역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 건물 아래에 있던 한 예비 후보를 향해 500ml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지난주 후보자에게 선거 공약을 물었는데 공보 책자를 통해 확인해달라는 답을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 전남과 경북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9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3부를 열어봅니다. 우리 5326님께서 경남 사천에서 낙지 잡고 있어요. 요즘 낙지가 많이 안 잡혀서 너무 힘들어요. 어선업 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낙지 화이팅! 남자의 인생 노래 신청합니다. 정말 다양한 자영업자분들 오늘 인사드리고 있는데 또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 때는 너무 힘드시죠. 이게 뭐 어떻게 뭐 컨트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잡히는 날은 계속 안 잡힐 수밖에 없고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꼭 가득 채워서 돌아오시길. 우리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 오늘 박민수의 목소리로 듣고 잠시 후에 안재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바로 시작합니다.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5: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5: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7: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안즈나 서나 트로트 생각. 5월은 사람이 주인공인 달, 사람이 사람을 챙겨주는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노래도 돌고 돌아 결국은 사람 얘기죠. 희로애락을 누가 어떻게 담았는지 그 이야기를 노래를 들으면서 나눕니다. 노래 이야기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7: 네, 참 5월은 사람이 주인공인 달,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어린이로 시작해서 부모님 거쳐서 스승의 날, 매번 이렇게 또 주제까지 그렇게 맞춰서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도 계속 새로운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8: 네, 오늘은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5월은 참 돌아서면 이렇게 무슨 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성년의 날인데요. 성년의 날은 딱 네. 오늘이에요.
7: 그렇죠.
8: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7: 아하.
8: 그래서 딱 정해진 날짜가 없고요. 네. 셋째 주 월요일이 5월 달에 성년의 날인데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는 신생 성년들을 장려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목적, 이렇게 지정된 기념일이라고 하고요. 3부에서는 이 성년의 날에 어울리는 노래들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7: 그러면 뭐 오늘 그 주인공들이 다 뭐 19세 되는 그런 가수들인가요?
8: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성년, 그러니까 어른 이런 키워드와 맞는 노래들을 가져왔습니다.
7: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했어요. 과연 성년의 날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을 가지고 왔을지 첫 곡 주세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뭔가 청아한 목소리와 이 분위기 어떻게 하죠? 갑자기 좀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8: 약간 이 청초한 이 목소리, 박지윤 씨의 하늘색 꿈인데요. 97년도에 나온 1집 타이틀곡이고 원곡은 1980년 로커스트의 노래입니다. 1980년도에 이

0: TBC 제3회 젊은이의 가요제에 나갔던 혼성 밴드 로커스트가 이 노래로 대상 가창상을 휩쓸었는데요. 네. 여성 보컬 김태민의 매력적인 노래가 화제였죠.
1: 그러면 이 박지윤 씨가 이 리메이크 곡으로 데뷔를 하게 된 건가요?
0: 네네, 리메이크로 데뷔를 했고 이때 또 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97년도에 이제 고등학생 신인 가수가 80년대 밴드 히트곡으로 그걸 이제 댄스곡으로 리메이크해서 나왔으니까 네. 또 화제였죠. 이 청순한 이미지, 아주 산뜻한 편곡으로 당대 남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신인상까지 받았습니다.
1: 아, 그렇게 되면 오늘 주제인 성년의 날에 어울리는 노래, 왜 이 노래가 어떻게 어울릴까요?
0: 이 가사를 보면요, 지금 뒤에 흐르고 있는데 난 어른이 되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간다 해도 잃고 싶지 않은 나의 어린 시절, 어린 꿈이 생각나네. 이렇게 어린 시절 꿈 많고 순수했던 그때가 생각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박지윤 씨는 이 노래도 있고 성인식도 있어서 사실 박지윤 씨 노래가 성년의 날에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곡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하늘색 꿈이요, 음원 사이트에서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라디오에서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네. 왜냐면 리메이크할 당시에 원곡자의 허락 없이 리메이크를 했다가 이게 법적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대요.
1: 아이고.
0: 그래서 댓글창에 아, 제발 이제 듣게 해달라 뭐 이런 아우성이 빗발치죠.
1: 야, 방송으로는 틀 수는 없지만 틀 수 있지만 네. 음원 사이트에서는 못 듣는 노래.
0: 네.
1: 오, 그래서 라디오를 들어야 될까요? 이런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근데 약간 그 랩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노래가 네. 이런 감성 오랜만이네요.
0: 그렇죠.
1: 자, 성년의 날에 어울리는 첫 번째 노래. 이 노래입니다. 박지윤의 하늘색 꿈.

0: 성년의 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아, 오늘 딱 그 날인 만큼 성년의 날에 어울리는 노래들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래, 아우 너무 익숙한, 아, 뭔가 진짜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은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
1: 짐 싸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노래인데요, 김동률 씨의 출발입니다. 2008년 정규 5집 수록곡이고, 사실 이 앨범 타이틀곡은 다시 시작해보자 였는데요. 정작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수록곡이 두 곡 있었어요. 알렉스랑 같이 불렀던 아이처럼, 그리고 출발, 이 노래입니다.
0: 그렇죠. 이게 때로는 미는 곡 아니면 혹은 뜨게 되는 곡, 이런 게 다른 경우가 많아요.
1: 맞아요. 이 노래는 출발이라는 제목 그대로 여행을 출발할 때 설렘을 가득 담은 그 가사로 많은 사랑받았습니다. 네. 당대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이 노래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더 알려졌고 라디오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항공사에서는 아예 탑승 시에 이 노래를 틀어줬어요.
0: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뀐 거 아세요?
1: 그래요.
0: 그 볼빨간의 여행이,
1: 아, 맞아요,
0: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그쵸. 흐른다고 합니다.
1: 요즘 좀 그렇더라고.
0: 네, 네. 볼빨간 사춘기 그 여행이, 왜냐면 제가 무슨 최근에 어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 계절마다 그 연금송이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 여행 여름이 여름에 이 여행이 엄청 많이 흘러나오는 게 또 여행 갈 때
1: 그리고
0: 이렇게 틀어진다.
1: 신나가지고
0: 그 당시에는 이 곡이 출발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1: 네네네.
0: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인생길 출발이잖아요. 우리 성년의 날 이제 시작이다.
1: 그러니까요.
0: 아, 이래서 준비했군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새학기나 뭐 성년의 날 이럴 때 라디오에서 많이 나왔어요.
0: 네.
1: 특히 마지막 구절이 내가 자라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이렇게 나와서 네. 아, 이런 가사 덕분에 새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응원가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0: 참 가사를 곱씹어 들으면 이게 노래를 듣기보다는 약간 좀 사기를 올려주는
1: 네, 응원가 같죠.
0: 응원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참 월요일하고도 잘 맞는 노래 김동률의 출발이었고요. 이어서 그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아, 이거는 김광석의 서른 쯤에 잖아요.
1: 네.
0: 어, 뭔가 스무 살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아니, 어른의 뭔가 상념으로 들어간 지금 상황일까요?
1: 그렇죠. 사실 어른이 되기 전에는 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막 빨리 어른 돼서
0: 맞아요,
1: 막 내
0: 맞아요.
1: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막상 되고 나면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막 생각도 많아지고 또 갈수록 이 시간이 가속도, 속도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나이별 어른 노래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아,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한 서른 살쯤 되는 분들에게 되게 큰 울림을 줬던 가사고
1: 맞아요.
0: 그 시대에 맞춰서는 그런데 요새는 이 노래를 부르려면 한 뭐 한 마흔? 마흔쯤에가 비슷하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네네, 세대로는.
1: 네네. 그러니까.
0: 어, 근데 이게 서른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연령대가 다 사랑하는 노래고. 아, 근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명곡은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건지.
1: 아, 네. 이 노래요. 김광석 씨의 94년 정규 4집 수록곡인데 만든 분이 강승원 씨예요.
0: 네.
1: KBS의 심야 음악 프로그램 음악 감독으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더 시즌즈 음악 감독이거든요.
0: 아~
1: 최근에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예술상을 수상했는데
0: 네.
1: 애초에 이 노래가 탄생한 게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 KBS 음악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시절에 이제 강승원 씨 본인이 매번 뒤에서 연주만 하니까
0: 네.
1: 너무 아쉬워서 100회 무대에서 이 노래를 직접 불렀대요.
0: 야.
1: 아, 근데 통편집이 됐대요.
0: 오!
1: 방송에 안 나갔는데
0: 네.
1: 그때 현장에 있던 김광석 씨가 아, 내가 이 노래 부르고 싶다.
0: 네.
1: 그래서 이 노래를 주게 됐다고 합니다.
0: 야, 역시 명가수는 그 명곡을 알아보고 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1: 나랑 붙는데
0: 어, 그리고 본인 음악과
1: 그
0: 정서가 와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 곡이 히트한 뒤에는 서른 살이 되면 무조건 우리 이 노래 부르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어, 막 서른이면 계속 청춘이다. 어, 근데 또 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요새는 뭐 마흔 아니면 쉰까지도 다 적용이 된다. 하면서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같아요.
1: 네, 이때는 사실 서른 살이면은 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직장에서도 자리 잡고 약간 중년으로 향하는 나이쯤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통계에 따르면 이때 서른이 지금으로 치면 한 쉰 정도래요.
0: 아,
1: 왜 그러냐면
0: 그래요?
1: 94년도잖아요 노래 나온
0: 그렇죠?
1: 게 중2 연령 28.8세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가장 가운데가 28.8세였단
0: 네네.
1: 말이죠. 근데 지금 중2 연령이 세상에 47.3세예요.
0: 야.
1: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0: 네.
1: 지금은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가 서른 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서른 살에 이 노래 공감하기는 아직 어렵죠.
0: 그렇죠.
1: 한 마흔 아니면 쉰 네. 이쯤 됐을 때 이 노래가 비로소 공감이 되는 지금은
0: 아하.
1: 좀 사회의 변화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제가 방금 초반에 그냥 한 마흔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계산이 틀렸네요. 이게 진짜 실제 통계가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 그러다 보니까 참 나이는 주관적인 것 같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이를 먹고 그 나이를 또 경험하게 되니까 어, 그냥 뭐가 됐든 그냥 공감의 소재로는
1: 맞아요.
0: 완벽한 노래가
1: 네.
0: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뭐 나이를 올려볼까요? 어떻게 가나요?
1: 마흔 살로 가보죠.
0: 마흔 살.

0: 이 노래는 언제 발매된 누구의 노래죠?
1: 이 노래는요 95년도에 나온 양희은 씨의 노래 내 나이 40살에는 입니다. 이 노래 낼 때 양희은 씨 나이가 44살이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양희은 씨가 40살에 발표한 앨범은 양희은 1991이라고 가을 아침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이 노래들이 실린 앨범이었습니다.
0: 이야 잠깐만요. 우리가 그 94년도에 중위 연령이 28.8세라 그랬는데 그럼 비슷하네요. 약간 이것도 40살을 넘어서 이제 쉰을 바라보는.
1: 그렇죠.
0: 아 근데 이게 참 그 목소리가 또 양희은 선배님이 44살 때 부른 노래라니까 네. 더 따뜻하게 들리네요.
1: 이 노래 만들 때쯤에 양희은 씨가 아 우리 중년들을 위한 노래가 왜 이렇게 없을까

0: 그 생각 하셨대요. 95년이면은 아닌 게 아니라 가요계가 한창 댄스하고 발라드가 양분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신승훈, 김건모 아니면 뭐 터보 뭐 이런 식의 댄스, 발라드 이렇게 될 때니까 젊은 감성이 너무 주도하는 판에 중장년을 위한 노랫말이 없더래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노랫말을 썼다고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쓴 거네요.
0: 작사를 한 건데요. 네.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19, 날개 달고 날고 싶었지만은 암 진단을 받았던 30살, 그리고 결혼 후에 7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오니까 44살이었대요. 네. 그래서 양희안 씨가 이 가사에서 하는 말이 다시 서른이 된다면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네. 우린 언제나 모든 걸 떠난 뒤에야 아는 걸까 하면서 여전히 흔들리는 이 불혹의 마음을 위로해준 노래였습니다.
1: 이게 참 이런 가사에서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물론 똑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네.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슷하게 이렇게 대입돼서 들릴 때가 많아요.
0: 그쵸? 공감할 수 있는 거죠.
1: 맞아요. 아,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이제 내 마음도 나중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약간 미련 후에 어떤 좀 그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네. 네,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또 적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나이 40살에는 양희은의 노래 이어서 계속 달려갑니다. 와우. 아, 양희은 선배님께서 왜 우리 중년들을 위한 노래는 없을까 했는데 이 노래가 있네요.
0: 바로 나왔죠. 한 네. 10여 년 뒤에 나왔는데요. 박상민 씨가 2006년에 발표한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40살 이후에 모든 나이가 그냥 중년 이렇게 퉁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11집 수록곡이었고 이 노래 나올 때 박상민 씨 나이가 43살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은 한때는 밤잠 설치면서 사랑도 하고 막 365일 내내 한 사람만 생각도 했는데 오늘에서 이제 중년이 되고 보니까 세월의 무심함에 웃음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우리 젊은 날에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떠나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1: 아니 64년생이신데 네. 이 노래를 20년 전에 불렀으니까 지금 만약에 딱 발매됐다라는 기준에는 84년생이 부른 거예요.
0: 84년생이 네. 부른 건데 84년생이 지금 주얼리의 서인영, 네. SG워너비의 이석훈, 버즈의 민경훈 이런 네. 분들이 84년생이거든요. 네네. 84년생이 막 만약에 지금 이 민경훈 씨가 우리 젊은 날의 꿈들이 있는 그 시절 그곳으로 떠나보자. 아 이러면은 약간 안 어울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와 20대의 마흔과 지금의 마흔은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저랑 4살 차이라는 얘긴데 아 이게 저도 좀 먹었네요.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야 아니 근데 이거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별밤 때 이제 강타 네네. 형님이 DJ를 했을 때 제가 게스트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을 때 형이 막 부록 얘기하면서 본인의 부록 지금 본인이 부록이고 막 뭐 이렇다 했는데 되게 나이가 많게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거기를 앞두고 있어요.
0: 강타 씨가 79년생이니까
1: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김광석의 서른쯤에도 그랬듯이 시대마다 나이 느낌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이 주관적인 나이 인식이 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박상민 씨도 그래서 이 노래 처음 받았을 때 아, 내가 전에 불렀던 노래들하고는 약간 달라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대요. 근데 이 가사와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서 앨범에 실었다고 하고 본인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울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앨범 타이틀곡은 아니었는데 당대 중년을 위로한 노래로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은 박상민 씨의 또 다른 대표곡이 됐죠.
1: 야, 아 이렇게 성녀의 날을 맞이하면서 완벽한 딱 매칭의 곡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아 다시 한번 뭐 제가 제 나이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거 지금 듣는 분들은 지금 아유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이럴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지금이 오늘이 가장 젊은
0: 맞습니다.
1: 날.
0: 맞습니다.
1: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박상민의 중년 들으면서 4부로 갈게요.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 4부에는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정민재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에는 챙겨야 할 사람 이야기도 많고 그 사람에 어울리는 노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잠깐만 늘 말을 다 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우리 선생님 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잠깐 퀴즈 내야 할 시간이죠. 오늘은 뭘 맞힐까요?
2: 성년의 날에 딱 맞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1: 네.
2: 올해 성년의 날에 해당하는 가수, 즉 올해 만 19세가 된 2007년생 가수는 누굴까요?
1: 이야, 올해 만 19살이 된 이번 성년의 날에 해당되는 사람. 아, 우리가 잘 아는 가수 보기가 있죠?
2: 네, 보기 있는데요. 1번 전유진, 2번 정동원, 3번 김다현, 4번 손태진.
1: 이야, 정말 이거 제가 좀 참여하면 안 될까요?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한 표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 올해 성년의 날은 그러면 해당이 되는 게 2007년생이라는 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고요.
2: 네.
1: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특히 그 4번 손태진이 07년생인지 07학번인지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2: 네네네.
1: 자, 다시 한번 보기 4명 부탁드립니다.
2: 네, 이 또래 가수 4명 후보 다시 드리면은 1번 전유진, 2번 정동원, 3번 김다현, 4번 손태진. 이 중에서 올해 만 19세 성년이 된 2007년생 가수는 누굴까요?
1: 근데 생각보다 진짜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자, 근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1번 전유진 양은 대학교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고.
2: 네.
1: 정동원 군은 지금 군복무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2: 네네네.
1: 그리고 김다현 양은 몇 년 전인가 얼마 전에 예술 고등학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막 이랬는데.
2: 네네네.
1: 만 19살. 이 셋 중에 누구일까?
2: 네.
1: 네. 참고로 또 2007년생도 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 개. 손태진은 왜 뺐지? 참고로 07학번이라는 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정답 어디에 보내면 될까요?
2: 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세

0: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정답 발표는 나중에 저희가 해드릴 테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안전하 선아 트롯 생각 5월에 챙겨야 할 사람 4부 주인공은 좀 어떤 사람이 될까요?
0: 아, 오는 5월 21일이요 부부의 네. 날이에요.
1: 아, 부부의 날.
0: 부부의 날 외우기 사실 쉬운데 네. 둘이 결혼해서 하나의 부부가 된다. 그래서 21입니다. 아... 21일이고요. 2007년부터 국가공인 법정기념일인데 이 부부의 날에 어울리는 노래도 다섯 곡 골라봤습니다.
1: 이야, 자 거기 부부의 날에 어울리는 첫 번째 노래 어떤 노래죠?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JYP 예, 그렇습니다. 박진영의 청혼가. 부부가 있지 않아야 할 그 어떤 그 시절
0: 네.
1: 그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0: 맞습니다.
1: 노래일까요?
0: 프로포즈하는 그 순간의 노래인데 95년도에 발표한 2집 타이틀곡이고요. 이 앨범에 엘리베이터가 실렸습니다. 박진영 씨

0: 가수가 됐는데요. 이 청혼가는 특히 가요 톱10에서 1위 할 만큼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1: 그리고 청혼가 중에서도 가사가 워낙 그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노래죠.
0: 네, 이 노래 가사 중에서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는 그대의 노예가 돼도 좋아. 아, 세상에 이렇게 네. 파격적인 가사가
1: 그러니까요.
0: 95년도에 네. 그러니까 딱 X세대 청혼가였던 거예요.
1: 아하.
0: 그 이전 세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이 X세대 청혼가로 딱 맞아떨어졌고
1: 네.
0: 그래서 그 당대에 신랑이 신부에게 부르는 축가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1: 야, 이게 결혼만 해준다면 그대의 노예가 돼도 좋다라고 외치면서 결혼한 그 많은 분들 지금 요새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정말 노예가 됐을지 아니면 네. 어떤 상황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0: 아마 이 노래처럼 청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후기 보내주시면 좋겠지만은 아마 다 속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1: 아 근데 저도 뭐 다양한 뭐 이제 축가도 해봤지만 한 번씩 느끼는 게 진짜 이 노래 하나가 진짜 중요하고 오늘 그 날이 이분들한테 평생 기억되는 날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때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좀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그 마음이 풋풋한 그 마음.
0: 그러니까요. 이 초심을 딱 갖고 살아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박진영 씨는 이 당시에 그만큼 파격의 아이콘이었어요.
1: 네.
0: 결혼해준다면 노예가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 가수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비닐바지 입고 화보도 찍었고 아주 독특한 의상으로 무대에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1: 맞아요.
0: 그 같은 앨범의 노래 엘리베이터는 모델 이소라 씨가 출연한 관능적인 뮤직비디오로도 많은 사랑 받았죠.
1: 부부의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다양한 노래들을 듣고 있는데 청혼가 하니까 정말 떠오르는 청혼가가 많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죠?

0: 우리가 또 익숙한 목소리.
1: 네.
0: 아, 이 노래 어떤 노래죠?
1: 임창정 씨의 97년 3집 결혼해줘입니다. 비교적 클래식한 청혼곡이죠.
0: 그렇죠.
1: 이 노래가 실린 3집이 임창정 씨의 출세작이었어요. 원래 임창정 씨가 단역 배우로 데뷔를 했다가 일이 좀 안 풀려가지고 이병헌 씨의 매니저를 하면서 무명시를 보냈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단역으로 출연한 한 드라마의 종방연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드라마 감독이 야, 너 목소리 좋은데 가수 한번 해봐. 그걸 권유해가지고 1, 2집을 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됐거든요.
0: 네네.
1: 근데 야, 참 기막힌 우연인 게 어느 날 이병헌 씨랑 같이 노래방에 갔대요. 두 분이서 임창정 씨랑. 네네. 근데 옆방에서 임창정의 노래를 작곡가 김형석 씨가 들은 거예요.
0: 아하.
1: 그때 또 하필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을 불렀대요. 자기가 만든 노래.
0: 이야.
1: 그래서 내가 만든 노래 누가 부르고 있는 거지? 들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옆방에 가가지고 같이 앨범 만들어볼래요? 그래서 나온 앨범이 이 앨범입니다.
0: 아니 어떻게 그런 우연으로 이 앨범이 나와요?
1: 아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0: 네.
1: 이 앨범에 나왔던 히트곡 그때 또다시 그리고 결혼해줘 다 김영석 씨가 만든 노래였어요. 이 두 곡 모두 가요톱10에서 골든컵 5주 1위를 했고 방송 3사에서 모두 1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임창정 씨가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 받고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본상 받으면서 인기가수로 발돋움을 했죠.
0: 이야. 그로 인해서 3집에서야 드디어 뭔가 임창정의 시대가 열렸다.
1: 네.
0: 할 수가 있네요.
1: 그리고 그 해에 KBS에서는 금촌땡내 사람들, 그리고 또 영화 비트 여기서도 나와가지고 주목받으면서 97년은 그야말로 임창정의 해였어요.
0: 네.
1: 이 결혼해줘는 당대의 결혼식 축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그렇죠. 아니 근데 물론 이 노래도 있지만 결혼식 축가의 끝판왕이라면 이 노래도 있잖아요.

0: 아, 이러면 아주 한 3미터 층고, 아예 3미터는 너무 작죠. 한 5미터짜리 그 큰 대문에서 문이 열려서 후광과 함께 딱 드레스 입은 신부가 딱 걸어 들어온.
1: 맞아요.
0: 그게 떠오르죠?
1: 네, 결혼식 축가의 끝판왕 남성 듀오 유리상자의 2001년 히트곡 사랑해도 될까요?입니다.
0: 네.
1: 유리상자는 신부에게도 있고 사랑해도 될까요?도 있고 이 두 곡 존재감

0: 덕분에 축가 전문 가수인데 실제로 축가만 1,500곡 이상 불렀답니다.
1: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적게 측정해서 그 정도인 거고,
0: 이게 1,500곡 불렀다는 게 한 20년 전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불렀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아, 참 이거 아니 1,500번 아, 그래요. 그 지금 그러면 우리 유리상자가 축가를 불러준 그 커플들 잘 지내고 계실지 갑자기 문득 네. 궁금해지는데, 아니 근데 대표 히트곡들이 너무 딱 그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게 만들어요.
0: 맞아요. 특히 이 사랑해도 될까요는 2004년 SBS 인기 드라마 아, 그 파리에서 생긴 일?
1: 네.
0: 그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박진양 씨가 프로포즈송으로 불러가지고 더 인기를 얻었고.
1: 맞아요.
0: 유리상자의 멤버 이세준 씨가 그 아 파리의 연인,
1: 네.
0: 파리의 연인에서 나왔는데 파리에 생긴 일, 발리에 생긴 일이 사실 섞였네.
1: 계속 섞이고 있어요. 네.
0: 유리상자의 멤버 이세준 씨가 네. 지금 이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
1: 네.
0: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그냥 네. 본인도 몰랐대요 노래 나오는 거를.
1: 네.
0: 그래가지고 아 이게 웬 떡이야 싶었다고 하고, 여자친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미 너무 좋아서 울먹을 먹했대요.
1: 네.
0: 그래서 막 그 노래 부르는 씬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야 한기주 씨가 지금 너네 노래 부르고 있어 막 문자가 막 왔다 그러고, 다음날 방송국 가니까는 평소 보기도 힘들었던 톱스타들이 자기 벨소리 이 노래로 바꿨다고 막 다 들려줬다고.
1: 이야 뭐 사실 그때 뭐 그 드라마들도 엄청 히트를 쳤지만 또 이 박신양 씨가 지금의 뭔가 박보검, 변우석
0: 맞아요.
1: 정도인데
0: 네네.
1: 아 그런 메가 히트가 이렇게 노래 드라마에서 나오니 뭐 난리 날 수밖에 없죠.
0: 그렇습니다. 네, 그 이듬해 그래서 전국 투어 막 10개 도시 다 매진되고 뭐 화이트데이 최고의 고백 노래 1위 막 꼽히기도 했답니다.
1: 그 1위 계속 들어볼게요.

0: 아, 지금 계속 축가 퍼레이드로 가고 있었는데 나랑 결혼해 줄래 딱 나올 때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부의 날에 모아듣는 사랑과 부부 노래 이 그 꿈만 같은 결혼식에서 갑자기 현실로 확 바뀌었습니다.
1: 아, 이 로맨틱한 이 무드가 갑자기 확 깨지면서 네. 갑자기 너무 현실로 돌아온 느낌인데
0: 제목부터 그래요.
1: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문주란의 노래입니다. 89년도에 나왔고 김희갑 작곡 양인자 작사인데요. 원래 원곡은 87년 임주리의 정말 좋겠네요. 네.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원래 처음부터 임주리 씨한테 줄 때도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이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사전 심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0: 네.
1: 그때 이 노래 취입하지 말라. 왜냐면은 왜 남자가 여자를 귀찮게 하는 존재냐. 여성 편파적이다.
0: 네.
1: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가 심의가 안 났고요. 정말 좋겠네 이렇게 제목과 가사가 바뀌어서 나왔지만은 히트가 안 됐죠.
0: 역시 창작자의 본능과 자유를 억지로 막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김희갑 씨가 문주란 씨에게 근데 당신 빠른 노래는 없어요?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를 다시 줬대요. 근데 문주란 씨는 또 운이 좋았는지 이게 심의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0: 네.
1: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심의가 그때는 났어요. 그래서 89년도에 나왔는데 이듬해인 90년대 들어서 이제 히트하거든요. 원래 이전까지는 노래방이 그 술과 함께하는 일본식 가라오케였어요.
0: 네.
1: 그래서 회사원들 일명 넥타이 부대 전유물이었는데 90년대 들어서 지금의 노래방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이 여성들에게도 노래방 문화가 퍼지거든요. 이때 애창곡으로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야, 뭔가 이런 히트곡이 나오려면 그 시대와 딱 맞게 그 타이밍이 탁탁탁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바뀐 이 사회적 분위기에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로 사랑받으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리메이크 됐는데
0: 네.
1: 압도적인 가사는 여기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난 후 그이는 애기가 돼버렸어. 밥 달라 사랑 달라 보채고. 아까 그 결혼하면 노예가 되겠다는 그 사람이랑 붙여야 돼.
0: 아, 그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1: 근데 지금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남자도 이제는 밥도 해주고 이 아내에게 밥상 차려주고 이런 게 또 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지금 버전의 노래는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0: 근데

0: 따지고 보니까 그 노예가 되신 분들도 이 가사랑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게 그분들도 일하는 나 밥 좀 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아니 밥을 해주겠다고 안 했으니까
0: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서 하겠다가 아니고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느낌으로 그거를 미리
1: 네네네. 아 그럴 수 있네요.
0: 미리 한 발짝 더 가서 한 거죠. 자 우리 죄송합니다. 아 계속해서 우리 노래 소개해야 되는데 마지막 노래가 또 있나요?
2: 네.
0: 어떤 노래죠?

0: 이렇게 부부의 날에 생각나는 노래. 아, 왜 남녀 듀엣이 없을까 했는데 하나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군요.
1: 아, 부부의 날이니까 사실 네. 짓궂은 노래 또 하나 더 할까 이렇게 하다가 네네. 마지막 로맨틱하게 마무리하려고 주영훈 이혜진의 우리 사랑 이대로 이 노래 가져왔고요. 99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아, 듀엣 파트너는 이혜진 씨였고 아, 전업 작곡가로 사실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히트곡 내는 게 흔하진 않아요. 네. 윤일상 씨도 노래 내고 했지만은 주영훈 씨처럼 이렇게 히트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아, 주영훈 씨 이 노래 하나로 정말 많은 사랑받았죠. 아, 본인의 노을의 연가 이 노래도 뮤직뱅크 1위 하긴 했는데 아, 이 우리 사랑 이대로가 본인 대표곡으로 남았습니다.
0: 연풍연가 라는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하는데 영화보다 이 노래가 더 히트를 한 건가요?
1: 맞아요. 영화 자체는 그렇게 히트를 못했는데 대신 두 가지 히트작을 남깁니다. 네. 하나는 이 노래고요. 또 하나가 아주 특별한 부부 바로 연풍연가의 두 주인공 장동건 고소영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훗날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결혼식 입장곡으로 이 노래 썼다고 해요.
0: 진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딱 완벽한 노래가 아닌가 합니다.
1: 네, 주영훈 씨가 원래 이 노래 직접 부를 생각은 없었대요. 네. 멋진 남녀 가수가 불러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도 촉박하게 음악 작업을 하니까 영화 시사회 며칠 앞둔 시점까지도 가수 섭외가 안 됐대요. 네. 그래서 아 일단 내가 부르자 했는데 그게 영화에 쓰이고 유일한 히트곡이 돼서 시사회에도 장동건, 고소영 그리고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주영훈 이렇게 셋이 같이 다녔다고 해요.
0: 이야, 히트곡 때문에 시사회도 같이 가고 네네네. 비하인드가 많네요.
1: 주영훈 씨가 사실 90년대 너무 바빴잖아요. 네. 엄정화, 터보, 코요테 네. 수많은 가수의 히트곡을 써가지고 이 노래 만들 때도 하도 바쁘니까 화장실에서 가사를 썼대요. 이야.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저도 마음 편히 못 가고 가사를 썼다는 거죠.
0: 명품, 명곡, 명작 언제 어디서 탄생할지 모른다. 화장실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으로 다행히 마무리하면서 제목마저 부부의 날에 완벽하게 맞는 우리 사랑 이대로 마저 듣고 올게요.

0: 회사의 한계를 넘어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할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안즈나 선아 트로트 생각. 3부는 성년의 날, 4부는 부부의 날. 아,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잘 산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을 지으면서 아,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우리 마치기 전에 아까 내드린 퀴즈 풀어야죠.
11: 네, 오늘 성년의 날에 해당하는 2007년생 가수를 맞히는 문제. 정말 또래들끼리의 경쟁이라서 나름 이야,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10: 난이도가 있었고 까다로워요. 그렇습니다. 4번 손태진이 포인트였는데 아쉽게 네, 07년생이 아니고 네. 우선 07학번 나이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9살 가수를 찾아라. 정답은요?
11: 네, 1번 전유진은 2006년생이라 작년의 성년이고요. 3번 김다현은 2009년생이라 아직 2년 더 남아서 정답은 2번 2007년생 2007년 3월생 정동원 씨입니다.
10: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4번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야지.
11: 4번 손태진 07학번.
10: 아, 아니, 아, 네. 아 그런 거 아니고. 아 근데 참 그래서 저는 정동원 군이 더 대단한 게 아니 성년의 날을 군 입대한 다음에 맞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11: 그러니 또 어린 나이에 워낙 데뷔했으니까 네. 지금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10: 네 그렇습니다. 자 정동원 맞히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선물 당첨자 손트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더 이걸 딱 연결해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11: 네 좋습니다.
10: 네, 이게 어떤 드라마죠?
11: 아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네. 정동원의 그대는 나의 모든 것.
10: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정민재 작가와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

96.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2시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GTX A 노선 삼성역 구간의 시공 오류와 관련해 철근이 누락된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방식의 보강 방안을 제시하자 철도공단이 보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철도공단 긴급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철근 누락 기둥에 강판을 덧대 보강한다는 서울시 방안이 기존 기둥과 강판 사이에 덧는 에폭시의 장기 내구성과 밀실 충진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GTX A 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오늘 오 후보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책임감과 반성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5층 공사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한 부실이 발견됐음에도 공사 중단은커녕 지상 3층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15일에 이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득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아들을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가정불화로 아들과 떨어져 살았는데 문자메시지로 다투다 화가 나 지난 15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이 소지한 가방에는 황산 나트륨이 발견됐는데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4층짜리 펜션 건물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펜션에 투숙객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한 개동이 모두 불에 탔고 주변 살림 일부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펜션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시즌 4호 도움을 올렸습니다. 플럼과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전반 25분 마테우스 마네의 선제골을 도우며 리그 2호이자 공식 경기 네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골과 4도움으로 시즌 공격 포인트를 7개로 늘린 황희찬은 오는 25일 벌레와의 시즌 최종전을 마치고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 전남과 경북 지역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며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9.5도입니다. 강다솜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6주기를 맞아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5.18 사적지를 직접 둘러보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안내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엔 목포, 화순, 강진, 해남 등 9개 시군 30곳이 5.18 사적지로 지정돼 있는데요. 목포에는 목포역, 중앙공설시장 옛터, 동아의약국과 안철선생 옛집 등 5곳이 사적지로 지정돼 있고요. 화순은 화순군청 앞 일대, 너리째 등 3곳, 해남은 우슬째, 해남군청 앞 광장, 상등리 국도변 등 6곳, 영암군은 영암읍 삼거리, 시종파출소, 도포 상리제 등 6곳이 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전남의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와 이어진 생활권과 도로망을 따라 전남 서남부를 중심으로 펼쳐졌는데요. 시민들은 인적, 물적 지원을 이어가며 광주의 열흘 항쟁을 함께 지켜냈습니다. 5.18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요?

5월 18일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서 안치환과 자유의 임을 위한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재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소중한 운동사이고 또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5.18입니다. 특별히 전남 지역에 있는 5.18 사적지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5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해설까지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군별 사적지 현황과 해설 코스 등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전남도청 자치행정과 5.18 민주화 및 과거사 지원센터팀 286-3561로 문의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고 또 지난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계엄 요건을 강화한다는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당론 채택과 반발로 무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헌법 개정들이 당리 당략에 의해 생각이 되고 투표조차 참여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소중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기록하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무산이 돼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까지 터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되면 또 다시 추진을 할 텐데 역사의 죄를 짓고 싶지 않다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헌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고 또 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뭐 이익으로 인해서 득을 보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의 소중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이니까요.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물어주시고 또 투표에 동참해달라고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맞았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선배들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또 피땀 눈물을 흘렸던 그날의 기억들을 숭고히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감사의 마음 또 묵념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합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특별히 즐거운 초대에서 준비했습니다. 열정 넘치는 가수들의 사는 이야기도 듣고 신나는 무대도 엿보는 시간이니까 볼륨을 살짝 더 높여주시고 특별히 뵈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유튜브, 너튜브에 목포 MBC 가요센터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아, 가수에 대한 궁금증 응원의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우물정 0891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초대 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백년화편, IS통서, 우미건설, 열혈강호 온라인, 청혼아이스,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렌터카, 슬림웨이 다이어트, 성원에드피아, KB국민은행, 웰템, 도드람 한돈,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베이펙, 한국세무사회,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4: 밥알 찹쌀떡의 원조.
5: 백년화편.
4: 첨가물 없이 건강한
5: 백년화편.
4: 30년 전통
5: 백년화편.
4: 떡 선물세트는
5: 백년화편.
4: 1588-5678.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8: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7: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9: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열혈 강호 온라인.
13: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즐거운 초대서. 자, 오늘 깜짝 즐거운 초대석 시간입니다. 월요일인데 왜 갑자기 즐거운 초대석이냐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아, 이분을 만나보면 아, 할만하겠다 싶을 겁니다. 오늘 즐거운 초대석 초대 가수 두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두각입니다.
0: 네, 예. 반갑습니다. 그 두각을 나타낸다, 두각을 보인다 할 때 그 두각이 맞습니까?
1: 네,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두각으로 네. 이름을 했습니다.
0: 아, 원래 본명은 따로 있고요.
1: 제 본명은 네. 김보섭입니다.
0: 김보섭.
1: 예.
0: 본명은 김보섭 씨인데 예. 가수 활동명은 두각으로.
1: 예, 맞습니다.
0: 이 예명은 그러면 이 활동명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지었습니까?
1: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네. 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0: 네.
1: 그때 당시에는 20대고 좀 연기를 하고 있을 텐데
0: 네.
1: 배우를 하고 있을 텐데
0: 오.
1: 그때 김보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0: 네네.
1: 근데 어딜 가서 제 이름을 말씀드리거나 했을 때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0: 김보섭이라는
1: 예.
0: 이름을.
1: 보섭 그러면은 보석이냐 아니면 아. 보성이냐 이렇게 아. 좀 다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아서 너무 좀 이렇게 알바하고 있을 때 그 같이 했던 동료 형님께 네네. 고민을 얘기했어요. 아, 저 정말 그 연기로서도 두각을 그 배우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두각으로 해봐 이렇게

0: 아, 그때
1: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나왔군요.
0: 예, 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겼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뜻도 너무 좋고 하다 네네. 보니까 제가 바로 사용했습니다.
1: 아, 예. 그 연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다 하셨는데 네. 근데 또 보니까 가수계로 넘어오신 거란 말이죠.
0: 네, 네, 맞습니다.
1: 이제는 이제 가요계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력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원래는 운동을 하셔서 유도를 하시다가
0: 네, 네.
1: 은퇴하고 말씀하신 네. 연기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0: 맞습니다.
1: 또 이제는 가수로
0: 네.
1: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0: 처음에 유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어요. 개구쟁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이렇게 체격도 친구들 그러니까 살집이 좀 네. 굉장히 크기도 하고 개구쟁이였다 보니까 공부를 또 이렇게 그 많이 잘 못했어요.
1: 아, 관심이 없었고요.
0: 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네. 이 넘치는 에너지를 그 운동을 해라
1: 아.
0: 유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삼촌께서 또 이렇게 유도 선수셨어가지고
1: 아~
0: 그래서 유도를 권하셔서 뭐 하겠다 해서
1: 해보겠다
0: 예 해보겠다 해서 그 10대 때는 그렇게 보냈고요.
1: 꽤 그래도 성적들이 좋았었어요. 2위도 하시고 개인전 3위도 하시고
0: 아 그래도 입상했던 네. 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승부욕은 많이 없는데
1: 아 승부욕이 없어요? 예,
0: 승부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
1: 아 승부욕이 있어야 그죠? 되는데
0: 예예 예. 근데 세레머니를 그러니까 이기면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1: 네네.
0: 세레머니를 했어요.
1: 네.
0: 그때 박수를 너무 쳐주시고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레머니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시합을 이겼던 것 같아요.
1: 아 세레머니 예, 때문에
0: 그래서 좀 유도와 좀 시합을 즐겼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러면 이 유도 선수로 쭉 잘 나갈 수 있었을 테고
0: 네.
1: 뭐 이제 국가대표까지도 가는 게 모든 선수들의 꿈이잖아요.
0: 네.
1: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또 연기자로 변신을 하신 거예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도를 하면서도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친구들 웃기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그 관중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박수 받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하다 보니까
1: 네.
0: 국가대표라는 꿈보다는
1: 네.
0: 유도계의 강호동 선배님처럼
1: 아~
0: 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1: 연예인이 되고 싶으셨구나.
0: 예, 예, 예. 그래서 조금 성인이 되고서
1: 네.
0: 좀 이렇게 제 자아가 좀 이렇게 좀 확고해졌을 때
1: 네.
0: 좀 그 다른 전향을 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배우의 길로
1: 더 늦기 전에 한번 예, 예. 도전해보겠다.
0: 좀 그 영화 무비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빠르게 전향을 했습니다.
1: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꽤 단역으로 많이 출연을 하셨었네요.
0: 예, 예.
1: 상업영화로는
0: 좀 이렇게 강남 1970이라는 영화에 또 그 단역으로 출연했고 또 이렇게 울보라는 영화에 또 단역 그리고 스윙키즈라는 영화에 또 단역으로 출연했는데 그 외에도 좀 이렇게 독립 영화나 좀 그 뭐야 단편 영화
1: 네.
0: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출연을 하게 됐어요.
1: 네, 두각 씨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게 뭐냐면 지금 마이크가 앞에 있는데 예. 말을 다른 데다 하셔가지고 숨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0: 아, 네네.
1: 마이크 너무 낮으면 조금 본인 키에 맞게 예.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 예. 그래서. 최대한 마이크 범위 내에서
0: 네.
1: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예.
1: 에너지는 이제 충분히 알겠어요.
0: 네. 꼭 이렇게 숨이 되도록 예, 말씀을
1: 아, 왜냐하면 이제 멋진 목소리를 청취자분들이 잘 들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1: 너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0: 네.
1: 대부분 이제 즐거운 오후 청취자분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만 음성만 들으니까
0: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조금 예, 주의해 주시고요.
0: 네.
1: 자 이렇게 멋진 꿈을 안고 연기자로 데뷔를 해서 연기 활동을 하시다가 또 어떤 계기로 가수로까지 진출을 하신 거예요?
0: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조금 네. 다른 또래들과 다르게 좋아했던 음악이 트로트였어요.
1: 진짜요?
0: 정말 아기 때부터 트로트를 네. 좋아했는데
1: 네.
0: 좋아하게 된 게 첫 번째로는 아버지 차에만 딱 이렇게 타면은 그 트로트 음악이 항상 나왔었어요.
1: 꼭 그렇더라고요.
0: 카세트 테이프.
1: 예.
0: 그리고 또 부르는 걸 좋아했던 거는 또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좀 굉장히 많으셨어요.
1: 네네.
0: 많으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좀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면은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하던 장르였는데
1: 네.
0: 또 이렇게 연기를 배우 활동을 계속하다가 저기 코로나 코로나가 딱 이렇게 찾아오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정지가 된 거예요.
1: 네, 됐죠.
0: 예, 제가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멈춰져가지고 그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1: 그럼 나는 이제 뭘 해봐야

0: 되냐? 네네.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1: 항상 오디션을 보면 단역 이상을 넘어가진 못하고 그럼 내가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걸까? 왜 단역 이상을 못 넘지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 네. 연기,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까불 줄만 알았지 연기라는 예술을 사랑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네. 좋아하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마침 텔레비전에서 네. 그 미스터
0: 트롯
1: 예 미스터 트롯이 네. 딱 이렇게 나오길래 그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오히려 제가 추구하는 예술이 아마 트로트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 나도 트로트 다른 장르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좋아했던 트로트 장르의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전향을 했습니다.
0: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서 예. 아, 내 길은 이쪽이겠구나. 예. 더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겠군요.
1: 네네.
0: 자, 알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2024년에 싱글 앨범 사랑할 땐 언제고로
1: 맞습니다.
0: 네, 드디어 데뷔를 하십니다. 가수로. 네네. 이 사랑할 땐 언제고 어떤 노래입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1: 사랑할 땐 언제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했던 연예인들이 좀 그렇게 이별을 해서 네. 좀 이렇게 좀 가슴 아픈 그 좀 이렇게 사연 네. 그 남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괴로워하는 예. 이별에 대한 후유증에 관한
0: 약간
1: 노래라고
0: 차인
1: 생각합니다.
0: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1: 예, 차였을 수도 있고 예. 이별했을 수 있는데 그 여운이 예. 너무 깊게 남아서 좀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0: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날 떠나면 괴로워할 걸. 아, 이런 좀 여운을 좀 깊게 남기는 가사입니다.
0: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두각 씨가 데뷔한 곡 사랑할 땐 언제고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89.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즐거운 초대에서 오늘은 가수 두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데뷔곡 사랑할 땐 언제고. 아, 시원시원하시네요.
2: 괜찮은가요?
1: 네, 네,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곡을 네. 화순 공정식 가요제 대상 수상하시면서
2: 맞습니다.
1: 수상 선물로 받으셨다고.
2: 예. 또 제가 너무 그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0: 정통 트로트를 너무 이렇게 작곡을 많이 하신 공정식 선생님이 가요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지원해가지고 딱 무대에 올랐는데 감사하게 대상을 받아서 또 노래도 좀 이렇게 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1: 아니 그래서 이때부터 가요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평창 5대상 가요제 대상, 예. 성주 신바람 낙동 가요제 대상 등등등. 예. 일부만 말씀드렸어요. 예.

0: 제가 가수의 꿈을 꾸면서 네. 좀 이렇게 자문을 구했어요. 여러 좀 선생님이나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검색도 많이 하고 네. 트로트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가요제를 많이 도전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요제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물론 예선도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1: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0: 예, 예선에 초반에는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면서 아 문제점이 뭘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게 보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또 그 감사하게 대상도 받게 되고.
1: 그러면 그 전환 포인트가 공정식 가요제입니까?
0: 사실 네. 먼저의 대상은 아니었고요. 네네. 그 전에 뭐 평택에서 하는 전국 가요제도 네네. 22년도에 열린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받고. 저기 울산에서 열린 가요제도 또 이렇게 우수상을 받게 되고 좀 이렇게 차차하게 돼서
1: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그 두각 씨가 진짜 가요제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걸 자타공인으로 인정받았던 가요제는 무슨 가요제였나요?
0: 그래도 제가 가장 그렇게 기억에 남고 감사한 가요제는 공정식 네. 선생님 가요제가 가장 화순에서 열린 제가 1회 대상입니다. 이건 예, 자랑 같지만 자랑입니다. 예.
1: 의미 있네요.
0: 너무 의미 있습니다.
1: 그 숱한 가요제 가운데 예. 1회 예. 가요제 대상이라는 예. 거는
0: 맞습니다.
1: 이건 평생 바뀌지 않는 수식어 아닙니까?
0: 그래도 너무나 의미 있죠. 1회의 예. 그 가요제 대상 자.
1: 그러면 이 이제 공정식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네. 이제 공정식 선생님이랑 만났을 거 아닙니까?
0: 예.
1: 이제 곡 잡을 하려면 만나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지 좀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나요?
0: 예, 그래도 그 사랑반 눈물반이라는 곡을 굉장히 제가 많이 부르기도 하고
1: 진혜성 씨의
0: 진혜성 선배님의 사랑반 눈물반을 좀 이렇게 가요제에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네네. 제 너무 애창곡이었는데 네. 그 곡도 이렇게 티칭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네. 예. 그 조금만 가다듬으면은 좀 이렇게 좋은 가수가 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또 세 개의 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1: 그 곡 중에 하나에 예, 사랑할 때
0: 사랑할 때 언제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1: 후보곡이 세 곡이나 있었다는 게 대단한데요. 그래도 그냥 턱 주면서 이 곡 해 이게 아니라
0: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1: 그러면 그 세 개 후보곡 중에 예. 사랑할 땐 언제고를 픽한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0: 다른 곡도 물론 좋았지만 네. 그 사랑할 땐 언제고라는 곡을 딱 이렇게 그 들려주셨을 때 네. 임팩트가 너무 있는 거예요.
1: 임팩트.
0: 예, 임팩트가 사랑할 땐 그 사랑할 땐 언제고. 라고 시작하는 그 네네.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부분을 그리고 또 사실 외람된 네.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사랑했던 연인과 또 이별하게 된 상황이기도 해서 또 제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사랑할 땐 언제고를 선택했습니다.
1: 개인적인 일화가 또 이 노래랑 또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0: 예, 잘 녹여낼 수도 있겠다.
1: 그럼요. 예. 경험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
0: 그래서 사랑할 때
1: 어쩐지 노래를 듣는데 울림이 있더라고요.
0: 정말요?
1: 뭔가 사연 있는 사람처럼 예. 뭔가 좀 느껴졌어요. 그런 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고
0: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1: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두각 씨가 이렇게 각종 행사장에서 예. 또 프로그램에서 예.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0: 많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랑할 땐 언제고.
0: 사랑할 땐 언제고.
1: 두각의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두각 씨 또 다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예. 이번에 선곡해 오신 게 하춘아 선배의 날 버린 남자.
0: 맞습니다.
1: 또 연결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약간 사랑할 땐 언제고라. 다 묘하게.
0: 그러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저기 그 미스터 트롯에서 네. 좀 이렇게 불러서 그 좀 행사장 가면은 많이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런 의미가 큰 노래여서 선곡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사랑할 땐 언제고 네. 날 버린 남자
1: 그러니까 여자로만 바꾸면 딱 그 예. 연결이 되잖아요. 두각 씨의 사정과
0: 맞습니다. 이별 노래구나.
1: 그래서 이렇게 잘 맞는구나.
0: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1: 예. 예. 이 노래 불렀을 때 미스터 트롯에서도 반응이 꽤 좋았잖아요.
0: 예예. 그래도 그 관객분들 반응은 너무

0: 그 좋았는데
1: 네.
0: 이 노래를 불러서 그
1: 네.
0: 이수호 가수
1: 네.
0: 소는 저기 여자 일생 그 곡을 불렀는데
1: 최수호
0: 예.
1: 가수
0: 아 이수호
1: 이수호
0: 아, 최수호 아. 가수님도 있고 이수호
1: 아 이수호 가수도
0: 있는데 네. 그 수호가 여자 일생을 불름으로써 제가 좀 이렇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습했을 때와 그
1: 네.
0: 무대에서 불렀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1: 네네.
0: 많이 애창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 아마 이 노래 부르시면
0: 예.
1: 아 그때 그분이구나
0: 예.
1: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두각 씨의 두 번째 노래는 하춘화 원곡의 날 버린 남자입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0: 두각의 날 버린 남자 들어봤습니다. 아, 참 끼쟁이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보고 있는데 아, 예. 끼가 철철 넘쳐서 어, 가수가 아니었어도 꼭 방송계에서 연예계 쪽에서 뭘 뭐 한 한 끝은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1: 예, 감사합니다.
0: 잘 듭니다. 아, 참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 그 대진운만 좋았어도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1086님. 아, 두강님, 목포방송 같은 큰 물로 오셨으니 대박났습니다. 큰 물에서 노셔야죠. 목포 MBC처럼 큰 물. 예, 네, 이미 이제 큰 물에서 놀고 계십니다. 두강씨. 자, 그리고 4871번님, 이것이 트롯이다. 트롯은 아우. 이런 거다. 아, 노래 좋고, 와, 아따, 노래 잘아요. 랑디가 두각을 나타낸다는 말을 먼저 해버려서 재미없는데, 어쨌든, 꾼이요. 소리꾼. 오랜만에 귀가 호강하네요. TBS 자주 봅시다. 화이팅!
1: 와, 너무, 너무 감사함을 많이 받고 가겠는데요.
0: 에, 소리꾼이래, 소리꾼.
1: 소리꾼.
0: 예, 꾼.
1: 하, 진짜 극찬인 건데.
0: 어, 그리고 정말. 또 극찬 또 있어요. 6086님이. 원곡 하춘아님이 울고 있겠소.

0: 아이고, 아이 하춘아 선생님 못 따라가죠.
1: 예, 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하춘아 선배님 이 곡은 오늘부터 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지십니다.
0: 근데 한 번은 꼭 뵙고 싶습니다.
1: 아, 이제 한 번도 못 뵀어요?
0: 예, 아직 못 뵀는데 꼭 뵙고서 그 하춘아 선생님 앞에서 한번 예. 불러보는 게 좀 그래도 이렇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1: 원곡자 앞에서 굉장히 떨릴 텐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부르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0: 그래도 하춘아 선생님 이 경연을 준비하면서 네. 하춘아 선생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1: 아, 다양한 버전들.
0: 예,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하셨던 영상도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네. 정말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게 와, 정말 좀 그 무대에서 하시는 여유와 네. 노래 스타일과 네. 그런 부분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아, 한번 꼭 뵙고 또 이렇게 악수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기회 되면 노래까지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1: 드네요. 대선배님한테 예, 예. 예, 이렇게 애정어린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춘아 씨 소속사 관계자 여러분 예.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절히 예, 예. 원하고 있습니다. 아,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두각 씨. 2026년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대상 성인가요 베스트 싱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0: 아이고,
1: 예. 축하드립니다.
0: 오, 감사합니다.
1: 베스트 싱어 진짜... 가수 중에 가수라는 상 아닙니까?
0: 예. 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입상하신 분들
1: 몇 명을 보면
0: 그러니까 이 상 말고도 네. 이 대중문화 스타 대상
1: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죠. 예.
0: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 이 라인업이 네. 좀 이렇게 너무 대단했어요.
1: 아, 내로라는 가수들이었습니까?
0: 예, 예. 배아연 선배님, 뭐 저기 뭐 요요미 선배님, 미스 김 선배님, 정말 그 테레비에서만 많이 봤던
1: 테레비 예,
0: 그런 좀 유명하신 가수분들 사이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1: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0: 예, 예.
1: 여기 수상의 영예까지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 그니까
0: 예, 참 감사한 날.
1: 그러니까 가수로 데뷔하고 가수 생활을 하고 나서 예. 받은 첫상 예. 아닙니까?
0: 첫상입니다.
1: 가요제 빼고
0: 가요제 제외하고
1: 가요제는 이제 가수 데뷔하기 전이니까
0: 네네네.
1: 아, 의미 있겠네요.
0: 아, 너무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네. 나도 있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시상식 마치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했습니다. 엄마 나 그 텔레비에서 보던 네. 가수분들이랑 같이 있어.
1: 뭘 예.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0: 아이고 잘했다. 아. 욕봤다.
1: 욕봤다.
0: 예, 욕봤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진짜 찰진 표현인데.
0: 욕봤다.
1: 욕봤다. 예. 욕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예, 알고 예. 계시죠? 예. 고생 많았다.
0: 고생 많았다.
1: 너무너무 수고했다. 예, 예. 이런 뜻입니다.
0: 그런 의미로 욕봤다.
1: 아, 그러면 진짜 올해 이렇게 네. 베스트 싱어상이라는 좋은 상을 받았으니까 네.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0: 예, 예.
1: 이제 신인상 한번 가셔야죠. 신인상.
0: 아, 너무 좀 이렇게 받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미스터트롯 때도 물론이고 네. 항상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항상 네,
1: 그러니까
0: 하는 거죠.
1: 이제 시작이니까 신인상.
0: 그래서 예. 아, 예. 받으면
1: 신인상. 예.
0: 또 이렇게 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열심히 좀 잘 해놓으면은 또 이렇게 어느 순간 받을 수 있게 되지
1: 그러니까요.
0: 않을까.
1: 또 연말 이 가요계 관련 시상식에서 예. 신인상 투각.
0: 와 그러면은 진짜. 와 테레비도 나오고. 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더 많은 분들한테 예. 이 두각이라는 이름 두 글자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자, 가수 두각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

0: 어떨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야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네, 즐거운 오후 2시 즐거운 초대에서 오늘 특별한 시간 가수 두각 씨와 함께 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청취자분들께 두각이란 두 글자를 딱 드러내 보이신 것 같아요.
6: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5: 너무 아쉽지만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
6: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5: 네. 예. 순삭입니다.
6: 와, 저 한 5분만 하는 라디오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5: 체감사.
6: 체감시장.
5: 체감사. 예,
6: 체감 시간이 5분 된 거죠.
5: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6: 아, 오늘도 제가 목포까지 두각 걸어왔습니다.
5: 두각.
6: 저 사랑할 땐 언제고로 많이 좀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삼각도 사각도 아닌 두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확실히 인사도 두각을 보였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자, 마지막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두각 씨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영탁 원곡의 막걸리 한 잔입니다. 박수로 청해 보면서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 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4-8002.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 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광주의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사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0: 언급하며 80년 5월 강주의 대동세상이 2024년 겨울밤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성지화, 직계 가족이 없어도 국가가 챙기는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 마련 등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3대 약속도 제시했습니다. 이어 광주 전남의 통합 노력을 상생과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격려하며 5월 광주가 꿈꿨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에 앞서서 5.18 민주묘지를 찾아 박인배, 양창근, 김명숙 열사의 개별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옛 전남도청이 시민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도청 본관과 옛 도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항쟁 당시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복원 공간에 대해서 오늘부터 일반 관람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모은 자료를 활용한 특별전도 오늘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언론 대응을 제안해서 언론 통제 논란을 일었던 새 공보 지침을 시행 열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8일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본청 수사 부서장을 통해서만 언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목포 MBC의 언론 통제 논란 보도 이후에 기존처럼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장도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 전과 기록을 SNS에 게시해 논란을 빚은 최혜국 대변인을 해임시켰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오늘 공당 책임자의 언행은 당과 도민 신뢰에 직결된다며 책임 정치 원칙에 따라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도당의 사과문에도 최 대변인의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진정성 공방이 이어진 데 대해서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 장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 장비를 시험 가동하고 투표용지 발급 절차를 실제처럼 점검하며 장비 보안 상태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영 절차 등을 확인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습도는 90%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성의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아줌마나 여사님, 이모님으로 부르고 있진 않으세요? 친근함으로 불렸던 이 호칭들은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학교 급식 노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임금과 위험한 환경, 과도한 희생도 당연해지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하게 불려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는 잘 먹었습니다 조리사님하고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오은정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당신 3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부에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라남도 도정 소식을 하면 투데이남도 마련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샵 0891번 우물정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3부 첫 곡 오은정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당신은 0221번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환인제약,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

0: 산업개발, 한국노총,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샤브올데이, 한국 MSD 캡박시브, 빅토스, 본컴퍼니 정식품, 환인제약 탄탄방수, 유동골뱅이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5: TV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우리 전라남도의 주요 도정 소식 알아보는 투데이 남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와 주요 통합과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 상황과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오는 7월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직후부터 주민들이 민원, 세금, 각종 행정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시스템 통합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서 512건의 통합자치법규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키로 했습니다. 지방세, 공유재산관리, 민원처리, 재증명 수수료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우선 정비하고요. 미래산업, 농업, 해양, 도시철도, 자율주행, 시범은행지구, 태양광, 풍력과 같은 광주 전남의 지역 특성과 특별법 위임사항도 반영하는 등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민 공익수당이나 산업단지 특별회계처럼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지역 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0: 네. 행정통합이 되고 나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동 정세에 따른 민생 불안은 여전하죠. 이런 와중에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번 주부터 신청할 수 있죠?
1: 네, 최근 중동 정세가 장기화되면서 도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지역의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0: 네.
1: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2차

0: 보육과 피해 지원금 지급을 오늘 18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1차 지급 과정에서도 도와 22개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국 최고 수준인 93.6%의 지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2차 지급도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추진해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일반 지역은 15만 원, 인구 감소 5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입니다. 온라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1차 지급 때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급 첫 주에는 요일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혼란을 줄였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원금이 실제 지역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촉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해서 민생경제 회복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1: 네, 이번에 지원이 되는 제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장기 과제로 정부 핵융합 플러그인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핵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구현하는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융합 플러그인 프로그램 공모에 나섰는데요. 전라남도는 리튬 동위원소 추출 기술과 신개념 삼중수소 증식제 제조 기술 개발 이렇게 두 개 과제를 동시에 유치했습니다. 나주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와 연계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한 것인데요. 리튬과 삼중수소는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입니다. 안정적인 양산 기술 확보가 상용화의 관건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목포대학교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지역의 기업인 CIS 케미칼 등 산, 학, 연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산업화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업인데요. 연말까지 국비 1억 원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에 평가를 거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향후 4년간 총 70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서 핵융합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 전문 인력 양성까지 연계해서 전남이 대한민국 핵융합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핵융합 산업 중심지 전남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구축 사업도 드디어 확정됐죠.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0: 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는 전라남도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이제 단순한 IT 분야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 기반이 바로 초고속 성능 컴퓨팅 인프라이고 전남 솔라시도에서 이 국가 사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삼성 SDS와 네이버 클라우드, 삼성전자, 카카오, KT 등이 참여한 대형 컨소시엄이 전남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기술력과 인프라가 결합된 시너지 효과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2028년까지 GPU 1만 5천 장, 2030년까지 5만 장 규모의 초대형 AI 연산 자원을 구축해서 AI 연구 개발과 산업계에 제공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1: 네.
0: 총 사업비만 2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관련 기업 입주와 전문 인력 유입이 본격화되면 솔라시도 일대가 데이터 센터와 AI 기업이 집적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 6조 4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1만 9천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가 됩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기반과 넓은 부지,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AI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전문 인력 양성까지 연계해서 대한민국 디지털 재전환에

0: 혁신 거점이 되겠습니다.
1: 네, 솔라시도에 AI 컴퓨팅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우리 전남의 미래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전남은 산업시설 유치 못지않게 자연 생태환경 보전 가치도 높은 지역이죠. 최근 세계 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을 했다고요?
0: 네, 전라남도는 갯벌과 섬, 습지, 해양 생태계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연환경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계 자연보전연맹 회원 가입은 이 같은 생태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자연보전 정책을 세계적 기준에 맞춰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전 세계에 1,600여 개의 정부와 지방정부, 연구기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자연보전 국제기구인데요. 전남도는 이번 가입으로 생물종 보전과 보호지력 관리, 생물 다양성 협약 등 국제 논의에 직접 참여도 하고 세계 자연보전 총회와 같은 국제환경회의에서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전남의 갯벌과 해양생태, 섬 자원 등을 활용한 국제포럼과 환경행사 유치에도 한층 유리해졌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와 협력해서 생물 다양성 연구와 전문 자문을 확대하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나 기후변화협약 등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서 국제인증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기반도 차근차근 마련해서 전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생태환경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 네, 전남이 최근에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요. 여름철이 되면 항상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반복되는데 이에 따른 전남도의 대책 어떻습니까?
0: 예, 벌써 여름 날씨입니다. 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와 강한 태풍이 반복되면서 자연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에 사전 점검과 선제 대응을 통해 달성한 인명피해 제로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을 여름철 사전 대비의 달로 운영하며 하천과 조수지,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5만 2천여 곳에 전수점검을 마쳤습니다. 섬진강 권역 배수펌프장 13곳은 한전 KPS와 함께 기계, 전기설비를 정밀점검해서 집중호우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령자와 고동불편 주민을 위해서 주민대피지원단을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요. 1대1 매칭 방식의 현장밀착형 대피체계입니다. 재난 발생 시 읍면별 지원단이 즉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어르신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고 시군 부단체장 중심의 지휘체계를 강화해서 현장 인력이 보고 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난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투데이남도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7653님, 와, 날씨가 벌써 여름이 온 건가요? 너무 덥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또 온도가 좀 내려가네요. 하시면서 박현빈의 아뜨거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부터 갑작스럽게 고온 현상이 지속돼가지고 이렇게 여름이 와버리는 건가 싶거든요. 오늘도 꽤 더운 날씨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예보상으로는 오늘 최고 기온 28도인데 내일 최고 기온은 27도.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좀 회복하네요.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수요일부터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네요. 아,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가지고 올 여름 진짜 역대급 폭염이 예상된다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모르는 여름 잘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빈의 아뜨거 보내드리고 광고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89.1 MBC 라디오.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구이 마왕족발 무한남악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금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움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이야!
1: 네, 재밌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만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2535번님께서 동네 한 바퀴 산책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무슨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좀 있었을까요? 2535번님 어떤 사정인지는 안 밝혀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 곡도 마음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7540님은 고구마 심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철이님의 군산화가 부탁드려요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더운데 고구마 작업을 하고 계시군요. 아유 참 힘드시겠습니다. 아, 이 노래 나갈 동안만이라도 잠시 그늘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좀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철이의 군산화가 두 곡 함께 하시죠.

분산화가 앞서 들은 노래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듣고 왔습니다. 아, 2535번님 문자 주셨는데 엄마가 아프셔서 곁에 있어야 해요. 아,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마음이 쓰이죠. 예. 그렇군요. 잘 간호해드리고 또 어머니가 쾌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5875번님 오늘 고양시 일산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였던 김혜림 생일입니다. 혜림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역국은 먹었니? 시간 되면 나중에 카톡하자. SBS 특별 기획 완전한 사랑 OST 중에서 최애원의 항상 그렇게 틀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김혜림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고양시 일산에 있는 초등학교 친구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김혜린 씨가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데 한때 초등학교 친구였던가요? 약간 문맥이 그렇게 읽힙니다. 방송으로만 축하 메시지 보내지 마시고 직접 또 깨톡하자고 하셨으니까 5875번님도 마음을 담아서 생일 축하해 주시고 혹시나 또 지금 이 방송 녹음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일 축하송으로 최혜원의 항상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86님 허연주님 뉴스 들었는데 여전히 목소리 예쁩니다. 네, 허연주 아나운서에게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같이 듣자고 해주셨는데 이 노래까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혜원의 항상 그렇게 그리고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전한

0: 한계를 넘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골뱅이.
8: 즐거운 오후 2시 월요일 방송 마지막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6097님, 언제나 그 자리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님의 목소리. 사랑님 너무 좋아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 커피 먹으면서 운전하는 중입니다. 장민호 하나만 하나만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더워도 진짜 너무 덥죠. 아이스 커피뿐만이 아니라 시원한 음료 하나씩은 들고 생활을 해야 견딜 수 있는 정도. 계속 이런 날씨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더워져가지고 아 참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부터는 비가 오면서 이제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장민호의 하나만 하나만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22.86포인트 0.31% 오른 7,516.0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8.73포인트 1.66% 내린 1,111.09에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5원 내린 1,500.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43%,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37%,

0: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16일, 17일 이틀간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조사했고 응답률은 15.5%입니다. 국내 3사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경기도 전역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은 대기 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눈과 호흡기 점막에 자극을 주고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 인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며 전술도로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김포 전망대에서 지난 16일 오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병사들이 비포장 도로에 기둥을 세우거나 안반 제거로 추정되는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촬영 사진을 분석한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위성분석센터장은 이 신문에 북한군이 전술도로 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니치는 군사 분계선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가시화함으로써 남북 통일 목표를 포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삼을 방침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만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자녀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부터 자녀들에게 권투 글로브를 주고 싸우게 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2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24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우, 주말도 내내 더웠는데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는 지역이 많아요.
4: 그렇죠. 네. 일단 서울 대전이 30도까지 올라가고요. 아, 광주는 32도, 대구는
6: 세죠. 34도까지 오른답니다.
5: 대구는 늘 항상 여기보다 한 3, 4도, 4, 5도.

0: 덥죠.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실제 기온은요, 30대가 안 돼도 체감 기온이 30도 넘는 지역도 많을 거예요.
1: 그렇죠. 네. 체감이 진짜 완전 찐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그날의 기온을 남들보다 더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마케팅 쪽에 근무하는 분들.
0: 날씨에 따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달라지니까.
1: 그죠.
0: 예. 네.
1: 원래 뭐 문천식 씨는 많이 또 파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판매를 유도해서 매출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래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예를 들어 32도가 넘으면 대형마트에서 어떤 품목 주로 광고하는지 알죠?
0: 뭐 여름에 대비해서 시원한 음료 아닐까요?
1: 냉면.
0: 냉면. 네.
1: 또 연일 폭염이다 그럴 때는 삼계탕.
0: 아, 에어컨 쪽이 아니고 삼계탕 쪽. 보양식으로 가네요. 그렇죠.
1: 그리고 비가 오랫동안 내린다 장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홍보 표현은 1시간 안에 즉시 배달.
0: 아, 제습기가 아니고 그거네.
1: 배달의
0: 그러면.
1: 어떤 속도.
0: 비 오니까 집에 계셔라. 안전하게 우리가 음식을 가져가겠다.
1: 그렇죠.
0: 이런 게 그러면 실제로 소비 패턴에 먹히는 거죠?
1: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날씨와 연관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더니 전년도 대비 매출이 최대 38배 정도 뛰었다는 보고도 있답니다.
0: 이야, 대단하네요. 한마디로 물건 사는 사람 심리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요. 지라시를 많이 듣게 하려면 어떤 홍보가 어울릴까요?
1: 일단 폭염이잖아요.
0: 네.
1: 폭염에는 전체적으로 호르몬이 다 다운이 돼 있습니다.
0: 지치니까.
1: 이때 끌어올려야 돼요.
0: 어허.
1: 우리가 체력으로 어떻게 뭐 막아낼 수 없다면 이제 멘탈로 체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0: 그렇죠.
1: 멘탈 지키는 게 뭐다? 웃음이다.
0: 맞아요.
1: 지라시만큼 헛소리 많이 하는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여러분.
0: 불쾌지수 올라갈 때 지라시 말한 게 없죠.
1: 그럼요. 그냥 심각하다가도 저희 헛소리 삑삑하는 거 들으시면 너무 하찮아서 웃게
0: 들으면서
1: 돼요.
0: 쟤네도 산다. 쟤네도 살아. 정선이 문천식이도 저렇게 사는데 아유.
1: 나 가끔 그렇다.
0: 예예. 예.
1: 공동지인인데 예. 집에 가면 예.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을 때 많아도.
0: 그러니까요.
1: 나 진짜 너 모른 척 하고 싶어.
0: 아 어쩐지 엘베에서 안 쳐다보더라. 예.
1: 쟤네도 산다. 쟤네도 산다가 뭐야? 난 진짜 너 모를 거야.
0: 위로 받으세요.
1: 명카 드라이브의 노래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냉면.

0: 네, 5월 18일 월요일 첫 곡으로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오셨고요.
1: 네, 김옥수님이 청송사과 적과 하는데 너무 더워요. 아. 그렇죠. 지금 야외에서 과수원도 그렇고 또 농사지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조건 야외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더워요 지금.
0: 그렇죠. 지금 정혜영님도 네. 오이 하우스는 40.4도예요.
1: 그래서 야외보다 더하다.
0: 네, 집에서 듣고 있네요. 하우스는 해 지면 나가려고요.
1: 그렇죠. 이게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몰두해가지고 쉬실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위험하대요.
0: 아, 그래서 오후에 저녁에 네. 이때 하시는군요.
1: 맞아요. 오.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일하실 때 알람 꼭 설정해 놓으세요. 소리 나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와서 쉬게 하시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겠네요. 0740님은요. 구미에서 판금 용접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덥네요. 한여름에는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1: 우리 0740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후가 더 걱정인 그쵸. 것 같아요. 네, 진짜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되고요. 물 많이 드시고 네. 또 요즘은 용접하시는 분들은 물뿐만 아니라 또 따로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 소금기 때문에.
0: 잘 드셔야 됩니다.
1: 네, 염분 필요하니까 염분 네. 보충해 주시고.
0: 오늘은 이 뜨거운 날 잠시 몸도 마음도 쉬어갈 수 있는 라이브 무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MBC 예능 1등들에서 어이구, 다시 한번 화제가 된 가수 두 분 모셨습니다.
1: 손승현 씨, 김기태 씨 함께해 주십니다. 와, 오늘 미리 찢었다.
0: 제 최애 가수 두 분입니다.
1: 네. 예. 손승현 씨 섭외하려고 문천식 씨가 또 예. SNS로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0: 네, 많이 썼죠. 예. 예, 제 팬심이 있어가지고.
1: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DM을 좀 다른 용도로 보내셨잖아요. 쪽지 보내기로.
0: 아, 그랬어요 제가?
1: 예. 예. 근데 이제는 일하는 데만 DM을 보내니 얼마나 예뻐.
0: 그렇죠. 예. 쓸데없이 보내면 소문나기 때문에 예. 자제해야 됩니다.
1: 싸이월드 때 예. 좀 악명을 떨쳤잖아요.
0: 와이프한테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1: 자, 지금은 1등들 시대 네. 함께 하실 건데요. 3, 4부에서 모십니다.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0: 신젠타 코리아,
1: 백조싱크,
0: 주식회사 BS 한양,
1: 유니베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한국노총,
1: 당진시청,
0: 오미건설,
1: 성원 에드피아,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열혈 강호 온라인,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1: IS 동서,
0: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7: 난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8: 아, 잡초입니다. 잡초, 잡초, 잡초.
7: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9: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6: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 받고 있습니다.
7: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어딨죠?
12: 제목, 구루마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노? 충청북도에서 이종수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13: 오랜만이다 구루마.
12: 그러니까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오빠.
12: 네.
7: 아버지 기일을 맞아 언니들이랑 아버지 산소에 가다가 셋째 언니가 해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12: 네네.
7: 일명 구루마 아시죠? 그러니까 손수레 사건입니다.
12: 네.
7: 몇 년 전쯤 언니가 부업을 하는데 그 부업 일감을 주는 가게 앞에 손수레가 하나 있었대요. 한때 가게 사장님이 열심히 쓰시다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 구석에 처박아 놓으신 건데, 그걸 보고 언니가 생각했대요.
14: 부업한 거 빨리빨리 달라는 사장님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아우 저 손수레 밤새 일한 거 싫어서 와야겠다.
7: 그래서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밤새 부업을 하고 아침에 가져다 주려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헐! 손수레가 사라졌어요.
12: 에?
7: 없어진 거죠. 그래서 언니는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14: 사장님, 사장님이 빌려주신 그 손수레 있잖아요. 그걸 분명히 제가 집 앞에 잘 놨는데
7: 언니는,
14: 없어요.
7: 언니는 사장님이요, 오래된 거니까 놔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 대답이 뜻밖이었답니다.
14: 사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7: 경찰서에 신고해요.
14: 경찰? 무슨 손수레 하나 갖고 신고까지? 그거를
7: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건너집에 피자집 하나 있잖아. 거기는 피자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벽 배송을 시켰대.
14: 네.
7: 근데 출근해 보니까 양파가 없어졌대.
14: 양파가요?
7: 그렇지. 양파가 한망 두망도 아니고 양이 엄청나니까 피자 가게 사장이 신고를 한 거야.
14: 어머, 그래서 찾았어요?
7: 찾았지. 경찰서에서 밤새 CCTV를 돌려봤더만 양파 들고 가는 범인이 딱 나오더라 이거예요.
14: 그 범인이 누군데요?
7: 그 근처 사는 할머니셨는데 막 버린 줄 알고 주워갔다 카더라. 근데 뭐 연세도 있으시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피자 가게 주인이 딱 용서해주고 경찰서에서 혼방 조치. 우리나라 경찰서가요 그렇게 일을 잘해요.
14: 아, 네.
7: 그러니까 얼른 신고해요.
14: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고하고 또 연락드릴게요.
7: 그래가지고 언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정말 경찰 두 분이 찾아왔대요.
14: 아, 손수레 때문에 벌써 오신 거예요?
15: 아, 예. 손수레 도난 현장 감식하러 왔습니다.
14: 우와.
7: 그때부터 언니는 본인이 훔친 것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더래요.
14: 아, 떨려.
15: 아, 조서를 꾸며야 돼서요.
14: 네? 조서요?
15: 예, 그렇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되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14: 아, 네.
15: 먼저 누가?
14: 저 이정희가.
15: 언제?
14: 어젯밤쯤.
15: 어디서?
14: 아, 집 대문 앞에서.
15: 무엇을?
14: 구루마. 아니요, 저기 그 손수레를.
15: 어떻게?
14: 어떻게요?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가슴 아프게? 왜요? 왜 웃어? 진짜요? 가슴 아프게 잃어버렸어요.
15: 알겠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4: 아니요, 뭐 하여튼 일어나 보니까 없어진 상태였어요.
15: 예, 알겠습니다. 제 네. 범인이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14: 예, 예, 감사합니다.
15: 예. 네.
7: 경찰분이 다녀간 후에 얼마나 지났을까? 며칠 후에 바로

0: 연락이 왔대요.
1: 아, 네. 여보세요?
2: 아, 네네. 여기 지라시 경찰입니다.
1: 아, 네. 아,
2: 선생님 댁 근처 도로 CCTV를 다 살펴봤는데 그 선생님 댁이 후미진 곳이라.
1: 예, 후미져요?
2: 예. 그래서 CCTV가 안 보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못 찾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뭐 할 수 없죠. 바쁘신데 괜히 제가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지.
2: 아, 그래서?
1: 예?
2: 강력계로 사건을 넘기겠습니다.
1: 네? 강력계요?
3: 그래서 언니의 손수레 사건이 강력계로 넘어간 거예요.
1: 아니요, 저기요, 잠깐만요. 무슨 손수레 하나 가지고 강력계로 가요. 저 이거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면.
2: 아닙니다. 그분께... 저희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고 사건이 접수된 이상 절차가 그렇습니다.
1: 네?
2: 아, 그럼 사건이 진척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아, 근데요, 그 진짜로 더 안 찾으셔도 된...
2: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3: 갑자기 일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언니는 마음이 너무 뭐랄까 더 불안불안해진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1: 아, 여보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강력계입니다.
1: 아, 네, 네.
4: 예, 안타깝게도 저희 쪽에서는 손수레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아, 저는 괜찮아요. 네, 아,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보상하면 돼요.
4: 그래서?
1: 네, 네?
4: 저희 경찰서장님께서 연락하실 겁니다.
1: 네?
4: 경찰서장님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 바쁘신 분께서 그 제 손수레 때문에 왜 그 굳이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4: 아,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1: 네?
4: 그럼.
1: 아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3: 그리고 마침내 지라시 경찰서에서 경찰서장님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로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5: 사과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의 구루마, 그러니까 손수레를 찾지 못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 손수레의 자물쇠를 꼭 걸어잠궈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언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분들 참 고생 많으시다 이걸 깨닫고 감사 인사를 드렸으며 부업 일을 하는 가게 사장님께 손수레값 5만 원을 변상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며칠 후 중고마켓에 언니가 네? 잃어버린 손수레랑 비스무리한 게 올라오더래요.
6: 진짜?
3: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원.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언니는 아무래도 자신이 잃어버린 손수레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1: 구루마야, 너 잘 있니? 너 비싼 거야. 2만 원에 팔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5만 원에 너를 넙죽 넘겼는데 2만 원에 거래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구루마 가져간 분, 뭐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요긴하게 써주시고요. 구루마 잘 살아라. 하여튼 너 비싼 거야. 5만 원짜리야 너 진짜. 너 2만 원 아니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알았지? 꼭.
3: 사이호사님이 네. 사연 들으시다가 이러다 광수대까지 가는 거 아니요? 광역범죄수사대 여기까지 가면 끝난 거 아니야?
7: 집에 황정민 노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어? 이러면서
8: 아니 야 진짜 와 이렇게 돼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고 그쵸. 들어본 적도 없는데
7: 이런 일이 있네요.
3: 조현아님 저 오늘 처음 됐는데 네. 사무실에서 웃을 수도 없고 미칠 것 같아요.
7: 아하.
3: 진짜 입꼬리가 자꾸 찔룩거려. 어떡하지?
7: 현아 씨 고생 많으시네요.
8: 휴지를 풀어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우는 척해요.
7: 그쵸?
8: 또 웃어. 이렇게.
7: 어깨를 이렇게 드석드석하면서.
8: 코 푸는 척하면서. 이렇게.
7: 고생 많으십니다, 현아 씨. 그러게 어쩌자고 이쪽으로 중독되셔가지고.
8: 큰일 났네 이제. 예. 오늘 이거 진짜 청순한 사연 중에 하나인데. 아니 이건 좀 웃겼다.
7: 그렇죠. 이윤정님이 두 분 왜 아직 MBC에 계신 거예요? 깐느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8: 아 뭐야 네. 이윤정님 센스쟁이.
7: 윤정 씨 마음의 선물 보냅니다.
8: 우린 안 깐.
7: 예.
8: 깐에 안 갔어 우리는 안 깐.
7: 그럼요.
8: 안 깐 연기자.
7: 예.
8: 아 근데 진짜 너무 귀한 사연이에요 오늘 이 사연은. 좋은 정보도 됐어요.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이렇게 열일하고 계신다.
7: 그러니까요.
8: 그죠?
7: 아, 감사합니다. 경찰 여러분들.
8: 근데 이러면 진짜 믿음이 확 갈 것 같아.
7: 네.
8: 경찰서장님 공문까지는 진짜 상상도 못해.
7: 강력히 갔다가 올 정도로 이야 신경 많이 써주시네.
8: 선수 썼대 선수.
7: 고맙습니다.
8: 아, 블랙 아이드 피스의 노래. 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6: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안녕하세요. 지라시 경찰입니다.
2: 어머, 네, 안녕하세요.
1: 아, 저희가 CCTV를 다 살펴봤는데 손수레는 아무래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뭐.
1: 강력계로 넘기겠습니다.
2: 예, 예?
1: 그렇게 됐습니다. 또, 또.
0: 예, 사소하게 느꼈던 그죠? 그 손수레 사건이 강력기까지 넘어갔대요.
1: 이 형사, 그 손수레 사건 어떻게 됐지?
0: 아, 강력계에서 맡겼답니다.
1: 아, 결국 넘어갔어?
0: 예, 서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1: 알겠어. 예,
0: 서장님 지금 편지 쓰고 계십니다.
1: 편지 제가 사다 드렸어?
0: 아, 생각보다 커졌죠.
1: 아, 근데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요 나눌 주제로 요거 딱 좋은 것 같아요. 일이 커지네. 살다 보면은 오므릴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자꾸 벌어지고 커질 때가
0: 그죠,
1: 있어요.
0: 복권 5만 원 당첨돼가지고 회사에 자랑 한번 했더니 그 떠벌이 김대리한테 들어가고 소식이.
1: 한우 뚝불로 사야 되는.
0: 아, 회식비 내고 거덜났다든지.
1: 처음에 이게 방 청소 살짝 하려고. 네. 그런데 가구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살짝 옮겼어. 근데 거실로 이제 가구를 살짝 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 이게 가구들 막 끌고 이러니까 또 먼지 막 떨어졌어. 아. 막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 소파 이걸 옮겨야겠어. 아. 결국 이제 인테리어 싹 다 바꾸고 몸살나는 집안 대청소가 되는.
0: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이 점점 커졌던 에피소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그런 거 있잖아요. 문철식이는 워낙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네. 둘 셋 보려고 그랬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한 일곱 여덟 아홉 막 이렇게. 맞아요. 회식되는.
0: 네, 10명 온 적도 있어요.
1: 연회가 돼버리는. 어. 자,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네. VOS의 노래입니다.
0: 제목은요?
1: 큰일이다.

0: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 어? 일이 커지네.
1: 4901님. 남편하고 단둘이 꽃구경 가려고 나를 잡고 준비를 했는데 네. 친구가 꽃구경 가고 싶네. 한 번도 못 가봤네 이러길래 둘이 가는데 같이 갈래? 이랬죠.
0: 그럼 남편까지 3명이네요.
1: 근데 그 다음날 동네 형님이 어머 너희 꽃구경 간다며 너희만 가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0: 그럼 4명 됐네요.
1: 뭐라 그래가지고 갑시다 그렇게 모인 분이
0: 네?
1: 15명.
0: 예?
1: 관광버스 대절했어요.
0: 아하.
1: 그래서 그 멤버들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해마다 관광 다니고 있어요.
0: 아하.
1: 너무나 커져버린 꽃구경이었네요. 그 남편분도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과 성향이시겠죠?
0: 부디 그렇기를 바라야죠.
1: 네, 만약에 지금 그 남편분이 저 같은 사람이면 얘기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0: 그렇죠.
1: 꽃구경 가기 전에 아마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럴 거. 아 너무 가기 싫어. 너무 가기 싫어. 어 진짜 가기 싫어. 내일 비 왔으면 좋겠어.
0: 한 3일 전부터 막 가위 눌리고 식은땀 흘리고. 그죠?
1: 여보 왜 그래? 안 돼. 부디 문천식 씨 같은 성향이길.
0: 그죠. 모두들 즐거우시기를. 4723님. 1989년 겨울 친구 만나러 이 여대에 갔음. 아마 신촌에 있는 거겠죠.
1: 네, 네, 맞아요.
0: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손에 당신 딸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 보따리 들고 나에게 진학 상담.
1: 어.
0: 그 학생 성적을 보니까 이 여대 갈 수 있어 보임.
1: 오, 잘했나 보다.
0: 내가 그런 말 하니까 이 아주머니
1: 네.
0: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 자기 집으로 나를 데려감. 그랬더니 거기서 나에게 저녁도 차려주더니
1: 어머.
0: 동네 고3 엄마들 4명 불러옴. 졸지 진학 상담.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다들 합격했다고.
1: 대박.
0: 우와.
1: 와.
0: 우와.
1: 이거 소문 나면은 전담 파트 맡으실걸요?
0: 이거 스카이캐슬인데 지금.
1: 이거 완전히?
0: 네.
1: 와.
0: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1: 이거 아갈머리를 막. 아니 진짜 능력자다.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어느 정도. 따님 성격이 성적이 되니까
0: 그쵸,
1: 이대
0: 그쵸.
1: 근처로 네. 오셨겠죠.
0: 감이 있었겠죠. 네.
1: 그 이 여대가 또 명문대니까.
0: 그렇죠.
1: 오 대단하시다. 다들 합격했다는 게
0: 야.
1: 오, 뿌듯하네요.
0: 일 커졌네요. 네.
1: 네. 자, 네 명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줄 이어가지고 현관문으로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남친이랑 섬에 놀러 갔는데 농담으로 제가
0: 네?
1: 뭐 배나 끊겼으면 좋겠대 라고 했는데 풍랭 경보로 진짜 배가 끊겼어요.
0: 어이?
1: 방을 두 개 잡을까? 그러다가
0: 네.
1: 돈 아깝잖아요. 경비 줄이자고 방 하나만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일이 너무너무 커지더라고요.
0: 왜요?
1: 처음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서로 입술을 잡고 그리고 별을 따고 돈 아끼자고 방 하나 잡았다가 일이 너무 커져 부부가 되어버렸답니다.
0: 아하.
1: 아, 이게 아하. 이런 가닥으로도 올 수 있구나.
0: 이렇게 됐구나.
1: 사연이.
0: 진짜 이런 일이 있군요.
1: 어허.
0: 그러게 거기가 어디라고 섬을 들어가세요, 그래.
1: 들어가려면 섬 들어가야지. 이왕 가려면.
0: 아, 그놈의 풍랑주의보. 아, 정말 땡큐 베리마치.
1: 일기예보 확인하고 들어갔을걸.
0: 아, 알고 가셨네. 아,
1: 이건 풍랑주의보 뜬 거 확인하고 들어갔어.
0: 그쵸.
1: 이거는 큰 그림 딱 보면 빌드업이 나와요.
0: 맞아요.
1: 네.
0: 풍랑이 난데없이 오지 않아요.
1: 그럼 그럼. 네.
0: 한 이틀 전에 소식이 온다고.
1: 배낭 끄트머리에다가 다 네. 챙겨놓은 거야. 이제 일방용으로다가.
0: 네.
1: 칫솔이랑 다 챙겨놨지.
0: 알겠습니다.
1: 아유,
0: 하여튼
1: 그래요.
0: 축하드리고요.
1: 그래요.
0: 예.
1: 손을 잡고 입술을 잡고 너무 좋다. 계속 뭘 잡고 잡고.
0: 이 밤의 끝을 잡고.
1: 아 그래서
0: 예.
1: 노래가 그렇게
0: 잡았죠,
1: 나온 거야?
0: 잡았죠. 예.
1: 이 밤의 끝을 잡고가 그러면 19금이에요?
0: 그런 거죠.
1: 아,
0: 예, 몰랐구나.
1: 그랬구나. 어, 나는 진짜 몰랐어.
0: 아,
1: 어, 난 그냥 이 밤의 끝을 잡았다는 거죠.
0: 순진하시네. 예.
1: 그러니까 난 진짜 결혼한 게 용해.
0: 박은식님. 지난주 복권 4등 5만 원 당첨돼서 기쁜 마음에 부서 직원들에게 커피 쏜다고 했더니 4등이 3등으로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요. 일이 커지는 바람에 회사 전 직원 50명에게 커피 쏘게 됐어요. 아우 내 피 같은 15만 원.
1: 4등이 한 얼마 정도 될까? 5만 원.
0: 한 5만 원 정도.
1: 그죠? 예. 어, 5, 3, 15. 그래도 간극이 크긴 해도 완전 황망하진 않다. 이게 1등으로 소문 나면 이제
0: 큰일 나죠.
1: 그만둔다며? 이번에?
0: 그렇대.
1: 장난 아니래.
0: 사자의 얼굴에 사직서 던졌대잖아.
1: 침뱉 텄대 어저께 이사 얼굴에다가.
0: 난리 났네. 난리 났어.
1: 복권 1등이면 그럴 수 있구나.
0: 돈이 좋다. 돈이 좋아.
1: 그리고 나는 퇴직 처리돼 있어. 그 다음 날.
0: 아.
1: 어머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0: 일이 커지네 그죠.
1: 커피 쏜 게 더 낫다 차라리. 에. 자 9115님
0: 동네

0: 언니랑 초겨울에 TV 보다가 배추 수확을 하는 장면을 보고서 겉절이 먹자고 배추 한 통만 사러 재래시장 갔는데
1: 아, 불안하다.
0: 언니가 좋은 물건 보면 눈이 뒤집혀서 꼭 사야 되는 습관이 있어서요.
1: 아, 안 돼, 안 돼.
0: 배추 한 통 사서 겉절이 먹으려고 시장 갔다가
2: 어머 얘, 이거 배추 너무 좋다.
0: 이렇게 좋은 배추 만나는 바람에 100통.
1: 백포기?
0: 백포기 집으로 배달받고서는
2: 야, 안 돼. 젓갈 사야 돼.
0: 젓갈 사고
2: 한이 커졌어. 새우, 생새우.
0: 사고
2: 쪽파.
0: 사고
2: 가시랑 대파 샀니?
0: 사고 기타 등등. 아이고 두야, 겉절이는 무슨 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알면서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밤새 배추 절이고 재료 다듬고 일이 커졌던 추억이 있었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겉절이 안 먹어요.
1: 김장을 했네.
3: 아, 백포기.
1: 네, 백포기는 김장이죠.
3: 아, 손이 크시네.
1: 근데 손 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분들은 적은 양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3: 그렇죠.
1: 네. 저도 약간 손이 커가지고 1, 2인분 잘 못 만들어요.
3: 나눠주는 것에 재미를 느끼시나 봐요. 그죠?
1: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좀 이렇게 싸가지고 통으로 주는.
3: 대단하십니다.
1: 그런 맛이 네. 있죠. 6428님. 아, 외곽지로 이사해서 아내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중고로 소형 모땡 사주려 찾아보니까
3: 네네.
1: 아이, 사는 김에 새 차 사자 싶어서 알아보다가요. 아, 이거 저거 옵션하니 금액이 오르더라고요.
3: 네.
1: 아, 이럴 바에는 소형보단 이왕 사는 거 중형 제대로 사자. 그러다가 네. 또 옵션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일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3: 예예. 예.
1: 근데 아내가 고유가 시대에 그냥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속으로 얼마나 안심되든지. 아, 진짜 그냥 사라고 딱 한 번만 권유하고 없던 걸로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두 번 다시는 권유하지 말아야지.
3: 그죠.
1: 그런데 부인께서 되게 알뜰하게 아끼시는 분이다.
3: 너무 다행이다. 그죠. 네. 지금 중형차 옵션까지 넣으시면 예산이 3,80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모땡 중고면 한 600선인데 지금 3,000 후반까지 갔으니까.
1: 와, 세네.
3: 식은땀 나죠.
1: 식은땀 나네. 진짜. 네. 아우, 애쓰셨다. 진짜. 아우, B1A4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0: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자, 일이 커지네. 오늘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익명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이라고 소개할게요. 창문에 보니까 실리콘 터진 부분이 있어서 형부한테 이거 창문 하나만 좀 부탁드렸는데 작업하고 만족하시면서 온 집을 하얗게 실리콘 작업을 하시네요. 심지어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부분까지요. 마음은 고마운데 저희 집이 점점 실리콘으로 하얗게 변해가고 있어요.
2: 물샐 틈 없이.
1: 아하. 어허. 어디까지 바르신 거지 실리콘을?
2: 그냥 테두리를 다 실리콘으로. 물이 안 새.
1: 그래요. 셀 땐 세줘야 되는데.
2: 물이 담겨.
1: 그쪽 볼까요?
2: 예. 집에 물이 담겨. 고요.
1: 자, 실리콘 통신원.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실리콘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네. 형부랑 가까이 사는데요. 요즘 집을 투자하고 있는데 손수지가 좋은 형부가 실리콘을 사주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천만 원이면 오시니까 온 집이 실리콘으로 하얘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형부가 너무 좋고 최고예요. 지금까지 실리콘 통신이었습니다.
1: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네.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그죠? 근데
3: 네네.
2: 과해, 과해.
1: 처음에는 창문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 하셨어요, 형부가?
3: 아, 여러 군데 많이 하셨어요.
2: 그 욕실고 이렇게 주변 타일 네. 예, 고기도 맞아요. 많이 연결
3: 밑에도 맞아, 변기 밑에 해갖고 약간 하얗게 회색으로 그거는 회색으로 하셨어요.
2: 아하, 저는 이제 회색으로.
3: 꼭 두꺼워하게 하셨고 꼭 치마에 변기가 치마 입은 것처럼.
2: 아하, 이게 좀 얇게 이렇게 알싸하게 해야 되는데 두툼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가래떡처럼.
1: 김정희님 그 가래떡 넣어 바르시는데 형부가 직종이 그런 쪽이세요?
3: 아, 아니에요.
2: 직종이 그러시면 아닌데, 가래떡이 아니지.
1: 그러면 뭐 어떤 일 하시?
3: 아, 세공하고 계세요.
2: 세공이요?
3: 네네.
2: 아, 그럼 섬세하시긴 하겠다.
3: 와, 아, 네. 그런 게 유튜브 보고 이제 점점 연습을 하시고 형부도 하시고 하시니까 재밌어가지고.
2: 맞아. 너튜브 보고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형부도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 다 막아놓으셨구나.
3: 네. 아, 너무 재밌으신가 봐요.
1: 아, 이러다가 막 동네방네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형부가?
3: 아, 네. 옆집도 해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2: 근데 다들 좀 만족하나요, 네. 김정희님? 아, 결과에? 네.
3: 일단 뭐라고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2: 그렇긴 하겠다. 언니는 뭐라 그러세요? 네. 언니는? 형부 작업하는
3: 언니는
2: 거 보시고.
3: 제가 언니한테 먼저 부탁을 하죠. 언니, 여기 좀 터진 것 같은 형부한테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랬다. 어제 해주시면서 다른 걸 다 보시니까 딱 하얗게 집 들어가면서 이제 계단 쪽도 하얗게 테두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2: 그냥 하얗게도 아니라 하얗게 해주셨구나. 네. 아, 형부 근데 네. 되게 착하시다.
1: 그러게요.
2: 그죠?
3: 네. 아, 네, 너무 좋으세요.
2: 맞아, 맞아. 너무 그래, 우리가 둘 다 가질 순 없어요. 그냥 하나 갖자고. 형부가 착하고 네.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시잖아요. 그죠?
3: 네.
1: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형부한테 한 말씀 하실까요?
2: 하얀 집을 네. 보고 한마디.
3: 형부 너무 고맙고 형부 사랑하고 진짜 형부 최고예요.
2: 네, 김정희님 되게 누가 네. 쫓기듯이.
1: 김정희님 네. 진심이 한 80%고 20%는 좀 오버하다 싶죠?
2: 원망.
3: 아, 그런 거는 방송에서 막.
2: 아, 아니 근데 이건 원망까지는 아닌데 그냥 네. 계속 웃음이 나오실 것 같아. 형부가 작업해놓고 보면은 형, 아이고야, 형부. 이러면서.
3: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마음이 넣으셔가지고, 마음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2: 그래, 이게 사실 집안에 네. 그런 거 보수하는 것도 하자보수도 해야지 네. 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또 퀴즈도 준비하셨죠?
3: 아, 네네.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3: 아, 형부가 실리콘을 또 쏠 예정인데,
2: 또 쏠
3: 어디 곳을 또, 다음에 또 쏠 여진인 곳이 어딜까요? 네. 1번 거실벽, 2번 하단, 3번 부엌 싱크대.
1: 거실벽, 하단, 부엌 싱크대 중에 형부가 또 쏠 예정. 네네.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간편식 세트랑 원두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8: 제초제는 타타타.
9: 한얼 사이언스.
10: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1: 열혈 강호 온라인.
12: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1: 열혈강호 온라인.
12: 열혈강호 온라인.
1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4: 아하.
1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네, 실리콘 통신원의 형부가 실리콘을 또 쏠 예정인 곳. 2번 화단. 예, 또 쏠 예정이시랍니다.
7: 하얗게 해줄게 내가.
6: 형부 꽃이 안 보여요.
7: 가만히 있어라.
6: 하예요.
7: 꽃보다 실리콘이 더 이쁘다.
6: 진명자님, 네. 6645님, 3377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일이 커지네 김학종님이요. 아, 누나가 여성 옷가게 오픈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가서 오픈 기념으로 하나만 사오려고 했는데 네. 이것저것 추천해줘가지고 가격도 안 보고 쇼핑백에 담았어요.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장사꾼은 장사꾼이구나 누나.
7: 저 학종씨 누나한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6: 아, 누나가 장사를 잘하더라고. 아내는 웃고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아... 누나 장사꾼이었어. 아,
7: 올케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것도 해 이거.
6: 아, 누나 줘.
7: 스카프 너무 이쁘다.
6: 어, 그것도 줘.
7: 그리고
6: 줘.
7: 이거 할래? 학종아 이거 얼마 안 해.
6: 얼마야 누나?
7: 52만 원.
6: 장사꾼이네. 우리 누나. 익명 요청하셨어요.
7: 고객님 할부해 드릴게요.
6: 김정희님으로. 김정희님이 반찬통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제 좀 바꾸자고 했어요. 네. 아내가 보더니 깨끗하게 빡빡 닦아서 쓰면 된다고 해다 죄다 꺼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예. 아, 하는 김에 냉장고 청소까지 같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했네요.

0: 반찬통 바꾸자는 말 괜히 했어.
1: 아하.
0: 그쵸.
1: 대청소가 됐죠. 네,
0: 원래 반찬통을 정리하다 네. 보면 냉장고 청소까지가 수순이에요.
1: 네, 저도 이거 많이 합니다.
0: 맞아, 맞아. 네. 어쩔 수 없어. 그 그릇을 꺼내는 순간 끝나요, 그냥.
1: 그렇죠.
0: 자, 뉴스 듣고 저희 5시 5분에 또 오겠습니다.
1: 어마무시한 라이브죠? 예, 라이브. 노래 괴물도 모시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MBC가 실시한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후보 43%, 오세훈 후보 3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달 28일, 29일 조사와 비교하면 정 후보는 5%포인트 하락, 오 후보는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은 정 후보 50, 오 후보 37%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 95%에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15.2%입니다. 통신 3사 휴대전화 안심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삼성역 철근 누락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현정 대변인은 오 후보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책임감과 반성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0: 황 후보가 서울시의 GTX A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은폐 의혹 제기는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후보는 현대건설이 내부적으로 누락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서울시에 보고한 뒤 서울시는 지체 없이 국가철도공단에 감리 보고서를 전달했다며 서울시가 사후 조치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 측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데 비겁하고 정당하지 않은 시도라며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공 오류가 발생한 GTX A 노선 삼성역 구간 특별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은 특별 현장 점검단을 꾸려 한 달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현장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섭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 등 입건 전 조사 착수 예정이라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질 예정입니다. 아침 기온의 경우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3도 등 24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며 그동안 이어졌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강다한입니다. 이상으로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여성의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을 아줌마나 여사님, 이모님으로 부르고 있진 않으세요? 친근함으로 불렸던 이 호칭들은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학교 급식 노동을 누구나 할수 있는 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낮은 임금과 위험한 환경, 과도한 희생도 당연해지죠.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하게 불려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는 잘 먹었습니다, 조리사님하고 인사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보이는 라디오 눈 활짝 떴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1: 오늘 3, 4부는요. 지난 2월부터 4월 매주 일요일 밤을 장식했던 라이브 1등들. 예능, 노래 예능 1등들의 목소리죠. 네. 오디션 끝장전 그 최종 우승자 손승현 씨 그리고 탑4에 빛나는 김기태 씨 두 분과 함께 지금은 1등들 시대 준비했습니다.
2: 1등들이 모인 오디션이니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1: 그러니까요.
2: 자, 명불허전 라이브 무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 저희가 딱 이제 스튜디오를 라이브 스튜디오로 옮겼잖아요. 네. 엔지니어 감독님께서 리허설 들으시고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러시더라고요.
1: 현역 가수들 중에 기량으로는 지금 이분들이 가장 탑급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2: 아, 진짜 그쵸? 기대가 됩니다. 손승현 씨, 김기태 씨와 함께하는데 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또 어디에서 봤다 제보 그쵸? 좋습니다. 원해요. 샵 8001번 유료 메시지요. 짧은 거 네. 50원 긴

0: 거 100원입니다.
1: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고요. 네. 자,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0: 어머, 저는 대본을 안 넘기고 뭐 했어요?
1: 파이팅.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동국제약 회라민 Q.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저축은행 중앙회.
0: 신젠타 코리아.
1: 환인제약.
0: 한국 MSD 캐빡시부.
1: 청호나이스.
0: 시아부 올데이.
1: 빅토스.
0: 월템.
1: 삼성증권.
0: 네이팩.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노너크림,
2: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1: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2: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행복한 월요일에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만남.
1: 지금은
0: 1등 될 시대.
1: 1등 중에 1등을 가린다. 1등들에서 피 튀기는 끝장전을 치르고 오늘 사이좋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손승현 씨, 김기태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인사 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3: 네, 안녕하세요. 김기태입니다.
0: 김기태 씨 멀찍이 도망가 있다가 갑자기.
3: 일단 하는 거 다 보고 승현 씨 하는 거 보고.
0: 아, 아 어떻게 네. 하나 보고. 아 요즘 컨셉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 허락 먹고 그런 거.
4: 어머머머. 슬금슬금 눈치 보는 컨셉 잡은 거예요?
0: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3: 아, 기대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1: 네. 두 분 다 여기 지라시에는 첫 출연이신데 소감 어떠세요?
4: 네. 지금 우리 김기태 씨가 예 굉장히 좀 뭔가 멀끔한 느낌이에요.
0: 네.
4: 예전에
0: 네.
4: 그 야성미가 예. 도시적인 어떤 느낌으로
1: 엄청 네. 가다듬어진. 잘생기고 세련됐네요.
4: 그 헤어스타일을 벌초를 네. 많이 하셨어요.
3: 예, 그렇죠. 예, 그 저 뭐라 그러죠? 방송 그 네.
2: 카메라 마사지.
3: 카메라 마사지 맞아요. 아.
0: 아, 이런 식이에요 늘.
4: 아, 표현을 네, 네, 네. 의지를 많이 하시네.
0: 예, 예, 예.
1: 승현 씨가 많이 도와줘야겠네.
0: 네.
4: 손이 많이 가네.
3: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조민주 님이 목소리 괴물 두 분이 오셨네요. 예. 목소리는 괴물인데 외모는 반짝반짝합니다.
4: 그렇죠.
2: 감사합니다.
4: 이저목 님이 손승현 님 김기태 님 완전 좋아요. 기호강 하려고 저녁 준비 잠시 뒤로 밀어놨어요. 그럼요. 미뤄야죠.
1: 그렇죠. 네.
4: 너무 감사합니다. 박미라 님이 노래 최강 기태님 승현님 1등들 본방 사수하느라 애 좀 썼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1등들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요새.
3: 맞습니다.
0: 네, 네 맞아요. 네.
4: 맞아요.
0: 네, 네,
4: 네. 그게 왜냐면 베스트들만 뽑은 거잖아요.
1: 그렇죠.
4: 그게 얼마나 피 튀겨.
1: 잔인하더라고 잔인.

0: 뭐. 아니 내가 위경련이 나겠더라고. 네. 아니 내가 속이 막 쓰려.
1: 그러면 두 분도 마지막 촬영 위에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2: 저희가 그 최근에 유튜브 콘텐츠 하나 촬영을 해서 그거 촬영하고 지금 만나는 네. 거니까 그래도 한 2주? 3주 됐나?
3: 그죠.
1: 아, 정중 됐군요. 네. 네.
0: 그 두 분이 조금 그 출연자 분들 중에서 좀 친밀도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촬영이 겹친 거예요?
2: 저희 네 명 다 사실 친한데, 네, 어떻게 이렇게 딱
0: 타포.
2: 네, 타포 다 친해요. 네. 네. 스케줄 이제 오늘 되는 사람 이렇게 둘 나온 거라는데요.
1: 심지어 1등들 이제 콘서트가 시작되잖아요.
0: 전국 투어. 네, 맞습니다.
1: 다음 달부터 전국 투어하신다고.
2: 예. 네, 맞습니다.
1: 김기태 씨, 손승현 씨, 안성훈 씨, 이해준 씨, 허각 씨까지.
0: 맞습니다. 그 6월 6일 7일은 서울 올림픽홀 공연을 네. 시작으로 해서 6월 21일 부산
2: 네.
0: 그리고 6월 27일 대구
2: 맞습니다. 네.
0: 너무 좋아하시겠다.
1: 그럼 김기태 씨 지금 연습 중이세요?
3: 네. 연습하고 있고
2: 저희 한창 합주하고 맞춰보고 예, 또 이렇게 스페셜한 무대들도 몇 개 준비하고
0: 네,
2: 그러고 있어요.
1: 그럼 1등들은 네. 다 네. 따로 불렀잖아요.
2: 네.
1: 그럼 막 두 번씩 세 번씩 부른 무대도 있어요?
2: 있겠지? 네. 저희 그거 지금 계획해서 있겠지. 하고 있어요. 네.
0: 아니 딱 보니까 네. 허각 씨가 토크네.
2: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0: 디렉팅 토크 욕심 있는 분이라 이분이.
2: 맞아요, 맞아요. 가격도 예, 너무 재밌는.
3: 그렇죠.
0: 네. 이거 아마 잘하면 허각 씨가 행사도 잡아올 걸요. 이렇게 엮어가지고. 근데 또 비즈니스도 잘해요.
2: 네, 맞아요. 네.
0: 아, 근데 진짜 그 무대가 얼마나 쟁쟁할까?
1: 그렇죠.
0: 약간 1등들은 끝났지만, 네. 그게 혼자 하는 솔로 무대들이 있어서는 1등들 못지않게 약간 좀 뭔가 있지 않아요? 긴장도가?
2: 그 경연을 할 때요. 아니면
0: 경연 끝났지만. 경연할 땐 당연히 있는 거고.
2: 네네네.
0: 끝났지만 있지 않나요?
2: 오히려 경연이 끝나고 하는 콘서트라서 확실히 부담감은 좀 덜.
1: 아, 덜해요.
0: 네. 아 그래요?
2: 부담은 좀 덜한 상태로 왜냐면 이게 경연에서 너무 긴장도가 높으니까.
0: 맞아, 맞아, 맞아.
2: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네. 좀 이게. 경연 때 보여드렸던 그쵸. 무대 재밌게 또 보여드리면 되겠다 이런 좀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0: 하긴 경연이 제일 살 떨리는 거죠.
2: 맞아요. 네.
0: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1등들 보면서 네. 아 진짜 경연이라면 지긋지긋하겠다 저분들도.
1: 승현 씨는 보이스 코리아 시즌 1 우승자시고
2: 네.
1: 기태 씨는 싱어게인 2 무명가 수전에서 우승하셨는데
0: 맞아요.
1: 그럼 두 분 1등들에서 처음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거의 불이
2: 다른
1: 없었을
2: 거예요. 다른 네, 타 프로그램에서 네, K본 무대 네. 그 불회명곡에서
1: 아,
2: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그치. 오래 아, 한 건 처음이죠.
1: 처음이군요. 네.
0: 아, 저는 네. 불회명곡 때 손승현 씨 무대를 보고 아 실제로 보면 존댓말 해야겠다. 진짜 와 입에서 장풍이 나온다.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1: 나는 기태 씨가 그랬어요.
0: 아, 기태 씨
1: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2: 맞아 맞아.
1: 네. 왠지 형 느낌 나고 막.
0: 그렇죠. 네. 아니 그 죄를 고백하고 싶은 목소리. 회개하고 싶은 목소리. 두 분은 첫인상 어땠어요? 약간
3: 저도 똑같이 네. 존댓말을 하고 싶고 좀 누나일 것 같고
0: 왠지. 또
2: 나이가 무슨 누나예요?
1: 실제로 나이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2: 나이 차이 많이 나죠. 네.
3: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어요.
0: 근데 지금도 기태 씨는 네. 엄마 찾는 아이처럼 승현 씨를 자꾸 찾아요.
1: 의지하고
3: 네, 자꾸 쳐다보죠.
2: 아네 우리 1등들 그 오빠들이 네. 다 좀 약간 애견남이셔가지고
1: 아.
2: 너무 안성훈 씨, 허각 씨, 기태 오빠 다 너무 저를 찾아요.
1: 그러니까
0: 승현 씨가 네. 되게 또 밝고 에너지가 똑부러지는 면이 있잖아요.
3: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아니 미치겠어요. 저 목소리로 애견남이면 어떡하잖아요. 아,
2: 생각보다 되게 섬세하고 네. 네. 스윗한 면이 있으셔가지고.
0: 그렇죠. 기태 씨가 좀 또 네. 여리여리하더라고요.
2: 여려요. 네. 네, 맞아요.
0: 아 1등들 섭외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2: 아 진짜 이 인생이 경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면 너무 많은 네. 경연 프로를 저는 너무 꾸준히 해왔어가지고
0: 맞아, 맞아.
2: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많이 반가웠던 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분들하고 네. 같이 이런 경연 프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가수들의 콘서트나 맞아요. 공연에도 관심을 많이 네. 많이 가져주실 것 같아서 네. 좀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거의 뭐 노래 싸움 되잖아 이게.
3: 맞아요.
0: 난 이거 딱 보고 도파민.
2: 도파민 완전 도파민 폭주.
1: 진짜 저 UFC 볼래 1등들 보려면 1등들 봤거든요.
0: 약간 진짜 에너지는 UFC야.
1: 맞아요. 싸우는 거
0: 그
1: 같아요.
0: 불 앞에서 탁탁 꺼지고 맞아요. 코앞까지 맞아요, 맞아요. 막 찾아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1: 기태 씨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3: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0: 맞아요.
3: 저는
0: 보이더라고.
3: 좀 싸우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사실 제, 내가 왜 이렇게 경쟁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할 정도로.
0: 근데 네. 막상 무대 올라가면은 네. 기태

0: 씨는 그게 보여 파이팅이.
1: 네네 아, 네, 맞아요.
0: 근데 내가 제일 막 너무 지켜주고 싶었던 분이 창근 씨 아~ 친구거든요.
1: 네네. 네,
0: 문자 보냈어요. 창근 씨. 네. 창근아, 거기 와 있노. 근데 진짜 아. 그분이야말로 애견남이잖아요.
1: 맞아요, 그쵸. 맞아요.
2: 선하시고
1: 네. 욕심이 참 없으셔가지고 네.
0: 그런데도 네. 무대 하나하나는 가수기 때문에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1: 저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0: 그죠?
1: 네, 무대 보면 예준 언니는 막 나 진짜 꼭 창근 선배님 콘서트 갈 거라고 맞아요. 막 그러고
0: 그분의 노래는 정말 위로송이죠.
1: 네.
2: 2319님, 아 죄송한데요. 토크 좀 줄이시고 라이브 좀 많이 하면 안 돼요?
0: 예, 닥칠게요. 자, 손승현 씨 라이브로 바로 갑니다.
1: 네, 지금 하겠습니다. 아, 네. 네.
0: Only Tonight.
2: 승현 씨. 예, 예.
0: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2: 아, 이 노래 끝내주는 노래입니다, 진짜.
0: 2319님, 죄송한데 라이브 준비하는 예. 2초간만 얘기할게요.
2: 그러니까요. 승현 씨가 직접 작사에도 참여한 노래고 Only Tonight. 예.
0: 아, 너무 재밌어.
2: 이 노래가 최종 우승곡이죠?
3: 네, 맞아요. 신곡 미션.
0: 네. 네. 자 그러면 손승현 씨의 라이브로 듣습니다. Only Tonight. 박수로 청해 듣죠.

0: 감사합니다.
1: 와.
2: 미쳤다.
1: 이거구나. 이게 이게 그라운드가 다른 거구나. 와.
0: 감사합니다.
1: 원하더리인데 거의.
3: 1090님 다르네. 시작부터 다르네.
1: 달라. 감사합니다. 5586님 아, 노래 잘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알고 들어도 진짜 잘하세요. 숨죽이고 들었네. 네.
0: 고맙습니다.
1: 8918님이
3: 승현 씨 국보급 성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네. 승현 씨 감기 안 걸리는 조건부로 전 국민이 보험 같은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1: 한 천 원씩만 들면
3: 되죠. 500원 천 원씩만 내가지고 손승현 죽을 때까지 감기 안 걸리게. 그죠?
1: 난 또 무슨 생각도 했냐면 문천식 씨가 노래를 애매하게 잘해요.
3: 아, 개그맨 치고는
1: 네. 개그맨 치고는 잘하는데 가수 쳐놓고는 못하는 노래인데 노래를 잘한다고 더럽게 저한테 구박을 해요.
3: 이 누나가 박치세요.
1: 근데 제가 그렇게 한이 좀 맺혀있는데 아, 네. 이런 어나더 리그의 그 이 레벨의 그쵸, 노래를 들으면서 문천 씨 고소하다. 얼마나 지금 완전 그쵸? 기가 죽었다.
3: 완전 꼬랑지 말았거든 지금.
1: 네. 아 너무 속이 개운해. 아, 너무 시원해요.
3: 노래 세계대회 있으면 예를 미국에서 마라이 캐리 꺼내면 전 한국에서 아, 손승연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럼요. 사람이거든요.
1: 윈니. 네. 윈니.
3: 그래.
1: 윈니 휴스턴.
0: 윈니 언니.
1: 진짜 건데. 실제로 어렸을 때 그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 네 맞아요. 휘트니 휴스턴 노래로 이제 가수를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었죠.
1: 어떤 노래를 좀 잘 주로 많이 불렀어요?
0: 그때 딱 가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꿈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노래가 I Have Nothing.
3: 아, 나 휘트니
1: 나 진짜 미안해요. 외롭는데 좌식으로 그거 조금만 뽑아주면 안 돼요?
0: 아, 그럴까요?
3: 동굴 모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살짝만. 네. 조금만.

0: 감사합니다.
1: 이걸 자식으로 뽑는다고 이거를? 네.
2: 봤지? 자식으로 뽑는다는 말이 너무 웃겨.
0: 봤지? 저게 잘하는 거야. 까불지 마.
1: 알았어요. 신의 경제라는 게 아니 승현 씨. 네. 내가 어떤 경제에 이르렀구나를 몇 살 때쯤 알았어요.
2: 경제 아 근데 이거는
1: 가수는 되겠다 이런 거
0: 언니 지금 사실 약간 발이 떴어.
2: 발이
0: 네. 아니 나 발이요? 궁중부양 한 것 같아. 나 진짜 뻥안 치고 잠깐 떴어요.
2: 아 근데 모든 가수들이 네. 사실 1등들 기태 오빠도 그럴 거고 뭔가 네. 본인이 부르는 노래에 그렇게 만족을 많이 못하는 것 같긴 해요.
0: 에? 잠깐만 타임 이렇게 부르고 만족 못하는
2: 거 그러니까 늘 항상 부족한 거 먼저 보이고 아 저기서 왜 저랬지? 막 이런 진짜? 생각을 진짜? 제일 먼저 아, 하게 되는
0: 것 같아요. 너무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까 또 그 수준 높은 데서 또 고민이 있겠죠. 아. 지금 기태 씨 난 너무 웃긴 게 nothing 하는데 옆에서 진짜 이렇게 쪼글리 왜 자꾸 도망가요?
3: 아 소름이 돋아가지고
0: 소름이 돋아서
3: 아니, 이렇게
0: 무대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1: 많이 봤으면서도 그래요?
3: 전혀 다릅니다. 아 완전 아 진짜 네. 여성 보컬 중에 이렇게 가창력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많지는 않은
1: 아,
3: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온전히 아, 목소리만으로 맞아요. 도둑을 때려잡을 네. 수 있다면 손승희
1: 그렇죠.
0: 아 진짜.
1: 그러면 광수 대신 광수대.
0: 좀 광수대야. 네. 네. 그 성대가 광수대야 지금. 네.
3: 차에서 유리창도 깨셨잖아요.
2: 아니 와, 그거는 오빠.
1: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0: 와 진짜.
2: 아니 근데 그게 네. 우연의 일치였어요. 우연의 네. 일치로.
0: 아, 드라마다.
2: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앞에 화물차에서 뭐가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소위 말해서 돌빵이라고 하죠.
0: 아, 그 돌멩이가?
2: 돌멩이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네. 좀 크게 떨어졌어요. 아하. 정말 떡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위에 선루프가 깨졌는데 그때 마침 네. 불후의 명곡에서 불을 비가 오는 날 이러고 있는데 빡 깨진 거예요.
1: 아 진짜.
2: 그래서 저도 순간 아. 이게 앞차에서 뭐가 떨어졌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1: 어 장풍 나오구나.
2: 어 이래서 제가 노래 볼륨부터 MR부터 줄이고 갑자기 조용히 가다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그제서야 이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어요.

0: 봤더니 이제 뭔가 웃겨. 이제 완전히 뭐에 맞은 이제 아, 사이즈였는데는
1: 돌 때문만은 아니에요. 안팎의 충격이야.
0: 너무 네. 놀래가지고. 네. 근데 맞아, 이제 그게 맞아.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노래 때문에 썬루프가 아, 깨졌다. 막 이런 기사가 막 아, 나가가지고. 그렇구나.
1: 그럼요.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죠.
0: 그런 느낌으로 네. 네. 만들어졌어요.
1: 이야, 소리를 지르면 오픈카가 되는구나.
2: 대단하다.
1: 이야, 굉장하다.
2: 어떤 경제에 이르는
0: 아니,
2: 거예요.
0: 아니, 하필 그 파트를 부를 때 깨져가지고.
1: 아, 근데 진짜 뭐 기태 씨가 아까 막 너무 감동을 해서 소름이 돋았다는데 저는 네. 기태 씨 노래 들을 때도 소름이 어, 쫙쫙 네, 네. 네. 약간 기태 씨는 그냥 네. 노래할 때 약간 그 빌트인된 고독이 있어요.
2: 맞아요.
1: 첫 소절부터 설정값.
0: 네. 첫 소절부터 그래서 사람의 맞아.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게 있어요.
2: 그렇죠. 아, 젊은 분인데 어떤 한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기태 씨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3: 어 그래요?
2: 네, 맞아,
1: 약간 그런 삶의 네. 여정도 있지만 기태 네. 씨의 보컬만이 갖고 있는 음색이 네. 그쵸, 특징이 네. 그 상어가족 같은 거 불러도 한이 느껴질 거야.
0: 아기 상어 도루도루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1: 한번 해줘요.
3: 아기 상어?
1: 기태 씨만의 보컬로
2: 선생님 시킨다.
0: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까지만
3: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2: 이봐.
1: 상어가 벌써 어. 가족 상어 둘 잃었어.
2: 슬프잖아.
1: 네. 잃었어. 상어 어. 가족.
2: 이산 가족이야 지금 상어들끼리.
1: 뚜루루가 이렇게 슬프냐고. 어. 자 그러면 그 한과 고독이 느껴지는 라이브 예. 우리 또 욕먹기 전에 토크 정리해야 돼요. 네. 4부에서 본격적으로 들으실 거고요. 네. 저희 광고 듣고 옵니다.
2: 잠시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4: 임태성의
5: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6: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7: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8: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네, 저희 믿고 듣는 국가대표 1등 보컬들, 네. 지금은 1등들 시대 손승현 씨, 김기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제 우리 김기태 씨의 라이브를 들을 차례입니다.
1: 근데 네. 이런 경지에 오른 기태 씨도 할 때마다 고민한대요.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0: 그러니까 저 고민은 네. 우리 수준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사람들.
1: 아, 신대끼리? 아, 그런 거구나.
0: 그러니까 그래요. 차원이 달라.
1: 아, 그렇구나.
0: 우리 곡목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노래?
2: 이번에 인연이라는 곡을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0: 이민정 씨 울린 그 노래 아니에요?
2: 그 노래는 아니고요.
0: 아니에요? 예. 이민정 씨 막 울던데요. 어떤
1: 툭하면 울던데.
3: 저는 이 노래에서
0: 울다니요. 이병헌 씨랑 붙을
3: 이 노래에서 많이 울었어요. 패널분들.
0: 저 많이 울었어요. 저도 이거 완전 울었거든요.
3: 사실 저희는 무대에서 잘 안 보이니까.
0: 네네네. 이게 봐봐요. 문천식 씨 이거

0: 완전 달라요. 김기태 씨의 인연은 장난 없어요.
1: 아, 난 이분 싱어게인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자, 김기태 씨 네. 나가요 얼른.
2: 아, 네, 알겠습니다.
0: 아, 나가서 라이브 준비해줘요.
3: 나가서
2: 아, 나가도 될까요?
0: 네, 나가도 돼요. 네. 아, 손승현 씨한테 허락받는 거예요?
1: 준비해주세요. 준비해주세요.
0: 아, 지금 좀 약간 사랑스러운 성격인 것 같아요.
4: 아까 선희 선배님 주신 네. 그 프로폴리스 캔디도 네. 갑자기 저한테 이거 먹어도 되나?
1: 그걸 왜 물어봐?
4: 그래서 저는 이미 입에 넣고 있었거든요. 네. 이미 먹었거든요.
0: 맞잖아요,
4: 근데,
0: 제가.
4: 오, 이미 먹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0: 아, 너무
4: 빨리 먹어 먹을 거면.
1: 섬세한 사람이구나. 네,
0: 자, 김기태 씨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는 인연 라이브입니다.

0: 술 차갔어. 아, 미쳤나 봐.
1: 이상한 사람들 같아.
0: 아니 프로폴리스도 자기 의견으로 못 먹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이런 사람이 가서
1: 사자고.
0: 나 이거 와 바위도 들어올릴 것 같은 남자를 봤는데.
1: 와, 그렇죠. 대박입니다.
0: 윤이니님. 어머나 세상에 백년 묵은 씨간장 같은 깊은 목소리예요. 세상에
2: 진짜.
0: 정말 세상에. 네,
1: 최승래님 발톱 끝에서 끌어올리는 깊은 목소리 최고. 발톱. 혹시 거북이세요? 제 마음을 터트리네요.
0: 어머 세 고급 유머다. 이거 세련됐다. 세련됐어 이거. 아 김명아님이 아 인연이라는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신랑 전화 오는 것도 바로 끊어버렸어요. 왜? 끊어! 아 노래 듣는데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이렇게 끊어버리셨대요.
1: 그래서 이게 리메이크곡이 발매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5월 24일 날에 발매하는데 이 버전은 아니고 아, 조금 버전이요? 더 좀 부드럽게 이지리쌤이
0: 아니 약간 그 이선희 씨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3: 다행히 너무 승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선희 씨의 인연은 애기 씨가 부르는 인연이고 요거는 애기 씨랑 그 이어지지 못하는 사랑을 하는 호위무사의 인연인 것 같아요.
1: 그런 느낌. 맞아요.
0: 애기실을 확 그냥 납치해버리고 싶은 그 절절함. 그 태토태토한데 아 저분이 애견이라니. 그래서 별명 중에 뜨개질하는 킹콩이 있나 봐요.
3: 아 네. 네. 그게
0: 팬분들도 우리 킹콩 네네. 가족이라고 이렇게.
3: 맞습니다. 예. 그 제가 한참 또 그 싱어게임 프로그램을 할 때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목소리는 이렇게 킹콩같이 우렁차고 이렇게 하는데 섬세하게 노래를 한다고.
0: 김이나 씨가 또 언어의 연금술사죠.
3: 맞습니다. 그래서 뜨개질하는 킹콩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서 아예 그 팬카페 이름도 킹콩 가족으로 바꿨습니다.
1: 아, 그렇게 된 거군요.
0: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고기 맛을 아는 토끼 이런 것처럼.
3: 맞습니다.
0: 뜨개질하는 킹콩.
4: 맞습니다. 실제로 뜨개질해요?
3: 그래서 뜨개질을 한번 해서 팬분들한테 선물을 또 쓰려주신 적도
0: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네. 아, 저 노래 부르면서 수세미 하나 뜨겠다.
3: 세미 괜찮은데요?
4: 대박이다. 뜨개질 좋아하는 남자.
0: 유튜브 영상에.
1: 혹시 승현 씨도 별명이 있어요?
4: 저는 그냥 괴물 보컬.
1: 아 그거.
0: 아 좀 원하는 라인으로 좀 잡는다면 괴물 말고 좀 듣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4: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괴물 보컬이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1: 맞아요.
4: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끔 이제 그 소개하실 때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0: 괴물 보컬!
4: 여자 가수한테 좀 그렇다고. 근데 저는 좋게 생각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0: 그 파괴력과 파워.
3: 저희 또 녹화할 때는 또 나중에 보컬을 빼더라고요. 그냥.
4: 맞아. 괴물 막 이렇게 그냥, 말하고.
0: 아니 저 정도로 노래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지금 괴물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아 너무 웃긴다. 6445님 기태님 좌식 라이브 한번 가자. 어떤 노래도 기태님 목소리로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1: 팬이신가 봐요.
0: 뭐 애창곡도 좋고.
3: 저는 사실은 뭐 싱어게인 처음에 저를 또 이제 알리게 했던 너무 제가 너무 존경하는 김강성님의 노래도 좋아하긴 하는데.
5: 한 소절 짧게 들려주세요.
3: 짧게 하고.
1: 네네네.

0: 노래 진짜 이 노래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1: 어 미쳤나 봐.
0: 진짜 이때 개밥 주고 있었거든요. 광광 울었나 진짜. 네.
2: 아 진짜.
0: 진짜 이거 많이 울었을 걸요. 이 노래 부르실 때. 네. 네.
2: 너무 잘 어울려.
0: 그 5146님도 와 김기태 가수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들을 수 있는지라고 쓰고 있었는데 나온다.
1: 나온다 신기하다.
3: 오, 네.
0: 와우 미쳤다. 5219님 네. 기태씨 라이브 잘 들었습니다. 네. 싱어게인부터 우리 문천식씨랑 똑같이
1: 맞아요, 맞아요.
0: 팬입니다. 네. 늘 잘 되시길 바랍니다.
3: 아, 감사합니다.
0: 제 남동생 이름하고 같아요. 오. 네. 하셨어요. 야. 누나 한번 해줘요.
3: 네, 누나
0: 됐어. 기태 씨가 이런 재미가 있네. 이렇게 시킴 시키는 거 다 해주시네.
1: 순수하시네. 네,
2: 또 하긴 또 다 해요.
0: 그렇죠. 네.
1: 기태 씨 근데 뭐 그 별명 부자시라고요?
0: 아, 네.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그 예. 너목보 시즌 2에 출연하셨을 때
1: 네네.
0: 도수 높은 33년산 허스키라는 별명으로 네. 나오셨대.
1: 아 그렇구나. 위스키 같은 목소리.
3: 예. 이때 당시에 또 제가 33살이었는데.
1: 아 그래서 33년산.
3: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나 봐요.
0: 근데 두 분 이렇게 1등들 아무래도 예. 경연이고 완전 1등들끼리의 경합이다 보니까 초밀도 긴장감이 느껴졌는데 스스로 와 나 진짜 이번 노래는 진짜 너무 힘들다 좀 약간 와 안 되겠는데 싶은 고비가 있던 노래나 그 무대가 있었어요?
2: 있었죠.
3: 엄청 많았죠.
1: 부담되는
2: 많았죠.
0: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부담되는 무대는 언제였어요? 손승현 씨는?
2: 저는 희재.
1: 희재.
2: 희재가 너무 힘들었어.
3: 아, 진짜.
2: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경연이라고 하면은 본인 기량보다 맞아요. 약 조금 더 맞아요. 살짝 오버페이스로 준비를 하거든요. 맞아요. 원래 맞아요. 평균 기량보다.
0: 맞아요.
2: 그래야지 이제 경연에서 조금 예, 좀 파워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날 그 전전날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3: 어머, 아이고. 맞다, 맞다.
2: 너무 다 쏟아내고.
1: 아 진짜.
2: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주에 네. 한 날에 2주분 녹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제 1회차 녹화를 끝내고 2회차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희재인데 나 평균 기량보다 좀 더 오버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체력이 안 따라주고
1: 아이고야,
2: 막 이래서 뒤에 이제 갈수록 아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막 이런 되게 조금
0: 네.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2: 어떻게 네 어찌저찌 잘 넘어가서 이제 뭐 마무리는 잘했으나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무대인
1: 아,
2: 거죠.
0: 네. 노로희재.
1: 너무 힘든 노래잖아요, 그치, 제가.
2: 아 그리고 또 네, 어렵기도 했고.
1: 맞아. 성시경 씨가 콘서트 때 그랬어요. 만약에 노래하다 죽는다면 이 노래일 것 같다고.
2: 진짜 그게 이해가 네. 되고. 네. 네. 아, 근데 조금 그 합주하기 전에도 괜히 했나 이 노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노래 어려웠어.
0: 근데 무대는 너무 훌륭했는데.
1: 맞아요, 너무 좋았는데. 네.
0: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이제 네. 팬들은 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2: 네.
0: 김기태 씨는 어떤 노래가 좀?
3: 일단.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꿈이라는 곡이 가장 좀 제일 힘들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는 그 무대가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서트를 못 하거나 이제 결승전에 못 가는 예, 그런 그 저한테 라운드였어요.
0: 아.
3: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목이 계속 안 좋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마지막인데. 정말 선곡도 너무 오래 걸렸고 이 노래 꿈에라는 노래도 너무너무 힘든데
2: 어려워 맞아
3: 다른 진짜. 곡을 하기에는 승부를 못 볼 것 같아요.
1: 아 진짜
0: 그게 또 있구나.
3: 예.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이걸 해야지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웬걸 네. 이게 더 어려워 이게 괜히 선택을 했다 하면서 생각을 좀 했었던 곡이었죠.
1: 그렇구나.
0: 근데 경합에 필요한 곡을 고르는 데는 또 여러 가지
2: 네.
0: 예, 신경을 써야 되는
1: 고민들이 많으시군요.
0: 네. 허각 씨는 어때요? 허각 씨는 정말 할 때마다 저 친구는 정말 토크의 재능이 영입하고 싶은 가수예요.
1: 그렇죠.
0: 우리 쪽으로.
1: 그리고 네. 기태 씨한테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허각 씨는?
0: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거지만. 티키타카가 그렇죠. 너무 네. 재밌었어요.
1: 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웃기더라고요.
3: 네. 맞아요.
2: 실제로도 그래요.
0: 아, 진짜?
1: 진짜?
2: 평상시에도.
0: 서로 견제하는 멘트 같은 거 작가분들이 좀 부탁하잖아요, 그런 거. 네.
2: 전혀 없었어요. 우리 1등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0: 아,
2: 저희끼리 네. 친해지니까, 점점 친해지니까 계속 막 오이 밑으로는 말도 하지 마. 막 이러고 괜히 막 옷 왜 그런 거 입었어? 막 이러고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2: 약간 의상으로도 막 딴지 걸고
1: 재밌더라고요.
0: 그런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3: 그리고 이제 다른 경연 프로 같은 경우나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의 장르와 여러 연령층의 분들이 하잖아요.
0: 맞아요.
3: 근데 저희는 같은 약간 장르로
0: 또래.
3: 그 또래는

0: 느낌과 같은 장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밀도가 느껴지니까 점점 같이 동화되더라고요. 네. 친분이 느껴지니까.
2: 그렇죠. 아, 질문이 너무 많이 오는데 네. 4192님. 예. 승현 언니 뮤지컬 위키드랑 맨피스에서 봤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셔서 극 내내 감탄하면서 봤어요 하셨는데.
1: 손승현 씨 지금 램피카에 출연 중이십니다.
3: 네 맞아요. 지금 네. 뮤지컬 램피카에서 라파엘라 역할을 맡아서 네. 네, 공연하고 있습니다.
1: 또 이 램피카가 이 넘버 싸움이잖아요.
3: 네네네. 네, 그러니까
1: 넘버를 라이브로 듣는 이 즐거움이 콘서트 방불케 한다.
3: 네. 곡이 너무 어려운데 네. 너무 좋아요. 곡들이.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타마라드 램피카가 아르데코의 그 여성 화가로 그때 네. 당시엔 여성 화가가 정말 정말 없었었기 때문에 여성 화가로서 어떤 자서전 스토리를 좀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그 커리어 우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손승현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캐릭터예요?
3: 타마라드 램피카의 뮤즈입니다. 뮤즈 역할로 네. 이제 라파엘라를 만나서 타마라드 램피카가 이제 자유를 찾게 되고 예술가로서 어떤 영감을 엄청나게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네, 그런 역할이에요.
2: 뮤지컬 노래는요 가요나 이런 노래랑 좀 다르잖아요.
3: 발성 조금 다르죠. 네네네.
2: 좀 비교해 줄 수 있어요?
3: 아무래도 좀 더 네. 이제 음정을 포기하더라도 감정을 조금 더 많이 살려서 가야 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조금 예를 들어 주신다면 가요로 쳤을 때 네네네. 가요 한 곡을 뮤지컬 버전으로 가요 버전으로 한 가요만
3: 가요 뭐가 있을까요? 무슨 가요로 들려드려요?
2: 뮤지컬 노래도 괜찮으시고 일단
3: 뮤지컬 넘버 중에서 예를 넘버 들면 저희 넘버 중에 그 스테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가요처럼 부른다면 10살부터 혼자였어 모진 세상을 버텼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뮤지컬은 아무래도 말을 하듯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10살부터 혼자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모진 세상을 버텼어 잔나를 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네, 연기에 좀 더 네,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음정보다는 네, 네.
1: 아, 연극배우 출신인 우리 김기태씨가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3: 연극배우 출신이라는 거다 이거 처음 알았어.
0: 전혀 아닙니다. 전혀
1: 아니 무명시절 대학로에서 연극하셨어요 이분.
2: 심지어 기태씨는 웃긴 역할을 하셨다고요?
1: 정말요? 연극. 어떻게 저기 지금 우리 손승현 씨의 호흡 괜찮나요 배우로서 보시기에?
0: 아 너무 훌륭하죠. 저는
1: 선배시잖아요 선배.
2: 배우 선배네.
0: 아니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너무 무대에 설 곳도 없었고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었어요. 네. 노래할 곳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도 단돈 몇만 원을 벌더라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참 뭐 찾다 보니 이제 네. 대학로 연극도 찾아보게 되고
1: 원래 이게 퍼포먼스가 다 비슷해요 장르가 네, 노래하시는 네. 분들 다 연기해요
2: 네, 네 맞아요 연기죠 네.
1: 그렇죠 네.
2: 아 무대에서 하셨구나
1: 높이 사는 건 코믹 연기를 하셨다는
3: 그거는 항상 연관해.
1: 코믹 연기 힘들어요.
2: 힘들죠.
3: 아, 제일 어려운 연기가 저희는 상대방을 웃기는 연기가 그럼요. 제일 어렵다고 해요.
0: 아, 그 예전에 그 프리즌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뮤지컬이죠. 예, 그걸 주인공을 했었는데.
1: 주인공 하셨어.
0: 그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쪽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1: 너무 겸손하시다.
2: 그러게. 네.
1: 아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우리 진짜. 아쉽지만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5: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9: 지금까지

0: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참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0: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모를 심다 보면 유유자적한 한량의 일상이 부럽기도 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문자가 미친 듯이 왔는데요. 0243님 거 소개할게요. 기태야 아빠다. 둘째 아들 이름이 김기태거든요. 화이팅 하셨어요.
3: 이 목소리 듣기 전까지는 김기태 씨가 문자만으로는 뭉클하셨대요.
4: 근데 저렇게 네. 나이가 안 많으실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아기 이름이 김기태일 수도 있잖아요.
3: 문천식 씨가 짓궂어. 2127님. 복숭아 적과 중입니다. 우리 남편이 손승현님 노래 최고다 최고라고 엄지척해서 너튜브로 10번도 넘게 보더라고요. 우리 남편 같은 팬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하시면서
4: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3: 그럼요. 이거는 또 기본 설정 값으로 해주셨을 거예요.
2: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4: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 너무 많이 나눈 것 같아서
3: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4: 정말 근데 진짜 메시지 주셔가지고
3: DM
4: 너무 감사하게
2: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이렇게 출연하게 돼 너무너무 그러니까. 기분 좋았고요.
3: 천식 씨 입지가 굳어졌어요. 덕분에 간당간당했어 우리가.
2: 맞아요.
4: 저희 이제 1등들 콘서트랑 그리고 저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램피카 그리고 다음 작품 또 헬스키친까지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체력 관리 잘하세요.
4: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2: 기태 씨,
5: 야, 이렇게 벌써 끝나는 거예요?
2: 네.
5: 정말요? 어머, 너무 아쉽다.
3: 어머,
4: 어머,
2: 알겠나,
3: 알겠나. 예,
5: 아 저도 이제 지금 음악 활동 또 음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응원과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1등들 콘서트 뵙겠습니다.
3: 네, 맞아요. 두 분 팬분들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예, 네. 앞으로 진짜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요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거든요.
2: 맞아요.
3: 예, 많은 좋은 시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3: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같이 해주세요.
4: 네, 또 그때도 뒤에 보내.
2: 언제든 좀 나와주세요.
5: 언제든지.
2: 네, 신곡 나올 때마다 좀 나오세요. 네,
3: 개편 전에 저희 입지 흔들릴 때마다 좀 늘게요.
4: 알겠습니다.
2: 네, DM 드릴게요.
4: 네, 연락주세요. 네,
3: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4시 5분에 또 뵙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MBC가 실시한 부산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44,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8%로 집계됐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산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재수 후보는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 박형준 후보는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표본 오차 95%에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 18.3%입니다. 휴대전화 안심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보고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철근 누락 사항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철도공단에 세 차례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철근 누락 여부를 지난 4월 처음 보고받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건설사업 관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요약에 철근 누락이 미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월보다 0.28% 하락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7달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 용산, 종로구 등 도심권이 0.46%,

0: 마포, 서대문 등 서부권도 0.09% 하락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도청 본관, 도경찰국 본관, 민원실, 회의실 등 복원된 주요 공간들을 볼수 있고,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로 구성된 특별기획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도 8월 17일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자가 증권사 자금을 빌린 뒤에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이른바 B2 지표로 여겨지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6조 5,675억 원으로 하루 전보다 1,000억 원이 늘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 대구 33도 등 24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모레는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전승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가 주요 격전지인 서울, 부산,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서울은 민주당 정원 후보가 앞서는 가운데 부산과 대구는 오차 범위 안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김동인, 서용주, 정광재 세 분과 지방선거 표심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을에서 승리해 민주당과의 연대 통합을 주도하겠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오늘 통합을 핵심하도록 꺼냈는데요. 오늘 3부에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평택을 판세와 단일화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단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 그러나 주목할 만한 빅딜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4부에 진단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아이키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 열혈 강호 온라인.
3: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3: 열혈 강호 온라인.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6: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5: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5: 저축은행.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대

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네, 뉴스 신세계. 시사인 김동인 기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3: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5: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 소장입니다.
3: 동현 정치연구소 정광재 소장, 어서 오세요.
6: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3: 자, 김동인 기자. 네. MBC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4: 네, MBC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는데요. 예.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게 의뢰해서 2026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총 3군데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조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예. 진행을 했고 가상번호 내에 무작위 추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표본 오차를 기록했고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예.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 서울시 현재 정원호 후보가 43% 그리고 예. 오세훈 후보가 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원래 같은 방식의 이제 이 여론조사가 4월 30일에 한번 한 적이 예.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원호 후보가 48%, 오세훈 후보가 32%였는데
3: 격차가 좀 줄었군요.
4: 네, 당시에 예. 비해서는 격차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3: 그러나 이거 오차범위 벗어난 거죠?
4: 네, 요거는 예. 이제 오차범위 좀 벗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재수 후보가 44%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38%를 기록했습니다. 예. 부산 역시도 지난 이 4월 30일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좀 예. 격차가 줄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전재수 후보가 48%, 박형준 후보가 34%를 예.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대구가 이제 접전으로 우리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43%, 예. 추경호 후보가 37%를 기록했는데 이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다. 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부산도 오차 범위 내죠.
4: 아, 네. 그렇습니다. 예. 6% 포인트 차라서 오차 범위 내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3: 서영주 소장.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5: 일단 이제 TKPK만 예. 먼저 생각하면 예. 이게 이제 점점 격차가 줄어든다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예. 설명을 예. 많이 해요. 근데 불안한 게 아니라 예. TKPK 지역은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는 게 예. 이상할 정도로 꽤 이제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선거 한 60일 앞두고는 격차가 컸기 때문에 예.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보수 결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차범이 내든 바뀌든 간에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예. 선거의 양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건 후보들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만 예. 당 차원에서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3: 투표율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5: 투표율이요?
3: 예, 투표율 높으면은 유리합니까?
5: 아무래도 예. 이제 영남 예.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 집결이 많다고 보는 게 일반적 견해거든요. 예. 그래서 예. 투표율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나오는 예. 게 맞고요.
3: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를 기대하십니까?
5: 제가 이게 이제 재보궐이라서 예. 아무래도 지방선거 수준보다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 수준보다는 낮을 거라고 예. 봐요. 예. 그러면은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
3: 그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죠?
5: 저는 그렇게 보는데
3: 더 이상 예를 들어 높게 나오면
5: 65, 70이 되면 보수 집결이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예.
3: 자, 정광계 소장.
6: 근데 대체로 예. 투표율은 제가 경험적으로 분석해보면 예. 50%대까지는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예. 득표율이 조정되고 예. 60%대는 이제 뭐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예. 유리하게 작용하고 75%가 넘는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 양 진영이 팽팽하게 예.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예.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그 지선과 보궐선거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부산 북갑이나 평택 예. 을처럼 핫한 지역이 아니면 예. 높은 투표율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3: 아, 그래요?
6: 대략 네. 뭐 지난 2022년에 그 지방선거 투표율이 네. 50% 조금 넘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높아봤자 55%?
3: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 어떤 뭐랄까요? 보수 직결이라는 측면에서 몇 퍼센트?
6: 저는 이 50%대의 투표율에서는 예. 보수 정당이 그동안 유리해왔다는 게 경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3: 그래요.
6: 오늘 MBC가 한 여론조사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걱정 반 희망 반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는 예. 굉장히 격차가 멀어져서 예. 이거 이번 지방선거 정말 힘들겠다. 오히려 2018년보다도 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당내 분위기도 대략 뭐 12대 4, 예. 11대 5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3: 그 희망이 어디 어디인지 조금 한번 불러주시죠.
6: 부울경이죠. 예. 부울경 지역에서 최소 두 곳 정도 승리할 수 있겠다. 예. 또 조금 더 잘하면 강원 서울에서도 한번 대역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50점 맞던 학생이 80점까지는 조금 쉽게 올릴 수 있어요.
3: 예, 그렇습니다.
6: 그런데 95점 맞던 예. 학생이 100점 맞으려면 그렇습니다. 정말 더 어렵거든요. 예, 예, 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지금서부터의 이 격차를 좁히는 거는 예.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요. 배가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예. 그것도 어렵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은 굉장히
6: 그럼요.
3: 가지고 계시고요.
6: 예.
3: 예. 그 표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꼴등하던 학생이 한 20등까지 올라가는 데는 조금 열심히 하면 되는데 20등부터 막 한 뭐 3등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러기엔 굉장히 어떤 그 노력의 양이요. 근데 지금 지금 정 소장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네. 그 비유가 지금 야당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6: 지금
3: 거죠?
6: 야당에 네.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황하는 중도 표심을 네. 찾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너무 강경한 목소리만 네. 내고 있으니 그걸 좀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쏟아지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 지도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3: 뭐
6: 같아요.
3: 뭐 거꾸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은데요.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요새 아닌가요?
6: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3: 더 나간다고 봅니다.
6: 같이 중립적으로 봅니다.
3: 아, 네.
5: 분발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예, 이게 뭐. 공무돼 있는 것 같아요.
5: 예,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방금 이제 그 정광재 소장이 얘기했듯이 예. 이거 불경 아니면 강원 서울까지도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3: 예.
5: 이 상태를 장동혁 대표는 더 과하게 하겠죠.
3: 예. 고무된 것 같아요.
5: 예, 합리적으로 예. 제가 평가하고 있는 정광대 소장도 저 정도 예. 평가하는 거 보면
3: 예.
5: 장동혁 대표는 이미 그 정도를 먹을 수 있고 예. 그 정도를 먹을 수 있다면 본인의 다음 당대표 임기는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예. 있다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3: 예.
5: 이게 바로 패착이 되는 겁니다.
3: 예.
5: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지금 꼴찌에서 3등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3: 예.
5: 저는 장동혁

0: 대표를 위시로 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평가는 이게 중도층한테 평가를 받을 수준도 아니에요. 네. 중도층은 아예 보기도 싫어하는 수준이 국민의힘이고 보수 내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장동영 체제를 인정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보수가 분열된 게 이 선거의 이 승패를 가늠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부산에서 북갑도 마찬가지고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대구, 부산, 경남 이쪽에서의 보수의 직결은 돼 있으나 그 보수의 직결 자체가 후보에 대해서 표를 던지는 것들이 여론조사로 나오기는 하나 막상 장동혁 지도체계가 계속해서 남은 한 15일 동안의 선거체제에서 더 분발을 한다면 전 사실상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랬을 때는 너무 자신하는 게 아닌가.
1: 자, 그럼 그런 좀 생각이 세부로 듭니다.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수치상 서울은 오차범위 밖이니까 좀 제외하고요. 경북 예측을 좀 해 주시죠. 예.
0: 경북은 좀 사실 박힌병으로 붙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6개 중에 예측을 하면 15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마음에서는 16대 0이 되기를 원하는데.
1: 15대 1이요?
0: 15대 1.
1: 1이 어딥니까?
0: 1이 아마 대구요? 경북이 될 것 같아요.
1: 대구?
0: 예, 경북.
1: 경북. 예. 대구시장은 어떻습니까?
0: 대구시장은 저는 김부겸이기 때문에 신승할 거라고 봅니다.
1: 예. 김동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도 대구 선거가 좀 박빙일 것이다 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현장에 이제 가 있는 민주당 이 실무진들이 이제 꽤 많을 텐데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나 그 실무진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당직자나 아니면 뭐 보좌진들이든 이들 사이에서 이 선거는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가신 분도 많다라고 좀 들었는데
1: 워낙 어떤 그 흥미진진할 거예요. 뭐 처음으로
2: 어쨌든 뭐 가슴을 울리는 선거다라는 반응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투표율을 좀 잠깐 봤을 때 대구가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남성이 42% 수준이었고 여성이 이제 대구가 45% 정도 수준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에서 이제 그동안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 내지는 투표율이 좀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뭐 그동안은 이 보수 결집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도 하지만 이 김부겸 후보가 주는 스토리가 또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1: 가능한 일입니다.
2: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결과는 좀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저는 좀 박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정광재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3: 저는 김부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낮게 봅니다. 만약에 이긴다면 정말 박빙으로 불과 뭐 1-2%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은 낮지만 근데 반대의 경우에 추경호 후보가 이긴다면 상당히 격차를 내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아요. 지난 2022년에는 호남 지역에서는 30%대 투표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대로 투표장에 올 거고 보수 지지자들은 야 그래도 대구에서 어떻게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한 그 견제 심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지난 2022년에는 사실 대구에 그 후보가 나왔을 때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이거 내가 가서 찍지 않아도 홍준표 후보 당선이 돼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이번엔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여론상에 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 뭡니까 그게?
3: 추경호 의원의 그 훨씬 더 숨은 표는 많을 것이다.
1: 아, 그래요?
3: 왜 그러냐면 뭐 2024년이나 2025년 대선에서도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여론조사 지지율만큼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 지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1: 제가 정 수장 그 분석하시는데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하나를 항상 패널들 나오시면 하나의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게 기존 어떤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요 변수, 내란이란 변수가 있어서 이번 분석은 과거 자료나 과거였던 것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어떤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3: 그렇죠. 그 변수 때문에 지금 대구 시장 선거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워진 거죠. 저는 그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추경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2: 데이터 조금만 보강을 좀 드리자면 조금 전에 호남 지역인 30%대 투표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남 전북은 50%가 넘었고요. 이제 광주가 30%대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세대별 투표율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투표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0%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40대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40%, 50대부터는 50% 이런 식으로 투표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투표율이 좀 적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고려하면 연령 변수 차원

0: 에서 젊은 인구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도 예. 좀 변수가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근데 이것도 젊은 층이 과거에는 다 어떤 진보 진영에 투표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투표율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심판 투표 네. 부분에 존재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정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낮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그 정당 지지율과는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에 대한 평가는 아주 높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년밖에 안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성적표에 대한 평가를 내주는 것이고 심지어 김부겸 총리예요.
1: 네.
2: 지금 추경호 의원도 부총리를 했었죠. 네. 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세수펑크 펑펑 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말하자면 장동혁 체제의 후보란 말입니다.
1: 네.
2: 그분이 돼요. 그러면 세수펑크 냈던 그런 이력뿐만 아니라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까요?
1: 네.
2: 없잖아요. 지금 대구는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필요한 것이고 네. 특히 신공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추진되지가 않습니다.
1: 네.
2: 대구 경북 통합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대구가 살기 위해서는 이념을 택할 것인가 실용을 택할 것인가 했을 때는
1: 네.
2: 김부겸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대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실용에 대한 가치 그리고 대구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대구에서 사실 민주당 소속으로서 배지를 달고 해봤던 사람.
1: 예.
2: 그러니까 저는 김부겸이 저는 개인기 플러스 구도상에 반드시 대구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제가
1: 예.
2: 보는 것이지 이게 어떤 데이터의 투표율에 저는 의지해서 분석을 하는 사안 아니다.
1: 그리고 하나 또 관찰해야 될 부분은요.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어떤 보수 대구에 계신 유권자 중에 보수를 지지했던 분 당연히 그쪽에 많으니까요. 그분 중에 이번엔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어떤 보수 후보가 되니까 안 나갔던 분들이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어떤 약간 불부터 나올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3: 저는 그런 변수가 예. 모두 예. 반영된 게 지금의 MBC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1: 예.
3: 생각하는데
1: 예.
3: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보수표가 있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1: 예.
3: 그 같은 변수들이 저는 이미 여론에는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고
1: 그렇군요.
3: 봅니다.
1: 예. 정광조 소장은 만약에 누군가 내기를 하자 그러시면요.
3: 네.
1: 언제쯤 시점에 하고 싶습니까?
3: 언제쯤?
1: 예,
3: 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2: 그게 해야겠네요.
1: 그래요. 언제쯤 하시고 싶습니까?
2: 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 사실상 한 27일?
1: 예.
2: 저는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고
1: 예.
2: 나서
1: 예.
2: 그때 걸고 싶어요.
1: 아, 그래요? 예. 아, 다들 시점이 달라서 내기가 성사가 안 되네.
2: 네, 그럴 수
3: 아니,
2: 있습니다.
3: 그 시점에 해도 됩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3: 네.
1: 과도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틀리더라고요.
3: 과도한 확신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제가 네. 경험한 대구의 정서.
1: 네.
3: 특히 TK
1: 대구 가보셨을 거예요.
3: 아, 그렇죠.
1: 아.
3: TK 정서라는
1: 예.
3: 게 저는 그 소선거구제가 정착하고
1: 예.
3: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꾸만 민주당이 전체 그 의석수에서
1: 예.
3: 약진하면서 TK가 약간의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3: 그리고 이번에
1: 예.
3: TK 통합법과 관련해서도 일부 처음에 이견이 있었지만
1: 예.
3: 그 이후에 TK 통합해달라고 통합안을 가져왔는데
1: 예.
3: 추미애 법사위원장
1: 예.
3: 또 민주당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1: 예.
3: 저는 그게 오히려 그 TK 지역 내에서의 민주당이 말로는 우리를
1: 예.
3: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다르다.
1: 예.
3: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2: 들어주지 않았던 말은 팩트가 틀려요.
1: 예.
2: 대구 경북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정리가 안 돼서
3: 아니죠,
2: 당시 기억 못합니까? 그러니까 결과란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대구 경북에 있는 그 안에서도 서로 간의 의견이 통합이
1: 예.
2: 있어서
1: 예.
2: 나중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투표까지 했던 상황 기억 안 나십니까?
3: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2: 그러니까 정리도 안 돼서 갖고 온 거를 뭘로
1: 두 분 다 말씀하셨죠.
2: 얘기를 네.
1: 팩트에 대한 부분은
2: 그거죠.
1: 두 분 다 말씀하셨죠. 두 분.
2: 네, 좀, 예. 네, 그 부분이라서.
1: 난 진도 좀 나갈래요.
2: 네, 진도 좀 빼십시오.
1: 자, 지방선거 나머지 좀 정리해 주시죠.
4: 네, 우선 예. 지방선거 전국적으로 조금 이 숫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예.
4: 전국에서 500여 명이
1: 예.
4: 투표도 안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4: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1: 예.
4: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를 완료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경쟁 없이 당선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최소 504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전체 당선 정수가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이 4,227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12%가 사실상 프리패스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초단체장 3명, 뭐 예. 지역구 광역의원은 108명이나 되는데요.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김인상 광주 서구청장,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 임병태 경

0: 이 시흥시청 예. 시흥시장이 시흥시장 후보가 모두 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1: 예. 시간이 모자랄 줄 알았는데 약간 남는군요. 예. 광고 듣고 와서요. 좀 이따. 선거 얘기는 다 하셨죠? 대우감 오늘.
0: 네.
1: 예. 그러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아, 김동인 기자. 네. 그 광고 중에 평택을 여론조사 들어왔죠.
8: 네, 네. 그렇습니다. 경인일보가 네. 한국갤럽에 의뢰한 네.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16일에서 17일까지 이틀간 평택을 이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우선 현재 지지율 1등은 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30%로 예.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예. 차지했습니다. 조국 후보, 조국 예. 조국혁신당 후보는 23%를 기록을 예. 했고요.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21%, 그리고 아, 황교안 자유화혁신 후보는 8%, 김재현 진보당 후보는 3%를 기록했습니다. 예. 물론 이 격차가 7%포인트 격차이긴 한데 이 현재 실내 그 플러스 마이너스 4.4% 네. 포인트 오차범위 오차범위가 아, 존재하기 때문에 예. 오차범위 이내다. 어떻게 보면 오차범위 이내에서 새 후보가 현재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사실 이 분명한 여론조사 이 발표할 때요 오차범위 이내면 누가 우세하단 말도 못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아, 네. 예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8: 제가 실수했네요.
7: 예. 어떻게 보십니까?
9: 이게 오차 범위 내 예. 앞서고 있다. 예. 뭐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조국 후보만 예. 먼저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그 확장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7: 예. 예.
9: 본인의 지금 그 모두 까기의 전략이 과연 지금 맞는지 대해서 한번 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남 후보가 사과한 뒤로 아마 이런 조사가 돈 것 같아요. 예.

0: 그 사과에 대한 부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에 조금 소구가 되지 않았냐. 그다음에 김재현 후보가 사실상 한 자릿수 치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순위 정리가 좀 이제 선거에 가까울수록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자구도 사이에서. 여기에 이제 단일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좀 나름대로 평택이 정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2: 김영남 후보가 지난번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정당에서 활동했을 때 당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문 냈죠. 그 이후에 민주당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온라인상에서 이미 조국보다는 김영남 후보에 대한 언급 지지 글이 많아졌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론조사상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반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결과는 그렇죠. 저는 이제 유이동 후보 한교안 후보의 선택지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다자구도 내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독자적으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는 저는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가 민주진영의 표를 황금분할해서 어부지리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최근으로 갈수록 그 표쏠림이 김영남 후보에게 가고 있다는 것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와 그 유이동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1: 가능성 있습니까?
2: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그 가능성을 열어뒀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1: 가능성 있습니까? 김남 기자.
3: 현재로서는 그 얼마나 그 선호하는 후보가 없느냐라는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좀 선택지가 나온 것 같아서 이 구도가 이 생각보다 굳어질 가능성도 좀 적지 않을 것 같다.
1: 이 어떤 포션으로 딱 굳어져버릴 것이다.
3: 다만 뭐 오차범위 이내니까요. 이 조사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저 우리 MBC 보도인데요. 그 GTX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가 이게 선거 막바지에 지금 크게 불거졌습니다. 정리
3: 그렇습니다.
1: 좀 해주시죠.
3: 이게 원래는 서울시가 인지한 상황은 지난해 11월 10일이었습니다. GTX 삼성역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대체 어떤 부분이냐, 뭐 2호선 삼성역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GTX가 원래 워낙에 대심도 철도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하 깊숙이에 이제 승강장부터 시작해서 뭐 터널도 뚫고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GTX 승강장부 지하 5층입니다. 총 80분 중 50분이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철근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철근이 그만큼 누락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 서울시는 강화 강판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이 국토부 보고가 지금 보강 방안을 검토하느라 늦어졌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이제 소요됐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관련해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로 이슈가 번지고 있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현재 이런 부실한 부분 자체가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에 발생했다라는 점을 파고들면서 시정 실패론을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반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오늘 이제 방송 발언 중에서 이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보수 보강을 하면 더 안전하다. 그리고 비용 자체는 현대건설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세금으로 보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데 비겁하고 정당하지 않은 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0: 사실상 조금 그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책임져 왔던 오세훈 후보로서는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죠. 사실 이 GTX-A 삼성역에 대한 그 최종 시군 감독 권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용역보고서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작년에 세 차례 있어서 철도공단에 보고가 됐다고 했고요.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나서에 저는 그 후에 조치가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엔 행정이라는 것은요. 행정 능력이라는 건 판단력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사실상 판단력이 이 철근에 대한 누락에 대한 그 지연 판단. 저는 이게 이미 뼈 아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일단 공사 중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거를 출마하는 그 이후에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사실 판단력으로 따지면은 이 철도의 이 철근 누락된 부분들은 시민과 안전에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고 돌아가면 감사의 정원 예산 낭비에도 불구하고 그 광화문 광장에다가 그거를 설치한 것도 판단력에 저는 부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강 버스 이것도 판단력이 흐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단력이 이 희미한

후보가 무슨 본인이 서울 행정을 다시 5선이나 도전하면서 하겠다라는 예.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서 사실 뭐 지금 정은호 후보 캠프에서 이부 이 철근 누락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니까 억까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그동안 억까라는 건 오세훈 후보예요. 네. 말도 안 되는 뭐 칸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그 속기록을 보고 흔들면서 이 뭔가 이미지를 그 훼손하려고 했는데 진가에 당하니까 네.

0: 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예. 설계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독이 있었고 예.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을 서울시에 보고했고 예. 그로부터 3일 후에 서울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예.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예. 그리고 12월에도 했고 1월에도 했고 예. 그걸 통해서 국토부의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된 건 이렇게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기 때문에 예.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예. 현대건설이 그 보강공사를 해서 더 예.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져 갖고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충분히 정치적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은 그때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서도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많은 비판을 예. 하는데 감사의 정원은 지금 이제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광화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 밤에 그 불빛 쏘는 거 기념사진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처음에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정당은 그래도 뭔가 해봐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보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 받을
1: 감사의 있죠? 정원 얘기는 조금 있다고 네. 앞에 그 해명에서 어떻게
2: 보세요? 일단 예. 사실상 예. 이게 이 본인 스스로의 철근 누락 부분을 보강하면 더 안전해진단 말이 경악스러워요. 예. 원래 시공된 투번들로 해서 예. 이 철근을 두 개로 심어야 되는데 예. 한 개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했겠어요? 2,500개의 철근입니다. 예. 얼마나 그 시공비를 빼먹으려고 했던 예. 것이고 그 관리 감독을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 보고가 들어가면 이 안전이란 개념에 있어서 철저하게 중단을 했어야 되죠. 네. 왜 그걸 하지 않고 보강공사를 하면 더 안전해진다? 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 해야 더 안전하죠. 우리는 산풍을 겪었고 성수대교를 겪었어요. 예. 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이런 식으로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에게 서울시장 맡길 수 있냐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답변한 거는 순수한 현대건설의 책임이다. 예. 이런 책임 없는 사람이 과연 서울시 시정을 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은 사실상 오세훈 후보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예. 예전에 생태탕이나 명태균 씨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1: 예. 예.
0: 이게 만약에 안전성에 예. 문제가 있다면 예. 결국에는 감리든 준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예, 예. 당연히 안전성과 문제가 제기된다면 예. 예를 들어서 이거 준공 감리할 때 마지막에 안전검사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일정 정도의 충격을 버틸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감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건설이 지금 과학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완성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만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있느냐. 예. 그것도 보고를 누락하고 보고 은폐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철도시설공단에 보고를 충분히 했다는 거잖아요. 예.
1: 보고노라.
2: 예. 아니 근데 80개의 기둥 중에 50개의 철근이 2,500개가 빠졌어요. 예. 이거는 수사의 영역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이게 착공 시기를 본인의 어떤 선거에 맞춰서 빨리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까지 들어요. 일단 중단 시켜놓고 이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뭔가 공사비를 빼돌린 거 아니냐. 예. 아무리 단순 실수로 하지만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저는 중단 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다음에 예. 뭐라 예를 들면 보강을 해서 예, 진행을 하는 게 맞는 예. 순서인데 뭔가 쫓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본인의 치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네.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보다 본인의 어떤 선거에 더 집착한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예, 분의,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1: 두 분의 말씀. 예.
0: 건설 현장에서 예. 정말로 과학적이고 다양한 계측 장비를 통해서 예. 이것이 그 안전성이 보장이 되느냐 보장이 되지 예. 않느냐를 평가할 겁니다. 그건 엔지니어와 예. 과학의
1: 제가
0: 영역이에요.
1: 제가 하나만 좀 예. 여쭤보고 싶은 두 분 말씀 그 주장은 알겠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들어갈 철근이 하나만 들어갔다면 분명히 비리의 영역이죠. 이건 그 발생 당시만 딱 보면. 그렇죠?
0: 네네.
1: 비리의 영역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리 발생했으니까 내가 보강할게요. 그럼 그래 그럼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단계 단계별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보강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다음의 문제고 애초에 비리의 영역이 아주 명백한 비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두 개 들어갈 철근이 하나만 들어가는 엄청난 비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우리가 보강할게요.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 관련해서 예. 시설공단에 보고를 예. 했잖아요. 그걸 예. 통해서 국토부에 보고되고 예. 국토부가 이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와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단계로 저는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단계의 그렇죠. 과정이다?
2: 예. 예. 근데 예. 이 서울시가 예를 들면 예산 자체도 이게 현대건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이 예. 서울시에 넘겨서 공공 세금

0: 형식으로 해서 이걸 지급을 하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돈의 관리도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 시공 감리 책임도 서울시가 했습니다. 예. 사실 수사를 해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책임 자기 때문에. 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했듯이 예.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근 2,500개를 그것도 그냥 허투루 잘못 도면을 봤어요라고 예. 넘어가서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최소한 공사를 중단해 놓고 어떤 경위로 그걸 됐는지 그걸 밝힌 다음에 그게 밝혀진 다음에 보강을 하는 게 예. 일의 순서고 그게 행정의 ABC인데 예. 무엇이 급했을까요? 라는 예. 의문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다 말씀하셨죠? 양쪽 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자, 부산 북갑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한동훈 후보가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거친 발언을 해서 특히 네. 화제를 모았습니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탈영병 홍준표를 두고 품격 있다고 했다. 네. 탈영병 홍준표가 이제 민주당으로 월북까지 한다. 그런데 거기서도 안 받아줄 것이다. 라면서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 홍 전 시장이 이틀 전 자신의 유튜브에 홍카콜라 TV에서 뭐 1, 2, 3등이 뻔하다라고 하면서 이 북갑 선거에 대해 하정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전재수 전 의원이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예. 1, 2, 3등이 뻔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1: 예. 부산 북갑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설사 뭐 예. 지금 그렇게 한동훈 후보에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 예.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예. 이분을 탈영병으로 만들어서 싸울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사실상 박민식 후보와의 허들을 넘어야 하정우 후보와 본게임을 할 수 있는 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탈영병으로 가지고 와서 예. 싸울까요? 예. 홍준표 전 시장이 떠들면 부산 북갑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그런 데 의문점이 있어서 뭔가 한동훈 후보가 조급해졌다. 예. 그러면 사실상 조급해졌다는 거는 전체 판도 자체가 네. 원한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 느끼고 있지 않냐는 방증 같다. 그렇게 예.
1: 그 정원희 소장 보시기에 예. 부산 북갑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3: 네, 뭐 한동훈 후보가 예.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예. 표현하셨는데 전 이 표현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강도 높게 비판한 건 맞죠. 예. 그러나 어디에 뭐 비속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탈영병이 월북했다. 예. 이것은 그동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예. 왜 이 거기에 개인적인 이유만으로 참전한 건 아니라고 예. 봐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원호 구청장과 후보와 관련된 과거에 뭐 외박 압력 그것에 따른 폭행 예. 이걸 갖고 자신의 그 에피소드와 관련해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원호 후보를 두둔하는 듯한 식으로 가니까 예. 또 본인에 대해서도 선거 구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딱 그냥 본인에게 비판했기 때문에 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자 여기 여론조사 좀 소개하고 갈까요?
2: 네 여론조사 끝이 예.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예.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설문한 여론조사 북갑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북갑 주민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예.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41.7%,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32.2%,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21.1%였습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라서 이게 지금 그 오차 범위는 좀 벗어난 네. 결과다로 볼 수 있고요.
1: 오차 범위 벗어나 있군요.
2: 예, 네. 그리고 양자 대결 구도를 지금 살펴볼 수 있는데 네. 양자 대결에서는 하 후보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붙는다면 42.9% 대 38.1%의 네. 이렇게 조사가 나왔고요. 네. 또 박민식 후보가 나온다면 하 후보가 44.6%, 박 후보가 26.3% 이렇게
1: 자,
2: 결과 나왔습니다.
1: 지금 여론조사 들으셨지만요. 이 3자 대결일 경우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하정 후보가 1등으로 나옵니다. 서영주 소장.
0: 네.
1: 여기도 이대로 지금 굳어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세요?
0: 굳어갈 가능성이 그래요. 상당히 높다. 네.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박민식 후보와의 어떤 그 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좀 부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예. 뭐 정치는 모르니까요. 예. 막판에 뭐 이틀을 남겨놓고 하루를 남겨놓고 뭐 예. 합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구도에서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단일화 효과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18일 날 투표용지는 다 인쇄가 됐고요. 예.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고 나면 있지만 이 단일화 부분들이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 버리면 네. 그 효과를 더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본선거 이후 25, 26, 27이 지나버리면 단일화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네. 하정우 후보의 어떤 기본적인 관성에 의한 이 구도는 계속해서 이끌어질 필요가 있고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이 두 사람의

0: 아니라 이걸 예선전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예. 이 허들이 끝날 때쯤이 되면 본 게임인 하정우 후보와 보수측의 예. 인사와의 게임은 끝난다. 그래서 예. 저는 하정우 후보가 북한에 대해서 승기를 점점 굳혀가고 있다라고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 정광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오늘 나온 예.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예. 결과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1: 왜요?
2: 왜냐하면 네. 하우스 이펙트가 굉장히 예. 강한 여론조사 기관이 예. 여론조사 꽃입니다. 저는 그보다는 가장 공신력 있는 예. 뭐 이 부산 MBC에서 네. 의뢰해 갖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게 지금의 네. 부산 북감 민심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여론조사 꽃은 뭐 지금 대부분의 정치적 그 고관여자들은 네. 이거는 당연히 민주당에 좀 바이어스 돼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네. 여론조사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 봤을 때 고무적인 것은 네. 여기도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할 때마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어요.
1: 예.
2: 박민식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낮아지고 예. 하정우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불과 뭐 시차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10%포인트의 지지율을 올리는 동안 예. 박민식 후보 또 하정우 후보의 지지율은 두 분 다 하락했다는 거 그걸 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0: 그거는
2: 있습니다.
0: 여론조사 추이 제가 보는 거 좀 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져 간 건 맞아요. 그런데 예. 그 높은 수치를 뺏어가는 게 박민식 후보 걸 가져갑니다. 예. 그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고 하정우 후보는 견고하게 본인의 지지율이 지켜가면서 기본 디폴트 값이 있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추가가 되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예. 거기서 낮아졌다는 것은 제가 그런 수치를 보지 못했다는 거 같습니다.
2: 아니요. 예. 제가 여론조사 꽃 예. 시계열로 보면 하정우 후보가 지난번에 44%의 지지율을
0: 여론조사 꽃은 또 아니래요. 하우스 이펙트
2: 아니요. 여론조사 꽃에서 내가 드린 말씀이에요.
1: 꽃의 추세도 좀
2: 꽃의 추세가 44%에서 41.7%로 줄었고요. 네. 박민식 후보는 24.5%에서 21.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네. 한동훈 후보는 22.9%에서 32.2%로 늘어난 예.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에게 이탈한 사람이 한 5%포인트가 한동훈 예. 후보에게 붙고 나머지 무당층이 한동훈 후보에게 5%가 붙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증가했다는 거죠.
1: 의심하는 분들, 뭐 의심하는 분들이나 또 다른 쪽에서 보는 분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세는 줄어드는데 이제는 아까 서영주 소장 말씀하셨듯이 굳히기 상태로 이제 굳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전망에 대해서요. 한동훈 후보로서 어렵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점점 딱딱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판세가. 근데 이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0: 근데 이제 뭐 아주 미세한 수치에 대해서 이게 뭐 한동훈 후보가 다 흡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흡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수치를 보면은 그게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박민식 후보의 표를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가 가져간 건 맞지만. 예. 하정우 후보를 한동훈 후보가 가져가는 것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래요. 것은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1: 예,
0: 같습니다.
1: 여론조사 꽃 자체 조사.
3: 네 그렇습니다. 주시고. 방금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의 자체 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예, 그리고 국민 이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요. 이 소식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노조 법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법원 판결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3: 네, 예. 오늘 법원이 지금 수원지법 민사 31부가 삼성전자 예. 2개 노조 상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예.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1: 예.
3: 이 법원은 안전보호 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그리고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해야 된다
1: 예.
3: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1: 예.
3: 현재 노조와 사측이 지금 평상시가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예, 네. 이 부분을 가지고
1: 그것도 조율을 해야 되는군요.
3: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법원이 말한 평상시란 게 어떤 수준이냐?
3: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인력 투입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소개해 주 끝내야겠습니다.
3: 네, 정광규 소장님께서 예. 언급하신 지난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과 27일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정광규, 정광재, 김동인 세 분이었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4: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잠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8: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삼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삼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5: 선거 홍보물 역시 삼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삼원 에드피아.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8: 유유 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7: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 유튜브 아프타임은 오윤희 씨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2: 안녕하세요. 소라한 고영배입니다. 햇빛 없이 지내던 사자, 야생성을 잃어버린 사냥, 불법으로 사육되다가 우리를 탈출한 여우까지 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동물원의 김정호 수의사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동물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엽지 않고 늙고 아프고 장애가 있어도 편안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11: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4: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0: 특히 팔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사흘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협상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전 10시에 시작한 양측의 협상은 저녁 6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후 4시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양측은 오후 5시부터 다시 협상을 시작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점심시간 잠시 취재진을 만나 양측의 기본 입장을 모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정 결론을 못 내면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1차 사후조정 회의처럼 오늘도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오늘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밤샘 협상 대신 내일까지 하루 더 연장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오전 회의장에 들어섰던 노조 측은 정회 시간,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조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1: 앞서 법원은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수원지법은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업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으므로 일시적인 가동 중단도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습니다. 필수 업무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의 기존 총파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1: 북한이 개성 인근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며 전술 도로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김포 전망대에서 지난 16일 오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병사들이 비포장 도로에 기둥을 세우거나 안반 제거로 추정되는 폭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촬영 사진을 분석한 한반도 안보 전략 연구원 위성 분석 센터장은 이 신문에 북한군이 전술도로 전성 조성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니치는 군사 분계선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가시화함으로써 남북 통일 목표를 포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삼을 방침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2: 지난주 베이징에서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중국 측 언급은 있었지만 비핵화 공감대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로드맵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실제로 어느 수위의 대북 압박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상 분야에선 중국이 내후년까지 매년 25조 원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쇠고기와 가금류 등의 대중 수출길이 확대됐지만 관심이 높았던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란 추상적 문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의제로 다뤄진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회담을 수행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도 이미 거절한 이란 측의 협상안에 불쾌감을 거듭 표시했습니다. 귀국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내놓으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한국부동산원은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월보다 0.28% 하락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7달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이 3.1%, 용산 종로구 등 도심권이 0.46%, 마포 서대문 등 서부권도 0.09% 하락했습니다. 경기 양주에서 만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자녀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부터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싸우게 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동에 대해서는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부는 지난달 9일 3살 난 아들을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며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행동대원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고 의뢰를 받고 범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3일 인천 청라동의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개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복대행 알선 조직으로부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했고 이후 추가 금전을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보복대행 범행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심업체 두 곳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으로 활동하는 보복대행 의심업체 두 곳을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복대행 의뢰자 또한 범죄단체 구성원 공범으로 보고 있다며 광고 게시자, 개인정보 제공자, 실행자 등과 함께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도금업체 대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응급수술이 필요했던 노동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업주 부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박치기를 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공장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

0: 서부경찰서는 이주 노동자 박치기 상해 사건 피의자인 40대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적어도 22차례 박치기를 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24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7: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8: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다자구도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평택을 민주, 보수 중 어느 쪽이라도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 진영이 유리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선 이 구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3부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찾아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판정패를 당하며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받는데요. 이 평가의 배경과 미중회담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4부의 광운대 김희교 교수와 진단해보겠습니다.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1: 회계관리
12: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4: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2: 이카운트
11: 가입비 부가세 별도.
15: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0: 번째.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1: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2: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2: 자, 평택 의리요.
3: 네네.
2: 쉽지 않으시죠?
3: 뭐 지금 뭐 박빙이고 예. 누가 어떻게 될지 예. 모르는 상황이 예. 이 맞죠.
2: 예. 예, 예, 예. 아까 저희가 근데 급히 보도해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 경인일보 여론조사인데요.
3: 네네.
2: 여론조사.
3: 네네.
2: 여기는 굉장히 어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지금 수치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김영남 후보가 30%, 조국 후보가 23%고요. 이게 뭐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3: 보통 500이니까 플러스 예. 마이너스 4.4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 8.8까지는
2: 아, 이건 그럼 오차범위
3: 냅니다.
2: 아, 예. 예. 오차범위 맞죠? 내군요. 예. 예. 그러면 오차범위 내라면 지금 어떤 누가 앞선 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고요.
3: 네, 네. 뭐 앞으로도 아마 예. 몇 차례 더 여론조사 예. 결과가 나올 텐데요. 예. 엎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2: 그렇습니까? 지금 예, 예. 쟁점은 어떻게 뭡니까?
3: 저는 제가 예. 보기엔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소위 그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를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예. 가치를 대변하고 예. 향후에 민주개혁 진영의 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5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2: 예.
3: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예. 이낙연 대표 시절도 그렇고요. 예.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민주개혁 진영이 분열할 때가 예. 어떤 때냐.
2: 예.
3: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역사를 쭉 봤을 때는 예.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할 때 예. 민주개혁 진영이 분열합니다.
2: 예.
3: 예. 예. 그렇다면 이미 통합과 연대의 정신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는 각각의 추진기구가 있어요.
2: 네.
3: 그런데 이 통합과 연대,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5기 민주정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이 누가 평택을 해서 국회에 네. 들어갔을 때 이 예. 통합과 연대의 가치와 정신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냐.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이 개소식 할 때도 지난 토요일 날 뭐 2시, 3시, 4시 이렇게 네. 개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위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 모인 분들과
2: 예.
3: 조국 후보 개소식에 모인 분들의 면면을
2: 예.
3: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어요.
2: 예.
3: 소위 연대와 통합 국면, 소위 합당 이슈를 제기되었을 그 국면에서 예. 묘하게도 검찰개혁의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분들이
2: 네.
3: 연대와 통합에 대해서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거나 아예 굉장히 공격적으로
2: 예.
3: 합당 내지는 연대와 통합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셨어요.
2: 예.
3: 그리고 또 그분들이 김용남 후보 선거 캠프를 본진으로 삼고 계신가?
2: 예.
3: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 예.
3: 그분들이 또 이렇게 맥을 같이 하면서 모여 계시더라고요.
2: 예.
3: 그렇다면 민주 정부의
2: 네.
3: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개혁 정부 5기 수립에 있어서
2: 예.
3: 누가 그 가치를 지키면서
2: 예.
3: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네. 건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2: 예.
3: 예. 지도자로 모시지는 않는다.
2: 예. 예. 신 의원님 모셨으니까요. 제가 네. 김용남 의원 측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 네, 그러시죠.
2: 예. 김용남 의원 측의 얘기는요. 어차피 그러나 이러저러해도 일단 진영을 넘어왔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민주당의 후보는 나다. 이게 아주 가장 자명한 주장 같습니다.
3: 네, 근데 그렇습니다.
2: 그 후보를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 이 주장이고요.
3: 예. 아니요, 무슨 공격? 예. 사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검증과 네거티브 기준이 있어요.
2: 예.
3: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2: 예.
3: 하시는데요.
2: 예.
3: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시민 작가께서
2: 예.
3: 이전에 한번 했던 말씀이에요.
2: 예.
3: 첫 번째 사실에 입각한 거냐.
2: 예.
3: 두 번째 후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냐.
2: 예.
3: 후보의 의지. 세 번째 자질과 업무 능력과
2: 예.
3: 관련된 거냐.
2: 예.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에 입각한 거냐. 예전에 세월호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에 예. 대해서 참사 포르노다 북한의 예. 지령이다. 김용남 후보가 얘기한 거 사실이잖아요.
2: 예.
3: 그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거예요.
2: 예.
3: 근데 김용남 후보가 무슨 뭐 조국 대표를 보고 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뭐 알레르기가 있다.
2: 예.
3: 이거는 사실에 입각한 게 아니라 죽

0: 무관적 비난이죠.
1: 예.
0: 그런 게 네거티브입니다.
1: 예.
0: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냐.
1: 예.
0: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 예.
0: 말을 하자면 본인이 뭐 아버지가 무슨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장인이 그 무슨 빨치산을 했다.
1: 예.
0: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 걸 가지고 색깔론을 얘기하면 그건 네거티브죠.
1: 예.
0: 그런데 지금 김용남 후보 땅 투기 건이라든지 땅 투기 의혹이 있고 뭐
1: 예.
0: 일단 재산만 해도 2014년에 해서 100억
1: 예.
0: 이상이 늘었잖아요.
1: 예.
0: 부동산을 통해서 는 것으로 다 추정이 되는데 사실이고 그리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최근에 변호사로서 소위 뭐 엊그제 나온 뭐 성폭력 가해자
1: 네.
0: 변호권
1: 네.
0: 이런 것도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 가치 판단에 따라 선택한 일이에요.
1: 네.
0: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자면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네. 민주정부 공직자로서의
1: 네.
0: 민주적 가치를 체화하고 있느냐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거는 사실 공직 후보자는 정치인은 묵비권이 없습니다.
1: 예.
0: 답해야 되는 거죠.
1: 자, 김용남 예. 후보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사과했지 않느냐. 자꾸 사과하는 같은 진영, 같은 민주 진영 내에서 계속해서 물건 놀아줘서 되겠느냐. 뭐 이 주장인 것 같습니다.
0: 뭘 예. 사과하셨죠?
1: 저번에 그 뭐
0: 세월호.
1: 예, 예, 세월호.
0: 예. 예. 사과는 예. 그 쪼개서 이렇게 국민들이
1: 예.
0: 쪼갠 사과보다 통사과를 원합니다.
1: 예.
0: 통으로 사과하셨어야죠.
1: 예.
0: 세월호에 대해서 사실 만시지탄이지만 잘 하셨어요.
1: 예.
0: 그런데 그 이태원 참사는 북한 지령에 따른 구호를 이태원에서 외치고 있다.
1: 예.
0: 퇴진이 추모다라는
1: 예.
0: 구호는 북한의 지령이다.
1: 예.
0: 라든지 제가 여기 MBC 뉴스 하이킥에서
1: 예. 예.
0: 우리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방송에서 불러드렸고
1: 예.
0: 그래서 초원했습니다.
1: 예.
0: 거기에 대해서 이태원 유족분들 가족분들은 예.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 저를 붙잡고 지금도 우세요.
1: 예.
0: 처음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1: 그런데 예. 예.
0: 그 명단 공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참사 포르노라고 얘기했어요.
1: 예. 예.
0: 김용남 후보가.
1: 예.
0: 왜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시죠?
1: 예. 자, 그럼 어떤 태도를 보이면은 만약에 같은
0: 네.
1: 진영으로서 경쟁자, 그냥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조국혁 신당이 보시기에는.
0: 저는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자격을 논할 수는 예. 없고요.
1: 아니, 왜냐하면 공격을 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0: 게. 공격이 아니라
1: 예. 검증을 하시니까. 예.
0: 사실,
1: 예.
0: 의지, 그다음에 자질
1: 예.
0: 이 세 가지 측면에서
1: 예.
0: 말씀을 드리는
1: 예.
0: 거고요. 저는 뭐 국민들께서 어느 시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1: 네.
0: 거라고 생각을
1: 예.
0: 합니다. 다만 민주진보진영이 지켜왔던 가치 역사들이
1: 예.
0: 있어요.
1: 예.
0: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는 뭐 노무현을 비판하는 게 씹는 게 국민 스포츠다라고
1: 네.
0: 할 정도로 조리돌림을
1: 예.
0: 당했었고.
1: 예.
0: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켜왔던 가치들이 있고
1: 예.
0: 정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쪽 진영에 있었을 때는
1: 예.
0: 그쪽 진영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리 됐다.
1: 예.
0: 미안하다. 저는 초기에 그렇게 하고 끝낼 수 있었던
1: 네.
0: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 예.
0: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많은 또 소위 민주진보 진영의 스피커라고 하시는 분들이
1: 네.
0: 그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1: 네.
0: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질문도 민주당도 얼마 전에 2022년 지방선거 때인가 그때도
1: 네.
0: 수원시장으로 나왔을 때 부동산 관련된 의혹 즉 마석에 있었던
1: 네.
0: 부동산 화도에 있었던 부산당
1: 네.
0: 관련해서 해명하라고 논평도 내고 하셨거든요.
1: 그런데
0: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1: 예.
0: 이게 맞나요?
1: 예.
0: 가치가 달라지나요?
1: 예.
0: 예.
1: 자,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요. 조국 지금 후보랑 관련한 여러 가지
0: 네.
1: 재판이 끝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조국 대표는 법률 어떻게 쭉 재판 이후에
1: 예.
0: 끊임없이 얘기됐던
1: 예.
0: 하셨던 게
1: 예.
0: 법학자로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은 부분은 있다.
1: 예.
0: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태도를 꾸준히 유지해왔고
1: 예.
0: 그리고 뭐 사과를 민들레인가라고 하는 데서 세 봤는데 한 15번 하셨어요.
1: 네. 네.
0: 예. 뭐 더 사과하라고 그러면 할 거고 네. 또 사과를 한다고 해서 조국 대표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네. 그렇게 쉽게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안다.
1: 네.
0: 하지만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하고 또 정치인으로서 청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네. 좋은 정치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게

0: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예. 몫이다 해야 될 예.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 예. 예. 자 그렇다면 좀 정치 실무적인 부분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박빙으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0: 네.
1: 저쪽 보수 후보들이 만약 단일화한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그렇게 되면 예. 평택 시민들이
1: 예.
0: 일정하게 명령하실 거라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선제적으로 표로서 한단 말씀이시죠?
0: 뭐 그럴
1: 예.
0: 수도 있고요.
1: 예.
0: 표로서 이건 평택 주민들이 예. 선택해서 표로 단일화하는 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1: 예.
0: 또 평택 주민들이 당장 단일화하라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죠.
1: 예.
0: 저희들은 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1: 예.
0: 말씀드렸던 두 가지 원칙이
1: 예.
0: 하나는 국힘 제로라는
1: 예.
0: 원칙.
1: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은 경쟁력을 보여드리고
1: 예.
0: 평택의 비전
1: 예.
0: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예.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초기에는
1: 예.
0: 필요하다.
1: 예.
0: 이 두 가지 기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1: 예.
0: 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1: 예.
0: 그 기준에 따라서
1: 예.
0: 평택 시민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 라는
1: 말씀. 후보 간 단일화는 물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여지는 남아있습니까?
0: 선거는 아직 모르는
1: 예.
0: 일입니다.
1: 예.
0: 보통은 단일화 제가 뭐 여기저기서
1: 예.
0: 이곳저곳에서 단일화 해봤는데요. 단일화 과정에서 하나의 시기는 지나갔어요.
1: 예.
0: 투표용지 인쇄.
1: 예.
0: 이게 오늘부터 투표용지
1: 예.
0: 인쇄 들어가 버렸거든요.
1: 예.
0: 그럼 이제 사전투표 전 단일화라고
1: 예.
0: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28일까지가 기한인데요.
1: 예.
0: 이때까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죠.
1: 예.
0: 오히려
1: 예.
0: 민주당 같은 경우 조승래 총장이
1: 예.
0: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없다.
1: 예.
0: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범죄자의 알레르기가
1: 예.
0: 있다.
1: 예.
0: 라고 김용남 후보가 이야기를 하셔서
1: 예.
0: 여지를 닫아둔 거는 김용남 후보와 민주당이 아닌가라는
1: 예.
0: 생각이 들고요.
1: 예.
0: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 예.
0: 일관되게 국힘제로 그리고 평택 시민들이 선택할 시간을
1: 예.
0: 가져야 된다.
1: 예.
0: 이 기준에 따라서
1: 예.
0: 선거 끝까지 그 기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박지원 의원은?
0: 아 박지원 의원님.
1: 예, 오늘
0: 제가 진짜
1: 김용남 후보의 기자의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후보에 양보하고 단일화하면 합당 후 미래를 얻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
0: 네.
1: 예.
0: 김용남 후보가 아마 되시면 합당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1: 예.
0: 첫 번째
1: 예.
0: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그 캠프의 본진에 자리 잡고 계셔서
1: 예.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1: 예.
0: 우리 이제 정치 구단 어르신의 예,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1: 예.
0: 제가
1: 예.
0: 다만.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신 우리 그
1: 박지원, 의원,
0: 박지원 예. 의원님께서 한번 김용남 후보에게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1: 예.
0: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1: 예.
0: 김용남 후보가요.
1: 예.
0: 2022년 2월 2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셔서 햇볕 정책을
1: 예.
0: 아무리 생각해도 과오다.
1: 예.
0: 그래서 진행자가 아니 예. 그 햇볕 정책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1: 예.
0: 받으셨는데 했더니 노벨 그 블루 카펫 프로젝트 의혹이 있다.
1: 네.
0: 라고 해서 DJ의 햇볕 정책과
1: 예.
0: 소위 노벨상 수상 자체를 폄훼하셨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는 우리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
1: 예.
0: 의원님께서 용남아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1: 예.
0: 라고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뭐 제가 하여튼 이었던 김용남 후보 측 지금 신 의원님을 모셔서요. 그쪽
0: 네.
1: 얘기를 계속 질문을 드릴 수밖에
0: 네.
1: 없는데요.
0: 네. 괜찮습니다.
1: 조국 후보가요. 민주당 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0: 네.
1: 민주진영의 대표주자로 적임자다.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0: 네, 네.
1: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대표 선수를 뽑아놨는데 왜 자기가 자꾸 민주진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냐 뭐 이 주장 같습니다 보니까
0: 예. 그 민주당주의와
1: 예.
0: 민주주의는 구분할
1: 예.
0: 필요가 있겠죠
1: 예.
0: 민주당이 우리 예. 민주진보 민주개혁 진영의 맏형인 거는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정청래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1: 예.
0: 하셨는데 본인이 10명 자식 중에 막내다라고 하면서
1: 예.
0: 자식들 중에 못난 자식도 있고
1: 예.
0: 잘난 자식도 있는데 자식인 건 분명하다. 맞는 말씀이죠.
1: 예.
0: 민주당 후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1: 예.
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쎄요. DJ의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의지
1: 예.
0: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해서 기쁘게 바랐던 사람은 누군가.
1: 예.
0: 그 의지를 끝까지 이어받은 사람은 누군가.
1: 예.
0: 노무현의 진정성과 일관성
1: 예.
0: 즉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정치 지도자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1: 예.
0: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춘 사람은 누군가
1: 예.
0: 문재인의 품격을 갖춘 사람은 누군가
1: 예.
0: 윤석열의 왕자는 손가락 위주로 찍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과
1: 예.
0: 조국 대표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0: 좋겠고요. 네. 이재명의 검찰개혁의 의지를 네.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1: 예.
0: 김용남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예. 끝까지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1: 예.
0: 앞으로 하반기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196조 문제를 비롯해서 이 보안수사권 어떻게 처리할 건가.
1: 예.
0: 어떤 사람이 거기에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예. 법리상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도울 수 있을지.
1: 예.
0: 그럴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 후보인 건 맞지만
1: 예.
0: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와 실력과 일관성을 갖춘 사람은 조국 후보 아닌가요?
1: 예. 만약에 당선된다면
0: 네.
1: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0: 저는 연대와 통합이라고 예. 하는 가치를 각각 그 실현하는 기구가
1: 예.
0: 민주당에도 있고
1: 예.
0: 지금 조국혁신당에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예.
0: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요.
1: 예.
0: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예. 이 각각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있는 이 두 기구가
1: 예.
0: 연대와 통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조국 대표가 가장 추진력을 가지고
1: 예.
0: 연대와 통합, 그 뭐 합당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죠.
1: 예.
0: 연대와 통합은 합당을 배제하지 않는 거니까
1: 예.
0: 여기에서 가장 열심히 뛰고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뛸 사람이 누구인가는 좀 국민들이 판단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1: 예. 이 지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요.
0: 네.
1: 지지자들 사이 어떤 감정의 골이 좀 파졌는데 극복 가능합니까?
0: 저는 충분히 네.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사실 여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소위 그 지난 대선에서 네. 저지난 대선이죠. 네. 에서 소위 이낙연
1: 네.
0: 후보를 지지했던 쪽과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지만
1: 네.
0: 사실은 그분들은 지난 총선 거치면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1: 예, 예.
0: 즉 소위 기회주의적인 세력이 득세할 거냐 말
1: 예.
0: 거냐의 문제이지.
1: 예.
0: 뭐 그냥 그냥 이 진영과 저 진영이 막 그냥 감정만으로
1: 예.
0: 싸우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예. 예. 예.
0: 분명한 중심이 있을 때 분열도 예. 가능한 것이다. 어정쩡한
1: 예.
0: 중재가 아니다.
1: 예.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김영남 후보의 어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의지 이런 걸 물어보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분
1: 예.
0: 명확하게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 아니세요?
1: 그리고 조국 후보의 당시였던 검찰의 수사 당시에 그 정치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혹시?
0: 저는 예. 이전에는 예. 김영남 후보가요.
1: 예.
0: 21대 총선 때 출마한 제가 공보물을 봤어요.
1: 예.
0: 공보물에 사진을 조국 추미애 두 사람 사진을 떡하니 걸어놓고
1: 예.
0: 조국 옹호하고 검찰개혁 거짓말했다라고 예. 써 있어요.
1: 예.
0: 그 공범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1: 예.
0: 검찰개혁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셨던 예. 분이시죠.
1: 김용남 후보는 조국 후보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뭐 할래는 의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망친 거 당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0: 예. 네. 그렇게 예.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 예.
0: 문재인 정 모든 개혁은
1: 예.
0: 100을 추구하지만 10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20, 30 그러니까 이어달리기죠.
1: 예.
0: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1: 예.
0: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누나도 독립에 실패했기 때문에
1: 예.
0: 조롱받고 질책받아야 됩니까?
1: 예.
0: 하지만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의거를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1945년에 독립에 이를 수 있었죠.
1: 예.
0: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할 바 아니고요. 그다음에
1: 예.
0: 한 가지만.
1: 예.
0: 자, 국가수사본부 만들어지게
1: 예.
0: 됐던 점.
1: 예.
0: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1: 예.
0: 속하고요. 윤석열을 체포했던 것이 어디냐. 공수처입니다.
1: 예.
0: 공수처를 만들었던 거 문재인
1: 예.
0: 정부의 검찰개혁에
1: 예.
0: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0: 윤석열 체포할 수 있었고
1: 예.
0: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경찰이 수사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된 것도
1: 예.
0: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때문이었다라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0: 네.
1: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0: 차근차근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1: 예.
0: 봅니다. 저는
1: 예.
0: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소취소해야 이재명 대통령님에
1: 예.
0: 대해서 공소취소해야 된다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은
1: 예.
0: 조국 대표였습니다.
1: 예.
0: 조국혁신당이고.
1: 예.
0: 그런데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도 있지만
1: 예.
0: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1: 예.
0: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월성원전 사건
1: 예.
0: 이런 부분들 다 있잖아요. 저는 진화위 같은 별도의
1: 예.
0: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1: 예.
0: 차근차근 끈질기게 조사해서
1: 예.
0: 공소취소할 것, 명예회복할 것,
1: 예.
0: 그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더 수사해야 될 것 구분해서
1: 예.
0: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불편한 질문 많았습니다.
0: 아닙니다.
1: 예. 조국혁신당 신장식 소속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기온도 기온이었지만 오늘 뜨거웠습니다. 그늘만 찾아다니게 되는 뜨거운 볕이었는데요. 혹시 오늘 볕에 피부가 탔다면 얼음찜질보다는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보습제나 알로에 젤 등을 발라서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물집이 잡히거나 피부가 벗겨진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뜯어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있다면 소염 진통제 복용도 괜찮습니다. 예, 한낮 기온도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랐고 김천의 경우는 36도로 5월 중순 기록으로는 최고였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 서울 인천이 27도, 광주 30도, 대구 33도로 내일까지는 한여름처럼 덥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맘때 날씨를 찾겠습니다.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논산 방향으로 선운산 나들목 앞에 1차로에서 사고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채희였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5: 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학산업학부 교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5: 자, 중국 베이징 정상회담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하나라도 뭘 건진 게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보시기에.
6: 오늘 팩트시트가 네. 나왔는데 네. 팩트시트를 보면 생각보다는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5: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어떤 그래도 이건 좀 실체가 있다는 게 뭐 있을까요?
6: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협의회하고 예. 무역 협의회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5: 예.
6: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지껏 미국은 중국을 때리고
5: 예.
6: 중국을 디커플링 하려고 해왔었는데요.
5: 예.
6: 이제는 서로 손을 잡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무역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히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 방향 전환이 됐다
6: 네네.
5: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신뢰가 있나요 그만한 두 양국이?
6: 앞으로 봐야 네. 되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회담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고
5: 네.
6: 중국에서는 큰 빅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데서 예. 알 수 있듯이 예.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회담 자체가 성사가 어려운 거였거든요. 예. 미국이 상당 정도 양보를 했었고 예. 그 양보의 배경에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때릴 수 없는 예. 힘의 몰락에 있었기 때문에 예.

0: 그렇고요. 네. 미국을 몰락하는 당신은 몰락하는 일인자라는 식으로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도 같고요. 보면. 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어떤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1: 결정적인 약점들이 네. 있죠. 네. 첫째는 히터류고요.
0: 히터류겠죠.
1: 히터류는 네. 지금 무기를 미국 무기를 이란 전쟁에서 거의 50% 이상 쓰고 네. 있기 때문에 히터류 없이는 다시 재건하기가 힘든 상황에 예. 놓여 있고요.
0: 예.
1: 두 번째로는 농산물 문제입니다. 예. 대두, 특히 대두의 문제가 있고요. 예. 이건 중간선거하고 예.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이 농민들이 대부분 트럼프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대두를 사주지 않으면 트럼프 지지층들이 반란을 일으킬 예. 상당히 강등이 높고요.
0: 예.
1: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고기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마지막 하나 든다면 예. 16개의 빅테크 그룹 미국의 중요한 예. 기업들을 데려갔지 않습니까? 예. 이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제 다 중국하고 다시 원래대로 무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약점이 훨씬 많았던 거죠.
0: 히토류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예.
0: 이건 대만 문제랑 직결해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이번에 예. 히토류가 회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예. 되었었어요.
0: 예.
1: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니네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 이 카드를 풀기도 하고 열기도 예.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였고요.
0: 예.
1: 실제로 팩트시트 보면 예. 그렇게 하기로 된 걸 읽을 수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0: 그럼 대만에는 어디까지 양보했나요 미국은?
1: 실제적으로 네. 대만은 네. 문서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트럼프 개인은 이미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는 것을 명확하게 다녀와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예. 뭐 대만은 굉장한 양보 아닌가요? 미국
1: 굉장히
0: 대통령으로서.
1: 양보죠. 예. 굉장한 양보.
0: 무기 수출 꼭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1: 무기 수출은 아마도 예. 예. 예, 작년에 111억을 팔았고요.
0: 예.
1: 이번에 140억을 팔려고 하는데
0: 예.
1: 이 뒤에 140억은 적어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0: 그래요.
1: 높습니다. 이걸 파는 순간은 예. 회담은 다시 원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0: 예. 근데 미국도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게요. 꽤 있지 않습니까? 첨단 기술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요. 이거 가지고는 히토류 문제를 이게 같이 동등하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1: 첨단 기술로서 예. 지난 10년 동안 특히 반도체를 예.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을 해왔었는데요.
0: 예.
1: 그게 마지막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0: 예.
1: 그 핵심적인 전구가 이제 H2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칩인데요.
0: 예.
1: 이걸 원래는 중국에서 사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못 팔겠어요.
0: 예.
1: 근데 이제는 미국이 팔고 싶은데 중국이 예. 안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이미 그 정도 성능의 칩은 우리도 있다라고
0: 있다,
1: 하는 거죠.
0: 자체 개발했다.
1: 예. 그 사이에
0: 예.
1: 그 지난 10년 사이에 중국이 그만큼 기술에서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0: 예.
1: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져
0: 예.
1: 버린 거죠.
0: 대만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중국은 계속 압박할 텐데요.
1: 중국은 지금 네. 대만을 확실히 자기 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미국의 외부의 압력이 많이 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대만 내부에서도 국민당이 상당히 친중적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협상에서도 트럼프한테 가장 강하게 이 문제는 양보하라고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0: 대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중국 입장에서는.
1: 중국은 예. 일단 일국양제입니다.
0: 예.
1: 니네는 우리 땅인 것만 인정하면
0: 인정하고, 예.
1: 니네 시스템은 니네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0: 예.
1: 그 방식이 지금 국민당은 상당 정도 동의를 했고
0: 예.
1: 이번에 국민당 당수가 중국에까지 가서 서로 악수도 했죠.
0: 시간에 대한 약속도 없이.
1: 네.
0: 예.
1: 그건 뭐 생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0: 근데 홍콩 케이스를 받지 않습니까? 대만
1: 네.
0: 사람들.
1: 네.
0: 아, 저 일국양제고 뭐 체제 뭐 유지 뭐 다 하더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걸 봤는데도 괜찮나요? 대만인들은?
1: 가장 이상적으로는 네. 중국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는
0: 네.
1: 당연히 대만 국민들의 대만 독립을 요구하겠지만
0: 예, 예.
1: 이번에 국민당이 말한 게 핵심을 찌르는데
0: 예.
1: 이게 현실적으로는 대만 예. 평화와 독립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0: 네.
1: 보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독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대만의 평화가 더 갈수록
0: 예.
1: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예. 겁니다.
0: 그럼 중국은 일단 일국양제 체제만 인정해라. 그
1: 그렇죠.
0: 정도면 굉장한
1: 진. 예. 니네가 같은 중국이다 이거
0: 예.
1: 인정하라고 하면
0: 예.
1: 그 대만한테 주는 기간들은
0: 예.
1: 무한히 늘어날 수 있어요.
0: 그거는 뭐 대국 입장에서
1: 예.
0: 아 그거는 중요치 않다. 기간은.
1: 네. 네.

0: 세대 두 세대는 중요치 않다 뭐 이런 얘기.
1: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최근에 일본까지 네. 외부의 압력만 없다면 예. 외부의 지지만 없다면 대만은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국빈 방문인데 뭐 멜라니아 안 오고 이런 건 중국에서 어떻게 해석하나요 지금?
1: 멜라니아 예. 여사 같은 경우에 예. 중국에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안 온 것은 아마도 뭐 엡스타인 파일과 같은 문제로 뭐
0: 내부적으로 불편해서
1: 예, 불편해서 안 온 것 같고요. 예. 둘째 아들 부부는 왔는데 예.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상당히 무너져 있다는 예. 게 하나의 증명인데 예. 이 사람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단 말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정보를 예. 가지고 예. 또 그 주식 투자도 하고 예.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이번에 이것도 중국에서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예.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양 리더가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들 부부가 서 있거든요.
0: 그래서요. 예. 민간인인.
1: 예. 예. 아무런 직위도 없는 민간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국가에서 보면 우리 같은 때는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인데요.
1: 그러니까요. 미국이 예. 여기까지 와 있다는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0: 예. 무기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좀 지나면? 대만에 대해서?
1: 아마 그 발표는 예. 미국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0: 남북적 약속으로 해놓고 예, 물밑 약속으로 예, 해놓고요. 예.
1: 의회는 계속 무기를 팔기를 예. 요구할 거고요. 예. 그 군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행정부가 그것을 승인 안 해서 예. 질질 뒤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 예. 그래놓고 암묵적으로는 그냥 서로 합의를 한 것처럼 행동하고요.
1: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면 아마도 히토류는 지금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라 통제 상태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아마 히토류 좀 더 풀어줄 거고요.
0: 히토류도 많이 풀어줄 이 정도 양보면 많이 풀어주나요 이제?
1: 그럴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0: 예. 이란 문제는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1: 이란 문제는 예. 사실 전 세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 보고 있지만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0: 예.
1: 사실 왜 그러냐면 이란 문제는 중국에게 양면이 다 있어요.
0: 예.
1: 이란 전쟁이 지속되어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일극 체제로서의 체면을 계속 깎이는 유리한 점이 있고요.
0: 예.
1: 또 하나는 뭐 해제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에너지가 다시 원래로 돌아간다는 이점이 있어서
0: 예.
1: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차이 갭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들이 국력을 많이 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예.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0: 그럼 뭐 이란 문제에 대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이 지금 이후에도.
1: 중국이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는 예. 대로 할 텐데요.
0: 예.
1: 자기의 힘을 지나치게 과용해서 할 가능성은 없다고
0: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예.
0: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럼프하고 좋은 말을 예. 해놓고 나서 바로 이란한테 우리는 니네 원유를 계속 구입할 예. 것이다라고 미국에게 통보하고 예.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져오던 기본적 입장 전쟁은 멈춰라
0: 예.
1: 호르무즈해 뭐 무료 개방해라
0: 예.
1: 핵의 평화적 이용은 좋다 여기까지 원칙을 가지고 계속
0: 원칙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별한 어떤 진전을 요구하거나 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 그러니까 그래서
0: 예.
1: 예를 들어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중국이 패권국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예. 이유도 그렇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확실히 줘서 동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0: 예.
1: 중국은 어디서나 그런 역할을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 그 오일은 괜찮습니까? 석유는 비축된 거나 뭐 어떤 지금 이 호르무즈 막히고
1: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0: 예.
1: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일 줄 알고
0: 예.
1: 에너지 자급률을 상당히 높여놨어요.
0: 예.
1: 그래서 전체 에너지 자급률이 85%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0: 예. 예.
1: 그중에서 이란 석유는 한 뭐 90%를 다 수입한다고 해도 5%에서 8%밖에 안
0: 예.
1: 되거든요.
0: 예.
1: 그건 이건 중국 자체의 석유나 석탄을 대체해서
0: 예.
1: 그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심각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0: 충분히 견딜 수 있다.
1: 예예예. 예, 예.
0: 예. 그래도 이 미국은 전 세계는 중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1: 네.
0: 거기에는 크게 이 아까 말씀하셨던 힘을 과시해서 부응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1: 물리적 힘은 과시할 생각은 없고요. 예.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예. 경제적

0: 지원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그리고 미국의 일종의 국제적인 행패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1: 예.
0: 하는 지원 같은 것은 앞으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중국 지도부는요,
0: 네.
1: 미국을 가라앉는 일극으로
0: 예.
1: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0: 네.
1: 내부에서는.
0: 네.
1: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0: 지난 10년
1: 네.
0: 전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자 엄청나게 겁을 먹고
1: 예.
0: 나라의 분열까지도 걱정을 했는데
1: 예.
0: 10년 동안 견디고 싸워 보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별거 없다.
1: 할 만하다.
0: 할 만하다라는
1: 예.
0: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자신감이 이번에
1: 예.
0: 제대로
1: 아, 그래요.
0: 분출되었다고 보입니다.
1: 극복 가능하다고도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0: 네.
1: 어느 정도 세월 내, 시간 내.
0: 시간의
1: 예.
0: 문제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결함을 하나만 들려고
1: 예.
0: 한다면 EUV라고 하는 반도체 만드는 장비입니다.
1: 예.
0: ASML에서 만드는.
1: 예.
0: 이제 그걸 만들어내면은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모든 기술이 독립이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1: 예.
0: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한 10년 예상을 하는 것
1: 앞으로
0: 같고
1: 10년이요.
0: 그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1: 예.
0: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단계 DUV까지는 만들고 있거든요.
1: 예.
0: DUV 수준까지는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1: EUV를 만드는데 10년. 그것만 극복하면 미국 자체도 극복 가능하다.
0: 그렇죠.
1: 예. 그렇다면 이 투키리데스의 함정을 거의 협박조로 꺼냈는데요.
0: 네.
1: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0: 그럼에도
1: 예.
0: 불구하고 G2 반열에 오르는 것은 확실하지만
1: 예.
0: 미국을 넘어서는
1: 극복은 안, 예.
0: 미국을 넘어서는 일극은 되는 것은
1: 아.
0: 당분간 어렵습니다. 일단 금융패권, 달러 패권이
1: 예.
0: 미국한테 있고요.
1: 예.
0: 군사력도 중국은 계속 GDP 2% 이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전 지구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1: 군사적 패권주의에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0: 예, 그렇죠.
1: 예, 그냥 현상 유지나 어떤 중국 근해 유지에 초점을 맞출
0: 예, 그
1: 것이다.
0: 단적인
1: 예.
0: 얘가 우크라이나든 이란이든 사실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 국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1: 예.
0: 아직까지도 군사적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을 보면
1: 예.
0: 아직도 수성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예. 그 달러 패권을 위안화 패권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야심은 없나요?
0: 그건
1: 지금은?
0: 뭐 당연히 바라는데
1: 예.
0: 그게 쉽지 않은 것은
1: 예. 알고 있나요?
0: 예,
1: 지금도?
0: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죠.
1: 예.
0: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1: 예.
0: 달러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1: 예.
0: 칩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게
1: 예.
0: 아직 미비합니다.
1: 예.
0: 따라서 그 극복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거고요.
1: 예.
0: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공용 통화를 만들어내면
1: 예.
0: 그걸 통해서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운대 김의규 교수 모셨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한계를 넘어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

0: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헐 소신난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3부에 소개된 평택을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6일 17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쳐볼까 합니다. 김현철의 왜 그래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박종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지난달 국내에서 올해 첫 진드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텃밭 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죠. 진드기는 풀밭에 숨어 있다가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빠는데요.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최근 10여 년간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400여 명이 숨진 바가 있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되도록 잔디밭에 머물지 말아야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돗자리를 깔아서 물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입부근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남우호 피격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며 공격 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3국이 이란 소행인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내 일부 세력이 불안정 조성을 위해 어떤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반올림이 반도체 초과 수익을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 뒤에 수많은 노동자의 질병과 죽음이 있었다며 삼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지금이야말로 직업병 예방에 투자할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만들다 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성과를 나눠야 한다며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직업병 보상 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 저장한 영상도 규정 시행 이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에서 2020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 얼굴과 모르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195개를 저장해 2024년 12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탱크데이라는 할인 행사를 열었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중단하면서 프로모션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구를 발견했다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혈관염 치료제 타브네오스를 복용한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브네오스 캡슐 성분명 아바코판은 2023년 활동성 중증 유가종증, 다발 혈관염 등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국내 시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 공급된 사례는 있었고 76명 가운데 담관 소실 증후군이나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20도.

0: 24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2년 전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1위는 봄이었고요. 2위는 가을, 3위는 여름, 4위는 겨울이었는데요. 그보다 10년 전에는 가을이 1위로 뽑혔지만 10년 사이에 순위가 뒤집혀서 봄이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권대웅 시인은 자신의 저서 당신이 사는 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춥고 가난했던 기억이 많은 사람은 겨울이 춥고 싫다. 반면에 겨울에 따뜻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겨울을 좋아한다. 춥지만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도 기억의 작용이다. 진짜 이런 공식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에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봄을 가장 좋아하는 계절 1위로 꼽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찍 찾아온 더위 때문에 벌써 저물어가는 봄. 여러분은 이번 봄에도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무진의 청춘 만화 전해드렸습니다. 양수연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저는 요즘 일상 속 행복을 찾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번아웃이 크게 와서 모든 것에서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행복한 저를 되찾고 싶어요 하면서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번아웃이 오면 진짜 그럴 때가 있죠.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순간보다는 이런 평범한 것들, 뭐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 또 뭐 퇴근길에 만나는 예쁜 노을 같은 거 아주 작은 일상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하게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나은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게 그런 사소한 행복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또 많이들 글 남겨주셨는데 서정성님이 저도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녁 먹고 동네 식물원 걸으면서 듣고 있는데 운동하는 분들 정말 많네요. 오, 봄을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 1위가 봄이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조광희님은 전 따뜻한 기억보다는 몸에 열이 많아서 겨울이 좋네요. 아, 광희님처럼 또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겨울 좋아하시죠. 시원한 날씨, 추운 날씨도 이겨낼 수 있는. 안은비님은 저는 여름만 아니면 됩니다. 벗어도 벗어도 더워요. 유유. 하, 오늘도 진짜 날씨 많이 더웠잖아요. 임채영님 오늘 출첵해주셨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가을이 좋아요. 10년 전에 가을이 1위였다고 하죠. 박조기님은 갑자기 너무 더워요. 오늘 차건 32도였습니다. 김명자님도 오전에 딸기 육묘 다듬는데 40도에 육박했어요. 오전에만 일하고 들어와서 에어컨 틀고 점심으로 열무국수

0: 먹었어요. 와, 오늘 진짜 열무국수 먹기 딱 좋은 날씨였네요. 40도. 너무 더운 날씨. 오늘 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봄에 좋은 기억이 많아서 아마도 1위로 꼽힌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봄에 어떤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무래도 봄은 뭐 새학기도 있고 뭔가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벚꽃도 뭐 꽃들도 예쁘게 피고 그렇다 보니까 설레는 일, 새로운 일 많이 생기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이번 봄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또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3부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요즘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궁금하시죠? 이따가 3분에 짜잔 하고 공개할게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분은요. 올품, 열혈강호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오늘 옛 전남 도청 5.18 민주광장에서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5.18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980년 모습으로 복원된 옛 전남 도청의 정식 개관을 기념하는 의미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은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광주 시민처럼 2024년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면서 광주 시민들의 정신이 12.3 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행사 문구에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까지 포함되면서 계엄군과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면서 비판이 확산됐고요. 스타벅스 측은 결국 이벤트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국민의 70%인 약 3,600만 명인데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은 한 명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한 명당 기본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가운데서도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오는 7월 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카드사 홈페이지, 앱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서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번에 받은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는 물론이고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는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경주의 기온이 35.7도까지 오르

오르는 등 5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이 때이른 더위에 예년보다 온열 질환자도 빨리 발생해서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5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면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종일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아서 서울 18도, 대전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웨스트라이프의 시즌스 인 더 선 듣고 왔습니다. 5404님이 경북은 벌써 대프리카예요. 5월에 이렇게 더우면 6월부터 9월까지 어찌 살죠? 더위 조심하세요. 수요일에 비가 온다니 조금은 시원해지길 바라요.

어휘 관련 소식 전해드렸더니 여기저기서 많이들 글을 올려주셨네요. 신은희님도 어제 오늘 대프리카 이웃인 구미는 34도까지 올라서 작업하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우리 하우스 안은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5283님도 젠디 저는 더위를 타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암 수술 후에 약을 먹은 뒤로 땀도 많이 나고 갱년기까지 겹쳐서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돼요 하셨고 김경주님도 젠디 선풍기 꺼내야 될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더워서 큰일입니다. 그리고 안대범님도 저는 진즉 선풍기 돌리는 중입니다. 껄껄 하고 글 남겨주셨네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벌써 온열 질환자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한낮에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다가 어지럼증, 탈진 증세 호소하는 사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온열 질환이 이제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거 심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거나 뭐 생명 위협할 수도 있어서 진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항상 갈증이 없다고 해도 물 자주 드시고 또 가장 날씨 더울 때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죠. 그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이면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또 통풍 잘 되는 옷 입는 게 좋대요. 그리고 햇볕 아래 오래 있지 말고 중간중간 쉬어가시면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더 자주 살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평소에 뭐나 괜찮은데 뭐 괜찮겠지 하고 버티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몸이 좀 쉽게 지치거나 어지럽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바로 뭐 시원한 곳에 가셔서 쉬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전해드린 것처럼 수요일부터는 조금 비가 내리면서 그나마 괜찮다고 하고 내일도 좀 구름이 있어서 오늘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5월인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경주님도 그렇고 선풍기 꺼내신다고 하고 다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건강하게 여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신지연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디에이드의 응원가.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얻으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신 거 만나볼 건데 먼저 너무 일찍 보내주셔서 뉴스 하이킥 시간에 도착한 문자가 있습니다. 9875님. 젠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시골은 모내기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논바닥 여기저기 이양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린 모를 심느라 덩달아 저도 많이 바쁘답니다. 들밥 배달하느라 바빠요. 그래서 출석 문자도 제때 못 보내고 오당제 듣고만 있어요. 오늘도 미리 출석합니다. 일하면서 젠디 기다리고 있을게요. 참 젠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요즘 들에 배달 나가는 국물은 얼음 동동 띄운 오이 냉국이랍니다. 시원하겠지요. 너무 시원하겠는데요. 오이냉국. 그렇겠네요. 요즘 시골은 진짜 가장 바쁜 계절이겠네요. 그 모내기 하시느라 그렇죠. 모내기 철이라다 보니까 온 동네가 분주하실 텐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밥 챙겨서 배달도 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우리 9875님.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미리 출석 체크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실까요? 우리 9875님. 오이 냉국. 오늘 같은 날씨에 진짜 딱이었겠네요. 오늘 정말 더웠잖아요. 들판에서 이 더운 날씨, 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는 최고의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무더위 너무 많이 덥다고 하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물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힘내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민수님은 오늘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꽃 구경했어요. 32도라서 매우 더웠지만 관람버스 타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울산 태화강의 국가정원 지금 요즘 꽃이 예쁜가 봐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창 예쁜 뭐 튤립도 피고 벚꽃 이제 지나고 나서 개나리, 벚꽃, 철쭉, 진달래 다 지나고 이제 장미가 곳곳에 많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막 색깔도

다양하게 그 계절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경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김동환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졸업앨범 촬영을 했어요. 야외에서 개인컷하고 단체컷 찍었는데 햇빛이 찌는 데는 너무 뜨겁고 더웠어요. 오, 그랬겠다. 오늘 같은 날 밖에서 촬영하면은 막 땀도 많이 나고 힘들었겠는데요. 그리고 오병준님, 젠디 저는 야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5765님도 오늘 일만 했습니다. 오늘 또 일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병준님도 마찬가지고. 2776님은 아들 수학여행 간다고 해서 어제 옷 사주고 외식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엄마 옷 사줘서 고마워. 돈 벌어서 효도할게. 그러더라고요. 아울렛 가서 중저가로 사준 건데 저 말 들으니까 갑자기 울컥했네요. 내일 수학여행 서울로 갑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라고 젠디가 전해주세요. 아, 고등학교 2학년 아드님. 수학여행 가기 전에 이제 또 쇼핑하셨나 보다. 그쵸. 서울로, 오, 어느 코스로 갈까요? 요즘에 서울 가면은 이제 그 놀이공원 한번 가줘야 되고, 그리고 뭐 광화문이나 이런데 궁 투어 같은 거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겠는데, 너무 재밌겠네요. 2776님.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덥지 않고. 그래도 구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오늘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또 어제 문자를 주셨는데요. 임지용님이 내일 5월 18일 월요일은 이직하고 첫 출근하는 날이랍니다. 되게 긴장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잘해낼 수 있겠죠? 하면서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해 주셨어요. 힘들 때 많이 들으셨던 노래래요. 지용님 오늘 출근 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듣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글 남겨주시고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올게요.

임지용님이 신청해주신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왔습니다. 9330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연수를 와서 1박을 하게 됐는데요. 육아에서 벗어나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오랜만이라 사실 너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소중한 오늘 젠디 라디오 들으면서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야겠어요. 오, 회사 연수를 가셔서도 오랜만에 맞이한 혼자만의 시간이신 것 같네요. 그쵸, 육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혼자 이렇게 조용히 라디오 듣는 시간도 쉽지가 않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자유 시간을 갖게 되셨으니까 좀 그동안 못하셨던 거, 하지 못했던, 미뤄뒀던 일들 좀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막 특별하진 않아도 이렇게 라디오 듣는 거, 뭐 좋아하는 음악 듣는 거,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충분히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좋아하는 영화 같은 거 한 편씩 꺼내보거나 못 봤던, 밀려놨던 그런 드라마 아니면 책 읽기, 그리고 산책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아하는 카페에 가셔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진짜 힐링하는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267님, 엄마랑 단둘이 강원도 가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찾아뵙네요. 가는 길 엄마가 안전운전 하도록 응원해주세요. 오, 어머니랑 둘이서 떠나는 강원도. 그 시간 자체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잘 뵙고 오시고요. 어머니 운전하시는 길 지금 가고 계신 건가? 피곤하실 텐데 천천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옆에서 간식 같은 거 잘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267님이. 또 1055님은 멀어져가는 봄은 아쉽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하네요. 인생의 봄이 간다고 엄마는 많이 아쉽다고 하세요. 저는 그 기분을 아직 모르겠지만 엄마가 웃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젠디. 봄은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있어요. 판소리도 배우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있어요. 아참,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 성년의 날 주인공인 2007년생들 모두 성년이 됨을 축하해요. 정동원 일병두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마 가수 정동원 씨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금 군대 가 있나 봐요. 아, 그렇구나. 오늘이 성년의 날이에요? 아, 그렇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아니지. 셋째 주 월요일. 와, 오늘 성년이 되신 우리 2007년생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듣고 있는 오늘 성년을 맞이한 2007년생이 있으시다면 문자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특별히 더 격하게 축하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2516님은 젠디, 지난번에 창원에서 열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당당히 대회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산내초등학교 5학년 손녀 김하은이 내일 청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출전하러 오늘 떠났어요. 자랑스럽습니다. 금메달을 또 딸 수 있을지 내일 봐야죠. 젠디 응원해주시면 땡큐입니다. 우리 손녀 김하은 파이팅! 아, 기억하죠. 그때 손녀분이 우리 하은 선수 전국 대회에서 그때 금메달 땄다고 자랑해 주셨잖아요. 위에 선배들도 다 이기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또 내일 경기가 있나 봐요. 전국 사격대회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14일에 시작해서 21일까지라고 합니다. 3,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한다고 해요. 와, 진짜 많이들 출전하네요. 우리 김하은 선수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노래 두 곡 전해드리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2245님이 신청해 주신 이찬혁의 멸종위기사랑 그리고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듣고 오겠습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친구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도움 덕분에 휠체어 러너 김남영 씨가 10km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소식인데요. 김남영 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혼자 걷는 게 어려웠고 늘 앉아있거나 누워 지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 친구들이 쉬는 시간마다 같이 붙어서 연습도 도와주고 일단 걸어보자, 우리의 이것을 잡고 걸어보자 이렇게 계속 응원해줬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게 됐고 17살 때 처음으로 두 발로 서서 걸어보는 순간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에도 나가서 끝까지 완주를 해냈다고 하는데요. 김남영 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친구들이 내밀어준 이것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친구들이 내민 이것, 남영 씨가 붙잡고 걸었던 친구들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손, 2번 발, 3번 배. 자, 함께 하자고 할 때 보통 어떤 걸 내밀죠? 1번 손, 2번 발, 3번 배. 정답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0: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나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방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선 일부 구간에서 선로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감독관과 검사관을 급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3시쯤 강릉선 남강릉 강릉역 구간에서 선로 휘어짐 현상이 발생했지만 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을 지나가던 열차 기관사가 차체 진동을 감지해 관제실에 보고했고 후속 열차 기관사가 선로 이상을 발견했다며 더워진 날씨로 인한 휘어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승객이 갖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퇴근길 시민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객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역무원들이 승객들을 하차시킨 뒤 배터리를 수조에 담궈 진화작업을 벌였고 10여 분 만에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은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과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적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 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임금 협상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 혈관염 치료제 타브네오스를 복용한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보고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브너스 캡슐 성분명 아바코파는 2023년 활동성 중증 유가종증 다발혈관염 등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됐지만 국내 시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 공급된 사례는 있었고 76명 가운데 담관 소실 증후군이나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24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7도입니다. 고강용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9: 개발도상 국가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환경에 이로운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싶지만 관련 기술이 부족한 건데요. 이때 선진국들이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0: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국내 한 지자체가 몽골 정부의 친환경 전환 사업을 도우려 합니다. 디젤 버스 대신 전기 버스를 쓰도록 지원하고 석탄 대신 태양열로 난방을 할 수 있게 돕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대기 오염과 탄소 배출이 줄어서 길게는 우리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친환경 기술을 공유하는 기후 외교,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김남영 씨에게 친구들이 함께 걷자면서 늘 내밀어줬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5704님, 라디오를 켜자마자 퀴즈가 나오네요. 혹시 내게 손을 내미는 것인가요? 정답은 1번 손입니다. 설마 발을 내밀었을라고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와, 5704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렌틸콩도유 한 박스 당첨되셨어요. 샵 8001번으로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김남영 씨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받으면 비장애인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비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으로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캣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8: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캣박시부.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캣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8: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1: 네.
1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0: 맥스 안 터져요.
1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0: 맥스 안 터져요.
1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3: 환인제약.

0: 수영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래부터
1: 요즘에 그 소식 들었어까지
0: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 놓쳐서는 안 되는 키워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1: 우리는
0: 최신 트렌드부터

0: 사회적 이슈까지 세상만사 돌아가는 얘기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드리는 요즘 우리들. 오늘도 코너지기 MBC 김민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떻게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민호 아나운서?
1: 예. 매번 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질문? 네. 이상하게 유독 별일이
0: 마라톤
1: 없는...
0: 뭐 없었어요?
1: 예. 지난주에는 없었고.
0: 그렇구나.
1: 예. 아, 야외 촬영 뭐 주말에 잠깐 다녀왔는데.
0: 어디 갔다 왔어요?
1: 그 청라 쪽에 청라 하늘대교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라와 영종도로 있는 세 번째 대교인데 거기에 기네스북에 오른 그 교량 전망대가 있어요. 184m.
0: 높아서?
1: 네. 거기서 그 무슨 엣지워크라고 이렇게 옷 입고 그 밧줄 하나 이렇게 매달고 그 다리 약간 이렇게 기대는 뭐 아무튼 야외에서 하는 그 완전 엄청난 액티비티가 있더라고요.
0: 그거 하고 왔어요?
1: 네, 그 촬영차 다녀왔는데 아,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0: 와, 언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1: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늘엔
0: 오늘엔 시간에 와, 별일 있었네요, 진짜. 아, 특별한 일이 있었네요.
1: 네, 추천드립니다. 주말에 나들이. 예.
0: 그렇구나. 아니, 이제 5월인데도 벌써 한낮에는 여름처럼
1: 맞습니다.
0: 덥잖아요.
1: 예.
0: 이렇게 더울 때 러너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뛰나요? 아니면 좀 쉬나요?
1: 아니요, 뛰긴 뛰는데 이제 완전 무장을 해요. 특히나 오케이. 이제 얼굴 화 그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노화 방지에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0: 그쵸.
1: 선크림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이스 마스크라고 있어요. 전체 다 가리는 거기에 곡을 쓰고 또 모자까지 써주면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경지에 이르거든요.
0: 네.
1: 얼굴이 아예 다 가려져서 뭐 햇빛에 전혀 이제 손상 없이 잘 뛸 수 있고 뭐 끝나고 물 바로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더위를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더워요? 얼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1: 그 마스크에 그 약간 공기 통하는 그 구멍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덥진 않고 숨도 잘 쉬어지고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항상 건강 관리 잘하면서 뛰시길 바랄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언급해주신 키워드긴 한데요. 요즘 건강 정보입니다.
0: 오, 건강 정보.
1: 네.
0: 100세 시대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민호 아나운서도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나요?
1: 저 엄청 많아요.
0: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명의 뭐 알토란 이런 프로그램 챙겨보세요?
1: 아,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그 쪽 위주로 너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0: 진짜?
1: 찾아보고 뭐
0: 그렇구나.
1: 의사분들 이렇게 토크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고
0: 그런 것도 많이 들어요?
1: 네,
0: 와,
1: 네.
0: 그렇구나.
1: 네.
0: 그 요즘은 그러면 또 어떤 건강 정보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1: 네. 정말 놀랍게도 어제가요? 무슨 날이었냐면요. 세계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0: 그런 날이 있구나.
1: 네. 고혈압은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인데요.
0: 네.
1: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혈압이 오랜 기간 높게 유지가 되면요. 뇌졸중, 협심증, 심부전, 만성 콩팥병, 뭐 망막 질환 이렇게 각종 중증 질환의 위험이 커지거든요.
0: 네.
1: 이것 때문에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건강보험 통계 기준으로 2024년 국내 고혈압 환자가 와 760만 5,577명에 달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의하면요. 진단받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하면요.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가 약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 그렇구나.
1: 전문가들은 고혈압 관리 핵심으로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꼽는데요.
0: 네.
1: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저녁 일정한 시간에 확인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염분 섭취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 또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유산소 운동 또 뭐 금연과 절주 적정 체중 유지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1: 이미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나 증상이 없더라도 약 드시는 거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0: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하군요.
1: 예.
0: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가 1,3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좀 놀라운데
1: 그쵸.
0: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 같은 때 또
1: 네.
0: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 급성 심혈관 질환을 겪을 가능성 높다고 하니까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자, 그리고 또 어떤 건강정보 준비되어 있나요?
1: 저희 5당제에서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다 이 얘기를 젠디가 자주 해드렸는데요.
0: 네.
1: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가는 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자고 안내를 했었다는데
0: 네.
1: 이 상식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네. 호주의 에디스 코안대 연구 결과인데요.
0: 네.
1: 비만 노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주 2회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간 그룹이 올라간 그룹보다 근력과 심혈관, 대사 지표 전반

0: 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고 해요.
1: 오, 진짜요?
0: 네, 구체적으로 등척성 근력은요 내려가기 그룹에서 34% 증가를 해서요 올라가기 그룹 15%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네. 이것도 내려가기 그룹에서는 13%가 감소를 한 반면에 올라가기 그룹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1: 오, 그렇구나.
0: 인슐린 민감도도 살펴보니까요 내려가기 그룹 12% 개선이 됐는데 올라가기 그룹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통 힘들게 해야지 운동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상식이 있는데 이 네. 기존 상식을 좀 흔드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비만 노년층 이 특정 집단에서 확인된 결과라는 점이니까요. 그리고 주 2회 운동을 실시했다는 것도 참고로 좀 하셔야겠습니다.
1: 네, 그러면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네. 계단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0: 훨씬 쉽죠.
1: 효과만 확실하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무릎이 혹시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자, 그리고 다음 건강정보 바로 만나볼게요.
0: 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으실 부분인데요. 바로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샌디는 잘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1: 네, 저는 잠을 많이 자는 편이긴 한데 네. 어제 숙직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네. 잠이 숙직실에서는 진짜 잠이 안 오는 거.
0: 좀 불편한 환경이라 그런가요?
1: 막 누워는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기분? 그렇지 않아요? 잘 자요, 김민아?
0: 저는 진짜 잘 자서
1: 숙직실에서도.
0: 네, 저는 오히려 집보다
1: 오히려 진짜.
0: 네, 왜냐면 맨날 이불도 되게 좋잖아요.
1: 맞아,
0: 향긋하고.
1: 매일 빨아주시고.
0: 네. 그래서 매일 숙직하고 싶어요.
1: 진짜요?
0: 아, 그거 하지만 약속 없는 날.
1: 좀 녹음해가지고. 알겠습니다.
0: 혹시 일 있으시면.
1: 네. 네. 진짜죠?
0: 부탁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0: 아, 저 또 질문 있는데. 네. 하루에 그럼 평균 몇 시간 주무세요?
1: 그래도 한 7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0: 딱 평균적으로 네. 주무시는 시간에 네. 딱 주무시네요.
1: 맞아요.
0: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잠은 적게 자는 게 몸에 나쁜가? 많이 자는 게 몸에 나쁜가? 근데 보통 많이 자면 몸에 나쁘다는 생각을 잘 못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 네.
0: 평균적으로 성인은 젠디와 같이 한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필요하고 아동 청소년은 조금 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한데요.
1: 네.
0: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평균 7시간인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3배 9시간 이상인 사람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자는 사람, 많이 자는 사람 둘 다 지금 뇌졸중 발생률이 높은 거예요.
1: 네.
0: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자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88% 높았다는 미국 신경학회 학술지 결과도 있고요.
1: 아, 낮잠을 자면은?
0: 네. 그 낮잠 자는 것도 약간 뭐 몸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결과인 거죠. 그러면 평균 시간만 지키면 되냐? 뭐 7시간에서 8시간.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7시간, 8시간에 푹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1: 네.
0: 좀 수면의 질이 나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도 포함이고요. 또 잠을 설치면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혈당이 치솟아서 당뇨병 예방에 비상이 걸린다고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너무 잠을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똑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게 결론입니다.
1: 결론이 좀 아쉬운 거.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이 있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등장하길 기대해 보겠고요. 자, 요즘에 또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급하게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데
0: 네.
1: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 정보 혹시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젠디는 필요 없으시죠? 다이어트 관련된 거.
1: 저는 뭐 다이어트를 딱히 막 일부러 하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네.
0: 운동도 잘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찌세요?
1: 운동해요.
0: 운동하세요?
1: 네, 운동해요. 그래요.
0: 그래요?
1: 네, 그럼요. 나름대로 합니다.
0: 네. 네. 자, 이 다이어트 관련된 정보. 제가 꿀팁 드리겠습니다.
1: 좋아요.
0: 급하게 뺀 살은 금방 다시 찐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1: 네.
0: 최근에 이통연구와도 배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그래요?
0: 네. 노르웨이 베스트폴 병원 연구팀이요. 성인 비만 환자 284명을 대상으로 급격한 체중 감량과 점진적 체중 감량의 효과를 비교했는데요. 급격한 체중 감량군의 초기 16주 평균 체중 감소율이 12.9%, 점진적 감량군 8.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요. 1년 후에 체중 감소율도 각각 14.4%, 10.5%로 두 그룹 간 차이가 유지가 됐습니다. 급격하게 빼더라도 그게 꽤 유지가 된다. 뭐 점진적으로 뺀 것만큼이나 훨씬 더 유지가 된다 이런 결과인 거죠.
1: 네.
0: 연구팀은 통제된 환경과 전문적인 감독 하에 급격히 체중을 감량하면 목표 체중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비만 관련 질환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2일에서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유럽 비만 학회에서 발표된 결과입니다.
1: 오, 그렇군요. 여기서 근데 명심해야 할

0: 건 전문적인 감독 하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맞습니다.
0: 놀라운 소식이긴 하지만 이 연구 결과만 믿고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는 또 커피를 좋아하는데 네. 혹시 커피와 관련된 건강 정보도 있나요?
1: 있습니다. 아, 오늘 근데 소개해드리는 게 다 약간 기존 통념, 기존 상식을 약간 뒤집는 결과라서
0: 그렇네요.
1: 좀 놀랍긴 해요.
0: 네.
1: 커피 관련된 또 놀라운 정보가 있습니다.
0: 네.
1: 습관적인 커피 섭취가 사실은 뭐 수면도 방해할 것 같고 낮에도 좀 피로도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이렇잖아요.
0: 네.
1: 근데 사실은 수면의 질이나 낮 시간 피로도에 큰 영향을 이 습관적인 커피 섭취가 미치지 않는다. 이런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0: 진짜요?
1: 네. 국제학술지 플러스 원에 발표된 스웨덴 연구팀 결과인데요. 50세에서 64세 성인 25,381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수면 질, 주간 졸음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 커피 섭취와 수면 질 사이 연관성은 매우 미미했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요. 커피를 적게 마시는 그룹이 오히려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수면 질이 낮고 입면 곤란, 그러니까 수면에 드는 게 좀 곤란하거나 야간 각성을 더 자주 경험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그룹은 수면 질이 향상됐고요. 잠에 금방 들었고요. 조기 각성 감소와 연관이 있었고요. 연구팀은 지속적인 카페인 노출이 수면 각성 균형을 조절하는 뇌 아내노신 신호체계를 재조정해서요. 고령층일수록 카페인의 수면 방해 효과에 둔감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BMI가 높은 분들은 카페인으로 인한 수면 방해에 더 취약할 수 있고 단면 연구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0: 커피와 수면의 질이 관련이 없다 해서 네. 깜짝 놀랐지만 복잡한 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결국엔 좀 더 후속 연구가 나와야 한다는 거고
1: 네.
0: 커피를 최소 취침 8시간 전부터는 안 마셔야 잘 잔다 이런 말도 있듯이 사실 커피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잠이 잘 안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1: 맞아요.
0: 민우 아나운서 커피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1: 제 개인적인 신체에는 큰 영향이 없긴 한데 주변에서 워낙 뭐 디카페인 커피만 마셔도 잠 못 잤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0: 네.
1: 이게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없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죠.
1: 네네.
0: 저도 어릴 때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잠을 못 자는 게 커피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1: 네.
0: 오히려 커피를 안 마시면 낮에 더 피곤하고 그래서 마시게 되고 이런
1: 맞아요.
0: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연구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러게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건강 정보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이번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 영양소 바로 물 얘기인데요.
0: 물.
1: 최근 소셜미디어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위장이 망가진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0: 진짜?
1: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고 30분이 지나지 않아서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 기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에요. 주장이고 사실은 반대입니다.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잖아요 저희가.
0: 그쵸.
1: 그래서 혈액 점도도 높아지고 위장 운동도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혈액순환 원활해지고 위장관 운동도 자극해서 배변 활동 돕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반복적인 변비를 겪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전에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3일간 마셨더니 배변 빈도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물론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바로 아침 먹는 것도 좀 부담 될 거고
0: 네.
1: 그 먹는 것조차도 약간 몸에 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의 물이 위장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고요. 위는 강한 산성 환경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약간의 물로 소화효소 기능이 무너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그런데 차가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게 위장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0: 차가운 물?
1: 예. 위식도 역류질환,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거 있는 분들은 특히 이 차가운 물 막 드시는 거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0: 네.
1: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포만감도 느끼게 해서 하루 종일 좀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0: 그렇군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시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요즘 건강 정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나만의 건강 비결 또 내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요즘 먹는 건강식 이런 정보도 좋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0: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아까 계단 내려가기가 효과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9701님이 무릎 건강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예. 흔히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은 관절에 무리를 준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연구 결과가 있는데 호주 에디스코안대 켄 노사카 교수 연구팀은요. 오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0: 이게요?
1: 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아주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이면요. 오히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가 돼서 관절 부상을 예방하고 재활하는 데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무리하지 않고 네. 아주 낮은 강도부터 서서히 시작하기. 문자 여러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경희님은 저는 아침에 차가운 물 마시고 화장실 가는데요. 변비 없어요 하셨어요. 차가운 물.
1: 천천히 드시나 봐요. 그래도 막 벌컥벌컥 안 드시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김정혜님은요. 요즘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나서 혈압이 정상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신은희님, 저는 요즘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먹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저도 요즘 그 올레샷이라고 해가지고 네. 올리브유랑 레몬즙 이렇게 한 컵 먹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0: 아침에 일어나서
1: 네. 한 달 됐는데 네.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그래요? 뭐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1: 그냥 뭐
0: 디톡스?
1: 약간 안에 염증을 약간 치료해준다? 염증 완화? 항산화 효과?
0: 아 그래요?
1: 노화 방지? 약간 이런 거.
0: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먹냐고 우리 작가님이 물어보시는데.
1: 그래도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일단 꾸준히 먹어보겠어요. 네. 효과가 나타나면 알려주세요.
1: 예. 네. 김현수님. 저는 비타민C를 꼭 먹어요. 그리고 맹물을 잘 못 먹어서 발포성 비타민제 챙겨 먹고 있어요.
0: 맞아. 맹물 못 드시는 분들 저도 약간 그냥 맹물은 조금 먹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럴 때 이렇게 비타민제 드시면 좋겠네요.
1: 좋다.

0: 그리고 김혜정님,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제철 음식을 먹어야죠. 저는 엄마 밭에서 따온 돌나물 갖고 요리를 합니다. 돌나물 비빔밥을 해먹었는데요. 봄동 비빔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돌나물엔 비타민C가 많이 들었대요. 요즘에 진짜 근데 뭐 그 제철 나물로만 비벼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광고 듣고 4부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요일 김민우 아나운서와 요즘 우리는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요즘 건강 정보인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네. 알쏭달쏭한 양치 정보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3: 네. 잰디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침 양치, 네. 밥 먹기 전이 몸에 좋을까요? 밥 먹은 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2: 당연히 근데 일어나자마자 양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밤 사이에 이제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3: 정답이십니다.
2: 오, 그래요?
3: 네, 맞습니다. 오. 물론 둘 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치과 전문의들은요. 아침 식사 전에 양치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을 해요.
2: 네.
3: 미국 러커스대 치과대 부교수가 대부분의 경우 식사 직후보다 식사 전에 양치하는 것이 치아를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말했는데요.
2: 네.
3: 이유가 있습니다. 젠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서 세균이 빠르게 늘어나 치아 표면에 플라크를 형성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밤새 쌓인 플라크 제거하고 또 치약 속의 불소가 치아 표면에 흡수가 돼서 범랑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보호막이 아침 식사하실 때 그 노출되는 산성 성분으로부터 치아를 지켜주는 거죠.
2: 네.
3: 반대로 식사 직후에 곧바로 양치를 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게요. 뭐 주스나 과일이나 커피, 탄산음료 이렇게 산성이 강한 것을 먹고 나면 치아 표면 범랑질이 일시적으로 약해집니다.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시면 마모가 당연히 더 쉽게 진행이 되겠죠.
2: 아, 그래요?
3: 그래서 식후 양치를 만약 원하신다 그러면 최소 30분 정도 기다리시는 걸 권한다고 합니다.
2: 네.
3: 이 시간 동안 침이 입안 산을 좀 중화하고 치아 표면도 다시 단단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2: 네.
3: 또 식사 직후에 좀 입이 텁텁하시면 일단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3: 저도 궁금해서 이거 좀 찾아 봤었는데 예전에 네. 뭐 좀 산성이 강한 거 아니고 일반적인 음식 드시면은 바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하긴 하니까요.
2: 그렇군요.
3: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남승희님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양치합니다. 신지연님도 저도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해요 하고.
3: 다들 벌써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2: 네.
3: 1640님,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인간의 몸은 끝까지 잘 모를 것 같네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사는 게 나을 듯이라고. 저도 약간 많이 공감이 됩니다.
2: 아, 맞아요, 맞아요.
3: 네. 연구 결과마다 다 달라가지고.
2: 그러니까 다 달라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3: 네.
2: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2: 행복하게. 자, 오늘은 요즘 건강정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민우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3: 아니, 제가 어릴 적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의사였는데 오늘 약간 제가 의사로서 라디오 코너에 출연한 느낌 마냥
2: 네.
3: 굉장히 좀 신났고 건강정보 가끔 이렇게 다뤄드리는 것도 꽤나 청취자분들도 관심 많아 하시는 것 같아서
2: 네.
3: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이지영님이 오늘 오디오북 듣는 것 같아요.
3: 와우.
2: 너무 좋네요 하고
3: 감사합니다.
2: 글 남겨주셨어요. 여러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요즘 관심사 있으시면 오당지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민우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 나눌 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서영은의 5월의 연인 듣고 돌아올게요.

서영은의 5월의 연인 듣고 왔습니다. 김연수님이 오늘 얘기만 들었는데도 왠지 건강해진 느낌 하트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정보 요즘 우리네에서 살펴봤고요. 0236님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이맘때쯤이 시원해서 미니로 들으면서 밭에서 복숭아 열매 솎고 있어요. 옆에서 우리 귀요미 강아지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퇴근하고 또 저녁에 밭일 하시는 거예요? 엄청 부지런하신데 우리 0236님. 맞아요. 이 시간쯤 되면 그래도 기온이 좀 떨어져서 덥지 않게 시원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복숭아. 맛있겠다. 2446님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재료가 다 소진돼서 내일 장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10시 넘어야 끝날 것 같네요. 그래도 장사가 잘 되니까 힘들지 않아요. 와, 장사가 얼마나 잘 되시면 오늘 재료 다 소진하시고 내일 장사 또 준비하고 10시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몸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뿌듯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장사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정지환님, 오늘 임플란트 하고 왔어요. 마침

풀리니까 너무 아파요. 맑고 청량한 재은 씨 목소리에 아픔이 중화되네요. 고맙습니다. 아, 임플란트 하고 오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어요. 마취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풀리면서 조금씩 아파오는 거죠, 지원님. 오늘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현님은 젠디 라디오 들으면서 걸어서 30분 걸리는 대형마트 왔어요. 구입하고 싶은 샴푸가 있어서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밤이라 바람이 시원해요. 오, 30분 거리의 대형마트까지 걸어가셨는데 샴푸가 없었다. 사고 싶은 샴푸가 특정 샴푸가 있었나 봐요, 우리 시원님. 근데 거기 없었구나. 어떤 제품일까? 그러면 근처에 그 있잖아요. 올리브땡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는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샴푸 라인에 혹시 원하시는 샴푸가 아니면은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주문 많이들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0810님, 오늘은 가게를 알바생에게 맡겨놓고 멀리서 자취하는 딸이랑 집밥 같은 밥을 먹었어요. 카페에서 옛 얘기도 나눴는데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였네요. 정류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리고 아팠습니다. 자취하는 따님이랑 오랜만에 집밥 같은 밥도 드시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셨는데 뭔가 옛날 얘기하다가 좀 이렇게 옛날 생각도 나고 좀 그랬나 봐요. 그쵸? 이렇게 종종 따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리고 강미네님은 오늘도 내 편인 라디오가 있어서 좋다. 고백하고 일하러 가봅니다. 흑흑, 파이팅! 하고 느낌표를 6~7개 남겨주셨어요. 미네님, 혹시 지금 듣고 계실까요? 이렇게 또 고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일이 끝나실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그 시간까지 힘내시길 응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8317님이 그러면 어렸을 때 배운 333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 3번, 식후 3분 전, 3분 이상. 잘못된 정보일까요? 아, 그러니까 양치질을 보통 이제 하루 3번 하고 밥 먹고 나서 3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되고 3분 동안 이상 양치를 해야 된다. 이게 333 원칙이잖아요. 근데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대요. 특히 식후 즉시 양치질을 하는 게 오히려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식사 직후에 구강 내부가 산성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그 특히 탄수화물이나 오렌지, 식초 같은 산성 식품 섭취한 경우에 더 심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치과 전문가는 오랫동안 통용된 이333 법칙은 양치 습관을 기르는데 유익했지만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루 3번 식후 3분 전에 하고 3분 이상 양치하는 게뭐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고 요즘은 또 새끼를 다 먹는 것도 아니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양치도 때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나 식초 산성 식품 많이 섭취한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양치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하니까 참 이게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것 같아요. 이 건강 정보는 모를 때는 진짜 모르는데 알게 되면은 이런 게 있었어? 새로운 소식들,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화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여러분 계획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교영의 나는 문제없어. 그리고 쿨의 운명 두곡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7849님이 7월 초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내일 대학 강의 끝나고 저녁에 중학교 시절 친구들하고 청첩장 모임 하기로 했어요. 북경오리 사줄 거예요. 한여름에 결혼해서 미안해 친구들아. 오, 7월에 신부가 되시는군요. 우리 7849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으시겠네요. 청첩장 모임도 해야 되고. 북경오리 메뉴가 북경오리예요. 친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무더운 여름에 하늘 결혼식 그만큼 아주 뜨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준비 잘하시고요. 친구분들도 내일 잘 만나고 오시길 바랄게요. 1525님은 내일은 태어난 지 78일 된 손녀를 돌봐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딸이 허리가 아프다고 꼼짝을 못해서 갓난아기인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재웠어요. 오, 78일. 그러면 이제 두 달 조금 넘은 건데요. 오, 진짜 정신없는 하루 보내셨겠어요. 1525님. 이게 78일 됐으면 진짜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줘야 되고 우유도 줘야 되고. 그래요. 따님 허리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를 계속 안고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수연님은 내일도 오늘처럼 야근할 것 같아요. 요즘 야근이 너무 잦아요. 야근할 생각에 아침마다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지만 내일도 오늘처럼 퇴근 후 오늘도 당신 편 들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 볼래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아,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 수연님이 오프닝 곡 신청해 주셨잖아요. 번아웃 때문에 요즘 힘들다고 하셨던 아까 오프닝 들으셨을까요, 수연님? 번아웃 증상이 있을 때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렇게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겨낸다는 생각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야근이 많구나. 그래서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라디오 듣는 이 순간만큼은 좀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잠깐 숨 돌리시면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693님도 야근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장민호의 하나만 하나만 신청해 주셨거든요. 오늘 끝곡 장민호의 하나만 하나만 우리 3693님의 신청곡 들려드릴 거고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0시 뉴스입니다. 여야는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공사감독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장이라며 중대 하자가 발생했는데 도시기반시설 본부장만 알고 시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철도공단의 보고서를 세 차례나 통보했다면서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한 민주당 정원우 후보를 겨냥해 공당 후보가 뻔뻔하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한다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유언비어를 단속 안 하냐고 질책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한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이번 사고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일어난 것에 격노하고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손 대표와 더불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라는 행사를 연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SNS에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몇이고 정의와 역사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고 적었습니다.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는 5월 18일 날짜에 탱크데이라고 적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더한 행사 포스터를 공개했는데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증권사 자금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으로 이른바 B2 지표로 여겨지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6조 5,675억 원으로 하루 전보다 1,000억 원이 늘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온열질환 감시체계 가동 이후 사흘 연속 두 자릿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어제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1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50견 때문이죠. 이 50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사실상 무제한 이용하던 AI 구독 서비스. 이제는 이용자가 쓴 만큼 돈을 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클로드가 갑작스럽게 사용량을 제한하면서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른 서비스로 옮겨갔는데요. AI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바뀌고 있는 이유, 잠시 후 테코노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이 시장 중심의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2030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독일의 2배 수준까지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맡기다 보니 적잖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명과 암, 잠시 후 글로벌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과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클로드 잘 나가고 있는 회사다. 우린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 구독자들이 떠난다. 이거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1: 네, 굉장히 의외의 소식이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클로드, 굉장히 인기가 많은 AI인데요. 뭐 송경제에서도 많이 다뤄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챗GPT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는 AI고,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코딩은 클로드가 최고다. 네, 이런 평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서비스입니다.
0: 네.
1: 근데 최근에 충격적인 숫자 가 하나 나왔어요. 무려 15만 7천 명 가까운 개발자가 클로드 대신에 다른 오픈소스 대안 도구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뭐 작은 소도시 정도 인구가 새로운 도구로 눈을 돌린 거죠.
0: 그렇네요.
1: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클로드가 좀 별로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0: 예.
1: 이 떠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또 오를지도 모르고 약관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미리 내가 보험 들어놓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드 자체에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한 회사에 의존하면 내가 인질이 될 것 같다. 이런 후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단순히 개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AI 서비스 전반에 다 영향을 주는 흐름이라서요. 이 소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1: 맞습니다. 도화선이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0: 예.
1: 어떤 개발자한테 어느 날 갑자기 20만 9천 원의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사실 이 개발자는 월 200달러짜리 구독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유를 잘 보니까 좀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알면 좋은데, 코딩을 하다 보면 자기가 뭘 바꿨는지 헷갈리니까 작업 메모 같은 거를 하나씩 남깁니다.
0: 네. 그러니까
1: 예를 들어 오늘은 이 부분 수정했음, 뭐 버튼 색깔 바꿈 이런 식으로 남기는데, 이 일종의 이 작업 일지에 평소처럼 작업 메모를 남겼는데
0: 네.
1: 거기에 들어있는 글자가 문제가 된 거예요.
0: 어떤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1: 헤르메스.md 라고 하는 파일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0: 예.
1: 이거를 클로드 계산 요금 시스템이 이상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산 오류를 일으키면서 사실은 그 개발자가 쓸 수 있는 용량이 한 86%나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20만 원짜리 추가 요금을 청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더 파고 들어가면 좀 웃긴 부분이 있는데
0: 네.
1: 이 헤르메스가 뭐냐.
0: 네.
1: 사실 헤르메스 에이전트라고 해서 오픈클로 같은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0: 예.
1: 이 나우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만든 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클로드를 이용해서 경쟁 서비스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를 넣어놓은 게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결국 이 피해자 개발자가 SNS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올렸고요.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막 줄줄이 등장한 거예요.
0: 네.
1: 나도 얼마 안 썼는데 다 소진됐다고 나오더라. 돈 내라고 나오더라. 막 이런 화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엔트로픽은 원래 환불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다가 논란이 커진 다음에야 환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개발자들이 아 사실은 AI 요금 체계가 블랙박스와 같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헤르메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엔트로픽이 회사가 외부에서 만든 도구를 갑자기 차단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1: 맞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오늘부터 외부 도구로 우리 클로드 쓰는 거 금지 이런 공지를 한 거예요.
0: 예.
1: 여기서 이제 말하는 외부 도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픈클로 같은 그런 서드 파티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오픈클로는 그 자체로는 AI가 아니거든요. AI가 일을 하게 도와주는 도구 같은 거고 그게 잘 돌아가려면 안에 이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AI를 붙여줘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쓰기 위해서 챗GPT처럼 AI 도구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다가 라마나 키미 같은 오픈소스를 설치를 해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이렇게 쓰지 마라고 제동을 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공지를 4월 3일에 했는데 4월 4일에 바로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평소에 이 도구를 그냥 업무에 깊이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0: 그렇네요.
1: 또 비슷한 시기에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신규 가입자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개발자용 도구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막았던 게 알려진 거예요. 뭐 일종의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 클로드 코드 얘기입니다.
0: 예.
1: 이 클로드의 유료 요금제가 20달러짜리 맥스 그다음에 100달러 200 아 20달러짜리 프로 100달러 200달러짜리 맥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원래는 20달러짜리 프로 이용자도 클로드 코드를 쓸 수가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어느 날 신규로 프로를 가입한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클로드 코드가 메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싼 요금제 이용자들한테만 클로드 코드 제공하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고요. 나중에 결국 엔트로픽이 신규 가입자 한 2% 정도 대상으로 우리가 실험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

0: 겁니다. 결국은 이용자들이 우리가 지금 호구 잡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네. 이런 이야기들이 4월에 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저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체포창에다가 쓰는 방식하고 개발자들이 업무 도구를 아까 붙여서 쓴다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0: 네, 좀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구독 모델은 뷔페, 뷔페 같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정해진 돈을 내고 그 안에서 적당히 무제한처럼 먹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해진 가격을 내면 자유롭게 그 안에서 쓸 수가 있는데 예. 뭐 다들 챗 GPT 정액제 쓰시는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질문하고 답 받는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걸 말합니다.
1: 네.
0: 근데 반면에 API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뷔페가 아니라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뭐 콜라 한 잔에 얼마, 안주 한 접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걸 쓰는 만큼 돈을 내는 이런 형식이고요. AI 업계에서는 토큰이라는 단위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뭐 글자 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뭐 천 글자 얼마, 만 글자에 얼마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핵심은 이 API는 사람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AI를 부르게 하는 통로, 어떤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 구독이 식당에 손님이 직접 가서 주문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면 API는 식당이 배달 앱이랑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일반 이용자,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은 구독 정도로 다 해결이 되실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개발자는 다릅니다.
1: 예.
0: 왜냐하면 자기가 만드는 앱이나 서비스 AI를 붙여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구독과 API 개념이 좀 분리가 되는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구독도 쓰고 API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API 요금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지출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개발자들 입장에서 저는 본인들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를 원활하게 쓰지 못하게 되는 요금 체계로 바뀌어버린 상황이니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0: 일단은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구독하던 계정을 네. API 대신에 네.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20짜리 구독을 해놓고 외부 자동화 도구 연결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 왔던 건데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잠자는 동안에도 AI한테 막 코딩 시켜놓고 나 없는 동안에 일 잘해라 이렇게 시켜왔던 거죠.
1: 예.
0: 근데 사실은 회사가 처음에는 이걸 막지도 않았고 약관에 명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이거는 회사가 허용한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1: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구독이 아니라 정량제로 사용을 했다면
1: 네.
0: 굉장히 막 수백 달러 어치까지 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예.
0: 어떤 분석을 보면 월 $20 요금제 쓰면서 거의 $1,000 어치를 쓴 사례까지 막 나오는 수준이었고요.
1: 예.
0: 한 매체 분석에 따르면 구독 요금제를 쓰면 API 대비 약 15배에서 30배 가까이 저렴하게 사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업계에서 부르는 재미있는 단어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이 컴퓨팅 차익 거래라는 단어가 있는데
1: 예.
0: 뭐 환율 차이로 이득을 보는 환차익처럼 가격 구조의 빈틈에서 좀 자연스럽게 발생한 그런 현상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게 한두 명이면 회사가 감내를 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이게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 엔트로픽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가격 구조 자체가 좀 처음부터 지속 불가능했던 거라고 보이고요.
1: 네.
0: 그걸 뒤늦게 깨달아서 4월 달에 칼을 빼들은 건데 이 갑작스러운 통보 방식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화가 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상황이 클로드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AI 도구 회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건가요?
0: 사실은 이런 일이 1년 전에 이미 겪었던 회사가 있어요.
1: 예.
0: 커서 라는
1: 예.
0: 회사입니다. AI로 코딩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인데
1: 알죠. 예.
0: 네, 전 세계 개발자 뭐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유료 고객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거의 이제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인데 작년 6월에 좀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는 한 달에 $20만 내면 거의 무제한이다라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거든요.
1: 예.
0: 한 $20 내면 고급 AI 모델로 월 500회 정도 빠르게 응답받을 수 있고 그게 넘더라도 느린 속도로 무제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금제를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1: 예.
0: 여기에서도 이제 쓴 만큼 받겠다. 클로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똑같은 $200를 내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양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500번 빠른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한 225번 쓰면 느려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0: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하루 만에 한 달 구독료 다 썼다 이런 사람들도 나왔고요. 일주일 안에 뭐 45만 원짜리 청구서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회사 CEO가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요금제 개편 이후에 추가로 청구된 돈을 다 환불해주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면 회사들이 왜 처음부터 그런 무리한 가격으로 팔았을까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0: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최근 AI 회사들이 다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싸게 쓰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오픈 AI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픈 AI가 작년 매출 굉장히 빠르게 커지기는 했지만 동시에 8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조 원 넘는 현금 소진이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예요. 내부 전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8년에만 거의 740억에서 850억 달러, 원화로 100조 원 안팎의 손실이나 현금 소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흑자 전환 시점도 보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2029년이나 30년 전후나 되어야 흑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업계 1위라고 하는 오픈 AI도 이런데 그러면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은 좀 상황이 낫느냐. 사실 매출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연환산 매출이 300억 달러 수준으로 보인대요. 원화로 40조 안팎의 돈인데 근데 뭐 확정 매출은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처럼 쓰는 것처럼 쓰면 올해 뭐 매출이 그 정도일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엔트로픽 역시 막대한 컴퓨팅 비용 쓰고 있고요. 손익분기 넘는 게 내년 혹은 후년 정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달에 3만 원 내고 쓰고 있는 서비스 회사가 손해보면서 보조해주고 있던 그런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새로 생긴 배달앱이 50% 할인 쿠폰 뿌려서 이용자들 모으고 나중에 충성 고객이 되면 비용을 올리는 그런 전략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손해를 그만 보고 우리 정상 가격 받겠다라는 신호가 이번 사태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 결국 클로드는 새로운 요금 체계 발표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다 해결된 겁니까?
0: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자 반응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4월에 외부 도구 차단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여론이 정말 안 좋아지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오픈 다시 해줄게. 6월 15일부터 다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대신에 이제부터는 별도의 크레딧으로만 외부 서비스를 써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전트 SDK 크레딧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트로픽이 외부 프로그램 금지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예 차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독 요금제로 쓰는 걸 금지하고 API로 쓰는 건 오케이. 돈 내고 써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독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한테 외부 도구 연결할 수 있게 크레딧을 줄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전에는 구독료 안에서 자유롭게 쓰던 걸 이제 이거는 따로 돈을 받겠다라고 분리를 해서 추가 징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프로 가입자에게는 월 한 $20 정도의 크레딧을 주고 맥스 사용자에게는 100에서 $200의 크레딧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외부 도구를 쓰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크레딧이 이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 달마다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이 되고요. 또 크레딧 다 쓰면 사용이 중단되고 그게 싫으면 추가 사용량 청구를 해서 더 쓰는 만큼 더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자 커뮤니티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의 인기 유튜버이자 개발자인 테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변경이 서드파티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가치 하락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공짜로 주는 것처럼 크레딧 공짜로 주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25배 줄어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이용자들이 좀 평행선의 입장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 AI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독점이라든가 과점까지는 아직 아닌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럼 클로드 별로니까 소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른 데로 가지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가격 함부로 못 올리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0: 사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클로드 구독을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로 가고 있냐 보면은 챗 GPT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월 $20 구독료 비교해 봐도 챗 GPT가 사용량을 더 많이 준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고요. 특히 챗 GPT에도 클로드 코드처럼 코덱스라는 그 코딩 도구가 있는데 또 최근에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 3일쯤 전에 휴대폰으로도 이제 코덱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일 시켜놓고 사무실 들어가면 이제 컴퓨터로 이어서 받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결정적

0: 적인 차이는 이거겠죠. 클로드가 외부 도구 막았을 때 오픈 AI는 아 우리는 괜찮아 써도 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네.
0: 특히나 그 차단된 외부 도구 중에 하나인 오픈클로 만든 개발자 이 피터 스테인버그 오픈 AI로 이직을 한 상태거든요.
1: 예.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접속 제한으로 엔트로픽을 떠나는 이용자들을 노골적으로 부르고 있는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또 요금제도 클로드 코드하고 정말 유사한 그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의 주목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이런 오픈 AI 역시도 가격을 정밀하게 재설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그래요?
0: 네, 이제 정액제만으로는 안 되고 별도 크레딧 사야 되는 경우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업계 전체가 좀 비슷한 방향, 그러니까 무제한 구독이 종말되고 사용량 기반 과금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오픈 AI는 그 전환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클로드는 그 조절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챗 GPT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 선택 같아 보이지만 이게 6개월 혹은 1년 후에도 그렇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면 15만 명 클로드를 떠났다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0: 네, 이 사람들이 간 곳이 바로 오픈코드라고 하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1: 네.
0: 이제 오픈소스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고 코드도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1: 네.
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회사가 좀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든 약관이 바뀌든 내가 중요한 거는 계속 일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거든요. 업계 용어로 벤더 락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특정 회사에 갇히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회사의 서비스나 AI에 너무 깊이 의존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정책을 바뀌어도 결국 내가 빠져나오기 좀 어렵기 때문에
1: 네.
0: 이걸 기존에 학습했던 개발자들이 미리 다른 보험을 들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클로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기는 했지만 실제 사용량으로는 클로드가 아직 또 압도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GitHub라고 하는 전 세계 개발자 사이트를 보면 작업량 중에 한 10% 이상을 다 클로드로 작업한 거라는 통계가 있고요.
1: 네.
0: 연말까지 20% 이상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규모 이탈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클로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탈은 일종의 보험 들기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뭐 우리가 클라우드 시장 초반에도 한 업계에만 의존하다가 업체에만 의존하다가 요금 폭탄 맞은 그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지금 AI 시장에 당시의 어떤 학습 결과로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좀 개발자 입장에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발자는 어떤 AI 서비스 이용하느냐가 우리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고관여 서비스다 보니 그들에게 먼저 요금제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0: 아, 그럼요. 지금 이 모든 게 개발자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한테도 이 영향이 올 겁니다.
1: 예.
0: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챗 GPT나 클로드를 한 달에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마음껏 썼잖아요.
1: 네.
0: 저도 사실은 AI 활용하는 입장에서 한 달에 2, 3만 원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요.
1: 예.
0: 근데 사실은 그게 회사들이 그때까지 받은 투자금으로 정말 손해를 보면서 보조해주던 가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AI는 공짜가 아니라 전기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 만든다, 띄운다라고 하는 시대인데 그 비용을 결국 누군가는 내야 되고
1: 네.
0: 그게 결국 우리 같은 이용자가 될 거라는 점이고요.
1: 예.
0: 두 번째는 사실상 무제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신비처럼 좀 기본료와 사용량이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쓰는 사람은 싸게, 많이 쓰는 사람은 비싸게 이런 요금 체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1: 예.
0: 세 번째는 일단 한 회사에 다 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이메일도 여러 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메신저도 또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0: 그렇듯이 AI 서비스도 분산해서 익혀두는 게 굉장히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상황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AI 가격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개발자들이 우리에게 좀 미리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아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이혜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스웨덴이네요. 사실 스웨덴 그러면 저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상징 이런 나라인데 요즘 이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웨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다. 이게 가장 강하잖아요.
3: 예.
4: 그리고 실제로 스웨덴은 오랫동안 복지국가의 교과서 같은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세금도 높았고 노동조합 강하고 보편복지가 활성화돼 있고 넓은 공공부문이 핵심이었고요. 국가가 병원이나 학교, 요양시설 같은 기본 서비스를 직접 책임지는 구조였습니다.
3: 네.
4: 근데 최근에 이 모습이 조금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복지국가 이미지에서 조금 달라진 건데 이렇게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기업이랑 시장 경쟁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건데요.
3: 네. 좀 예를 들어주세요.
4: 네. 네. 예를 들어보자면 1차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민간 소유가 됐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운데 세 곳 중에 한 곳 정도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교 운영기업이 아예 증시에 상장돼 있기도 합니다.
3: 네.
4: 뭐 그렇다고 복지를 아예 없애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은 유지를 하면서 그 운영 방식이 국가 독점이 아니라 민간 경쟁과 효율성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3: 네. 이야,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사실 복지국가 상징 같은 나라라서 저에게는 더욱더 충격적인데 왜 이런 선택을 스웨덴이 한 겁니까?
4: 네,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 차원에서. 예.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대 초에 스웨덴이 겪었던 경제 위기인데요. 이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은행이나 부동산, 주식시장, 환율, 실업, 재정 이런 게 모든 게 한꺼번에 흔들렸던 총체적 위기가 그렇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3: 네.
4: 당시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고요. 주식시장도 떨어졌습니다. GDP도 줄었고 실업률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크로나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이 기준금리를 일시적으로 500%까지 올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결국 방어에 실패했고 통화 가치도 크게 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나라 전체가. 국가가 좋은 의도로 복지를 확대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지속 가능한 건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3: 네.
4: 특히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때 복지와 공공부문이 크게 키웠던 게 조금 패착이었다. 이런 분석이 당시에 나왔었어요.
3: 네.
4: 세금도 높았고 정부 지출도 굉장히 빠르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보면 정부 지출이 GDP의 70% 수준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의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 부담도 커졌고 경제가 점점 경직된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3: 네.
4: 그래서 1991년에 우파 연정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장 중심 개혁을 시작했어요. 이게 이렇게 집권했을 때만 개혁을 했다면 실패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3: 예.
4: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1994년에 3인당이 다시 집권을 했는데 이 흐름을 계속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준칙을 세우고 연금 개혁하고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개혁을 지속하게 됩니다.
3: 그러면 3인당이 입장이 바뀌어버린 겁니까?
4: 그렇습니다. 판단이 다르게 된 건데
3: 네.
4: 이제 조금 이런 동기는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3: 예.
4: 복지국가는 지켜야 되는데
3: 네.
4: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운영 방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3: 네.
4: 그래서 단순히 우파 정부만 밀어붙인 민영화

0: 가 아니고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좌우 정치권이 어느 정도 합의한 구조 개혁에 가까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큰 방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1: 네. 이게 좀 독특하네요. 일반적으로 국가가 큰 경제적인 아니면 또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더 개입하고 그 개입이라는 게 결국 돈 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속칭 큰 정부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런데 스웨덴은 오히려 반대로 간 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보통 큰 위기가 오면 정부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1: 예.
0: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뉴딜 정책도 그랬고요. 2008년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각국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고 재정을 풀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경제 위기를 겪은 다음에 단순히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가 어디까지 직접 책임져야 하느냐를 다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나온 방향이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거예요. 공공지출을 억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 운영과 경쟁을 도입하고 세금 체계도 손봤고요. 연금 제도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1: 네.
0: 공공부채 관리도 훨씬 엄격해졌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스웨덴의 네. 보건, 교육, 복지 등을 포함한 공공사회 지출이 GDP 대비 24% 안팎까지 낮아졌어요. 이거는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1: 예.
0: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30%를 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스웨덴과는 조금 다른 수치입니다.
1: 그렇네요. 야, 그 사이에 스웨덴이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그럼 실제로 스웨덴이 바꾼 정책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대표적인 거는 감세 그리고 민영화입니다.
1: 예.
0: 스웨덴은 1980년대 최고 소득세율이 90%에 가까웠대요. 근데 지금은 50%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1: 예.
0: 최근에도 3년 연속 감세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 모두 폐지했습니다. 공공서비스도 바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그리고 교육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은 하고 있지만 운영 주체는 민간일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0: 학교도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정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제 상황이나 기대수명 변화에 맞춰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또 동시에 재정 존칙을 강화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적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GDP 대비 36% 수준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1: 그렇네요. 진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개혁이 실제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0: 네. 효과도 굉장히 좋았는데
1: 예.
0: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재정 안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 건데 IMF의 전망을 보면 스웨덴 경제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 정도씩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이제 미국과 비슷한 속도고 프랑스, 독일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기업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세금이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도피해 있었던 자산가들이랑 기업가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 예.
0: 그래서 부자가 많아졌다는 게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인구 대비 억만장자 수를 보면 미국보다 많습니다.
1: 예.
0: 100만 명당 억만장자가 스웨덴은 4명인데 이제 미국은 2명이거든요.
1: 이야.
0: 그래서 2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1: 예.
0: 이제 창업자들도 지금 활기를 띠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인구가 1000만 명 남짓한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1: 예.
0: 스카이프, 스포티파이, 마인크래프트, 캔디크러쉬 같은 세계 시장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공공서비스 현장에서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병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한 병원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이런 유방암의 판독 속도를 높였고 대기시간도 많이 줄였습니다.
1: 네.
0: 뭐 어떤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공공병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1: 네. 사실 어떤 국가의 제도를 단순하게 우리가 다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 진짜 스웨덴은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틀을 바꾼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부작용이나 시민들 거부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부작용과 시민 반응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비판이 정말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낙 평등을 추구했던 나라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불평등이 커졌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경쟁이라는 게 사실상 계층 간의 격차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
1: 그렇죠.
0: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또 교육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 예.
0: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만 잘 살아도 공립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학교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

0: 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훨씬 성적이 좋게 된다. 그래서 여유 있는 가정들의 학생들이 훨씬 더 나은 교육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그런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학교가 교육을 1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리 기관들이

0: 인건비 이런 게 줄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런 정도 상황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 내부의 사회 통합 이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스웨덴에서는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 그리고 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갱단이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히 민영화 때문이다, 뭐 경쟁 때문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예전에 워낙 이 스웨덴 사회가 모두를 한 울타리 안에 품어주는 힘이 강했다 보니까 네. 이런 힘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담인 동시에 경고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네.
0: 국가가 너무 커지면 지속 가능성을 잃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시장에 너무 많이 맡길 경우에는 공동체의 균형이 깨질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자체보다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오래 버틸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스포츠 중계 관련한 내용이네요. 최근에 미식축구 리그인 NFL을 두고 리그와 방송사가 줄다리기 하고 있다고요.
0: 네,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 경기는 미국 지상파 방송들의 정말 핵심 콘텐츠였어요. 이제 폭스뿐만 아니라 CBS, MBC 같은 방송사들이 막대한 돈을 내고 중계를 했고요.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NFL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또 광고 매출을 만들어주는 정말 강력한 상품이었습니다.
1: 예.
0: 네, 최근에 들어서 판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방송사에만 경기를 맡겨왔는데 이제 넷플릭스, 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지금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지금 경기를 나눠 팔고 있는 겁니다.
1: 네.
0: 리그 입장에선 너무 좋죠.
1: 너무 그렇네요.
0: 매력적인 선택이잖아요. 인기 경기를 여러 플랫폼에 나눠서 팔 수 있고 중계권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가입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이 중계권에 큰 돈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상황에서 울상을 짓고 있는 건 지금 기존 방송사들입니다. 특히 폭스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1: 네.
0: 폭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랑 스포츠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1: 예.
0: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 훌루, ESPN 같이 거대한 스트리밍 생태계가 있는데 이제 이 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NFL의 인기 경기가 하나 둘씩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빠지게 되면 폭스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1: 예.
0: 시청률도 떨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광고 매출도 같이 줄어드니까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히 중계권 경쟁이 아니라 이거 우리한테 우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예, 그러면 이 일이 커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최근 이게 정치권까지 번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0: 네, 폭스가 뭐 단순히 화가 났고 넷플릭스가 잘 되고 있고 이 정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미국 법무부 그리고 정치권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됐는데요. 이제 핵심에는 1961년에 만들어졌던 스포츠 방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 덕분에 이 리그가 각 구단이 따로 경제 네, 중계권을 파는 게 아니라
1: 네.
0: 리그가 전체 경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요.
1: 네.
0: 이제 원래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상품을 묶어서 팔거나 가격을 맞추는 행위가 이 반독점 법에 걸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NFL 같은 스포츠 리그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 겁니다. 당시의 취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인기 구단만 돈을 벌고 이제 작은 구단은 뒤처지는 구조를 막자 그리고 팬들이 더 쉽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자 리그 전체가 같이 살아야지 스포츠 산업이 유지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1: 예.
0: 이 리그가 갑의 위치가 됐잖아요. 근데 법적 특혜는 그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인기 경기는 넷플릭스 같은 유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쉽게 보라고 이렇게 예외를 인정해줬는데 이제 오히려 팬들이 여러 플랫폼에 돈을 내야지만 경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법무부도 최근에 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스포츠 리그들이 반독점 예외라는 특혜를 과연 계속 누리게 하는 게 맞는가 팬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걸 좀 따지겠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넷플릭스 같은 대형 OTT 등장이 갈등의 핵심이네요.
0: 그렇습니다. 핵심은 OTT의 등장입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계권 시장이 비교적 단순했어요.
1: 예.
0: 그냥 방송사가 리그랑 계약을 맺으면 되고 팬들은 TV를 틀기만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대형 플랫폼들이 새로운 스포츠 동력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이유가 좀 분명합니다. 이 스트리밍 플랫폼들도 이 이 중계가 필요한 건데 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몰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다른 거예요. 예. 경기 결과를 알고 보는 거랑 생중계로 보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0: 그래서 스포츠는 여전히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보는 몇 안 되는 컨텐츠예요.
1: 네.
0: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실시간으로 대규모 시청자를 붙잡을 수 있고 팬들의 충성도까지도 높습니다.
1: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최근 들어서 생방송을 꼭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적은 중고등학교 때 이후 없는 것 같고 네. 드라마 그때 보려고요. 근데 요즘 그나마 생방송 보는 건 딱 스포츠밖에 없네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OTT 입장에서도 스포츠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이제 광고 사업을 키우고 플랫폼 존재감을 높이는 핵심 무기가 됐습니다.
1: 네.
0: 최근에 실제로 넷플릭스가 NFL이랑 4년 계약을 맺었고요. 이제 뭐 크리스마스 경기뿐만 아니라 개막 주간의 국제 경기, 뭐 추수 감사절 전날 경기, 시즌 막판 경기 이렇게 알짜 경기들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1: 네.
0: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썬데이 티켓 상품으로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들이 서로 가져가려는 프리미엄 상품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결국 문제는 팬들이겠는데요?
0: 네. 예전에는 TV만 틀면 됐는데 예. 이제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경기는 넷플릭스 결제를 해야 되고 어떤 경기를 보려면 아마존을 사야 되고 유튜브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지상파에서 한다고도 하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팀 경기를 보려면 서비스를 여러 개를 다 구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NFL이 도대체 얼마나 큰 리그이길래 방송사들이 이렇게 사활을 걸 정도입니까?
0: 네. 국민 스포츠라고 부를 만한데요. 경제적 규모부터도 압도적입니다. 연간 매출을 보면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이래요.
1: 네.
0: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 가운데는 단연 1위고요. 아. 이 중계권료도 엄청난데 미국 내의 중계권료만 연간 120억 달러 이상입니다.
1: 예.
0: 2033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중계권 계약 규모도 최소 1255억 달러라고 합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스포츠 리그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방송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보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 대부분이 NFL 경기이고요. 이제 드라마나 예능이 아무리 흥행해도 생중계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동시 시청 규모는 이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특히 결승전인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광고 시장인데 이제 30초짜리 광고 단가가 천문학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제 폭스 입장에서는 더 특별하다고 해요. 아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방송사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1990년대 아직 신생 방송사에 가까웠던 폭스를 지금의 폭스로 만들어주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그때가 계기가 돼서 폭스는 다른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투자를 완전 줄였고요. 이제 뉴스랑 스포츠에만 집중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예. 자, 그런데 NFL만 이런 갈등을 겪는 건 아니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른 리그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0: 네, NFL은 가장 상징적인 경우인 거고요.
1: 예.
0: 비슷한 갈등은 다른 스포츠 리그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NBA, MLB, WWE, F1 같은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이런 회사들도 전부 회사가 아니라 리그라고 해야겠죠. 이런 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지출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도 예. 실용적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저도 네. 많은 리그들 좋아하는데 걱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나라는 인도네요. 최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0: 네. 최근에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정말 화나게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위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200만 명이 넘게 응시한 의대 입학 국가시험이 문제 유출 의혹으로 취소된 거예요.
1: 아.
0: 이미 시험을 봤는데 무효화가 됐습니다.
1: 예.
0: 이게 국가 단위의 의대 입학 시험인데요. 이번 시험은 약 5천 개 이상의 시험장에서 치러졌고 응시자만 228만 명에 달했습니다.
1: 야.
0: 근데 시험 직후부터 이거 문제 사전에 유출됐다. 이렇게 의혹이 확산이 됐습니다.
1: 예.
0: 이게 시험 전에 예상 문제지가 퍼졌던 게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410개 정도의 문제가 담겨 있는 문제지였는데 이 중에 120개가 실제 시험 문제와 일치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중앙수사국으로 넘어가서 수사 단계에 있는데 결국에 이 시험을 주관하는 인도 국가시험청이 시험 취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사되는 걸 보니까 시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1: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이 다 취소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1: 예.
0: 이제 인터뷰 하나를 살펴보면 2년 동안 모든 뭐 가족 행사, 사회생활,

0: 생활 이런 거다 포기하고 시험 준비에 매달렸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노력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야당 학생 조직이 이 시위를 뉴델리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네. 뭐 바리케이드를 넘으려고 하고 뭐 경찰이 저지하기도 하고 이런 폭력적인 장면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시위대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인도는 의대보다는 공대가 인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인도에서도 이제 의대 인기가 높은가 봅니다.
0: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의대가 여전히 가장 선망받는 진로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의사는 안정적이고 네. 사회적 명망이 높고 또 가족 전체의 계층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처럼 공대보다 의대 이 정도까지 온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인도 공과대학 그리고 의대가 같이 최상위권 진로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의대가 한 2순위 정도에 머무른 것 같습니다.
1: 예.
0: 이제 경쟁도 매우 치열한데요. 의대 시험에 응시자는 200만 명을 넘는데 정원은 10만에서 11만 정도 11만 개 정도 되거든요.
1: 예.
0: 이제 단순 계산으로 보면 수십 대 1의 경쟁률입니다. 특히 등록금이 낮고 평판이 좋은 공립의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더 치열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고 빈부격차가 워낙 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입시가 인생을 바꾸는 거의 유일한 통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1: 네.
0: 그중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매달릴 만큼 상징성이 굉장히 큰 진로인데요. 단순히 대학 입시라기보다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모두 걸고 있는 시험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사실 인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사교육 열풍도 어마어마하고 또 부정행위, 컨닝에 대해서는 진짜 야 전 세계 최강 국가가 인도다 이런 걸 알고 있거든요. 요즘 구조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 하나에 너무 많은 게 걸려있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도 굉장히 큰데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고액 사교육 기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1: 예.
0: 이제 평일에는 몇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8, 9시간씩 추가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예 입시 학원 도시라고 불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1: 예.
0: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이제 이런 구조에서 한 번의 시험이 학생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 이런 압박감이 커지다 보니까 물론 이런 걸로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지 유출, 대리시험 같은 부정행위의 유혹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유출 문제를 사려는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고요. 이거를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브로커, 더 넘어가서 범죄 네트워크까지 끼어들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입시 시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 당연히 불법적인 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도도 시험 관리 체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받아왔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0: 네, 이번 사태가 더 큰 분노로 번진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의대 입시 그리고 국가 시험을 둘러싸고 부정 의혹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1: 네.
0: 가장 가까운 사례로는 2년 전에 2024년 의대 입시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240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720점이 만점인데 이 만점자가 무려 67명이 나온 거예요.
1: 야.
0: 이 시험이 도입된 이후에 원래 1명에서 3명 정도가 만점자였는데 갑자기 67명이 만점자였다는 걸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의대 입시뿐만 아니라 교수 자격 시험도 이 시험지가 다크웹에 유출됐던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시험이 아예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1: 예.
0: 시험을 치른 바로 다음 날 다크웹에서 시험지가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의과 대학원에 대한 입시도 시험 전날 갑자기 연기된 적도 있고
1: 네.
0: 2015년에는 이렇게 대규모 부정행위가 의대 입시에서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당시에도 63만 명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서 조직적인 컨닝을 했던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지 인도 같은 경우는 경찰 시험이나 군인 시험은요. 어떻게 보냐면 운동장에서 전부 다 벗고 반스만 입고 컨닝 방지한다고 그러고 시험을 봐요. 다들 거리를 한 10m씩 떨어뜨려 놓고요.
0: 네.
1: 참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인도 정부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우선 이번 사건은 CBI가 수사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이제 인도 정부와 이 국가 시험청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워낙 반복이 됐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학부모는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믿기가. 그래서 단순한 수사 발표로 부족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대가 이제 장관 사퇴해라, 책임자 처벌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는 인도 교육 시스템의 핵심 문제를 드러

0: 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백만 명이 한 번의 시험에 인생을 걸고 그 시험을 둘러싼 사교육과 부정행위 시장이 커지고 정부의 관리 실패가 반복되는 구조인 겁니다.
1: 네.
0: 또 이거를 조금 반대로 기회로 삼아서 시험지 출제와 보관, 시험장 관리, 온라인 보안, 감독 체계 이런 걸 근본적으로 손보는 계기가 만약 된다면 또 이렇게 입시 제도를 개혁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핵심은 하나인데 이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제 수백만 명의 미래와 가족의 기대가 걸린 제도다 보니까요. 그만큼 국가가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회적 분노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7: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8: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7: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0: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미 협상단과 가까운 소식통은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란은 일부 수정한 새 협상안을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전 제안과 달리 협상기간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 또는 임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에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성과급 일률 지급은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과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적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단체 협약에 15% 성과급을 명문화하라는 것은 임금 협상 범위를 넘어 주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충남 보령 죽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살 여자아이가 SUV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 쪽을 크게 다쳐 소방헬기를 동원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복대행 범행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의심업체 두 곳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으로 활동하는 보복대행 의심업체 두 곳을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복대행 의뢰자 또한 범죄단체 구성원 공범으로 보고 있다며 광고 게시자, 개인정보 제공자, 실행자 등과 함께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나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을 방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도금업체 대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 업주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7도 등 1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3도 등 24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며 그동안 이어졌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5도입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

0: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뮤지션 필 콜린스는 피아노로 노래 한 곡을 만들면서 어떤 가사를 쓸까 고민하다가 문득 미국 워싱턴 DC를 떠올렸습니다. 필 콜린스가 공연차 그곳에 갔을 때 국회의사당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박스 안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던 거죠. 필 콜린스는 그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신에게 무언가 할 말이 없는지 물어보는 이야기를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1989년에 발표된 이 노래. 당시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고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를 받으면서 이 노래가 전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5월 18일 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필 콜린스입니다. Another Day in Paradise.

0: 5월 18일 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필 콜린스 Another Day in Paradise였어요. 김학규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분위기가 사뭇 좀 비장한 느낌이 있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이유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죠? 예, 이 노래 안에 여러 가지 좀 삶이란 것에 대한 그리고 사회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담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좀 들어있는 음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악의 길이도 약간 길어지고 필 콜린스의 보컬도 원래 필 콜린스가 굉장히 지르는 스타일의 노래를 잘하는데 조금 더 조근조근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그런 섬세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음악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듣던 음악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듣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죠. 오늘 우리 골든디스크 하는 동안 이렇게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음악들의 새로운 매력을 하나라도 발견해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골든디스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문자는 샵 8001번으로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편한 쪽 이용해 주시고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여권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새 건 거.

오늘 첫 곡은 Another Day in Paradise. 두 번째 곡은 Paradise. 음악 들으시면서 약간 와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느낌 받고 계신가요? 너무 강요하고 있나요 제가? 구혜찬님, 제가 너무 재밌어서 두 번 읽은 소설, 읽으면서 많이 감동했던 소설 Reminders of Him이 영화화가 돼서 개봉 2주 전인데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혜림 작가에게도 꼭 작품을 책이나 영화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화에서 저스틴 비버의 론리가 나온다고 해서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예찬님이 쓰신 사연이 아니었다면 이거 혹시 영화 홍보사에서 글을 올리셨나 하고 소개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찬님은 워낙 오래전부터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좋은 책이나 영화를 항상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 아니구나. 마음을 훅 놓고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작품에 저스틴 비버의 론이라는 노래가 나오는군요. 제가 저스틴 비버의 노래들 중에서도 유난히 좋아하고 아끼는 음악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스틴 비버가 진짜 어릴 때 데뷔를 했잖아요. 어릴 때 데뷔를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살아왔었던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신은 유리로 된 집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정작 필요할 때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정말 외로웠다라는 이야기를 이 노래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직설적인 욕설이 가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커팅을 해서 클린 버전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김요한님, 양화대교를 걸어서 지나가다가 노을 사진을 찍었는데 신혜림 작가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문자 남겨요. 루카스 그레이엄, Seven Years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진짜 말 그대로 붉은 노을이에요. 보내주신 사진이. 저도 노을을 정말 좋아하고 예쁜 노을 볼 때마다 이건 모든 사람의 어떤 본능 같은 것 같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휴대폰 카메라를 켜게 되죠. 그 아름다운 찰나의 순간을 저한테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노을 보시면서 이 음악이 떠오르셨나 봐요. 루카스 그레이엄의 Seven Years. 자신의 인생을 한번 확 돌아보는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노을하고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스틴 비버의 노래는 2021년에 그리고 이 루카스 그레이엄의 노래는 2016년에 발표가 됐어요. 우리 골든디스크에서 나가는 음악들 평균 연령에 비해서는 조금 젊은 음악들인데 신청해 주신 분들 있는 김에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구혜찬님과 함께합니다. 저스틴 비버, 로니 그리고 김유아님 신청곡이에요. 루카스 그레이엄, Seven Years.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0: 천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2017년에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가수 토미 페이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토미 페이지는요, 1988년에 영화 더 샥의 OST에서 노래를 부르고 동시에 그때 이제 토미 페이지의 첫 번째 1집 앨범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데뷔를 했는데요. 이 1집에서 처음으로 들려줬던 노래가 Turning Me On이라는 곡이었어요. 이 노래 다음에 이어진 곡이 이제 A Shoulder to Cry On이었고 이 노래가 특히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토미 페이지의 데뷔곡은 80년대에 유행했던 그 시절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 발랄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0년에 2집 앨범에서 이제 I'll Be Your Everything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 가장 크게 히트를 했었었죠. 그리고 이 토미 페이지는 2000년까지 7장의 정규 앨범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요, 싱글로 I Break Down 2015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노래가 어떤 곡이냐면 그 토미 페이지의 2집에 I Break Dow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2015년 버전으로 본인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노래가 토미 페이지의 생전 마지막 싱글이 됐던 거죠. 그 발라드 선율 안에서 그 데뷔 때와는 또 다르게 깊어진 토미 페이지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곡으로 토미 페이지 그때의 그 스타를 한번 떠올려 보죠. 토미 페이지의 데뷔곡 Turning Me On 그리고 2015년에 발표했었던 마지막 싱글 I Break Down 2015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토미 페이지의 데뷔곡 Turning Me On 그리고 마지막 싱글 I Break Down 2015이었습니다. 7917님, 제가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나지 않는 어떤 노래의 제목이라든가 가수 이런 것들이 좀 가물가물하시면 힌트만 좀 남겨주시면 찾아드린다. 그런 부수적인 코너 셜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AI의 발전으로 셜록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7917님이 제가 셜록 좀 소환해 볼게요.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판매글에 민트급이라는 문구가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이 문구가 음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어디서 문득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에 맞는 노래 하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심한 감기에 한 열흘을 쉬고 일을 재개했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감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나아지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그 셜록을 소환할 때 항상 그 셜록 드라마 OST를 깔면서 등장하거든요. 그거를 오늘 깔지 않은 이유가요. 이 민트급이라는 문구가 음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관련이 없던데요. 그래서 음악을 깔 수가 없었어요. 아니 뭐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그냥 자료를 찾아본 게 전부긴 했는데 이 민트급이라고 표기를 하는 건 그만큼 상태가 좋다. 라는 뜻이래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정도의 중고다. 새 것과 거의 같은 상태다. 라는 표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찾은 거는 음악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예전에 미국에서 그 화폐를 수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화폐들 중에 조폐국에서 바로 나와서 거의 유통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돈 그런 지폐나 이제 동전을 민트급이라고 표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 밑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사용감이 있다. 이런 거를 화폐 감정 등급으로 나눴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용감이 없으면 없을수록 거의 조폐국에서 바로 유통된 돈일수록 그 수집가들에게는 가치가 높은 거겠죠.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그거를 부르는 어떤 언어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골든디스크에서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찾은 바로는 그렇게 이제 미국의 조폐국에서 쓰던 민트 스테이트의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돈의 의미로 이 말이 퍼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름하고 그리고 7917님이 이 이야기에 맞는 노래를 하나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골라봤어요. 민트 해가지고요. Joy D and the Starlighters의 Peppermint Twist.

0: 조이디 앤더 스타라이터스의 페퍼민트 트위스트. 이 노래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정소연님 신청곡 올리비아 뉴튼 존의 하트 어택, 그리고 7761님과 함께했습니다. F.R. 데이빗의 Pick Up the Phone까지 세 곡 이어드렸어요.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5월 18일 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지금 흐르고 있죠? 9065님 신청곡이에요. 4PLAY의 I Will Still Be Loving You.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일러주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대기 숙제 줄여줬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1: 아따 이놈아 내가 니 꼭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쓱.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ー。여기는 가요 1999.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 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렉

0: 절세의 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0: 10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총알고둥, 갯고둥, 각시고둥처럼 연체동물 중 복종류에 속한 조개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고둥. 일반적으로 등 위에 말려있는 모양의 껍데기를 갖고 있죠. 고동으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요. 표준어는 고동이 아니라 고둥입니다. 소라나 우렁이처럼 껍데기가 하나로 둘둘 말린 고둥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나사조개도 있는데요. 여기서 나사는 풀고 조이는 그 나사와 같은 한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농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8: 삼성전자가 노조 측에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의 파업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노사는 오늘 오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9: 이란이 새 종전안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했던 이란 공격은 보류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8: 서울 강남 GTS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놓은 강판 보강안이 내구성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9: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어제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탱크데이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고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5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8: 삼성전자 파업을 이틀 남기고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9: 오늘 협상에선 위법한 쟁의 행위를 막아달라며 삼성전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한 것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입니다.
10: 수원지법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상시와 같은 업무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내 안전 보호 시설을 유지하고 웨이퍼 등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등의 핵심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존 평일, 주말 휴일 근무와 동일한 인력, 가동 시간과 규모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노조가 이를 정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기업 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했고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도 모두 막았습니다. 이를 전부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 최대 3억 원, 최희 원장 등 노조 간부는 1일 최대 3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삼성전자 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결정의 주된 이유로 먼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들었습니다. 초정밀 미세 장비인 반도체 시설은 손상되면 재가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했습니다. 파업으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와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돼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후 금전 배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이자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결정과 무관하게 임금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초기업 노조는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하겠다며 사측을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8: 어제 협상은 정부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쟁점은 성과급 규모와 지급 기준 그리고 제도화입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입니다.
4: 1차 사후조정 결렬 후 닷새 만에 다시 만난 삼성전자 노사. 오전부터 시작해 8시간 넘는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5: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내일 연장해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0: 지역입니다.
1: 어제 중재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석해 협상안 조정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2: 사업은 안 된다면 조율해야 안 가져가.
1: 실제 노사는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놓고 여전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 마련을 제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반면 사측은 성과급 상한은 연봉의 50%로 하고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는 경우 3년간 특별 포상을 10% 정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 중노인은 의견 조율이 어렵다고 보고 오늘까지 하루 더 협상을 연장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취재진과 만나 대화는 되고 있지만 노사가 평행선이라며 조정안은 오늘 나올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되고 2시간씩 3차례에 걸쳐 저녁 7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사 양측 모두 파업 전 마지막 기회인 만큼 결론을 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규모와 지급 기준, 제도화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후 조정의 종료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오늘 밤샘 협상이 이어지거나 파업 전날까지 회의가 연장돼 막판 타결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여전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제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다만 내일로 예고했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의 최신 종전안을 전달받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실망감을 드러내며 어떤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합의를 원한다며 그들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란이 새롭게 전달한 종전안을 미국이 일부 수용했다는 보도가 알려진 뒤에 나왔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대미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협상 기간 이란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거나 임시로 면제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평화적 목적의 제한적 핵 활동을 유지하는 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 프로그램이 20년 중단되는 것이면 괜찮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5: 20년은 충분하지 않고 영구적인 중단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20년이면 충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4: 가능성이 높은 건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백악관은 이란의 최신 종전안은 합의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카타르 등 걸프 국가의 요청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데가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선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이 동일 조사 가운데 집권위기 최저치인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 지지율은 31%에 불과한 반면 2배 이상인 65%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누구를 지지할 거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는 민주당, 39%는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경제정책은 33%, 물가 대응은 불과 28%만 지지한다고 응답해 중간선거 전망엔 분명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3: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런던 아이스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1달러로 2.6% 올랐고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3.07% 상승한 배럴당 108.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각각 이달 4일과 지난달 7일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GTS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기둥 곁에 강판을 덧붙이면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철도공단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될지부터 화재의 취약성까지 전문가들의 판단은 서울시와 달랐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6: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입니다.

0: 철근이 빠진 사각기둥의 표면 전체에 에폭시 같은 접착제를 고르게 바릅니다. 그 위에 기둥과 같은 높이의 강판을 네 면마다 덧댄 뒤 화재에 강한 페인트로 마감 처리를 합니다. 철근 누락으로 기둥 한 개당 버틸 수 있는 하중이 800톤 정도 줄었지만 이 같은 보강을 거치면 기존 설계 기준보다 강화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1: 5만 8천 정도, 킬로뉴턴 정도가 지금 6만 4천 정도로 더 강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시공을 마무리하려고.
0: 철도공단이 이달 초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서입니다. 토목과 안전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가했습니다. 강판 설치에 대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존 기둥과 강판 사이에 넣을 에폭시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또 빈틈없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판의 부착력이 떨어지면 기둥에 잘 붙어 있을지도 걱정된다면서 강판과 기둥 각각의 구조 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화재 취약성도 문제로 봤습니다. 열에 약한 철판과 에폭시의 특성을 고려하고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에 견딜 수 있는 시간 기준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안전점검이 실시된 시점은 지난 5월 초. 철도공단은 조속한 기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지하 5층 기둥에 아무런 보강 작업 없이 지하 3층까지 공사 진도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는 구조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현재 기둥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시공사가 오류를 발견해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발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고 공사 전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2: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25일 인공지능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보호를 위한 첫 회칙을 발표한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 새 회칙은 AI를 중심으로 노동과 정의, 평화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기술의 대리전으로 여겨지는 전쟁에 대한 비판도 담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발표에는 AI 모델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놓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은 엔트로픽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샘 올트먼의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장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은 현지 시간 18일 머스크가 법정 시한 내에 소송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 패소 판결을 내렸고 판사도 머스크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CEO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로 예보됐습니다. 구름이 많다가 전국이 밤부터 흐려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6: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7: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

0: 공동체 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국민의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죠.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나 7로 끝나는 경우,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 주말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8월 말까지 꼭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쓰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안 되겠죠. 다만 마트 안에 있는 개별 가맹점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유흥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아침엔 뉴스 시작할게요.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0도, 부산 19도, 대구 17도, 대전 16도고요. 광주 18도, 강릉 24도, 제주 18도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남부 내륙은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서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목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친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엔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 뉴먼즈.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3: 5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오늘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후 대구공항으로 입국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는 지난 1월

0: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의 화답 성격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안동 전통 요리와 술을 곁들인 만찬과 안동의 전통 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하는 친교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중동 정세와 양국 경제 등 현안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6명을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태용 전 원장에게 오늘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를 거부했고 홍정원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등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특검은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입건해 불이익을 무릅쓰고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준 인물들을 단순 의혹 수준으로 입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나 체육 등의 과목들을 전담으로 맡는 강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정식 교원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교권 보호 체계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공무원직본부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 도중에 4학년 A군이 강사 B씨의 지시에 불응하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B씨는 해당 학교에서 16년간 영어 수업을 맡아왔지만 법적으로 강사 신분이어서 교권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심리 상담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교원과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법적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어떤 취지의 판단이었을까요?
1: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제 삼성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0: 네.
1: 회사 측이 제기한 이제 위법행위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한 건데요. 반도체는 천여 개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24시간 돌아가야 되고요.
0: 네.
1: 일부 공정만 흔들려도 그 라인에 있는 웨이퍼는 전량 폐기하고요. 품질, 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법원의 판단은 파업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필수시설, 웨이퍼 변질을 방지하거나 설비 안전을 유지와 같은 필수 보안 작업에는 평일이나 주말 수준의 최소 인력은 유지하라.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0: 네, 이게 복구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1: 맞습니다. 네. 복구도 뭐 4개월, 7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이번 결정은 단순히 어떤 노사 갈등을 넘어서 반도체 산업의 어떤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0: 네.
1: 만에 하나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행위 1일당 각 노조가 1억 원씩 이제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각각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판단으로 인해서 어쨌든 노조는 필수 인력을 남겨둬야 합니다.
0: 예.
1: 그러니까 총파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웨이퍼를 전량 폐기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는 평가인데
0: 예.
1: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이게 지금 위법 행위만 안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연차를 이용한 합법적인 파업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최악의 지금 이번 결정으로 최악은 막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0: 예.
1: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태업은 가능한 상황이고 어쨌든 법원에서는 사측의 입장을 좀 많이 받아들여준 상황이군요. 총파업을 좀 막기 위해서 막판 사후조정회의가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의 의견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1: 맞습니다. 어제 오늘 사후조정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축구

0: 경기 규칙은 사실은 이제 이 FIFA라든가 이제 심판, 레프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삼성전자 노조는 규칙을 이제 선수가 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1: 네.
0: 사실 모든 노동자들은 올해 장사가 잘 됐다라고 하면 올해 성과금 많이 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합리적입니다.
1: 네.
0: 그런데 앞으로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고정으로 영업이익의 15%를 가져가겠다. 이건 고정 비용입니다.
1: 네.
0: 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요.
1: 예.
0: 기업은 상법에 근거해서 이사회와 주총결의를 통해서 성과급, 인센티브 기준을 정합니다.
1: 예.
0: 올해 삼성전자의 추정 영업이익 전망치가 300조 원인데요.
1: 네.
0: 여기에 영업이익이 15%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 삼성전자 이 반도체 노동자들은 45조 원의 영업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지금 특히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90조, 500조 원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이걸 15%를 가져간다면 70조 이상 이게 달라는 얘기입니다.
1: 네.
0: 지난해 삼성전자 R&D 비용 총비용은 38조를 썼는데요. R&D 비용의 2배 이상을 성과급 일회성 잔치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만약에 하나 이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반도체 임직원 1인당 내년 성과급은 5억 8천만 원,
1: 1인당.
0: 1인당 6억 원
1: 예.
0: 가까이를 가져가게 되고요.
1: 예.
0: 사측이 제안했던 영업이익이 10%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1: 네.
0: 4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한다면 5억 원 안팎으로 이제 성과급입니다. 월급을
1: 네.
0: 제외한.
1: 네.
0: 문제는 제도화에 대해서는 이게 고정 비용이고요.
1: 예.
0: 삼성이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 삼성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1: 그렇겠죠.
0: 삼성에 따라서 영업이익의 15%가 아니라 최고 30%까지 제도화라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근데 현재 삼성의 성과라는 게 이게 장기 투자의 결실입니다.
1: 예.
0: 그동안 삼성은 법인세를 한 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적자인 적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투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치킨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결실이고, 여기다가 삼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 주주들,
1: 네.
0: 또 협력업체 헌신이 합쳐진 결과인데, 그런데 지금 이런 과도한 요구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생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1: 네.
0: 한국과 대만이 압박이 최고조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사회 입장에서는
1: 예.
0: 한국에다 공장 짓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에다 공장 짓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1: 네.
0: 기업의 초과이익이라는 게 주주, 임직원, 그리고 미래 투자를 위한 이제 재원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이제 불태우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 예.
0: 상당히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 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라는 평가신데,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는 뭐 당장의 성과급을 조금 덜 받더라도 구조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원하는 것, 사측이 제안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맞습니다. 사측은 어쨌든 지금 OPI라는 건 오버롤 퍼포먼스 인센티브라고 해서
1: 예.
0: 성과급 제도를 연봉의 50% 이내로, 성과급은 연봉 이외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여기에다가 이제 특별히 정말로 이저 업계 1위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특별 성과급 제도로
1: 네.
0: 경제적 부가가치를 더해서 영업이익의 10%, 중재하는 12%까지도 줄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모든 업종,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1: 네.
0: 통신, 자동차 업종으로 똑같은 요구가 이어지다 보니
1: 네.
0: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가 조금은 초강수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른바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1: 네.
0: 삼성전자 총파업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노사갈등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위기감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당초 정부의 입장은 노사 자율 타협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에서 노조 지도부의 과격한 발언, 여기다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파업 시나리오를 이제 분석해 보니,
1: 네.
0: 반도체 라인이 정지될 경우 가져올 국가적 경제적 타격 규모가 최고 100조 원의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1: 네.
0: 이외에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더불어서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가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요. 따라서 정부의 이런 이제 긴급조정권 검토라는 이제 이걸 공식화한다라는 건
1: 네.
0: 노사 양측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경고장이자
1: 네.
0: 국가의

0: 핵심 자산인 반도체를 지키기 위한 사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이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정부에서 파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총파업이 지금 현실화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경제적 손실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아직 파업 전인데도 불구하고 왜 벌써 손실이 시작이 됐느냐. 사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뭐 자동차나 전기 공장처럼 갑자기 스위치 끄고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1: 네.
0: 반도체 라인이 멈추게 되면 압력, 온도가 깨집니다. 그러면 네.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웨이퍼, 수천억 원의 웨이퍼는 통째로 다 버려야 합니다.
1: 네.
0: 이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에는 웜 다운이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면서 신규 웨이퍼 투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단계가 네. 벌써 시작이 됐다. 그래서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웜다운이 시작됐다라는 건 삼성전자 합청업체, 협력업체 간 1,700여 개 업체가 되는데요.
1: 예.
0: 여기로부터 물감을 줄이고 있다.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으로 파업을 운운할 때 지금 협력업체들은 일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1: 협력업체들 손실도 같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0: 맞습니다.
1: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0: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18년에 이제 평택 공장에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1: 예.
0: 당시에 정전이 단 28분으로 공장이 멈췄는데요.
1: 네.
0: 약 500억 원의 손실을 봤는데
1: 네.
0: 하루 약 2조 6천억 원대 손실을 봤다라는 겁니다.
1: 예.
0: 1분에 10억 원씩 손실을 본 셈인데요.
1: 그렇군요.
0: 김석 총리가 지난 주말에 이제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추정한 대목도 여기입니다.
1: 네.
0: 실제로 공장이 하루 멈추면 웨이퍼 약 2만 2천여 장, 약 6,500억 원어치 이제 웨이퍼가 폐기가 되는데요. 중간에 인력이 빠지게 되면 이미 투입된 웨이퍼는 폐기 가능성이 더 커지죠.
1: 네.
0: 문제는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손실이 이어집니다. 나노 단위 공정을 수행할 때 정말 수백만 대의 정밀 장비를 일일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네.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이외에도 이제 본사 손실 이외에도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장기 공급을 통해서 6개월, 최저 적게는 6개월, 전략적 고객들한테 3년 내지 5년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1: 네.
0: 이게 지금 차단이 됩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 세계 스마트폰, PC, AI 서버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1: 네.
0: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연쇄 손실과 신뢰도 추락 비용을 합치게 되면 최고 100조 원이라는 극단적인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예. 거기다가 이제 삼성이 멈추게 되면 대만의 뭐 TSMC나 중국 창신 메모리 같은 경쟁사들이 웃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는데 경쟁사가 웃고 있습니다. 이 냉정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실인데요. 당장 대만과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1: 예.
0: 삼성의 메모리 공급량이 단 3%만 줄어도 자국 기업들이 엄청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다 라면서 잔뜩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중국 언론. 신이 내려준 기회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1: 네.
0: 삼성이 벽에 막혀있던 중국 업체들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실제로 중국의 DRAM 제조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세계 시장 점유율 4위까지 치솟고 있고요.
1: 네.
0: 또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역시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경쟁국들이 마냥 축제를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1: 네.
0: 최첨단 AI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와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요.
1: 네.
0: 삼성의 HBM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 수 없고요. 글로벌 서버 생산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글로벌 IT 대공황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1: 아, 예.
0: 그래서 삼성의 파업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1: 네. 참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 오늘 노사 대화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경제 뉴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설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0: 뉴약시란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기념식에 자리했네요.
6: 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옛 전남도청 앞에 있는 5.18 민주광장에서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렸던 제4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46년 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부 독재에 항거한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의 정신을 기억을 하고 희생자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5: 네.
6: 행사가 열린 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광장에 있는 분수대를 연단으로 삼아 여러 집회를 열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전남도청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복원 작업을 다 마치고 개관을 한 상태였고요.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일반 국민들까지 3천여 명이 참석을 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고요.
5: 네.
6: 참석자들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5: 네. 근데 이 기념식장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이 유가족들과 진보진영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강하게 받았네요.
6: 네. 고 문제학 열사의 어머니로부터 장 대표가 면전에서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5: 네.
6: 문제학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인데요.
5: 네.
6: 장동혁 대표는 이제 시민들이 내란 집단이다 이런 항의들을 받으면서 별도 통로를 이용해서 기념식장에 입장해야만 했습니다. 또 현장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5.18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 네.
6: 무슨 염치로 이곳에 왔느냐라며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5: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뭐 자신은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6: 네, 기념식 참석 직후 본인의 SNS에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 그 맨 앞에 서 있는 이재명이라며 대통령을 직격을 했는데요. 본인 재판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 광장에서 읽어내려가는 기념사는 낯설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5.18 영령들은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고 진정한 5.18 정신이라고 외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5: 네.
6: 그래서 본인은 기념사에 단 한 번도 손뼉을 칠 수가 없었다라고 썼고요. 한 박자 늦게 박수를 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떤 심정이 였을까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5: 네, 뭐 지금 또 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주 방문 여부를 묻는 말에 했던 답변이 또 논란입니다.
6: 네,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광주에서 열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제 서울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5: 네.
6: 그러면서 당의 투톱자 한 명 어쨌든 지역을 나눠 갖고 있던 건데
5: 네.
6: 이 광주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막말을 어제 했습니다.
5: 네.
6: 지방선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어제 오전에 마치고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티타임 시간을 가졌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기념식을 갔는데 송 원내대표는 안 간 이 상황에 대해서
5: 네.
6: 질문이 나왔습니다.
5: 예.
6: 그러자 송 원내대표 뭐라고

0: 했냐. 아, 모른다.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면서 그래서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라고 웃으면서 답을 했습니다.
1: 더러워서 안 간다.
0: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광주를 방문을 할 때마다 사실은 비상계엄인 내란 사태에 관련된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가 되지만 농담을 섞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 당일에 네. 본인이 광주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별화축될 수 있는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민주당 쪽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한테 사과를 요구했고요.
0: 네. 정철의 대표는 SNS에 연달아 글을 올리면서 뉴스를 보다가 국민의힘 인사가 날씨가 더워서 안 간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귀를 의심했다라는 반응이네요.
0: 네. 맞습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보다 했다라면서 참 비정한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참 어쩔 수 없는 집단인가 보다라고 썼고요.
1: 네.
0: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호남과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적대감과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충격적인 발언에 민주당은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송 원내대표는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시라라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도 요구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측의 해명도 나오긴 했는데 이 또 해명이 논란이에요.
0: 네, 일단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를 근거로 SNS에 선동글을 올린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1: 예.
0: 그러면서 오마이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 어떤 부분이요?
0: 네, 송 원내대표가 그 표현, 그러니까 더러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공개 티타임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송 원내대표는 네.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1: 네.
0: 그런 말을 아니고 서럽다고 했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1: 그러니까 더럽다가 아니고 서럽다였다.
0: 네. 그래서 당 공보실도 송 원내대표가 막 이제 시민들로부터 데모도 받고 욕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1: 네.
0: 서러워서 안 간다고 했다라고 해명을 해둔 상태입니다.
1: 네.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녹취가 있습니다. 네,
1: 아,
0: 그래서 이 파일을 그렇죠. 저희가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데요.
1: 네.
0: 바이든 날리면 시즌 2가 될 것 같기는 한데.
1: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0: 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1: 네.
0: 시옷 받침은 그러니까 시옷 그 발음은 아니었습니다.
1: 아니 그러면은 사실 뭐 어떤 상황이 올지라는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0: 그러니까 서러워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당의 원내대표가
1: 네.
0: 이 시민들의 항의를 받는 거가 싫어서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5.18 광주 영령들 앞에 참배하는 것을 피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네. 자체가 과연 적절한 말인지도 달아붙을 것 같습니다.
1: 네.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가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이었는데 어제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어떤 판매 행사를 열어서 논란이 됐어요.
0: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탱크데이 행사를 온라인상에 열고 홍보를 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명칭이 탱크인, 그러니까 텀블러 이름입니다.
1: 네.
0: 이 텀블러를 세트로 구매를 하면 원래 가격보다 할인해서 판매한다라는 건데 홍보물에는
1: 허허.
0: 책상에 탁 하고 느낌표 이렇게 홍보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1: 탱크에다가 책상에 탁.
0: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이제 5월 18일이었는데 시민들과 계엄군이 맞섰던 이 5.18을 추모하는 날에 탱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
1: 아.
0: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도 이제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다
1: 네.
0: 보니까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요. 지역사회와 온라인 여론을 중심으로 천박한 역사인식이다라며 스타벅스를 규탄하고 일부 불매운동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탱크도 부적절합니다. 뭐 탱크 그림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텀블러긴 했습니다만은 게다가 책상에 탁 이 문구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경찰의 발언이었죠. 책상 뭐 이렇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걸 또 연상하게 한단 말입니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단 광주 전남 추모연대가 탱크는 1980년 5.18 때 계엄군 탱크를 또 책상에 탁은 1987년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사 정권의 비극을 연상시킨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1: 네.
0: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 마케팅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묘하게 표출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라면서
1: 네.
0: 천박한 역사인식으로 5월 영령을 모독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태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고 사죄하라 촉구를 했는데요.
1: 그 경영...

0: 경영진의 편향된 역사 인식이라 함은
1: 네, 역시나 경영진 회장의 과거 멸콩 논란부터 여러 번 논란이 일으킨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래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매운동 같은 여러 누리꾼들의 여론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5.18 46주년에 탱크데이 행사를 한 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결국 스타벅스

0: 했는데요.
1: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손정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또 박동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예. 온라인 텀블러 판매 이벤트 관련 문구에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연관된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됐음을 인지했고 즉시 행사를 중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대통령도 이번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1: 네,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인 인권 또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0: 예.
1: X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역사적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라면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며
0: 네.
1: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인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0: 네, 뭐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대표가 날아갔네요. 이제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손정현 대표한테 해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1: 네, 정 회장은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 책임자 및 관계자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직접 지시했다. 그래서 뭐 격분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0: 네.
1: 손정현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인원도 함께 해임을 하고 관련 임직원 모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요. 정 회장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일에 이번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격노하고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라는 게 신세계 그룹 측의 발표였습니다.
0: 네, 어쨌든 글로벌 기업인데 좀 부적절한 행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GTX 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의 이제 시공 오류가 발견됐고 관련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MBC가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네요.
1: 네, 윤호중 장관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부실 시공과 은폐 의혹에 대한 합동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민주당 최현일 의원 지적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가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했고요.
0: 예.
1: 부실 시공이 지하 5층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 4층과 지하 3층 공사 중에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라면서 공사 기한에 문제가 생긴다면 임시 안전조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0: 예.
1: 그런 조치를 했다는 보고가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0: 네.
1: 국토부는 특별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라고 별도로 알렸습니다.
0: 네, 경찰 쪽에서도 나서서 이번 시공 오류건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그러니까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1: 네, 어제 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자리에 나와 있었는데요.
0: 네.
1: 수사할 만한 사안이 아니냐라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언론 보도가 됐고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 내사 착수 예정이라고 보고받았다라고 했고요.
0: 네.
1: 이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건 배당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예,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뭡니까?
1: 서울시는 국토부에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하기 이전에도 총 3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늑장 보고가 네. 아니다라는 해명이었는데요.
0: 예.
1: 본 공사의 위수탁 협약서 관련 절차에 따라 이 누락사항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공문으로 3번이나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요. 또 국토부는 서울시가 공사 오류를 작년 11월에 인지하고도 올해 4월에야 보고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0: 네.
1: 서울시는 작년에 2번, 올해 1번 철도 공단에 보고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직접 보고하진 않았지만
0: 네.
1: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0: 예.
1: 현대건설이 제시한 보강 공법을 적용했을 때 정말로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0: 네. 철도 공단은 이 자료에서 서울시가 건설사업 관리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다만 서울시가 제출한 건설사업 관리 보고서 이 주요 내용 요약에 철근 누락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당시 시공 감리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었다고 MBC 보도가 나왔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이 입찰 공고를 냈

0: 했던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UU. UU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4: UU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현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아침 기온이 꽤 높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래도 구름이 많아서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은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이번에는 수도권 영동지방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 집중되겠고 특히 내일 밤 사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요. 다시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0828님 문자입니다. 아들 부부가 오늘 일정이 있어서 제가 손녀 학교를 시켜야 합니다. 저도 1인 자영업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니면 아이를 봐줄 어른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하시면서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청해 주셨네요. 네, 손주들 돌봐주는 조부모님들 많으신데 아이들 돌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얼마 전 한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쓰러진 시민들을 도왔던 상인인데요. 그날의 참혹했던 기억으로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대형 참사는 피해자의 유족을 넘어 구조에 나섰던 이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죠. 그나마 경찰과 소방대원에겐 국가 차원의 심리치료가 지원되지만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한 민간 봉사자는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 사회가 나서서 위로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5: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

0: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의 요청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8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군에 내일 예정된 이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과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합의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최신 종전안에 실망하며 이란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합의를 원한다며 그들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며 미국이 더 강한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음을 이란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재 시간 18일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10로 2.6% 올랐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3.07% 상승한 배럴당 $108.66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각각 이달 4일과 지난달 7일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특정 국가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무부는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현재 해상에 발이 묶인 러시아산 원유에 일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30일간의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실물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취약 국가들에게 원유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지 시간 18일 정오쯤 샌디에이고 카운티 클레어먼트 내 대형 모스크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특수기동대를 포함한 경찰차 수십 대를 배치해 상황 통제에 나섰고 오후 1시쯤 위협이 무력화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광동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여성의 노동을 연구하는 정다정입니다. 밥 차리고 아픈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일. 오랫동안 이런 노동을 여자니까 당연히 하는 집안일로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과 가사노동에 가까운 일자리들 역시 당연한 듯 저평가됐죠. 돌봄과 가사노동 일자리가 제대로 존중받으려면 그 가치부터 다시 매겨져야 합니다. 이제는 원래 여자가 하던 일이라는 표현부터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육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죠. 경기 평택을로 가겠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 2부에 연결하고요. 3부에서는 레드캠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장동혁 선대위의 일주일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7: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8: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름 없음님이, 저 오늘 연차라서 여유 있게 듣고 싶어요. 아,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8: 포기하세요. 시선 집중과 네? 네, 포기하시라고.
9: 아, 그러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밑자락을 깔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단도직입적으로 포기하세요?
8: 세상사가 뭐 이렇게 뭐 밝은 면만 있겠습니까? 포기하시고 그냥 고뇌하시면서 들으세요. 네.
9: 네, 이름 없음님 그렇게 하시랍니다. 오늘 뉴스가 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김광채님,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0: 아침 일찍 출근해서 따뜻한 믹스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선 집중 기다려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귀여미님도 저도 믹스커피 시작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 입이의 루틴이기도 하죠.
1: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배 나오는 원인이 믹스커피랍니다. 그래도 저는 먹고 있는데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아니 뭐 오늘 찬물 제입이에요? 연차라는 분한테는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니까 포기하라 그러고 믹스커피로 한 잔 시작한다는 분에게는 뱃살 얘기하고 찬물 제입이네 찬물 제입이.
1: 고개를 숙여서 배를 보세요.
0: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 호호님. 제발 삼성전자 노조분들 파업만은 말아주세요. 서로 득이 되는 합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아직 조정 시간이 남아있죠?
1: 한번 봅시다.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는지. 예.
0: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 부산 지역 국민의 의원 14명이 지난 17일에 비공개로 만나서 부산북과 보궐선거 단일화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고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의원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다른 의원이 무소속과 단일화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시끄러워지고 오히려 지지층표가 분산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은 지금 지역구에 가면 장동혁과 한동훈이 싸우는 것, 한동훈과 박민식이 싸우는 것 때문에 우리 당 꼴보기 싫다. 투표하러 안 가겠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이기려면 단일화는 불가피하지만 일주일 정도 여론조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른 의원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중앙당을 이래라 저래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선거 목전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일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이런 결과 말고 더 주목해야 하는 건 맥락인데요. 지금 전해드린 의원들의 발언들을 잘 들어보면 하나의 맥이 잡힙니다. 분열. 또는 분란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점. 이건 뚜렷하게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한동훈과 박민식의 분란. 지역과 중앙당의 분열에 대한 경계가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자, 이 맥을 통해서도 부산 지역의 혈류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0: 어떻게요?
1: 분열상, 분란상을 걱정하고 경계하는 것 자체가 단일화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느냐? 자, 분열과 분란 없는 단일화를 하려면 장동혁 지도부가 순순히 오케이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먼저 성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서로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상대 공격에 집중할 텐데 그러면 분란은 더 커진다는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결국 분열과 분란이 없는 단일화는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바로 밀실 타협인데 자, 이러면 부산북구 유권자들이 고개 끄덕이겠느냐. 라고 하는 또 제2의 반문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 네, 엽기토끼님 등 많은 분들은 아 근데 왜 후보들은 안 하겠다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왜 그래요?
1: 쉽게 하면 의견 통일을 보면은 14명 의원들의 이름으로 뭐 설득을 하든 압박을 하든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일단 의견 통일부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0: 네, 참고로 어제도 박민식 후보는 단일화 여부는 어떻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고부동 0%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별도로 마련된 측면 통로를 이용을 했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때 혼자 손을 흔들지 않고 차렷 자세로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프가 됐던 고 문제학 열사의 모친으로부터 여기 올 자격이 없다라는 등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비판에 굴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올렸는데 1980년 광주의 5월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었다라면서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개헌을 반대했기 때문입니까?
1: 꼭 그것만이 아닌데요. 자,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기억하십니까?
0: 네.
1: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장면이 뉴스

0: 뉴스를 탔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재판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장동혁 당시 광주지법 부장판사였었습니다. 지금의 장동혁 대표 바로 그분입니다.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는 사건을 1년 정도 맡아오다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2020년 1월 15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 판사가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느라 판결은 여러 달 미뤄졌고요. 당시 5월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자, 당시 장동혁 부장판사의 행적을 한번 추론해 봅시다. 장동혁 대표는 광주의 의미, 전두환 씨의 진실 왜곡의 의미가 얼마나 엄중한 것이었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반문을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로 일축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가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저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뜻하는데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을 한 점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은 5.18이 지켜야 할 가치였는지를 한번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의회의 권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재판하다 말고 판사직 버리고 출마를 이야기를 한 것인가 한번 되물어보는 겁니다. 내란방지 개헌을 가로막은 행태를 판사직을 내던진 것과 연결짓는 건 무리겠습니까? 자, 판사직을 하다가 이렇게 했던 것을 보면 5.18 광주 그다음에 전두환 씨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하게 생각했는지가 의문이고 그 의문은 내란 방지 개헌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행위로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레드 회원님이 장동혁 대표 역시 권력 확장의 도구로 간 거 아닙니까?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개헌 얘기 나온 김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삭발을 했어요?
0: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 지난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국면이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이미 그 무게를 잃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삭발로서 저희 진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평가 그냥 짧게만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뜬금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PO라는 게 있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을 뜻하는 건데요. 이것과 완전히 따로 가는 삭발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속보인다라는 2차 평가가 따라붙는데 그렇게 머리 숙이고 싶었다면 왜 내란방지 개헌에는 반대했느냐라는 똑같은 반문을 좀 던지는 거고요. 결국은 이거 선거용 아니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서 의원 역시 뭐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에 출마한 우리 당의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잘못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네.
1: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GTX-A 삼성역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건을 두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간에 지금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국토부가 최종 책임자라면서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는데요. 그 뉴스 리포트 일부 들어보시죠.
3: 시공은 현대건설에, 감리는 주식회사 사만이 맡아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던 오 후보 측은 이번엔 국토부가 최종 책임자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4: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국가철도공단에 11월, 12월 달에 세 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쟁점화하는 정원 후보 캠프가 이제 좀 쫓기는 모양이다.
0: 네,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 그다음에 감리는 주식회사 사만이 맡았다. 그 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뉴스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오세훈 후보에게 역

0: 씨 한 가지 사실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세훈 시장이 동대문구 이문 3구역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을 긴급 점검한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사실을 전하면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이후 건설사와 감리사가 안전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블랙박스이자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제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순살자이니 통폐합했으리니 시민 불안감을 반영한 이런 말들이 시중에 회자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시가 그간 해오던 방법을 민간, 공공, 구분이나 건축물의 크기, 면적, 층수와 관계없이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진다. 라고 그토록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GTX 이 문제에 대해서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맡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페이스북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배치되는 것이냐 상통하는 것이냐를 한번 되물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촌철님들은 저희가 들려드린 오디오에서 오세훈 후보가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좀 많이 또 시선 집중을 하고 계세요. 코모님은 안전은 미리미리 사고를 막는 겁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0: 2차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홍장원 전 1차장도 포함이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 등이 외교 비서관 등을 통해서 미국 등 우방국의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해왔는데 이건 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라인 외에 국정원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보내려 한 정황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2차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CIA를 접촉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많은 분들이 홍장원이요? 라고 이 이름을 듣고 지금 놀라고 계신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래서 좀 황당합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12.3 내란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국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홍장원 전 1차장이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관여를 했다? 자, 이게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은 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CIA 등 해외 부서가 제 담당인 것은 맞지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제 산하 직원으로부터 CIA에 무엇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답니다. 이거는 어제 나온 보도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특검이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을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건데 이걸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한 거고요. 그러면서 홍장원 전 1차장이 반문을 했습니다. 제가 CIA에 계엄을 옹호할 정도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겠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로 체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추출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CIA에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12월 5일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정원 전 1차장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준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그날 밤입니다.
1: 네.
0: 내란의 그 밤입니다. 그런데 네. 홍장원 전 1차장은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전화를 받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그러면 홍장원 전 1차장은 이미 그 시점에 내란의 밤에 이건 아니다 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내란,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CIA에 보내는 것에 관여를 했다? 이건 배치되는 얘기가 됩니다.

0: 그러면 배치가 아니라면 홍정원 전 1차장은 쉽게 하면 이중 플레이했다. 겉과 속이 달랐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건데 과연 그런 것이냐. 여기에 지금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홍정원 전 차장이 바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을 폭로한 게 언제입니까? 12월 6일입니다. 그러면 CIA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12월 5일 다음 날 국회에 나와서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폭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돌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월 5일에서 12월 6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갖고 태도를 돌변한 것인가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탄핵 반대 당론이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니 천재 이루의 기회가 열렸습니다라는 텔레그램을 김태호 전 1차장한테 보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이게 이제 12월 5일이라는 건데 그러면 12월 5일까지는 사실상 내란에 협조를 하고 있다가 다음날 갑자기 태세를 전환을 했다? 이렇게 지금 홍장훈 전 1차장이 정무감각이었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었느냐? 사실 이것도 좀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입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국정원 1차장은 해외 파트 수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트의 수장이기 때문에 혹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만을 보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뭔가 정황과 단서를 잡았기 때문인지 현재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자. 이 말씀만 드리고 굳이 사족이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바람은 아니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홍장훈 전 1차장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2.3 내란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박차고 일어난 공무원들이 없었다라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개탄한 바가 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빼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는 공무원, 정말 가뭄에 콩나듯 했던 그 영혼이 있는 공무원 가운데 한 명이, 한 축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희망을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길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이사나님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계엄을 옹호한 사람이 자기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계엄 실태를 밝혔을까요?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테리님도 무엇이 진실일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라고 좀 올려주셨는데 지금 특검이 홍 전 차장에게 22일 날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죠.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결과 보고 이야기합시다.
1: 네.
0: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내.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3: 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경기 평택을로 가겠습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3: 어떻게 지금 또 평택에 계십니까?
4: 그렇죠. 네, 어제 광주에서 올라와서 뭐 네. 어제 올라온 직후부터는 계속 평택에 있는 거죠.
3: 평택 시민들 만나면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4: 응원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시고요.
3: 네.
4: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도와드려라 뭐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3: 네.
4: 뭐 특정 후보는 꼭 꺾어달라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십니다.
3: 그 특정 후보가 누군데요?
4: 아니 저를 제외한 4명 중에 한 분이겠죠.
3: 뭐. 뭐 더 안 여쭤보겠는데요.
4: 네.
3: 광주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1년 전에 이재명 네. 당시 대선 후보 지지선언하는 곳이 광주 아니었어요?
4: 그렇습니다. 당시 5월 17일 그러니까 5.18 전야제가 열리는 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 광장에서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3: 왜
4: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3: 그때 왜 광주였어요?
4: 아마도 DJ가
3: 네.
4: DJP 연합을 하셨잖아요.
3: 네, 그렇죠.
4: 그러면서 집권에 성공했고 임기 초반에도 그 연합은 유지가 됐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상징성이 큰 곳,
3: 그러니까
4: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그 광장에서
3: 네.
4: DJ가 DJP 연합을 했듯이 뭐 물론 제가 그런 끄부비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3: 예, 예, 예.
4: 보수정당 출신으로서 이른바 보수 정치인들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 우리는 이제 좌우 뭐 내지는 보수 진보 구별 없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나라 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자 저에게 그 광주로 내려와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그러니까 그 결국 통합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후보님이 네. 그때 그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을 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그 네. 청중을 향해서 아, 여러분 쓸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 예, 예.
3: 그때 그 쓸모라고 하는 단어도 결국은 국민 통합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 후보님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4: 그때 정확하게는 쓸만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3: 네.
4: 그렇죠. 그런 의미 지금 집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중도 실용주의 그리고 중도 보수 확장 전략
3: 네.
4: 또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좀 연결해서 지금 조국 후보가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이제 그 상당히 공세를 펴고 있는데
4: 네.
3: 그 공세가 이제 여러 가지 축이 있습니다만 이제 조국 후보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과 더 가까운 사람은 우리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조국 후보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4: 일단 단 하루도 민주당원인 적이 없는 분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3: 네.
4: 아니 민주당에 오셨어야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민주당스러우면 그리고 그런 주장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 그러니까 DJ의 DJP 연합 내지는 통합이라는 그 사상과요.
3: 네.
4: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동사회,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 내지는 정책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3: 예.
4: 그 뭐 우리끼리 뭐 과거에 이른바 뭐 운동

0: 정권 출신이든 뭐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뭐 그런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보수 정당 출신이 왜 끼려고 해? 근데 그건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1: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조국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 조국 후보의 대답이 뭐냐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쓸모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조국 후보가 더 낫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 검찰개혁, 특히 이제 남아있는 보안수사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김용남 후보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저는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의 보안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1: 네.
0: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마 조국 후보께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소신이 갑자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저는 수사 실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수사의 효율성,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거의 100만 건 이상, 150만 건 정도의 형사사건이 일어나는데
1: 네.
0: 이게 다 민생사건이거든요.
1: 네.
0: 이 사건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의원총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지면
1: 예.
0: 그 당론에 따라서 저는 투표하겠다. 다만 당론이 결정되기 전 단계까지는 제 의견을 설명드리고 피력을 하겠다.
1: 예.
0: 하지만 결론이 나면 그거에 따라야겠죠. 당연히 당원으로서. 뭐 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나 조국 후보 측에서 우리 후보님을 향해서 그 펴고 있는 공세의 핵심은 민주당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님은
0: 네.
1: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제 역할이 있다라는 또 주장을 했습니다.
0: 그렇죠.
1: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혹시 그 평택을 해서 이렇게 유권자 시민들을 만날 때 관련 이야기를 시민이나 이런 분들로 좀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0: 거의 없어요.
1: 없어요.
0: 사실은 그게 평택을 뿐만 아니라
1: 네.
0: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1: 아, 그러면 이 논쟁과 공방 자체가 유권자한테 그렇게 별로 울림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평택을의 국회의원이 누가 되는 게 가장 유권자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누가 가장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으냐. 이런
1: 네.
0: 기준으로 뽑아주시는 거지.
1: 예.
0: 사실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은 당은 그런 생각이나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죠.
1: 네.
0: 틀림없이.
1: 예.
0: 하지만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1: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그 지지층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수박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0: 네네.
1: 만약에 지금 그 후보님께서 만약에 그 당선이 돼서 의원이 되고
0: 네.
1: 거기서 후보님의 어떤 그 소신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민주당 내 주류와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
0: 네.
1: 또 수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 이 어떤 민주당 안에서 이런 기류가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힌다라고 하는 후보님의 지향과 지금 조화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0: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표현의 대상이 계속 돌던데요.
1: 바뀐다?
0: 예, 그게 고정된 것 같지 않던데요. 계속 그 대상으로 지목되고 하는 분들이
1: 네.
0: 한 바퀴 거의 지금 돌고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은
1: 네.
0: 본인의 생각, 물론 이제 그걸 대중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우선 본인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 네.
0: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생각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래서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1: 네.
0: 대해서 어떤 비판이 들어오면 다시 숙고를 해봐야겠죠. 아, 혹시 내 생각이 틀린 건가?
1: 네.
0: 아니면

0: 내가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건가? 그걸 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생각을 가다듬어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조건 뭐 된다 안 된다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기 생각이나 소신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1: 알겠습니다.
0: 갑자기 뭐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 사건 종결권도 검사에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다가 벼랑감도 뭐 입장을 180도 바꿔서 안 된다. 다 없애야 된다. 뭐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요?
1: 알겠습니다. 민주당원이시잖아요.
0: 네.
1: 민주당원으로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0: 그거는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죠.
1: 아니, 물론 그럼에도
0: 불구하고 정치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1: 개인적 생각합니다. 의견은 있을 거 아닙니까?
0: 글쎄, 지금 조국혁신당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1: 네.
0: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이 어떤 면에서는 왼쪽을 누군가는 단단히 지켜주고 있을 때 그 전략이 더 효과적으로 먹힌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합당 논의는 뭐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쩌면 전당대회 이후에 논의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1: 예.
0: 자칫 잘못하면 뭐 10+1이
1: 네.
0: 11이 아니라 10.5나 아니면 어쩌면 9.5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왼쪽을 지켜주던 세력과 합쳤을 때 이 네. 왼쪽으로 확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 오른쪽으로 가던 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지금 뭐 후보님 말씀을 드리니까 합당이 좀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그건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문제죠.
1: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언론에서는 친명은 김영남 후보를 지지하고 친문은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또 보도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1: 뭐 그래요?
0: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충남도지사로 출마하신 박수현 후보님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오래 근무하셨고
1: 네.
0: 뭐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일부 인사가 내심 제가 아닌 다른 후보의 당선을 원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그렇게 친명 친문 단순하게 조직화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0: 네.
1: 친명과 친분으로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 글쎄요. 지금은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뭐 결국엔 그게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고
1: 네.
0: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뭐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우리 후보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저번에 네. 그 이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더 네. 이상 사과하거나 해명할 사안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0: 글쎄 지금 뭐 저도 50대 중반인데
1: 네.
0: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한 게 왜 없겠어요?
1: 근데 네.
0: 뭐 계속 사과를 요구했는데 뭐 조국 혁신당 측의 사과 요구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렸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1: 네네.
0: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그때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을 상대로 발언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닌데
1: 네.
0: 협조위와 관련된 저의 발언이 간접적으로나마 마음의 상처가 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1: 알겠습니다.
0: 앞으로는 뭐 절대 없다? 아니, 앞으로 뭐 과거에 일일이 기억 못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살면서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
1: 근데 어쨌든 그 과거사인데 하나만 더 해주고 이제 그 지역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에 프레시안이 보도한 게 있는데,
0: 네.
1: 2015년에 우리 후보님이 초선의원 시절에 당시 5급 비서관을 폭행한 적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0: 아,

0: 때는 그게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죠. 사실은 제가 뭐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때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저녁 자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 지내요. 이번에 뭐 어떤 제 보좌관 출신이 출판 기념회를 해서 그 일을 계기로 얼마 전에도 다 같이 모이기도 했었는데
1: 네.
0: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중에 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 네.
0: 제가 좀 더 나이 든 사람으로서 미안하죠. 그때 더 보듬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저와 보조를 맞춰주기를 요구했던 게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확인차 그냥 야단을 치신 겁니까? 아니면 폭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셨던 겁니까, 당시?
0: 그때 잠깐 화를 낸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때 워낙 제가 팔달경찰서 유치와 관련해서 네.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고 그때 그 행사가 당시 여당의 정말 누가 봐도 실세다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2015년도에 경찰서 신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참석한 분들한테 이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뭐 폭행을 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1: 알겠습니다.
0: 다소간의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역공약 관련 좀 질문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1호 공약을 뭘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후보님.
0: 1호 공약은 평택시, 평택을 포함한 평택시 전체의 도시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1: 그래요?
0: 예, 여기는 특히 평택을은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1: 예, 예.
0: 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지역대로
1: 음흠.
0: 또 아직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 농촌 지역은 또 농촌 지역대로 각기 다른 필요로 하는 인프라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채워나가야 된다. 그게 어떤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요.
1: 예.
0: 아니면 사실은 사설 기업이 하는 도시가스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도서관, 학교 확충 이런 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은.
1: 그러면 아무래도 만약에 이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그 되신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제 약속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오겠다. 혹시 뭐 이런 실천 방안을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0: 제가 국회의원 잠깐 하는 동안
1: 네.
0: 예산 따오는 건 정말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부지런히 다니면 그때 제 경험에 의하면
1: 네.
0: 이번이 재보궐선거잖아요.
1: 네.
0: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총선 때야 워낙 사람이 많아서 어렵습니다만
1: 네.
0: 대통령을 뵙고 저녁 한 끼 먹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재보궐에 당선된 사람들 그렇게는 많지 않으니까.
1: 예.
0: 그럴 때 예. 당선됐으면
1: 네.
0: 살짝 좀 요거부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1: 네.
0: 쪽지 한 장 밀어 넣을 생각입니다.
1: 쪽지는 좀 근절돼야 되는 쪽 아닐까요?
0: 아니 근데 그 저를 위한 쪽지가 아니잖아요. 여기 평택을의 네. 주민들을 위한
1: 네.
0: 쪽지니까 쪽지보다는 A4 용지 한두 장으로 정리를 잘 해야겠죠.
1: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갖고 있음을 또 이제 강조를 하신 바가 있었는데
0: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제가 굳이 강조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만
1: 아무튼 네.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그러면 중앙정부 예산 따오는 거 말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그 신경을 써보실 여지는 없으실까요?
0: 혹시 그럼요. 당연히 하죠.
1: 네. 그래요?
0: 예예. 예,
1: 그것도
0: 예.
1: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0: 그럼요. 예.
1: 그건 쪽지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0: 그거는 사업 계획이 훌륭해야죠. 결국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 예.
0: 여기 돈을 투자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설명이 돼야 돈을 투자할 거잖아요.
1: 예예. 예.
0: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야죠.
1: 그래, 그 계획도 갖고 계시다.
0: 그럼요.

0: 그런 그래. 것도 잘 만들어요, 제가.
1: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상당히 강조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KTX 그 평택역 유치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사실은 KTX 경기 남부역인데요. 이제 평택 그 고덕동 쪽에 예정부지가 있는데
1: 네.
0: 이게 고덕 신도시가 조성될 때는 약속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 그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그거는 주민과의 약속이고 이게 LH가 부지 조성을 해서 그 땅을 조성해서 그거를 뭐 건설회사나 이런 데 팔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토지 분양가에 그 부분이 녹아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1: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돈 받고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죠.
1: 네. 그건 유치해야 된다. 그럼 뭐 같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0: 당선되는 사람이 하겠죠. 뭐 같이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1: 뭐 너무 많이 질문 받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네.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단일화 없는 거죠. 그냥.
0: 단일화를 하려면 적어도 선거 연대를 위한 공통적인 인식 내지는 적어도 연대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1: 공통 정책이 사실은 도출이 먼저 돼야죠, 사실은.
0: 예, 정책도 같이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힘을 합쳐서 각종 이슈나 전국 운영에 있어서도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게 될 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한데.
1: 네.
0: 요새도 보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나 조국 혁신당의 어떤 간부회의가 열리면 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1: 네.
0: 이른바 욕모닝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후보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시작하고 계신데
1: 네.
0: 계속 줄기차게
1: 예.
0: 여기서 무슨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기는 어렵겠죠.
1: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일단 네. 뭐 어찌 보면 정서적 기반조차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어떤 그 중앙당 차원 내지 그 다른 의원들의 지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흡족할 정도로
0: 오늘도
1: 지금.
0: 이건태 의원님이 아침에 출근 인사하는데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1: 네.
0: 거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오늘 또 오전부터는 한준호 의원이 지원을 오기로 했고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 아 그럼 뭐 동료 아니 뭐 의원이나 당의 어떤 지원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0: 아 그리고 원래 선거는 후보가 치르는 거죠. 후보 중심으로 후보의 역량으로 치르는 게 선거죠.
1: 그건 지금 자신감의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후보님의 말씀은?
0: 아니 제가 선거 초반부터 조국 혁신당이 뭐 소속 의원 12명을 여기 평택을 8개 읍면동에 다 전담 의원으로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아니 후보가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뚝방의 전설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1: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용남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작업들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0: 상담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방심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운전할 땐 언제나 눈은 전방주시, 손은 핸들 위에, 방심은 금물.
2: ACC는 운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7: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도 덥긴 하겠지만 어제만큼 달아오르진 않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1도로 어제 35도 안팎까지 올랐던 영남 지방은 어제보다 4, 5도가량은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수도권이 오랜만에 흠뻑 내리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충청,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수도권, 영동지방, 남해안, 제주도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밤사이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과 모레는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보수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민의힘 레드캠프 출발합니다.
1: 네,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4: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예. 이거 혹시 좀 취재를 해오셨는지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다는 그 말 있잖아요. 더러워서냐, 서러워서냐. 그 뉴스 보셨죠?
4: 예, 저 아침에 봤습니다.
1: 아침에 보셨어요? 예. 아, 그럼 취재가 안 되셨구나. 그죠?
4: 아니, 뭐 취재 안 됐다고 하기보다는 그 5.18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1: 어, 그럼요.
4: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꽃을 피운 굉장히 우리가 참 큰 역사의 획을 건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5.18의 의미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이게 진영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상당히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재선할 때에 이 5.18의 공법단체를 제 손으로 법안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다 통과를 시켰어요.
1: 그래서 그때 감사평가 그것도 받으셨죠.
4: 5.18 민주대상을 받았죠.
1: 아, 상 받으신 거죠.
4: 예, 예. 예. 거기에 그 기념재단으로부터 예. 받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 어떤 진영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든 야든 어느 정파든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1: 야, 거기는 전적으로 동의를 예. 하는데 근데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덜어서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좀 발언이 좀 심각한 게 되니까요. 이건 사실관계니까요. 저분.
4: 송 대표는 저의 30년 이상이 되는 친구입니다. 아. 그 성품이 아주 그 깔끔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런 성품이 원래 아니에요.
1: 이런 얘기를 할 분이 아니다.
4: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게 당의 스피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는 듣는 각도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견지에서 볼 때는 송 대표 인품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할 사람은 아닙니다.
1: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면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서러워서 안 간다고 했다고 쳐요. 그것도 좀 말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럽다고 안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볼 때.
4: 아마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년도에 취임을 해가지고 5월 12일 취임을 해서 5월 18일 날 국가 행사로서는 첫 번째 행사가 이 행사였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5.18 기념재단에 또 공법단체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우파 진영에서는 처음으로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온 대통령이었습니다.
1: 네.
4: 그 이후에는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정치권을 또 넘어서도 또 시민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표출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따뜻하게 환영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1: 그러니까요.
4: 아마 제가 5.17 행사 갔었을 때 공법단체 하고 나왔었을 때 그게 21년이었는데 그때는 참 많은 따뜻하게 환영도 받고 이랬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0: 그동안 이 참 그 여러 가지 욕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 알겠어요.
0: 그런 부분도 이 절대로 정치적인 색깔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요 질문까지만 드리고 선거 얘기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서 이제 그 유족분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광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한결같은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개헌, 표결이 뭔가 무산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광주 단체라든지 유족분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그 부분은 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전화도 오셨었고요.
1: 요번에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정치적인 그 욕심 때문에 안 된 거예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거는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됐었느냐. 재작년도에 원포인트 내에서 권력구조만 하자고 했었을 때 민주당이 안 받았어요. 이번에 헌법 개정하자고 할 때에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연임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해달라 그러니까 또 안 받았거든요. 이 5.18 정신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개헌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게 장기 집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포인트에 양쪽 진영이 보는 시각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하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5.18을 넣자든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양당 간에 합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순수한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보고 이 개헌을 하자고 한다고 한다면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1: 넘어갈게요.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전체 판세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0: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격차가 줄어서 지금 현재 많이 부탁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 보수층이 좀 결집하고 있다?
0: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예. 서울 같은 데는 아주 오차 범위 내에서도 아주 박빙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또 특히 여기에는 정원 후보의 여러 가지 옛날 행적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무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후보 간의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 취소 같습니다. 지금 집권자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자가 되셨는데 집권자가 되고 나서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에 의해서 본인의 그 재판받고 있는 것을 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감옥문을 다 열어야지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셨다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고 또 남우호의 그 호르무즈 해역에서 또 이 피격을 당한 것도 사실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가장 큰 울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무슨 해를 받거나 문제가 있으면 보호하는 게 책임이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피격을 받았단 말이죠. 피격을 받아서 곧바로 영상까지 다 해서 관계부처로 해수부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피격 추정이라고 세 번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슬그머니 다음에가 화자와 폭발 이런 식으로 추정으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왔었을 때 군사적으로야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1: 그건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외교적 수단은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1: 예, 예, 예.
0: 또 그 외교적 수단 뒤에는 향후에 군사적 조치까지도 수반할 수 있다라고는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표명할 필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의 책무를 주장해 왔었던 어떤 이 집권층에 대한 이 정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바라보는 시각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합니다. 어떻게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대장동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 몇천만 넣어가지고 몇백억을 벌고 하는 이러한 기이한 그러한 수익구조의 모델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아주 창의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정은호 후보.

0: 추미애 후보 같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게 이게 저는 이 지금 지지율에 또 이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거에 굉장한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
1: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요인이 보수층을 좀 자극을 하면서 결집 양상을 낳고 있다 지금 이런 진단이시잖아요.
0: 그런 것들이 아 이게 국가가 그 전에도 이제 사법 시스템이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법 애곡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붕괴적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붙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값 문제 지금 현재 이게 경제 논리로 가야 되거든요. 경제 논리로 가야 되는데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대통령께서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가 없지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월세와 전세 매매 전체가 다 지금 혼동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이란 말이지요. 나의 삶인데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니까 이제는 정부를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질문을 좀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0: 예.
1: 거기서 보면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좀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추이는 나타난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단순 평균치는 그런데 거기서 적극적 투표 의사층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격차가 아직도 꽤 돼요. 오차범위 밖으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의원님의 진단대로라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결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적극 투표층으로 뽑아가지고 지지율 격차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아무래도 염려를 하면서도 투표를 할까 말까 하는 거에서는 아직 좀 덜 확신이 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그 시그널 자체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1: 그러면 이 추세는 더 강화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0: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데가 사실 기관이 아니고 회사들입니다.
1: 그렇죠.
0: 이익을 추구하는 데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세선에서는 추세선에는 따라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선을 보는 거에서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국회의 의석수가 너무 밸런싱이 안 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그 일방 독재적인 그 현상이 나타난 건데 지방 선거라도 저희 당이 좀 부족한 게 많고 좀 어려움도 많지만 실망도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정부를 견제하고
1: 네.
0: 또 국가가 정상의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1: 예.
0: 그래도 국민들께서 잘못하고 있는 또 거대 여당에 대한 이 독주에 대한 오만에 대한 심판을 해 주셔야
1: 알겠습니다.
0: 그래도 국가가 정상으로 일정 부분 회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장동혁 대표의 어떤 선거에서 역할과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웃으십니까?
0: 그 서범수 의원께서도 머리를 깎으면서
1: 예.
0: 이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 좀 봐주십시오. 중앙하고 좀 분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다 역할이 있지요.
1: 예, 예, 예.
0: 다 역할이 있지요. 그러니까 좀 어느 후보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밸런싱 하는 부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은 좀 내가 좀 더 중도층에 좀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거리를 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가 중도형한테 대표로 어필이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예.
0: 아니 그렇게 될 후보들이 지금 스탠드를 쓰고 있지요.
1: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도 뭐 1, 2, 3이 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저 친한 게 또 반발하던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런 코멘트나 관심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0: 홍준표 대표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아마 대선 과정에서
1: 예.
0: 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시면서 대선 후보도 되셨었고 또 하려고 그랬는데 당의 많은 이제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이 있으시면
1: 알겠습니다.
0: 국가의 원로시니까 이제 푸시고 그래도

0: 그 당신께서 몸담으셨던 그 정당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고원이야 얼마든지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그분은 근데 정치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되게 강한 것 같죠.
0: 예, 저는 여러 가지 이루시지 못한 꿈에 대한 예. 그 한도 있으신 것 같으신데 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택을에서의 단일화고. 근데 그 야권에서의 관심사는 부산 북갑에서의 단일화잖아요. 부산 북갑에서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0: 이제 이게 공천이 될 때까지는 중앙당에서 주로 하잖아요. 그러나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장수들이 선정이 되고 하면 그 의사결정권들은 다 지역의 장수들이 결정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 해더라도 본인한테 주어져 있는 공천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로 보면 단일화하는 게 저희한테는 유리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결정권은 그 한동훈 대표나 또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계신데 두 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민식 후보가 내지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한번 단일화 추진해보자라는 의견을 모으거나 입장을 서면 중앙당이나 장동현 대표는 거기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0: 그건 어렵습니다.
1: 어렵다는 게 뭡니까?
0: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1: 왜냐하면 중앙당에서 관여하는 게?
0: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거는 본인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당에서 할 사람도 없을 거고
1: 제어도 안 먹힐 거다?
0: 예, 저는 그렇게 해도. 보고 있습니다.
1: 어, 그래요?
0: 그리고 이 단일화에 누가 들어가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3자 개입이 되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1: 예.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박민식 후보가 마음먹기 나름이 되는 거잖아요.
0: 뭐 박민식 후보만 마음먹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같은.
1: 물론. 근데 한동훈
0: 의원이. 그러나 누구든.
1: 일단
0: 자기 중심,
1: 무소속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국민의힘에서는.
0: 누구든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지. 그게 내가 아닌 네. 타인을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1: 그렇죠. 그럼 막판이라도 박민식 후보가 그러면 안보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한번 단일화 해보자라고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1: 예측이 불가능하다.
0: 예, 예.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도 정치에 대한 꿈을 상당히 아주 강렬하신 분이고 또 본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명분이 쉽지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까 잠깐 나무 말씀하셨으니까
0: 예.
1: 추가 질문 안 드리고 딱 이것만 확인 질문 드릴게요. 아까 군사적 옵션을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근데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0: 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1: 예.
0: 거리가 멀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함정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협력이라고 한다는 그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할 카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위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국가의 힘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열어놓는 게 좋지요.
1: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0: 그러면요.
1: 공개 발신도 할 필요가 있고.
0: 아, 그러면요. 쓰고 안 쓰고의 최종 결정은 신중해야 되겠지만
1: 네네네.
0: 모든 가능성은 저희가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성일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비전문가가 인공지능만으로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승소한 첫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나온 YTN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각종 서면 작성까지 하고 상대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에 날짜가 잘못 기재된 부분을 찾아냈고요. 계약서 날짜와 서명 누락까지 포착을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1: 이걸 AI가 다 잡아냈다고?
4: 네. 모든 과정을 AI가 보좌를 한 건데요. 실제로 요즘 이렇게 고소장부터 탄원서, 의견서를 작성을 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4: 법률 현장에서도 체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예 상담 단계부터 AI로 작성한 문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확실히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비용이 워낙 이제 비싸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법률 자문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변화이긴 한데 특히 이제 3천만 원 이하 소액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워낙 부담스럽다 보니까 AI

0: AI를 활용하는 흐름이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0: 다만 성폭력 사건에서의 AI 활용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취재해봤습니다.
1: 왠데요?
0: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의 감수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일례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가 가상의 자아를 만들어서 제미나이와 상담을 시도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제미나이는 특정 장소에 함께 가는 것에 동의했다고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행위 당시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 많이 휘둘리고 있고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여전히 피해 상황의 전후 맥락을 살피는 경향이 강합니다.
1: 그런 식으로 거기를 그럼 왜 따라갔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0: 그렇죠. 예. 특히 이제 형법 297조에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 이제 강강 피해를 인정하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체 정명화 대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2: 아무리 본인의 의사에 반했다 할지라도 법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그것을 법적인 성폭력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강제추행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피해자가 단순히 싫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해자가 어떤 뭐 완력을 쓴다거나 계속 회유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완화된 방식의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통념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1: 아니 근데 아까 제미나이 얘기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부분 지금 제미나이가 제대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0: 그런데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방대한 활자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그 확률에 기반한 결과값만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1: 네.
0: 사용자가 좀 기대하는 방향에 맞춰서 혹은 사용자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답을 내놓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1: 특히 그런다면서요.
0: 또 가장 위험한 특징이 절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한 로펌이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도 존재하지 않 맞는 판례 번호 그리고 잘못 기재된 선고 일자가 확인이 돼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 쪽에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가짜 판례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반복되면서 최근에 법원 행정처에서 가짜 판례를 제출해서 만약에 소송에 지연이 생길 경우에 그 지연된 만큼의 비용을 당사자 혹은 변호사한테 물게 하겠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1: 근데 뭐 AI가 판례 이런 걸 찾아주는데 이제 그게 내 사건과 직접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또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법의 언어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는 거는 다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교차 검증을 하시라, 혹은 그래도 아직은 인간의 전문가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을 받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AI가 피해자의 경험을 너무 평균적인, 그러니까 납작한 언어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위험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AI를 통과하면 어떤 경험이든 굉장히 보편적인 다수가 쓰는 언어 모델로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의 고유한 경험 그리고 나의 고유한 피해 거기서 법적으로 특히 부각돼야 될 특징들이 좀 마모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의 고유한 피해가 이 AI를 통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좀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사실 소송 전략적으로도 큰 승산이 없는 것이거든요.
0: 네, 특히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의 경험이나 해결 방식은 전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가 제시하는 답안이 늘 정답일 수 없다는 점은 항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의존도나 활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저희 방송에서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AI가 이제 일반화되면 어떤 직업이 그 위협을 받을까? 뭐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변호사 직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전, 그다음에 판례 이거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입을 해서 소송 결과를 전망을 하는 것인데
0: 네.
1: AI한테 딱 맞춤형이다 그게.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의 어떤 업무 영역이나 이런 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전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이 현상이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0: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해고.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당신의 차 어디서 정비받고 계신가요? 남학 신도시와 목포 고객님을 위한 남학현대서비스 종합블루핸즈가 임성역 건너편에 오픈했습니다. 제네시스 전문 정비부터 보험 차량 사고 수리까지 맞춤형 정비로 대기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문의 010-3613-8002.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 마을 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0: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병원에서 소아 환자들을 치료할 때 꼭 필요한 의약품들이 요즘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약값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약 만드는 제약사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올여름에 자칫하면 의료 대란이 또 벌어질 거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최근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7배나 상승한 걸로 나타났네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죠.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디 다른 곳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 연금액이 상당히 깎이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삭감 기준이 바뀌어서 월급을 좀 받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네요.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김치형 두 분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고,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네. 생산이 안 돼서 병원에서 약을 쓸래도 못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4: 지금 재고가 좀 동나고 있고, 이러다가 7월을 넘어서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료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아티반이라는 소화경련 환자들에게 쓰는 주사제 공급 중단 문제가 생겼고요.
2: 예.
4: 이건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곳에서 이 약품을 생산했는데, 일동제약이 더 이상 이거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산 중단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재고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코티스로즈라는 신생아용 혈압 조절 주사제입니다. 이거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실 에어백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7월에 생산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뭐 생산 라인을 약간 뭐 고치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인 중단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소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의료 현장에서는 벌써 약물이 없어서 타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여름 전에 대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대한소아 청소년 병원협회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게 뭐 조사병원이 35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중에 71%가 여름 전에 이들 약물 부족으로 진료마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얘기입니다.
2: 이런 필수의약품들은 특정 제약회사만 만드는데 얼마에 팔아라 라고 하는 걸 나라에서 정해주나 봐요.
4: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제약회사에서만 만드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필수 의약품이라는 게 대중적으로 막 많이 쓰이거나 막 이런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 그러니까 만들어봐야 많이 쓰이지는 않는.
4: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죠.
2: 예.
4: 그런데다가 정부가 이제 약가를 이른바 건강보험 약가 제도로 이걸 통제하고 있거든요.
2: 예.
4: 우리나라는 이제 약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해 놓고 있는데, 가격까지 묶어 놓다 보니까 아티반 같은 경우는 주사 이 한바이알이라고 하는데
2: 예.
4: 주사 이 그 들어있는 액 있지 않습니까? 이게 782원이고 코티소르즈 같은 경우는 820원입니다. 근데 코티소르즈는 더군다나 유아는 절반만 사용하거든요. 그 절반 사용하면 뭐 한 500원, 400원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로 최근에 많이 오른 뭐 원료비, 물류비, 인건비 이거 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2: 정부가 이 가격 안 올려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겠군요.
4: 예, 제약사들도 야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어라고 하고 이제 생산 중단을 선언해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인데, 나라마다 이제 상황은 다릅니다만 미국하고 이 약값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아티반 같은 경우에 제약사들의 공급가가 우리보다 한 두 배 정도 높은 15,000원 정도고, 실제 판매액은 병원에서는 10,000원 정도에 판다고 하고요.
2: 만 원 파는 거야? 그거 이제 건강보험 체계가 다르니까 그건
4: 네네,
2: 병원들에 따라 다른 거고, 1,500원이라는 거군요.
4: 네네. 그리고 예. 코티스루즈는 공급가가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높죠.
2: 아, 우리는 만들어서 820원 받으라고
4: 네네네.
2: 한 그 약이.
4: 네.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한 5만 원 받는다고 하고요.

0: 더군다나 이제 소아용 약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점점 줄겠군요. 아이들이 덜 태어나니까.
0: 예, 저출산 때문에 사용도 적어서 공장 입장에서는 이걸 24시간 뭐 365일 계속 돌리는 약품이 아니라 재고가 좀 소진되면 라인 가동에 해가지고 일부 채워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대규모 생산을 해야 수익성은 또 올라가는데 수익성을 챙기기 힘든 약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 어떡하죠? 이거 필수적인 약이라 이게 없으면 그 어린아이들 치료하기가 어려울 텐데 뭐 어떻게든 어디서 구해오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0: 당장은 지금 아티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대체 생산,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 삼진제약이라는 곳에서 제조를 하도록 한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당장 바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 여름철 부근에 재고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제약사도 채산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1: 지금은 설비 좀 남는 곳에서는 그냥 만들어라 하면 만드는 거고 어디 저 다른 거 잘 팔리는 약들 때문에 공장 돌리기 바쁜 곳은 우리 이런 약 안 하고 싶은데요. 그럼 또 이제 안 하는 거고.
0: 이게 이제 그 정부가 2023년도에 퇴장방지 의약품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걸 발표를 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 중단이 될 위험이 있는 약물은 약가 기준을 최대 10% 인상해주고 원가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원가 보전을 받으려면 제약사들이 원가 분석 서류, 회계 서류 이런 거 다 정부에 내고 정부가 까다로운 심사 거쳐서 이제 오케이,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이제 원가를 보전해 주는 건데 예. 이 절차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제약사들이 이것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바에야 나 생산 안 해버릴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진제약으로 이거 대체를 돌린다 하더라도 과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앞서 코티소르즈 같은 경우에는 설비 정비 생산 라인 점검 때문에 막혔다고 했으니까 11월, 12월에 생산은 재개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수익 안 나는 이 약물 설비 라인 증설이라는 게 예. 막 돈 막 투입해서 빨리 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의료 현장에서 지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 뭐 이 가격에 우린 만들어서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다른 제약사가 있으면 그런 네. 거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뭐 경매 방식으로 하든 어떻게든 찾으면 되는 걸 거고
0: 네.
1: 그게 안 찾아지면 약값 올려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보 재정 문제 때문에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1: 건보 재정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건보 재정은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가 상한제라는 거 해놓고 어느 정도의 이윤만 확보하지 약 확 가격 많이 못 받아라고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그 이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막겠다라는 목적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꽉 막혀서 사실 현장의 제약사들은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필수 의약품들은 생산이 어렵다. 이건 생산성 그 시장성이 안 맞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일부에서는 건보 재정이 전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품들은 건보 재정에서 하고 이렇게 시장성이 안 나오는 그 필수 의약품 중에 아까 뭐 잘못하면 퇴출될 수 있는 것들은 아예 그와 관련된 기금을 따로 떼내서 여기서 약간 원가에 연동되는 식으로 해서 시장 가격을 조절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게 건보 재정 전반적인 건전성은 흔들리지 않으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 같은 돈으로 하는 것 같긴 해서 뭐
0: 결국엔 이쪽은 세금이 들어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자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1: 세금으로 국영 제약사 하나 만듭시다 그런 얘기군요.
0: 약간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대안이 이제 정부가 아예 이렇게 반납해 버리는 우리 약 이거 도저히 생산 못 하겠어요라고 하는 이 반납 을 정부가 다 사들이거나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체제로 가자. 그러니까 그 제약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탁 생산 비용은 주면서 그렇게 관리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거 역시도 결국엔
1: 지금도
0: 세금이니까.
1: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탁 생산을 하려는데 이 값 받고는 못하겠습니다 한 거니 진짜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독점으로 만드니까 우는 소리 하면 올려주는 건가 보다 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0: 네네.
1: 그러네요.
0: 근데 이제 한켠에서는 정말로 제약회사들이 이걸로 수익을 못 챙기는 거냐라는 예. 의구심을 보내기는 하는데
1: 뭐 안, 잘 안 나니까 이거 안 하겠다고 한 거겠죠.
0: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또 상장사들이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 안 나고 이런 것들 왜 하느냐라는 주주들의 압박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어서 뭐 제약사도 딜레마다 우리도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러게요. 건보 재정이 이게 참 몇 안 되는 노인들을 많은 젊은 층이 먹여 살리던 시절,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고, 그럴 때야 여러 사람이 10명이 돈 내서 한두 병 이제 병원비 내주는 거니까 건보재정도 잘.

0: 돌아가고 건보료 부담도 크지는 않은 그런 시즌이었을 텐데 지금까지는 네. 앞으로는 돈 내는 사람과 이제 그 건보 재정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들 숫자가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이거 어떻게 각자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건지. 그렇군요. 북유럽의 어떤 나라는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정부가 잘 신경을 안 쓴대요. 그냥 모르겠다 우리도. 근데 그랬더니 각자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하는 바람에 병원 가면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약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1: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아니, 아니죠.
0: 또 그런 아이러니도 있긴 있더군요.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예, 정지석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이제 삼성전자 노사 간의 협상.
2: 네.
0: 이제 또 협상은 했는데 결과는 없었다는 얘기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2: 네, 어제가 1일차 조정을 하루 종일 진행을 했고 이제 잠시 후에 10시부터 2일차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아마 밤 늦게까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어제 법원에서 사측이 제기했던 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0: 노조한테?
2: 네.
0: 그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2: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파업 방식이 어쨌든 법적인 제약은 가했지만 지금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력이 한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반도체 부분 인력의 9% 정도 되는데요. 뭐 노조의 입장은 지금 이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만약에 우리가 협상이 결렬된다면 21일에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0: 잠깐만요. 법원이 하라고 하는 게 평상시 인력 유지해라는 거라면서요?
2: 그러니까 최소한의 평상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를 해라.
0: 그러니까 생산량의 차질을 주지는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2: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그 평상시의 수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노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낸 판결문에는
0: 예.
2: 평상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평상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 수준을 어떻게 볼 건지 그러니까 노조, 그러니까 노사가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0: 아, 평상시 어땠는지가 사측과 노측의 의견이 달라요?
2: 네. 그러니까 노조는 그러면 주말 수준으로도 유지를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측은 이제 무슨 소리냐 평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고 나면 법원이 하라는 대로 했어도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2: 아직은 네. 좀 지켜봐야죠.
0: 그렇군요. 이게 만약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당연히 줄어들고 그럴 테니까 경제 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이제 올해 떨어질 네.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2: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만든 보고서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에 뭐라 그랬냐면 국민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만약에 노사합의 불발되면 긴급조정권 행사할 수도 있어라는 걸 시사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약간 강경한 입장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이 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한은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는 이 보고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미 사실 청와대는 정책실 주도로 한번 이제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여파하게는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나 경상 수지나 무역 수지 같은 이제 거시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추정을 한 거고요. 지금 한은의 보고서 상으로는 아마 파업 후에도 복구되기까지 한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정이 된다면 이렇게 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만 한 3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0: 예.
2: 또 그래서 지금 국내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 2.5% 안팎으로 진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0.5%포인트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 부가가치가 그만큼 증발할 거다라고 본 거죠.
0: 파업은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이에요?
2: 18일이요.
0: 18일 동안? 네. 파업을 한 2주 하고 한 3주 정도는 다시 복구하고
2: 네.
0: 그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될 거다.
2: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이러면 또 이제 메모리 가격은 올라가서 하이닉스는 돈을 더 많이 벌겠네요.
2: 반사 이익을 누릴 거라는 이유로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움직이기도 했었죠.
0: 이 모든 일이 하이닉스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노조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 덕분에 시작된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 네.
0: 중국의 메모리 회사들은 요즘 실적이 좋은가 보군요.
2: 창신 메모리라는 반도체 기업이 지금 조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회사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매출이 11조 원. 이게 작년이랑 비교하면 한 720% 정도 늘어난 거고.

0: 고요. 지금 순이익이 7조 원 기록하면서 창립 이래 그러니까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핵심은 여기가 다음 달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 예.
0: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중에
1: 중국
0: 하나인데
1: 증시에?
0: 네, 중국 증시. 이 상하이 스타마켓이라고 중국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업 가치로 지금 최대 한 42조 원 규모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번 상장에

0: 우리가 할 거다.
1: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4등 업체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부 차원, 그러니까 뭐 지방정부나 국가반도체 펀드에서 자금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0: 예.
1: 지금 글로벌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3강 체제가 굉장히 견고한데 중국이 여기에 이렇게 넣고 싶어하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은 아는 대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서버나 AI 데이터 센터나 자동차, 그러니까 전부 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요국인데, 그런데 지금 메모리를 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0: 예.
1: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메모리 자금률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거지, 그러니까 S마이크라는 기업, 그리고 낸드 기업인 창장춘추, YMTC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급성장 중인 D램 업체 창신 메모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삼각 트라이앵글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0: 그러게요.
1: 거죠.
0: 요즘 반도체 주가도 좋고 뭐 가격도 좋고 해서 다들 축제 분위기이긴 한데 걱정하는 분들은
1: 네.
0: 이게 우리만 축제가 아니라 중국 회사도 이 덕분에 요즘 가격 잘 받고 그래서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도 하고 돈도
1: 맞아요.
0: 생기고 그걸로
1: 네.
0: 연구개발도 하고 지금 저 친구들 크는 게 더 걱정이다.
1: 네.
0: 차라리 우리가 장사 좀 덜 하고 말지 이 축제가 과연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축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1: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 좀 안심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이 과점 구도가 워낙 이제 공고한 데다가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고 또 기술 난도도 매우 높으니까 중국은 여기에 끼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거야. 이런 시각이 사실 많았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지금은 창신 메모리가 중국이 메모리를 이제 산업화 단계로 끌어오면서 그 가능성을 좀 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알리바바나 화웨이나 텐센트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국산 D램을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창신 메모리가 이제 다음 달 이 정도의 IPO에 성공적으로 맞추고 나서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또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은 뭐 앞으로 3년, 5년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에는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어지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거죠.
0: 지금은 회사가 세 개고 두 중에 두 개는 국산 한국 회사니까
1: 네.
0: 또 어찌어찌 또 뭐 잘하기도 하고 나름 서로 눈치껏 생산량도 줄이고 늘리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중국까지 들어오면 이제 완전 경쟁될 거라서
1: 그렇죠.
0: 소비자 입장에서야 완전 경쟁이 제일 좋지만 이게 이제 돈벌이 주요한 통로가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꾸 신경은 쓰이겠어요. 자, 손희애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귀가 다 솔깃하실 만한 뉴스인데 은퇴 후에 재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취업해서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 깎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 네.
0: 요게 조금 덜해진다, 덜 깎인다 그런 얘기인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노후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일 텐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겼다라는 이유로 애써 내가 부었던 국민연금을 깎아버리던 이 제도가 이제 드디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완화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가오는 6월 17일 다음 달입니다. 이제 공식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0: 그럼 그동안에는 얼마를 벌면 얼마가 깎였던 거예요?
2: 네. 기존에는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이거를 A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0: 예.
2: 이 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이 절반까지도 삭감이 됐었습니다.
0: 이른바 국민들 평균 월급보다 더 벌면?
2: 네,
0: 그 말이겠네요. 네. A값이 얼마예요?
2: 네, 이게 해마다 다른데 올해 기준으로 A값은 319만 원인데요.
0: 예.
2: 그러니까 은퇴 후에 재취업으로 한 달에 320만 원, 그러니까 만 원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 5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적게는 5%, 많게는 최대 25%까지 연금이 깎였습니다.
0: 얼마나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2: 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만 원.
0: 320만 원보다 네. 넘긴 넘는데 넘는 네. 폭이 100만 원이 네. 안 되면 네. 5만 원 깎고.
2: 네.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이면 15만 원 이런 식으로 깎였고요.
0: 예, 예.
2: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고 OECD에서도 이거 한국의 제도가 노인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 개선을 해라라고 계속 권고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0: 400만 원 벌 때 5만 원 깎는데 이것 때문에 근로 의욕이 꺾여요?
2: 근데 어쨌든 내가 낸 건데 내가 일한다고 해서 깎는다라고 그러게요. 하면 억울하잖아요.
0: 그런 부분도 네. 있으니까. 네. 예.
2: 그래서 이제
0: 알겠습니다.
2: 예. 그래서 새로운 법을 보면은 이제 기존 감액 기준선에서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신설을 한 겁니다.

0: 그러니까 기존에는 319만 원에서 조금만 넘어도 무조건 깎는 거였잖아요.
1: 예.
0: 이제는 200만 원 추가 공제 혜택 얹어져서 월소득 519만 원이 새로운 삭감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1: 519만 원까지는 한 푼도 안 깎고
0: 네, 맞아요.
1: 520만 원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0: 네.
1: 넘는 폭이 100만 원이 안 되면 5만 원 깎고
0: 네,
1: 그게
0: 맞습니다.
1: 시작된다는 그 말이군요.
0: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준선 상향 통해서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 7천 명 중에서 65% 정도 그러니까 9만 8천 명 정도가 감액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네. 보통 이게 이제 언제부터 합니까 하면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안 깎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네. 작년에 깎였던 분들도 다시 다 이거 돌려준다는
0: 네.
1: 얘기가
0: 맞아요.
1: 있군요.
0: 네, 맞아요. 2025년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꺾였던 이 연금까지도 소급해서 전액 환급해 주기로
1: 재작년 거는 왜 안 돌렸
0: 네, 그렇게 치면 사실 저 10년 전 20년까지
1: 야,
0: 가야 되기 때문에
1: 되게 이례적인데
0: 네, 그래서 소급해 주기로 했고 작년에는 A값이 50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9만 원이었기 때문에 509만 원까지로 적용을 해줍니다. 네, 이 환급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5년간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투입하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일하는 분들은 그냥 일하시고 그 뭐 몇만 원 이거 안 깎겠습니다.
0: 네.
1: 예, 여기까지 들어보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클레오?
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5: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4: 잠시 후 9시 5분
5: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6: 예, 저희는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다목적 헬기와 아파치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등 42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2,600억 원 규모의 군수 장비를 판매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8일 한국이 요청한 MH-60R 다목적 헬기 24대 관련 무기와 장비의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다며 판매 금액은 3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 12억 달러 규모의 AH-64E 아파치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위한 대외 군사 판매도 승인했다며